0: 자,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0월 7일 토요일 아침 입주 1441일째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로렌 힐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였습니다. 스마트폰 이렇게 보느라고 고개 숙이고 걷는 사람을 스몬비라고 한대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스몬비. 실제로 요즘 공공장소에서 이 스몬비 사고들이 번번이 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각국에서는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단순한 경고 문구나 음성 안내 시스템까지 도입을 했다는데요. 그중에서 스웨덴의 표지판이 가장 위트 있는 것 같죠. 고개를 드세요. 더 멋진 세상이 눈앞에 있습니다. 위트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있었을까? 네. 우리 봉아님 또 나타나셔갖고 때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교육의 문제. 네. 요즘 근데 진짜 이 스몬비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로 그냥 이렇게 걸으시는 건 상관없는데 차도로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핸드폰 보고 걸어오시는 분들 계셔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 같은 데서 생각보다 되게 사고 많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색 표지판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 영화관 입구에 스포일러 금지 구역, 뭐 금지 표지판 이런 거. 목소리를 낮추세요. 옆 사람은 결말을 미리 알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적는다든가. 네, 당연히 조용히 해야 되는 거죠. 예. 카페나 식당에는 노트북 장시간 사용 주의 이런 거를 이렇게 커피는 식어가고 당신의 목표는 C자에서 I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건 좀 무섭긴 하다 근데. 내가 만나본 이색 표지판도 좋고요. 덮어놓고 먹다 보면 혈압약을 면치 못한다. 뭐 약간 뭐 이런 거. 예. 좀 무섭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자, 우리 집 혹은 회사에 붙이고 싶은 위트 있는 표지판 문구도 한번 받아보죠. 나이 들면 입은 다물고 예, 지갑을 열어야 하는 법이다. 요걸 어떻게 위트 있게 바꿀까요? 부장님 마라탕 사주세요. 뭐 이런 걸로.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까지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뱉죠. 싱크볼 뱉죠.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뱉죠.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르노.
1: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를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르노.

자, 자우림의 1717-1771, 박혜경의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에 약간 표지판을 만들어 붙인다면 어떤 표지판을 만들어 붙이고 싶으십니까? 학교, 회사, 뭐 직장, 뭐 집, 뭐그 어떤 것도 좋은데요. 약간의 위트를 네. 속삭삭삭 뿌려서 토핑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다들 약간 좀 협박성 멘트만 보내주셔서 약간 좀 위트 까먹지 마시고요. 7603님, 무턱대고 회사에 불만을 얘기하는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회사가 불만이라면 사장님 되세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즘 뭐 이게 모두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네,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텐데, 그죠? 참, 뭐라 그럴까요? 좀 도가 좀 지나친 그런 신입 사원들, 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 꽤 여기저기 많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방송 중인 사람이라 이제 좋게 좋게 얘기를 한 건데, 아주 재미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취직이 됐다. 그래갖고 그 연봉 협상을 하러 갔는데 부모님을 데리고 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거 이거 잘하고 이거 이거 잘하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일을 시킬 것이며 뭐 이런 일을 시켰을 때뭐뭐 야근 수당이라든지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얘기를 그 회사 직원분이랑 어머니랑 네 심지어 본인은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래요. 약간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게시판을 쓰고 뭐 문자를 보내고 어디다가 자기의 글을 기재하고 이제는 어떤 게시판을 찾아가지 않아도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그게 뭐 X가 됐던 아니면 뭐 자기 SNS가 됐던 간에 그죠? 근데 저는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뱉어낸 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물론 표현의 자유라는 건 있죠. 표현의 자유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지만 자기가 뱉은 말에는 책임질 수 있어야 그게 표현의 자유인 건데, 자, 이런 분들에게는 저처럼 말 길게 하지 마시고, 네, 불만이면 사장님 하시면 돼요. 라고 웃으면서, 예. 저는 앉혀놓고 귀에서 피날 때까지 잔소리할 거예요.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들어봐 이러면서 질려서 거품 물고 귀에 피날 때까지,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할 때까지. 비오 기가 막힌 순댓국님 아이디들을 이제 예. 점심 메뉴 사다리 타기는 옛말 그대창이 딱 정해드립니다. 그죠? 저희가 좀 많이 정해드리는 편? 점심 메뉴는 그대창이 전에 정해준다는. 3007님, 그대창은 출구가 없어요. 가고 들하고 들어오세요. 맞아요. 저희는 출구가 없죠. 톰보이님, 공원에 장기 두시는 어르신들 주위에 훈수 금지 써붙여놨더라고요. 그니까요. 이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거 이게 안 보이나 이게? 어? 이수가 안 보여? 이러면서 계속. 예. 그 장기판 앞에 나르와 플레이 선수는 두 명인데 그 주변에 깍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한 열댓 명?

뭐 약간 이런 대국이죠, 대국. 예. 이 훈수는요, 여러분 어르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여러분 그 롤 챔프 페이커 있잖아요. 그 페이커님도 개인 방송을 해요. 그 이렇게 그 게임 하면서 이게 가끔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난 요럴 때 요런 방법을 써요라고 이렇게 보여 주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훈수 두는 그 시청자들이 있어요. 세계 챔피언을 훈수 두는 어떤 분이 나이가 좀 많으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신데 꽤나 무거운 무게로 이렇게 되게 뭔가를 반복하는 운동을 스쿼트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이제 PT님이 오셨고, 오, 회원님, 그러면 허리 다치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스쿼트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가르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나이 드신 분이 한 평생을 역도 챔피언으로 사신 분이세요. 예. 네, 훈수는 뭐, 예.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태님, 저도 턱에 걸려서 철퍼덕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넘어지면 아픈 건 두째치고 창피합니다. 부끄러움은 당신의 목. 이게 혼자 넘어지면 상관이 없다. 근데 제가 아까 주차장 얘기했잖아요. 이거 실제로 저한테 일어난 일인데, 어느 때와 같이 저녁에 밥 먹고 나른해지기 전에 나가서 운동해야지. 운동을 했어. 운동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차에 이제 시동을 걸고, 아이고 오늘도 야무지게 운동했네. 그러고 저는 이제 차를 주차장에서 빼서 이렇게 나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보통 주차장에서 나가는 길에 걸어 자기 차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주차장 이용객이니까. 여기 제 차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를 멈췄죠. 근데 이분이 핸드폰을 보면서 제 차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범퍼에 자기가 부딪혔어. 네. 저는 가만히 있는데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양반 뭐 하는 거지?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제 차에 부딪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인사하고 가는데, 참 이게 주차장이라서 다행이지 내가 움직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큰일 나요. 끼리끼리님, 화장실에선 이런 표지가 자주 있더라고요. 떠난 이의 자리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건 양반이다. 이건 양반이에요. 여러분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킹받는 게 뭔지 아세요? 되게 귀여운 캐릭터가 윙크하면서 쉿 이러고 있어요. 이건 남자 화장실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그 스튜디오 안에 여성분 셋이 계시거든요. 남자 화장실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 아마 모를 거예요. 그 어떤 되게 귀엽게 생긴 캐릭터가 하트 날리면서 이렇게 윙크하면서 쉿 이러고 있는데, 오늘 본 건 비밀로 할게요. 장난쳐? 핑크 마티니의 헤이 유진, 마이클 부블레의 에브리띵 듣고 오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986년 락밴드 부활의 보컬로 데뷔하자마자 단숨에 최고의 락스타로 떠오른 가수. 89년 솔로 1집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을 했고요. 40년간 10장의 정규앨범을 발표하면서 거장의 반열에 오른 가수 이승철. 이라는 이름 석자 앞에는 레전드라는 수식어가 참 잘 어울립니다. 물론 그 시간 동안 시련도 없지 않았죠. 2019년에 성대수술을 받으면서 목소리가 전부였던 가수가 꼬박 한 달 동안 무건수행을 해야 했고요. 다시는 예전처럼 노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발성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나갑니다. 그렇게 혹독한 재활만 꼬박 3년. 결국 목소리의 울림과 표현력을 완전히 회복했고 라이브의 황제는 그토록 그리던 라이브 무대를 완벽하게 복귀하게 됩니다. 지난 추석에는 한 방송사에서 주관한 특집 콘서트가 방송이 됐었는데요. 40년 음악 여정을 압축한 무대에 세대를 초월한 음악 팬들이 감동했었죠. 그런가 하면 지난 9월 30일에는 까마득한 후배 뮤지션 우즈가 이승철 데뷔 40년을 기념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헌정을 했습니다. 우즈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이자 자신이 가장 닮고 싶어했던 하늘같은 음악 선배 40년 여정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아 직접 곡을 만들었고요. 듀엣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헌정곡을 아름답게 완성하게 됐죠. 지난 40년 동안 우리에게 들려준 이승철의 수많은 명곡들은 우리 일상의 배경음악이 돼서 인생의 많은 순간을 함께 했는데요. 40년이라는 시간의 울림과 세대 간의 교감을 담은 이 곡 역시 오랫동안 우리 곁에 남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예감이 듭니다. 이승철 우즈의 우리만의 이야기, 2주의 추천곡입니다.

자, 2주의 추천곡이었습니다. 우리만의 이야기, Woods, 그리고 이승철이 함께 부르는 곡이었습니다. 이승철 선배님의 목소리는 늘 새로운 멜로디와 함께 들려오면 설레고 반갑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워낙에 우리가 어렸을 때 약간 노래함의 기준에 있어서 나의 늘 선생님, 교과서 같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또 우즈의 약간 이런 시원한 그리고 세련된 멜로디나 약간 이런 편곡 같은 것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요새 그 합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에도 얼굴 합이라 그러나요? 주연 배우들의 이제 그 합을 보면서 둘이 잘 어울린다, 뭐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우즈 그리고 이승철의 목소리 보컬 합이 굉장히 좋네요. 시원하고 좋습니다. 예. 이승철 선배님도 얼마 전에 이제 방송 나오셔서 노래하시는 거 라이브를 봤는데 목소리 힘을 이렇게 쫙 빼고 이제 부르시는데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발라드나 이런 음악들이 다시 좀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소비하는 형태가 또 바뀌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이제 스피커로 음악을 좀 크게 듣는 때가 있었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음악들을 이어폰으로 듣잖아요. 그래서 막 고음을 막 냅다 질러대고 막 시끄러운 약간 그런 뭐 물론 그런 장르를 아직까지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약간 굉장히 많은 장르 안에서 보컬들이 좀 이렇게 나긋나긋 조용조용 가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보컬들이 요새 또 트렌드죠. 이 노래 좋네요. 시원하니. 자, 이 와중에 여러분들의 표지판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승철님 콘서트 있구나. 12월에. 아, 이번에 또 하시는군요. 옥주님께서 12월에 콘서트 많이 기대된다고. 크, 좋네요. 예전에 저도 한번 갔었는데 가면 진짜 좋긴 좋아요. 예, 쫙 나오던 히야 날 좀 바라봐. 저쪽에서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하고 있는데 그 둘의 곡 사이에 있는 세월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좋아요. 꼭 가서 보세요. 게시판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웃기는 얘기를 또 9540님 가을에 등산로 입구에서 자주 보는 표지판 도토리는 다람쥐에게 양보하세요. 그만 좀 주워가라. 그만 좀 주워가라. 도토리들이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다람쥐들이 먹을 게 없다. 그만 좀 주워가라. 어머님들이 예. 그러면 이제 다람쥐들한테 얘기해야죠. 이제

그 뭐라 그래? 고사리는 아줌마들에게 양보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야, 정말 아줌마들의 고사리 사랑. 예, 어마무시합니다. 추석풍님, 저는 회사의 이표 지판을 두고 싶어요. 오전 9시부터 11시 그대창 청취 중입니다. 업무 요청은 11시 이후에 부탁드립니다. 오래 못 다닐 수도 있겠는데. 9시부터 11시까지 그대창을 집에서 들을 수도 있겠는데. 체리체리님, 사춘기 딸을 둔 갱년기 엄마인 제가 남편과 딸에게 알려줄 표지판은요. 건들면 물어요. 하지만 사람은 착해요. 딸은 뭐 그럴 수 있어. 사춘기라고 하니까. 예. 남편은 무슨 죄예요? 그냥 옆에서 조용히 있었는데. 왜 약간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고양이들 짧으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가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예. 내가 뭘 잘못했지? 약간 이런 거. 5316님. 당구장에 적힌 표지판. 패자는 카운터로. 깔끔하지요? 이것도 오래된 거죠. 두 말 말고 패자는 카운터로. 진 건 진 거니까 와서 계산해라. 보통 이런 거부터 있었던 당구장은 카운터 보고 있는 사장님이 되게 좀 무서우신 예, 분이거나 네. 옛날 생활을 청산하고 예, 약간 이런 느낌? 패자는 카운터로. 로아맘님, 살까 말까 고민 중 빨리 사야 빨리 온다 하셨습니다.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이 되게 누군가를 특정해서 이런 그 주의를 좀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예, 그런 분들 아름다운 구속하시라고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준비했습니다. 구속시켜!

0: 자,
1: 참 김종서 형님도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의 텍스트북이 되어 주는. 그러고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김종서 형님의 노래는 그러니까 서태지 컴백홈 앨범이랑 시대유감의 이름에 있었던 네 그 거기에 이제 딱 나왔었던 네 김종서 형님의 노래도 있지만 이 아름다운 구속 절대 빼먹을 수 없죠. 저 같은 목소리의 톤 레인지를 가진 사람은 절대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 더 각광받는 목소리일지도 나란 사람? 일지도? 예. 네. 약간 조근조근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저 조근조근 노래하는 거 있어요. 제 노래 중에 예. 네. 아, 아니, 클래식 말고. 네, 네, 네. 아주 조근조근 노래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 여기 이거 여기 있죠. 하나 위에. 그거 마지막 곡으로 듣자. 이어폰으로 들으면 참 좋은 곡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내 노래를 대놓고 틀어도 되나 싶지만 예. 어쩔 건데. 자, 지숙님. 경고 문구 어기면 구속시키는 건가요? 험악하고 단호하고 무시무시한 문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올려주세요. 그리고 문구가 예쁘게 프린트되거나 이렇게 어떤 업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구는 아무리 무서워도 그냥 글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냥 문구구나. 경고문이구나. 근데 이걸 굳이 손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문구를. 그냥 손으로 쓰는 것도 약간 붓글씨 같은 걸로 이렇게 거기에 색이 좀 가미되면 야 이건 진짜 건들면 안 되겠구나 싶은 그러니까 개조심을 빨간색 페인트로 붓으로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쪽은 그냥 반대쪽으로 뛰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다같이 이어폰 준비하시고 네, 저는 1부 마지막 곡을 네, 띄워드립니다. 나란 가수 요즘 시대에 더 환영받을지도. 1부 마지막 곡 알렉스의 어느새 띄워드립니다. 저희는 좀 이따 돌아올게요.

0: CBS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들.

0: 증상, 요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DMZ 지뢰사고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군 지뢰가 원인이라고 군이 결론을 내린 비무장지대 폭발 사건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 시각이 오늘 낮 12시 25분으로 확정됐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오늘 오전 8시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와 기상상황, 우주환경,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누리호는 연료와 산화제 등 추진체 충전을 마친 뒤 발사 10분 전인 낮 12시 15분부터 발사 자동운용에 들어가며 자동운용 중에 이상현상을 감지하게 되면 발사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예멘 연합군이 친이란 반군 후티가 장악했던 바브 엘 만데브 해협 주변 거점들의 탈환에 나서자 후티도 사우디 본토를 향한 반격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후티가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비롯한 여러 도시의 공항과 정유시설 등을 겨냥하면서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지역 인근까지 공습 피해를 당했다고 현지 시간 6일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AI를 이용해 지인 사진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수백 개를 만들고 아동 성착취물 등 5천여 개를 소지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방공소청은 현직 경찰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일까지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6.2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3: CBS
4: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5차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발사 성공을 기본이라도 하듯이 최적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없이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발사 시간대 기온은 22도 안팎, 또 바람도 초속 1m 안팎으로 매우 잔잔할 것으로 보여서 날씨로 인한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밖에 전국에서도 오늘 구름 거의 없는 청명한 가을 하늘을 한껏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평년보다 더 쌀쌀하게 출발했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청주, 광주가 24도, 부산이 2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평년보다 더 높겠습니다. 특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씨가 낮 기온이 더 오르면서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7: DS 대성하우징.
8: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9: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10: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0: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자,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존 케이의 파라수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수프레 딩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오셔서 많이 참여하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002님께서요. RD. 저는 거의 매일 RD를 만나는 청취자인데요. 지금 남편과 강릉으로 여행 가는 중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1: 당신 좋아하는 라디오 들으면서 갈까?
0: 라고 하는데 너무 의외라 기분이 너무 좋아서 RD에게 깜짝 문자로 놀래켜주고 싶어서 보냅니다. 사랑하는 재환씨, 60대 중반 되더니 부쩍 의기소침한 것 같은데 당신 여전히 멋져요. 당신의 희랑이가.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죠? 두 분 저희가 커피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시고요. 네,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오십시오. 아이 좋아. 광고 듣고 올게요.

0: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 오늘 본 건 비밀로 해줄게요. She.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뚜루뚜뚜뚜뚜루 비타돌체님, 지하철 환승계단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열차 타려고 뛰다가 다치면 다음 열차도 못 탑니다. 되게 가는데 순서 없다, 이걸 되게 친절하게 말해 준 것 같아요. 원래 가는 데는 순서 없는 법이에요, 선배. 약간 이런 느낌? 어느 타코야키 집에서 봤습니다. 너만 먹니? 포장도 해가야지. 니 입만 입이야? 네. 오. 요런, 그쵸. 요게 위트죠.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돼지고기 이제 삼겹살 집에 갔는데, 예쁜 네온 사인으로 이렇게 한쪽 벽에 붙어져 있는 거야. 넌 먹을 때가 제일 예뻐. 그러고 이제 소고기 집을 이제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라이벌 관계를 갖고 있는 소고기 집을 이제 겨냥하면서, 소고기 사주는 남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약간 이런 거. 아는 오빠와 썸 타는 오빠의 그 선은 밥을 사줄 때 소고기를 사주냐 돼지고기를 사주냐의 차이래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고기 사주는 오빠 조심하셔야 됩니다. 달리는 유부녀님, 우리 가족들을 위한 경고 표지판을 만든다면 여기는 흰옷, 여기는 색깔옷, 여기는 수건, 뒤집은 양말은 다시 뒤집어 입니다. 요거는 좀 제가 다시 되짚어 드려야죠. 지금 지난 4년간 제가 되짚어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오랜만에. 양말은 뒤집어서 빠는 겁니다. 네, 뒤집힌 상태로요. 맞아요. 양말은 벗을 때 우리가 뒤집어서 벗잖아요. 네, 그 상태로 빠는 거예요. 맞아요. 왜 웃어? 맞다니까. 그러면은 PD님은 뒤집혀져 있는

있는 양말을 보면 세탁기 앞에서 그걸 하나하나 다시 뒤집어서 빨아요? 응? 아, 벗을 때안 뒤집어서 벗는다고요? 그럼 앞에 코가 늘어날 텐데? 그래도? 제가 이거 이유를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양말의 바깥쪽이 많이 지저분해지는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가. 실내화라든지 그런 개념도 없었고 바닥도 많이 들어갔고 요즘은 이제 뭐 로봇 청소기도 있고 바닥 청소도 자주 하시고 이게 집안에 뭐 공기청정기도 있고 창문도 환기도 가끔 시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바닥이 그렇게 더러운 생활을 우리는 하진 않아요. 특별한 어떤 환경이나 그런 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더 더러운 건 뭐냐? 우리의 땀과 발바닥에서 나오는 각질입니다, 여러분. 네. 걔네들이 양말에서 빠져나가려면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빨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뭐라 하지 마시고 뒤집어서 벗으라고 그러세요. 빤 다음에 그 상태로 뒤집어서 양말 접어서 넣어주세요. 입을 때 뒤집어서 신으라고. 그럼 되는 거예요. 양말은 뒤집힌 상태로 빠는 겁니다. 또한 가지. 사람들이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화장실 들어가면서 손을 씻어야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피디님은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올 때 씻는 거는 당연히 그런 거지만, 우리 들어갈 때 씻는 거예요, 내 손을. 알아들으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예. 보라님, 그거 있잖아요. 교통신호 속도 위반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 문구. 10초 빨리 가려다가 10년 빨리 간다. 무서운 거 생각보다 되게 많죠, 도로에. 고속도로 같은 거 이렇게 위에 보면은, 네. 졸음쉼터, 뭐, 쉬어가세요. 뭐, 이런 거는 이제 권고사항 같은데, 네. 집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어쩌라는 건데, 어쩌라는 건데, 예. 네. 악곡맘님, 후암동 가시는 202번 버스에 RD가 나오네요. 1742 기사님, 안전운전 하세요. 하셨습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또 202번 버스에 타고 계시는 여러분들, 네, 소리 질러! 예! 잘 가고 계시죠? 오늘도 조심히 안전운전 하시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행복과 건강이 깃드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은 들어갈 때손 씻는 거예요. 태연의 사계 마마무의 Four Flowers 듣고 올게요.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필 콜린스의 Strangers Like Me. 이거는 예전 그 타잔 OST라고 합니다. 미스터 버피님. 역시 렉스 형 말만 들어도 장수한다. 알렉스의 장수연구소 이런 거 코너 하나 런칭할까요? 이거 괜찮은데? 생활 팁을 담는 거야. 네, 여러분. 손은 화장실 들어갈 때도 씻어야 되고 나올 때도 씻는 겁니다. 뭐 약간 좀 이런 장수 연구소. 여러분이 먹는 유산균은 막 이러면서 과연 장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유산균은 열에 취약합니다. 약간 좀 그렇게 하는 그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우리 SNS에 여러분이 마신 맥주는 몇 칼로리일까요? 한번 세보겠습니다. 약간 이러는 선생님 계세요. 장수연구소 이것도 재밌겠는데. 예.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희 대부분 코너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오죽했으면 코너 이름이 이 코망이겠어. 그죠? 유병규님. 텃밭에 이런 경고 문구 봤습니다. 두 번은 눈 감아줬습니다. 세 번째 걸리면 점점점점점점. 그 옆에 시뻘건 붓으로 그려진 가위와 뻘건 물감이 뚝뚝뚝뚝. 그러니까 이게 진짜 광기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뒤돌아보시고 도망가셔야 돼요. 무서운 거야 진짜. 예. 네. 난티아님. 우리 동네 시장에 있는 곱창 가게는 가게 외벽 전체에 넌 오늘 곱창이 땡긴다 이 문구가 몇십 줄이 써 있습니다. 거의 최면 걸릴 듯. 근데 이거 약간 뭐 이것도 일종의 최면이겠지만 소리내서 읽는 순간 정말 땡긴다니까요. 곱창을 안 먹어본 사람은 없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가게 이름을 넌 오늘 곱창이 땡긴다

말을 해도 되죠. 어, 노곱땡. 노곱땡. 너 곱창 땡기지. 뭐 약간 이런 거. 점심부터 곱창을 먹는 건 조금 헤비할 것 같기도 한데. 김영표님. 아내가 결혼 전 나이트에서 만날 때마다 저더러 자긴 춤추고 있을 때가 제일 멋져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딱 약간 그런 거지. 옛날에는 자긴 춤추고 있을 때가 제일 멋져 라고 했는데 자긴 출근했을 때가 제일 멋져. 그래? 난 자기가 안방에서 자고 있을 때가 제일 예쁘던데. 그래? 서로 약간 예 웃으면서 디스하고 상처받음 지는 거지. 어? 또 먹어? 약간 이런 거. 그러게. 자기는 안 본 사이에 한 6시간 만에 살이 더 쪘네? 뭐 약간 이런 거. 희나비님. 희나비맘님. 저도 저희 집 표 하나 만들자면 아침 먹을 때 저녁 메뉴 묻지 마. 나도 몰라. 자꾸 물어보면 밥 안 준다. 요거를 좀 줄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그런 표 같은 것들은 좀 줄여서 간략하게 좀 뭔가 이렇게 한방 있게 쓰잖아요. 우리가 탕수육을 부먹이냐, 뭐 찍먹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부먹, 찍먹. 찍먹? 부먹, 찍먹. 부먹? 부먹? 부먹 찍먹? 찍먹. 오, 전 주먹입니다. 주는 대로 먹습니다. 예. 아침, 점심, 저녁 주먹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엄마, 주먹이 뭐야? 주는 대로 먹어. 미스터 빅의 와일드 월드 띄워드립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스의 맨차일드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진주연님. 저희 집은 짜다 싱겁다 소리하면 그날로 숟가락 못 듭니다. 짜면 적게 먹고 물 타 먹고 싱거우면 더 먹거나 소금 넣어서 각자 맞게 먹으라고 합니다. 이게 맞죠? 이게 맞죠? 네. 엄마가 저녁을 해서 이제 딱 올렸는데 한 9살 된 아이가 딱 보더니 국이 좀 짜다? 좀 짠데? 엄마 혹시 뭐 콩

올린 거야? 아 이러면 예 바로 손 올라가죠. 예 등짝 스매시. 뱃살이 뚠뚠님 3번 로데오 거리에 만두집에 쉬는 날 가보면 셔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열심히 만두를 연구하는 중입니다. 오, 뭔가 되게 이 집 안 쉴 때 문 열 때 빨리 가서 먹어보고 싶게 하는 문구다. 그죠? 그냥 오늘 쉬는 날입니다 라고 적어놓으면은 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먹으러 왔는데 이게 쉬는 날이네 인데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안 쉴 때 꼭 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 이거 어디지? 가봐야겠습니다. 사마나77님 냉삼집에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점점점 B1층 헬스장 안 가실 거면은 고기나 먹으러 와요. 정말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문구입니다. 그 온 김에 운동 안 할 거면 그냥 와갖고 식사나 하고 가셔. 예, 오늘 고기 좋아. 오늘 고기 좋아. 냉동인데 고기가 좋대. 좋아. 오늘 야 잘 얼었어. 어 좋아. 고기 좋아. 오늘 콩나물도 좋아. 방금 묻혔어. 들어와 들어와. 어 어차피 운동 안 할 거잖아. 응? 강화도 호랭이님 허걱 아내가 그러던데요. 자기는 집에 없을 때가 제일 잘생겼어. 우리 집만이 아니었군요. 이거는 뭐 많죠. 자기야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니까 진짜 잘생겼다. 잠깐만 마스크도 한번 껴봐. 세상에 현빈인데? 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나한테 보이는 건 지금 내 귓구멍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가렸어. 근데 나보고 현빈 닮았대. 어디가? 롤리코코님. 제가 남편에게 30년 넘게 하는 말. 당신은 잘 때가 제일 멋있어. 입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이 어찌나 많은지. 그래도 말이 많은 게 좋지 않나요? 그래 연애하고 약간 콩닥거리고 막 내 심장 막 쥐어짜고 비틀고 이러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매력이 필요하지만 늘 내 곁에 있고 안정적이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네 좀 이런 좀 말도 많고 다따붙어 약간 이런 사람이 더 좋지 않나요? 말도 말의 케이스겠죠. 짜다 달다 맵다 시다 이런 말이 많으면 잘 때가 아니라 재워버려야지. 빡 자라. 희정님 당신은 월급날이 제일 멋져. 월급날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멋지죠. 3652님 식당에 써있는 문구 아끼는 건 고객분 재료 따윈 아끼지 않겠습니다. 와 뭔가 되게 조그만한 가게인 것 같은데 마인드는 대기업 마인드. 저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 고깃집이었는데 거기도 이렇게 손으로 적혀 있었어요. 부펜 같은 걸로 되게 무섭게 주방 머리 위에 아끼면 망한다 라고. 그 집 맛있었거든요. 예. 자 우리 좀 우아하게 잠깐만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0: 자,
1: 오늘도 이렇게 피식 웃으며 예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제 또 문 닫을 시간이 됐네요. 문 닫은 것 같지만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약간 이런 문구라도 적어놔야 되나? 자, 잠시 후 11시 5분부터 백원경의 랄랄라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올 거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랄랄랜드 캐스트의 Another Day of Sun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 좋네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0: 안전하고 신선한 콩나물.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1: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3: 콤비타 마누카 꿀.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우리 장병 부상을 언급하며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피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

0: 체제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에 따라 벌어지는 군사분계선 침범 행위에 대해 유엔사와 공동조사를 통해 해정전 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이를 북측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확대하고 산재보험료와 건강돌봄 지원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업과 벤처 투자 활성화로 경제 활력을 촉진하겠다며 창업 벤처 규제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낮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 등 모두 15기를 싣고 다섯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섭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전 8시 고흥 나루우주센터에서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누리호의 5차 발사 시각을 오늘 낮 12시 25분으로 확정했습니다. 누리호는 발사 13분 30초 뒤 고도 570km 부근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35초에서 40초 간격으로 분리한 뒤 큐브위성 10기도 차례로 궤도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통일교재단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말과 올해 초 523억 원 상당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다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통일교재단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문체부에 기본재산 처분을 신청했다가 반려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수사를 받는 종교재단의 재산 처분을 제지할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만큼 문체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하게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찰이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맑고 쾌청하겠지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2도, 습도는 53%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2: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1: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2: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길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강아지 풀. 단 두 개만 있어도 토끼를 만들 수 있죠. 하늘하늘 피어나는 꽃스무스꽃. 꽃잎 하나를

0: 신승훈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었습니다. 단풍잎을 주워서 책갈피처럼 끼워놓기도 하고 민들레 홀씨 후후 불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 풀 한 포기, 나뭇잎 하나만 있어도 한참을 놀 수 있었죠. 가을이 되면 놀거리가 한층 풍성해지는 것처럼 듣고 싶은 노래도 더 많이 떠오르잖아요. 다음 노래, 내 방식대로의 사랑 다음엔 어떤 곡이 좋을까요? 노래 선곡이 즐거운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언제나 무료인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랄랄라 커피 준비하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참 좋은 여행.
4: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5: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6: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7564번님 이렇게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기찬 비바 내 사랑 랄랄라 커피도 갑니다.

제가 어제부터 일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듣고 싶어요 하고 두 분 신청하셨어요. 버블 시스터즈 여행일기. 그거 아세요? 내일만이라면 또 연휴라는 거. 던져.

날씨가 정말 좋다고 많이들 보내주세요. 왕대추 왕만두요님, 날씨가 정말 좋아요. 햇살 바람, 최고의 가을 느낌. 우리 동네 초등학교 운동회도 하고 하늘도 파랗고요. 요즘 한창 운동회 시즌이더라고요. 운동회 하기 딱 좋은 날씨, 엉덩이 들썩이는 날씨네요. 1752번님도 요새 보는 가을 하늘이 너무 파랗고 맑아서 눈물 날 만큼 좋다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하늘 보고 사는 날이 흔하지 않은 요즘 하늘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가을이 정말 짧잖아요. 우리 하늘 더 많이 올려다 보기로 해요. 음악 들으면서요. 뱃살이 뚠뚠님. 내 방식으로 가을 감성 느껴봅니다. 오늘 하늘 너무 예쁘네요. 아, 회사에서 탈출하고픈 하늘입니다. 하시면서 청하셨어요. 이무진, 가을 타나 봐.

편하게 보내란 말에 용기 내서 신청곡 보내봅니다. 학창시절 좋아했던 노래 오락실에 후 듣고 싶어요. 하야맘님 잘하셨어요. 추억의 노래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커피도 한잔 드세요.

오락실의 후와 함께 늘 같이 듣던 노래가 있어요. JS 종로에서 이 노래도 가을과 참 잘 어울려요. 0365번님. 노래가 추억을 부르고 추억이 또 노래를 부르는 시간. 수요일엔 흐르게 하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랄랄라 커피 갑니다.

JS 종로에서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파란색이네요. 쌀쌀한 날씨가 상쾌하게 느껴지는 오전입니다. 샘플 작업하러 나왔어요. 8402번님 반갑습니다. 위씨님은요. 와, 하늘이 예쁜 양재천에서 바나나 우유, 달걀 펼쳐놓고 흔들 의자에서 가을을 마음껏 즐깁니다. 바람결에 흘러나오는 배경음악도 원경님 목소리도 최고의 선물입니다. 와, 정말 부러울 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쵸? 6651번님,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라고 말하면 특별한 날 같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살려고요. 랄랄라와 함께요. 원경님 다른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나오는 목소리들도 얼마나 반가운지 매 순간 반가워하며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어디에서 제 목소리가 나오나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선물 소개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갑다고 좋다고 해주시니까 우리 랄랄라 진짜 우리는 가족이구나 싶습니다. 힘이 되네요. 봄코님, 어제 연가 내고 이번 연휴 찐하게 쉬었더니 일폭탄이 쌓여있네요. 일 빚에 시달리는 중에 랄랄라 덕분에 한숨 돌리는 중입니다.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신청할게요 하셨어요. 머무르의 노래 전해드리고 랄랄라 커피도 전해드려요.

이 가을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네요. 저도 갑자기 듣고 싶어요 하고 9035번님 청하신 곡입니다. 인순이 이토록 아름다웠음을.

인생이 이토록 아름다웠음을 오늘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수요일 이 흐름 너무 좋네요. 상상 그 이상의 즐거움 하늘바다님 보내셨는데 맞아요. 저도 항상 수요일은 기대하면서 옵니다. 어떻게 흘러갈까 하고요. 2286번님 CBS 최고입니다. 마트 별관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다가 반가운 목소리 들려서 잠시 쉬고 있어요. 낭랑한 목소리 따스한 햇살 덕분에 커피 한 잔과 함께 방송 듣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랄랄라 커피로 또 행복을 더해드리겠습니다. 대혜님, 요즘 바빠서 자주 인사는 못하지만 11시부터 라디오 켜놓고 일하고 있어요. 바쁜 일상에 힐링되는 노래들로 힘이 납니다. 랄랄라 커피 드립니다. 산청바라기님이 제가 참아 못했던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음 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네요. 랄랄라님들 주변에 한 명씩 카톡 친구에게 같이 듣기 공유. 원경님 힘 좀 받으시게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 일단 랄랄라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료가 들지 않습니다. 그냥 눌러두시면 알림 설정해 두시면 랄랄라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너무 좋다. 혼자 듣기 너무 아깝다 하시면 주변 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장혜진의 키 작은 하늘 생각나네요. 9704번님, 오늘은 키가 좀 커 보이긴 하지만 이 노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 보여줬던 짙은 잘 지내자 우리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너는

0: CBS
1: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1: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1: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최근 동시다발로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에 이용된 인터넷 주소 상당수가 공격자의 흔적을 감추기 위한 세탁용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IP 28개를 분석해 상당수가 세탁용임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IP도 같은 용도로 쓰였는지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회 흔적을 검증하며 해킹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데 경로상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국제 공조를 이미 진행 중이며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공조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 금융사들을 해킹하는 데 쓰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아텍스 AI는 중국에서 개발된 사이버 보안 도구이지만 해커들은 이를 악용해서 은행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애초 개발자는 원래 여러 기관이 네트워크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이버 보안 용도로 이 도구를 만들었지만 해커들은 도리어 이를 악용해 AI 모델을 이용한 보안 공격을 감행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다음 달까지 북한에 의료 장비를 보내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우리 장병이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판단된 지뢰로 크게 다친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에 줄 장비와 배편부터 세세하게 짜놓는 모습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북 지원은 속도가 아니라 원칙과 검증이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세 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새로 편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이들 세 곳을 포함해 인구 감소 지역 92곳을 재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처음 지정한 뒤로 5년 만에 재지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를 파괴해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네브래스카주 연설을 통해 이란이 이들 도시를 공격해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이란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잠재적 대선 후보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해당 지역과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장범 KBS 사장이 감사의 직원 전보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감사 결과, 감사 A씨는 지난해 6월에서 9월 박장범 사장에게 9차례에 걸쳐서 감사실 부서장 5명의 교체를 요청했지만 박 사장은 요청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KBS 자체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7: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안경 쓰고 라면 먹기 대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조건 빨리 먹거나 많이 먹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안경에 뿌옇게 김이 서려도 개의치 않고 꿋꿋하게 맛있게 라면을 끝까지 먹는 사람이 승자인 대회랍니다. 이런 규칙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어지죠?

경쟁의 법칙은 늘 엄격하고 까다롭죠.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이. 뭔가를 해내야만 상대를 이기고 순위에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라는 글자를 빼고 그저 즐기는 대회라면 순위 경쟁은 없어지고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참여한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겁니다. 가을을 보내는 우리 모습도 이랬으면 하는

엘리추님, 아, 코다. 10월에 첫 영화로 저장해두고 안 봤는데 봐야겠어요. 그런 영화들 있죠? 이미 막 예고편도 수차례 수십 번 보고, OST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아, 이미 본것 같은 그런 영화. 영화 코다에서 에밀리아 존스였어요. Both Sides Now. 10월 7일 수요일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이었습니다. 소풍? 운동회, 체육대회. 아마 중간고사 끝난 학교는 이런 것들이 열리는 한창 시즌일 것 같아요. 특히 체육대회에 등장하는 종목을 보면 십수년째 참 변함이 없죠. 장애물 달리기, 줄다리기, 릴레이 등.

등 비슷비슷한 종목들 일색인데요. 안경 쓰고 라면 먹기?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 1등이 되는 종목, 이런 게 있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슬슬 안경에 김이 서리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최저 기온도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진 곳도 있던데요. 지금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가을 분위기 후회 없이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고 있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6: TB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7: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6: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7: TBX 타고 상품권 타고.
6: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8: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9: TBX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핸디핑님, 창밖에서 들려오는 가을 향기가 한숨을 돌리게 하네요. 오전 내내 바쁘게 일하다가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져봅니다. 아, 요즘 많이 바쁘시다고 하셨죠? 스트레스 제로님은 가을에 첫 여행을 시작하셨대요. 다리가 흔들리기 전에 가슴이 두근거릴 때 여행 다니자고 하는 모임에서 그 첫 시작을 했는데 연천입니다.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경기도 연천 말씀하시는 거죠? 와, 좋습니다. 이제 또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금토일 연휴 시작이니까 미리 휴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네요. 두 곡이었고요. 주얼의 Foolish Games, 또 셰럴 크로우의 스팅과 함께 부른 버전이죠. Always on your side였습니다. 싱숭생숭한 로지리님. 아, 이게 발음이 꼬이네요. 아, 추남이시구나. 해피송과 함께 라면. 아,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데 저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라면 먹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우리 K 플러팅 문장이죠. 라면 먹고 갈래요? 라면은 한강 라면입니다. 해피타임님은 지수님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레인보우로 오셨으면 보라로도 넘어오세요. 그 오른쪽 위에 텔레비전 모양의 창을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해피송 만날 수 있습니다. 윤지님은 오늘 친구들 만나러 광화문으로 가고 계신다고.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라 기대됩니다. 지수님 저도 체크 난방 입었는데 트지뽕 하셨어요. 아, 우리 뽀로로 윤지님 노는 게 제일 좋은 가을입니다. 가을은 그리고 역시 체크죠. 책책. 왕서방님, 퀵실버님도 지수님 셔츠가 가을가을하네요 하셨고 닉네임 바꾸셨으니까 한번 또 불러드려야지. 가을 타는 산도님, 체크 난방에서 가을 냄새 폴폴입니다. 또 복덩이님도 오셨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는 수요일. 오늘은 일반 상식 퀴즈, 보라 퀴즈 준비했습니다. 음악 듣고 풀어볼게요. 이어지는 곡은 라이오넬 리치예요. Stuck on You.

0061님, 지수님, 날씨가 아주 좋네요. 점심 먹고 그냥 아무 곳이나 떠나고 싶어요. 하셨는데, 음악까지 막 놀아라, 놀아라, 쉬어라, 쉬어라. 그러는 거겠죠? 아틀란틱 스타의 Always 였고요. 라이오넬 리치의 Stuck on You 였습니다. 사인이님은 오늘 처음으로 보라로 오셨대요. 처음으로 얼굴 반갑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슨 보이는 라디오. 오늘 보라 퀴즈, 일반 상식 퀴즈.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노벨상 관련 문제입니다. 노벨상 아시죠? 알프레드 노벨이 1901년부터 매년 12월 10일에 스톡홀름, 평화상은 오슬로에서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상을 수여합니다. 노벨이 제정한 상이라기보다는 노벨에 대한 공로를 이제 인정해서 스웨덴에서 만든 상이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정평이 나 있고요. 자, 이 노벨상, 엊그제부터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두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 아니고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노벨상의 수상 분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노벨상의 수상 분야가 아닌 것은 1번 생리의학상, 2번 물리학상, 3번 화학상, 4번 수학상. 자, 노벨상의 여러 분야 중에서 세 개는 맞고요. 하나는 아닙니다. 자, 무엇일까요? 1번 생리의학상, 2번 물리학상, 3번 화학상, 4번 수학상. 자,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정답이 있어요. 아, 역시 우리 햇님이들은 뭐 제가 힌트를 드리기도 전에 바로 정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학문이긴 하지만 노벨상 안에는 들어가지 않죠. 1번 생리의학상, 2번 물리학상, 3번 화학상, 4번 수학상. 자, 정답 알려주시죠. 오늘은 뭐 그냥 이 정도야. 뭐. 노벨상 정도야. 우리가 뭐 끔이지 끔. 다 알고 계시죠? 자, 정답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노벨상의 수상 분야가 아닌 것 정답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이어지는 곡은 윤진님 지젤이에요. 후라멘.

로디 스튜어트 음성으로 들어도 너무 좋죠. 하모니카는 스티비 원더였고요. 바위나리님이 신청하신 마이 쉐리 아몰 또 지젤의 후라메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보라 퀴즈는 우리 해피송의 격이 맞는 해피송과 격이 맞는 노벨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노벨의 유언과 유산으로 만들어진 상이죠. 자, 다음 중 노벨상의 수상 분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문제였어요. 1번 생리의학상, 2번 물리학상, 3번 화학상, 4번 수학상. 가수팬님 정답! 고양이상 하셨는데 왜 이러시나요? 주노맘님 아 이것은 필즈상이죠 하셨는데 역시 우리 해피송의 두뇌십니다. 두뇌 3001번으로 고등학교 때 이걸 제일 싫어하고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잘하지 못했지만 아 저도요. 더불어 물리도 되게 어려운데 이거하고 물리하고 되게 연관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8616님은 전 이걸 진짜 싫어했는데 이 수업은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아 부럽다. 선생님이라도 멋지셨으면. 헤라님은 오늘 고1 아들이 이거 시험을 치고 왔는데요. 엄마 망쳤어 이럽니다. 괜찮다고 말해주긴 했는데 풀이 죽은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같이 우울해집니다 하셨어요. 아유 저런. 아니 근데 시험 결과는 나중에 학기 말에 결과 나와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아직 뭐 그렇게 실망하긴 이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헤라님도 파이팅입니다. 커피 쿠폰 전할게요. 자 오늘 우리 해피송에 해피상 부상 커피 쿠폰 넉넉하게 전합니다. 자, 다음 중 노벨상의 수상 분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생리의학상, 2번 물리학상, 3번 화학상, 4번 수학상. 자, 정답 아시는 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답과 신청곡 알려주세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버섯돌이님 라라예요. 쥬니.

로비벤 베네토 그린고였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났습니다. 영표님, 바둑과 야구님, FR 데이비, 픽업 더폰 남기고요. 저희 2부에 올게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향 행주산성에서. 고향 국가유산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5: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5: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5: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5: 콤비타 마누카 꿀.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전남 고흥 나루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탑재 위성 15기를 모두 분리했습니다. 누리호는 오늘 낮 12시 25분에 이륙해 계획대로 1단, 위성 보호 덮개 페어링 분리와 2단 분리가 순차적으로 이뤄졌으며 목표 고도인 약 575km에서 위성들을 순차적으로 분리했습니다. 먼저 초소형 군집위성 2호에서 6호가 35초에서 40초 간격으로 한 기씩 사출됐는데 초소형 군집위성에 이어 큐브 위성 10기가 10초 간격으로 두 기씩 분리됐습니다. 위성을 모두 분리한 누리호는 위성과 충돌을 막기 위한 회피기동, 남은 연료 배출 등을 수행하고 궤도를 돌다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해 소멸하며 지상국은 위성과 교신을 통해 초기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비경장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협의와 정책적 숙고 없이 추진되면서 농촌 현장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커졌다고 질타했고 송 장관은 좀 더 세심히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밖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확대 시행 여부를 묻자 아직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오는 11월까지 북한의 의료 장비를 보내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됐습니다.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북한 평양 강동군 병원에 의료 장비를 보내겠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제재 면제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통일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지난 5월 22일 해당 사업의 제재 면제 승인을 통보받은 만큼 다음 달까지 의료 장비를 배에 실어 북한 남포항으로 들여보내겠다는 계획을 기재했습니다. 발송할 의료 장비는 총 675만 달러, 약 93억 원어치로 추산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지 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4.7%로 8월보다 2.3%포인트 하락하면서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세부담 증가 우려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 매수세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심 공급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6도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2: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3: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2: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3: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2: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4: 1시 5분입니다.
5: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6: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5: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7: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8: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9: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10: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르노.
12: 유지수의 해피송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1부에서 우리가 퀴즈를 함께 풀었고요. 퀴즈 정답 궁금하시죠? 지금 발표할

0: 할까요? 음악을 먼저 듣고 발표할까요?
1: 아, 벌써 발표를 하자는 말씀이 있네요. 자, 오늘 퀴즈는 노벨상 관련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두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의 문제는 다음 중 노벨상의 수상 분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였고요. 1번은 생리의학사.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 수상자도 우리나라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답 많이들 알려주셨고요. 그중에서 람보르굽돌님, 저는 노벨 진상입니다. 저는 혹시 공동수상 가능할까요? 우리 호레노츠님이 노벨 까불까불상이 있으면 지수님이 받을 확률이 높은데 말이죠 하셨어요. 무슨 소리세요? 저는 노벨 우럭상입니다. 아시죠? 우아하고 럭셔리에서 우럭인 거. 0123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은 밥상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자, 어쨌든 정답은 그래서 4번 수학상입니다. 3200 또 장영호님 9875 8915 1339 9531 2355 써니데이 6367님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고요. 신청곡 이어집니다. 1230님 에밀리아 빅빅 월드.

피오나 애플의 Across the Universe였고요. 에밀리아 빅빅 월드였습니다. 우리 강배우장님 도발하시네요. 우럭을 닮아서 우럭 아닙니까? 저처럼 잘 웃는 우럭이가 어디 있다고. 눈꽃송이님은 지수님 보란데 꾸민 거 맞죠? 저도 오후 출근인데 세수만 하고 머리 질끈 묶고 가려고요 하셨는데 아, 제 모습이 그 세수만 하고 나온 거네. 이런 말씀인 거죠? 저는 꾸안꾸

승리를 추구했는데 보시는 분은 안구구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저한테 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2부는 이런 얘기 나눕니다. 이런 노벨상 있음 내가 최고. 나의 노벨상. 아유, 노벨상에 이런 분야 있으면 내가 최고지. 7167님. 작년에 북유럽 여행하고 익숙한 단어가 아니니까 오늘로 보이네요. 오슬로 노벨 기념관 방문한 기억이 납니다. 한강 작가 이름 보고 무척이나 반가웠던 기록도 새록새록 올라오고요. 올해는 여행은커녕 수술에 항암 치료에 유유 저 다음 주부터 방사선 치료 받아요. 다시 건강해져서 길 위에 삶을 꿈꿉니다. 아, 우리 아이리스님 치료 잘 받으시고 다시 길 위에서 아름다운 삶을 수 놓으셔야죠. 응원합니다. 우리 아이리스님 7167님은 노벨 영 여행상? 여행상 드리면 다시 일어나셔서 건강하게 여행 다니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38님, 2주 휴가 후에 복귀하고 출석합니다. 그동안 1. 아버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2. 친구랑 지리산 삼선궁에 갔었고요. 3. 하동 북촌 코스모스 축제 가서 즉석 노래자랑에 참석했고요. 4. 진주에서 있었던 조카 결혼식에도 갔었고 그렇습니다. 아, 지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 왔습니다만 출근입니다. 바쁘다 바빠. 1382와 이 중에서도 하동 북촌 코스모스 축제에서 즉석 노래자랑에 참석하셨대. 와, 노벨 가창상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노벨상 있으면 내가 최고, 나의 노벨상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노벨 보라상? 노벨 보이는 라디오상 있으면 내가 최고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햇님이들의 노벨상 어떤 건지 궁금하니까 지금부터 전해주세요. 유재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엘라 랭글리가 노래합니다. Loving Life Again.

메타버스 커피님, 와, 향수 광고다 하셨고, 비공개로도 알려주셨는데, 향수 광고다 하시고, 아, 그거구나. 나탈리 포트먼이 그 모델로 있는 향수네요. 아, 그랬구나. 나탈리 포트먼이 또 셋째 임신했잖아요. 거의 만삭이 던데. 어쨌든. 방탄소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채플 런의 Good Luck Babe. 방탄소님의 향기는 안녕하신 거죠? 보람님, 테디 스윔스의 Mr. Know It All, 또 엘라 랭글리의 Loving Life Again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는요. 아, 이런 노벨상 있으면 내가 최고, 나의 노벨상입니다. 진솔이라님, 저의 노벨상은 동물 애호가상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한 지 6년 차. 그중 5년을 우리 냥이 치즈, 태비, 고양이 치즈를 돌봐줬습니다. 하악질도 없고요. 싸움도 안 하는 척하는 개냥이 우리 치즈 덕에 타고픈 상이랄까요? 하셨는데. 아, 이게 뭐 태비가 종인 거죠? 종 고양이 종. 우리 치즈 집사 진솔님. 5년 동안이나 길냥이 치즈를 돌보셨다니 바다 마땅합니다. 0853 우리 영미님은 종합병원상 받으려고요. 저는 쉬는 날만 되면 내과에 정형외과에 안과에 등등 여기저기 자꾸 고장이 나서 고치다 보니 종합병원상을 받아도 될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노벨위원회에 건의해서 절대 받으시면 안 되고 안 받으실 거라고 말씀드릴래요. 수상 거부. 나더 이상 아프지 않다. 4410님은 노벨 빨래 개기상 후보입니다. 거의 매일 수련하다 보니까 다림질 필요 없이 반듯하게 잘 갭니다. 하셨는데. 아, 이런 분들은 빨래를 넓

그때부터 이미 각을 잡고 넣으시잖아요. 그죠? 아, 그리고 군필자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야, 내가 진짜 빨래 하나는 잘 갠다. 내가 군대에서, 걘 빨래가 얼만데. 하시는 분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비슷한 분야네요. 천사의 미소님. 저는 노벨 정리정돈 상이 있다면 탈것 같아요. 정리정돈에 자신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주어를 그렇게 안 보는데 제가 좀 아기자기하고 정리정돈을 잘합니다요. 하셨네요. 이렇게 말로만 하셔서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건 검증 작업이 필요하고 저희 집에 초대해서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3박 4일 동안 검증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표님은 저희 아내가 옆에서 그러네요. 노벨 허당상은 당신 건데라고요. 노벨 허당상. 노벨 허당상은 모르겠고 우리 영표님은 노벨 아내밖에 몰라상? 아내가 무서워상? 이런 거 있다면은 후보에 오르시고 단독으로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노벨상 있으면 내가 최고. 나의 노벨상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 617호님 신청하셨고요. 보니엠이에요. Rivers of Babylon.

바다 로망스님 시스케치의 I can lose my heart tonight이었고요. 또 8915-1975님 FR 데이빗 워즈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런 노벨상 있으면 내가 최고. 은선님, 저는 노벨 미리미리 준비상이요. 9일에 여행 가는데요. 여행 갈 때 입을 옷과 약을 일주일 전부터 준비합니다. 제 생각에는 노벨 노는 데는 1등상 아니실까. 명절 음식 준비라도 이게 남편 생일상 차리기라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유쾌하게님은 상 중에 제일 어려운 밥상이 있죠. 저는 매일 아침 남편 아침 식사를 챙겨줍니다. 노벨 끼니 부문 상을 받고 싶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침 식사를 매일 챙겨주시기 어렵죠. 이거는 근데 노벨상 비번의 K 해피송 지부에서 드릴 건 아니고 남편분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 상금도 수령하시기를. 참고로 아시죠? 요즘 환율로 노벨 그 상금이 한 15억 원 정도 된다고 남편분께 꼭 얘기해 주세요. 낚시꾼님은 저는 수건 잘 개는 남자상입니다. 저희 옆지기가 늘 제가 수건을 너무 잘 개서 놀라고 수건은 다 저한테 줍니다. 제가 뭐 남의 부부관계에 좀 신뢰하기는 그렇지만 혹시 아내분이 받으실 상은 노벨 남편 잘 부려먹어 상은 아닌지 한번 수상자 명단 확인해 보세요. 주윤님, 저는 노벨 귀요미 상이 있다면 자신 있어요. 뿌잉뿌잉 등등 써주셨는데 저는 이 분야에 참여할 수 없어서 참가할 수 없어서 다 읽을 수가 없네요. 어쨌든 저희 딸이요. 맨날 귀엽다고 제 볼따구니를 꼬집어서 볼따구니가 매일 빨개졌습니다. 아유, 그래도 우리 주유님은 제가 알죠. 우리 주유님은, 우리 스칼렛 주유님은 노벨 영크크상, 나이를 잊은 콘서트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인정합니다. 아, 근데 좋고요. 나는 이런 노벨상 수상자다 생각해보면 또 오늘 하루가 즐거울 것 같네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미리네님 앨리스 쿠퍼예요. You and me.

유라이어 힙 레이디 인 블랙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헤라님 원 리퍼블릭입니다. I am Rabbit 남기고 저희 불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0: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1: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전남 구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탑재 위성 15기를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했습니다. 누리호는 오늘날 12시 25분에 이륙해 목표 고도인 약 575km에서 위성들을 차례로 분리했습니다. 초소형 군집 위성 5기를 고도 570km에 진입시키는 것이 누리호 5차 발사의 핵심 임무였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분리한 이후 큐브 위성 10기도 모두 순차적으로 분리했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오후 1시 브리핑에서 누리호는 예정된 비행 절차에 따라 목표 궤도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고, 위성 분리도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항공우주연구원이 누리호의 임무 수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원격 수신 정보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것이냐는 질의에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 평택, 오산 등 최근 집값이 오르는 수도권 지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들의 발언과 자산 현황을 동향 파악 명목으로 수집해 고위층에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한 전문가 19명의 주요 발언과 함께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현황 및 매입 경위 등 신상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확인을 해보겠다고 답했고, 여당에서 김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소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0: 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벌어진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먹통 사태와 관련해 수시 원서 접수를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급격한 변화로 정시 모집에 또 다른 위험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내년 1월에 시작하는 정시 모집까지 잘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도, 습도는 29%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2: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딸, 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둘도 많다. 7, 80년대 우리나라 가족계획 표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되지 않죠. 출산율이 뒷걸음질 치는 이유, 경력 단절, 독박 육아, 사교육비 부담 등 출산과 육아로 인한 현실이 버겁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한마음으로 부모가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출산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7: 2시 5분입니다.
8: 송인찬의 어떤 가요!

10월 7일 수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정현준의 파일럿.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아, 무적두산님께서 바로 잡아주셨네요. 누리호는 로켓이고 노래는 비행기인데 선곡이 약간 안 맞는데요. 맞습니다. 네, 누리호는 심지어 무인이에요. 파일럿이 타고 있지도 않죠. 하지만 뭐 우리가 다 날아가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오늘 낮 12시 25분에 누리호가 다섯 번째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위성 분리도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보통 이런 발사체는 약간 저녁에 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발사 시간도 말이죠. 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하게 계산된 부분이란 겁니다. 누리호의 준비 상황, 날씨,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뭐 어떤 위성이 탑재했는지 등등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서 누리호의 최종 발사 시각이 확정된다는 건데요. 자, 앞에서 누리호로 시작한 만큼 우리 송편님들 이런 우주과학에 좀 관심 있으십니까? 솔직히 없죠, 근데. 저도 막 우주과학을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전에 약간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으려고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 30페이지 못 넘겼던 것 같아요. 네, 30페이지 한 하루 정도 읽고 지금 제 집도 아니고 본가 어딘가에 고이 모셔둔 책입니다. 뭐 그래도 저희가 이제 누리호도 쏘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또 많아지고 이 종합 우주 기술 경쟁력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에서 14위권에 들어가는 굉장히 상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리호 성공으로 독자 우주 발사체 기술로는 세계 7위고요.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다고 하죠. 뭐 이런 우주과학 얘기를 하다 보면 괜히 아, 이 가슴이 또 막 웅장해지고 이런 거대한 것들이 생각이 나곤 하는데 저희는 웅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슴 뛰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A면에서는 찬성 안 찬성 시간인데요. 우리 송편님들의 고민 해결에 모두가 또 발벗고 나서주시는 시간입니다. 많은 의견과 참여 부탁드려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5: 위제로
6: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8: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9: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8: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9: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8: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0: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2: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1: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3: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1: 전
2: 이번에도
1: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가을 타는 산도님의 신청곡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6018번님의 신청곡 클릭비의 드리밍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아, 4968번님이 우주 덕후 송편이 여기 있어요. 힘내라 해피맘님도 관심 많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언젠가 그러면은 우주 특집으로 한번 쫙 저희가 준비해볼게요. 노래도 유나 노래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뭐 로켓 관련된 노래, 우주 관련된 노래들로 해서 한번 준비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송편님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찬성 안 찬성. 세상의 모든 고민, 그 시작은 할까 말까, 살까 말까, 이걸까 저걸까,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고민에 마침표를 찍어드릴게요. 찬성 안 찬성.

자, 송편님들의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이 코너는 계속 쭉 이어질 건데요. 누군가의 고민을 내 고민인 것처럼 함께 걱정하고 위로하면서 최선을 찾아가는 이 시간. 찬성, 안찬성 앞으로 도착한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문자 게시판에 남겨주신 7266번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제 동생은요, 밖에서는 사회생활 잘하고 친절하지만 가족에겐 틱틱거리고 막대하는 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쟤는 건들면 안 돼, 우리 집 서열 1위야 할 정도로 집에서는 까칠 대마왕이에요. 그런 우리에게도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서 사이가 좋아졌어요. 이제와 언니와 사이가 가까워졌다며 좋아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이번에 가족 단합을 위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다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여행 계획과 총무를 동생이 다 맡게 됐는데요. 그래서인지 예민 모드가 발생해서 정말 사소한 일로도 짜증을 내더라고요. 동생이 길을 헤매길래 제가 결국 내가 말한 이 길이 맞지? 라고 했다가 아 어쩔? 이러면서 화내고 여행 경비 정산하자라고 말하니까 재촉 좀 그만해! 라며 짜증내고 방송이니까 순한 말로 적었지만 심한 말도 동생이 엄청 했거든요.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같이 화내다가 이제는 가족 단톡방도 나와버렸는데요. 아니 글쎄 동생이 기다렸다는 듯 이대로 인연 끊고 살자! 라고 하네요. 그 탓에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에게 막말하고 짜증만 내는 이 동생 녀석!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나 싶은데 부모님 생각해서 그래도 제가 언니니까 먼저 사과하는 게 맞는 걸까요? 먼저 사과한다 찬성!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각자 인생을 산다 안 찬성! 마구마구 참견 부탁드립니다. 자, 사연 남겨주신 7266번님께는 어떤가요에도 새로 들어온 신상 선물이 있습니다. 택배로 가는 감자밭 감자빵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자, 조금 긴 사연이었는데 다시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밖에서는 사람들한테 너무 잘하고 친절한 내 동생, 하지만 집에서는 까칠하고 예민한 덕에 언니랑 좀 자주 부딪히는 것 같아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제 사이가 좀 좋아졌나 싶었지만 이번 가족여행 때 크게 싸웠고요. 그 탓에 서로 인연 끊고 살자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뭐 자매 사이, 남매 사이 뭐 이런저런 일들로 싸울 때가 있지만 이번 일은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송편님들의 의견이 또 필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언니니까 부모님 생각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먼저 사과하는 게 맞다 찬성 보내주시고요. 아니다, 이참에 버릇을 좀 고쳐놔야 된다, 각자 인생 살아도 문제없다, 먼저 사과하는 거 반대다 안 찬성 보내주시면 됩니다. 찬성 혹은 안 찬성으로 송편님들의 생각 받아볼게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달샵의 BBB, 티아라 왜 이러니 두 곡 함께하고 오는 동안 또 승편님들의 찬성한 찬성 의견 받아봤는데요. 언니니까 먼저 사과한다, 찬성. 먼저 사과하는 거 반대다, 안 찬성. 이렇게 한번 받아봤었죠. 최미경님, 안 찬성. 기질 안 바뀝니다, 그거. 자주 부딪힐수록 상처만 남아요. 안 찬성 해주셨고요. 1497번님은 찬성! 가족이 뭔데요? 언니니까 먼저 사과해주세요. 저는 외동이라서 언니든 동생이든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약간 그 외동들은 또 형제나 그 자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러움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라일락 서영님, 저는 안 찬성이요. 사과도 먼저 하게 되면 버릇돼서 안 돼요. 그게 당연한 줄 안다고요. 버릇을 아주 확실하게 고쳐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최강권철님은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냥 마음 없어도 먼저 사과하세요. 사과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동생들이랑 원래 그렇잖아요. 언니들이 그냥 먼저 사과하는 게 마음 편해요. 저도 K장녀랍니다. 아, 이 보내주신 의견에 저도 참 공감이 좀 되는데 그 사과하는 게 진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약간 말만 좀 하고 마음만 조금 쓰면 되는 건데 참 그게 머리로 알면서도 또 막상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아 그런 뭔가 장벽들이 좀 있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좀 쿨하게 사과하는 최강권철님의 의견이었고요. 9807번님 안 찬성. 남한테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죠? 가족한테 서로 잘해야죠. 회초리 들고 있다가 막무가내일 때 따끔 쥐어받고 버릇 고쳐주세요. 잘못한 거 없는데 사과는 아닌 것 같고 훈계가 필요할 듯해요. 요새도 회초리로 이 체벌의 방법까지 짚어주셨고요. 6082번님 안 찬성.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변하지 않음. 절대 안 달라져요. 이번 일을 계기로 버릇 고치세요. 외로워봐야 가족 소중한 줄 느낍니다. 제가 작년에 막내 여동생 안쓰러워서 30년 뒤치다꺼리하다 큰 마음 부여잡고 연 끊었어요. 아, 6082번님도 이 사연을 듣고 본인 사연인 것 같다 이렇게 또 많이 공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송편님들의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편님들은 7대 3으로 안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아 이제 대부분 버릇을 좀 고쳐봐야 된다. 이때 한번 겪어봐야 또 고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저는 하나 조금 걸리는 게 동생분이 총무랑 여행 계획을 다 짰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 본인이 짜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가족끼리의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혼자 짜게 된 건지 그게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쩌다 보니까 조금 동생분이 다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짜증을 냈다 그러면은 아 이번 건은 조금 받고 먼저 좀 사과를 하는 것도 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짧게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어서 바로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홈페이지 찬성 안 찬성 게시판에 남겨주신 곰토리님의 고민사연입니다. 딸아이가

올해 20살인데요. 어릴 때부터 방 어지르기 선수였어요. 정말이지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고3 때까지 학업으로 힘드니까 제가 늘 화를 꾹꾹 눌러가면서 눈 딱 감고 방 청소해줬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되고 나서 이젠 너도 성인이니 네 방은 네가 알아서 청소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알았어 대답은 초스피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방문도 안 열어보고 지냈는데 세상에, 얼마 전 우연히 열린 문틈으로 딸아이 방을 봤는데 이야, 혼돈의 카오스 정말 심란하더라고요. 아니, 심란을 넘어서 돼지우리 같은 딸아이 방을 보니 화가 쭉 올라오는데 그 순간 진짜 고민이더라고요. 내 마음 편하려면 청소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또 제가 해주기 시작하면 예전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두는 게 맞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스트레스입니다. 송편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내 마음 편하려면 딸아이 방 청소 엄마가 해주는 게 맞다. 찬성? 안 찬성? 네, 사연 남겨주신 곰토리님께도 택배로 가는 감자밭 감자빵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저도 겪어봤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경험을 해보실 것 같은데 집안을 좀 깔끔하게 잘 정리하고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무데나 옷 벗어두고 어지러지고 이거 참기 좀 힘듭니다. 심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20살이고요. 성인이 됐습니다. 아, 이 딸의 방을 엄마인 내가 계속 치워주자니 또 결국 평생 내 일이 될 것 같아서 고민이 되시는 거고요.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으면은 당연히 어지르는 사람이 편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송편님들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편한 게 낫다. 그냥 치워주는 게 낫다. 찬성 보내주시고요. 치워주기 시작하면은 딸의 정리정돈 습관이 생길 수가 없다. 치워주지 마라. 눈 딱 감고 두는 게 맞다. 안 찬성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라조의 해피송, 그전곡 슈퍼주니어 T의 로꾸 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딸엄마 송편님들이 또 많이 나와주셨는데요. 대혜님, 찬성이요. 저희 딸방 레전드인데 그냥 두니까 더 레전드. 참기 힘든 제가 그냥 합니다. 아니, 레전드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웃기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육땡이 아빠님은 안찬성, 스스로 해야 된다 해주셨고요. 돌솥 비빔밥님, 안찬성. 아이가 청소하는 법을 몰라서 해본 적이 없거나 귀찮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일단 엄마랑 아이랑 무조건 같이 치우고 다음부터 이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벌칙을 준다고 해야 고쳐집니다. 그러고 해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저도 약간 살짝 동의하는 게, 같이 치우면서 뭔가 정리정돈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3334번님은 안찬성, 치워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아까 그 동생 시켜줘야 합니다. 소개시켜줘야 합니다. 둘이 안 치우고 둘이 싸우게. 이재희 전법 제시해 주셨고요. 쭈인양님, 아이, 내 딸랑구는 대찬성이래요. 지금 그 어머님들의 의견과 따님의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데, 따님들은 전

찬성 외쳐주시고 계시고요. 어머님들은 전부 안 찬성 외쳐주고 계십니다. 8314번님, 송디, 제 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대학생 딸이 안 치워요. 얘기만 하면 대답만 하고 그냥 제 정신 건강을 위해 치우고 졸업 후에 독립시켜버리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너도 양심 있으면 4년 내내 치웠다 말하면 할 말 없겠죠? 그래서 청소한다 찬성 보내주셨고요. 아, 3541번님, 이 3541번님의 의견은 조금 고민해볼 법한 것 같습니다. 이분도 일단 우리 집 딸 이야기 하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데요. 치워주는 대신 딸 물건을 하나씩 숨겨놨어요. 그러면 물건이 없다고 찾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일부러 이거는 숨겨놓으신 거잖아요. 그러고 못 찾으니까 앞으로는 너가 직접 해볼래? 이거 굉장히 좀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딸기 건행맘님, 저희 딸 24살도 그래요. 속 터집니다. 그냥 놔두세요. 찬성. 자, 이외에도 뭐 청소비를 받는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우리 송편님들의 의견은 이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습니다. 방 그냥 놔둔다. 안 찬성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습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사실 약간 따님의 입장에서 조금 공감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 혼돈 속의 카오스라고 아까 하셨는데, 사실 이 어지르는 사람 입장에선 그 혼돈 속에 질서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혼돈이 깨끗해지면은 그 저한테는 그게 혼돈인 거예요. 이 살짝 어지러진 상태가 내가 이 움직이고 물건을 찾기 너무 좋은 상태다. 아마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따님도 불편해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치우거나 아니면 우리 사연자님께 좀 알려달라고 도움을 청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의견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찬성 안 찬성 오늘도 함께 해주신 송편님들 감사드리고요. 귀한 의견 보내주신 6082번님, 9807번님, 3334번님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저희 계속 송편님들의 고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찬성 안 찬성 게시판 또는 방송 중에 언제든지 괜찮으니까요. 말머리에 고민 달고 문자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오락실 후.

송인찬의 어떤가요? 찬성 안 찬성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민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A면 끝곡입니다. 미아오의 In My Hands.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0: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무리하게 수사했던 특검이 책임질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진실은 늘 밝혀지기 마련이며 진실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의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검찰청 폐지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정부의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에 대해서는 꾸준히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이 제안한 출퇴근 교통 수요를 반영해 좌석 예약형 버스인 편하지버스 5개 노선을 내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택, 양주, 화성, 의왕을 출발해 서울과 판교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며 기존 28인승 우등형 차량 외에 44인승 좌석형 차량도 투입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이 필요한 노선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신설하고 교통 수요와 운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노선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오늘 충청남도와 함께 안산시 풍도 해안가에서 해양 쓰레기 공동 수거 활동을 벌여 25톤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지자체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해양 쓰레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협력해왔으며 지난해에도 풍도와 충남 대난지도 인근 해역에서 두 차례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와 충남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공동 수거 활동을 이어가며 서해안 해양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번지점프와 짚라인 시설 10곳을 점검한 결과 추락 방지망 손상과 전선 연결 불량 등 15건의 안전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합동 점검에서 6건은 시정 요구, 9건은 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시설들이 올해 말까지 지적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용인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도민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는 감사기간 중 오는 27일까지 받으며 공직자의 위법 부당행위와 부패, 공공재정 부정 청구 등이 대상입니다. 경기도는 국가나 도 예산이 투입된 사무와 위임 사무를 중심으로 감사하고 자치 사무는 제보나 언론 보도로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감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생산 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항목을 기존 95개에서 16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8도, 습도는 30%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7: CBS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4: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10월 7일 수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노래였습니다. 베이비복스 야야야. 자, 저희 잠시 후 비면에서는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퀴즈 내는 남자 퀴남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송편님들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그리고 뭐 퀴즈 푸는 것도 좋지만 송편님들의 이야기, 신청곡 저희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상 속의 그 어떤 이야기도 좋아요. 내성발톱으로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도 좋고요. 주말에 갯벌 체험 간다는 사연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사내에서 연애하는 그 커플 아 뭐 모두가 다 아는데 얘기할까 말까 해줄까 말까 이런 고민 사연도 좋습니다. 신청곡과 함께 많이 남겨주시고요. 비면에서도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필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어지는 트랙 진우션 How Deep Is Your Love like this.

오션 More Than Was 그 전곡 진우션의 How Deep Is Your Love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자 퀴퀴한 남자 아니고요 퀴즈 내는 남자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함께하시죠.

내 이름은 퀴남. 퀴즈 내는 남자란 소리죠. 진실은 언제나 하나. 노래 가사 속에 정답이 있다.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자, 퀴즈 내는 남자 이 퀴남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아 뭔가 좀 사건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우리 노래를 잘 듣기만 해도 정답을 금방 찾아낼 수 있는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며 코너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원태연 시인이 가사를 써서 화제가 됐던 노래. 머리를 감다가 번뜩인 가사일까요? 바로 애프터스쿨의 샴푸입니다. 짙은 향기로 그대를 감싸고 싶고 거울도 너를 보지 못하게 하얀 거품들로 다 감싸버리겠다는 독특한 시선의 곡인데요. 처음 널 봤을 때 너에게 풍기는 향기가 너무 싫었다면서 세상에 없는 향기로 널 영원히 취하게 하겠다는 말도 남겼죠. 그러면서 혹시 별별별 이유로

나를 슬프게 한다면 너의 눈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요. 대체 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자, 송편님들 문제 나왔습니다. 애프터스쿨의 샴푸, 이 노래에서 나를 슬프게 한다면 너의 눈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근데 가사 없이 일단 이렇게만 들으면은 살짝 섬뜩한 생각이 날 수도 있겠지만요. 네, 대체 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정답 알겠다면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 헤매고 계실 우리 송편님들을 위해서 오늘의 정답이 숨어있는 그 노래 애프터스쿨의 샴푸 듣고 올 거고요. 또 송편님들, 나를 슬프게 한다면 너의 눈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 이렇게에 대한 재치 있는 오답도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재치 오답자 포함 총 5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곡 애프터스쿨의 샴푸.

0: 사랑하니까 내 상준 모두 다 사랑해 주는 선물이니까.
1: 시아 다비치 블랙펄이 함께 불렀습니다. 블루문. 그리고 그전 곡은 정답곡이었죠. 애프터스쿨의 샴푸였습니다. 자, 정답이 들리는 퀴즈 귀를 기울이면 지체 없이 바로 정답 노래로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 나왔죠. 별별 이유로 나를 슬프게 하면 너의 눈을 따갑게 할 거야. 자, 따갑게가 정답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오답을 오늘도 좀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거 다들 그 눈을 다 어떻게 해버린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뿌잉초님, 뿌잉초님은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갑게 맞나요? 우리 중3 딸랑구가 알려줬어요. 근데 중3이면은 거의 이 노래 나왔을 때 신생아 시절 아닌가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자, 오답자 한 번씩 좀 발표해 보겠습니다. 4243번님, 너의 눈을 뽑으려 할 거야. 아우, 무서워. 기본자리님, 샴푸 노래 가사가 원래 이랬나요? 눈이 부시게 해주겠다. 아, 오히려 나의 마음을 뺏어간 너, 눈 부시게 해줄게. 눈을 뭐 부숴버리는 게 아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둥글둥글번님은 화끈하게, 아, 샴푸로 아주 그냥 눈을 괴롭혀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1633번님, 좌, 앞, 트임, 우, 뒤, 트임 해버릴 거야. 여기에 1633번님 받고, 베타고님은 쌍수의 앞, 트임, 뒤, 트임까지 해버릴 거야. 예. Yeah.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공짜로 또 성형을 해주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는 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행동일지도. 자, 오늘의 정답자 그리고 재치 오답자 포함해서 전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발표하겠습니다. 황혼님, 3870번님, 9606번님, 0863번님, 마운틴 사나님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거미의 노래로 함께 할게요. You are my everything.

거미 You Are My Everything, 윤미래 Touch Love까지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아, 윤미래의 목소리가 진짜 매력적이고 독보적이죠. 뭔가 이런

좋은 노래 들으면은 전 항상 특히나 뭐 혼자 듣게 되면 굉장히 그 사연 있는 남자가 되는 그런 기분. 송편님들도 아마 조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6921번님, 듣기만 하다가 송디에게 보내는 첫 사연입니다. 내일 안양 자전거 아카데미 활동 참여 후첫 여행을 군산 선유도로 갑니다. 참여자 21명과 리드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안전하게 즐겁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군산 선유도까지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야, 지금 날씨가 딱 좋아요, 진짜. 해떠 있을 때 너무 덥지도 않고 바람도 살짝 선선하니. 저 그리고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전거 탈때 약간 맞바람 딱그 뚫고 지나가면서 그 시원함을 느끼는 거. 아마 이제 그걸 느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또 6921번님이 좋은 시간에 다녀오시는 것 같고, 안전하게 그 다른 참여자분들과 잘 즐겁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윤슬님은 의정부로 가는 56번 버스에서 쏭디 목소리 들려요. 와우. 그 저는 항상 이런 사연 보내주시면은 너무 막 신기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막 조마조마하고 항상 기도해요. 제발 기사님이 채널 안 돌리기를. 혹시 막 듣다가 아 뭐야 막 이러면서 돌리면 어떡하지? 항상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님, please. 6257번님, 송디 며칠 있으면 청취율 조사 시작인데 떨리진 않은가요? 맞습니다. 아 우리 송편님들 뭐 이렇게 된거 다음 주 화요일부터 청취율 조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의 첫 번째 데뷔전이자 어떤 분은 중간고사라고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대학원 안 가고 빠르게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시험에 맞닥뜨리네요. 인생이 시험인 거죠, 뭐. 떨리지는 않고 그냥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그래도 아, 요 정도 수치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거보다 안 나올까 봐 살짝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뭐 처음이니까 겸손하게, 겸허히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고 질질 짜는 거는 집에 가서 혼자 울면 되죠, 뭐. 네, 이어지는 곡입니다. 우효의 민들레.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아니고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클하면 알고 있죠.
2: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1: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2: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 트러클하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3: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0: TBX.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4: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우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만나 한 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구워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핵심 성분을 아낌없이 담은 라움 365에서 스킨케어 2종,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믿음 소망 무알콜님께서 청취율 조사가 잘 안 나오면 상패 아니죠? 전화 좀 나에게 왔으면 상패요? 아, 상패되지 않도록 우리 투자자님들의 많은 관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잘 나오는 것도 저는 경계하고 있는 게, 그러면 제가 분명히 또 꺼들어거릴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PD가 싫어할 겁니다. 뭐 저는 우리 송편님들만 믿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게시판 참여해주신 송편님들이 송인찬의 어떤가요가 굴러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거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김현성의 헤븐.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2: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0: 비타 마누카꿀.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건데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1심 판단과 배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한일 양국 역사의 산 증인인 제1동포들이 삶의 터전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제1본 대한민국 민당 창단 8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힘을 보태주신 제1동포 여러분과 선대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두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제1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변화하는 제1동포 사회가 하나로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민단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하고 지난 80년간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보내준 사랑과 헌신을 더 크게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하는 것이 창작의 무제한적 자유 영역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영화 내용이 역사적 왜곡이 맞느냐는 질의에는 자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장관은 영화 내용에 왜곡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는 물음엔 만약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사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 그분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보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의원에 대해 요즘 잘 싸우고 있어 함께하면 전력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 보수의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CBS 뉴스 최선화였습니다.
3: CBS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8: DS 대성하우징.
9: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0: 기업의 부담. 한쪽만 감당하는 게 공정할까요? 원재료 가격과

0: 에너지 비용이 변하면 기업의 부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있습니다.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원 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도. 2026년 8월 11일부터 전기, 가스, 유류 등 주요 에너지까지 연동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정한 거래, 함께 나눌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시작하기 전이 제일 귀찮은 것들 있죠. 운동도 현관문 나서기 전까지가 제일 힘들고 설거지도 딱 고무장갑 끼기 전까지가 귀찮고요. 근데 사람이 참 웃긴 게 일단 시동만 걸리면 또 제법 잘합니다. 뭔가 해야 하는데 자꾸 엉덩이가 무거워진다면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운동화부터 신고 고무장갑부터 껴보는 겁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동작 하나가 시작할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롤링스톤스예요. Start Me Up.

롤링스톤스의 Start Me Up,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우리 오프닝에 시작이 어려운데 일단 하고 보자 이런 내용을 나눴는데요. 준호맘님이 제가 그래요. 일단 시작하면 잘하는데 그 시작이 어렵다고.

0: 어찌되든 3년은 배워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2년 반이 남았어요. 아, 3년 중에 이제 반년 하신 거구나. 3년 뒤 제 모습이 너무 기대됩니다. 모두들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런 멋진 소식을 또 전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진짜 락스타 같아요. 멋있으시다. 와, 이제 반년 지나고 알려주신 거니까 또 1년째 됐을 때 어느 정도 가셨는지 알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4437님이 치과 가는 건 어찌 시작해야 하나요? 이거 진짜 그냥 눈 딱 감고 시작하는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할 수 있는 일들은 빠르게 빠르게 해보자고요. 자, 오늘은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차트 복권하는 날입니다. 좋은 노래도 듣고 이벤트 참여하시면서 라이키팝 신나게 함께해 주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여행이라고 다 좋은 여행은 아니죠.
3: 같은 거리도 달라 보이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2: 지친 나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여행.
4: 휴가를 여유롭게 아껴주는 여행. 그래서
2: 전
3: 이번에도
2: 참 좋은 여행으로 떠납니다.
5: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를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어셔의 Cut Up 그리고 위켄드의 Can't Feel My Face였어요. 오늘 여러분 팝가수 위켄드가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이틀간 내한 공연을 펼친대요. 2018년 이후에 8년 만에 내한에서 한국 팬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라이더님이 저 오늘 위켄드 콘서트 가요. 미리 예습하라고 틀어주시는 건가요? 잘 듣겠습니다 하셨네요. 저는 못 가요. 가시는구나. 아, 부럽다. 얼마나 재밌을까요? 클레오파트라 님도 가는 분 부럽하셨는데 부럽습니다. 근데 또 못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기죽어 있을 필요는 없죠. 우리끼리 즐기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가시는 분들은 가서 재밌게 즐기시고 또 못 가시는 분들은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이런 의미로 함께 들었어요. 위켄드 Can't Feel My Face 였습니다. 그림자님이 하디 요즘 은하철도 999에 메텔처럼 코트 입고 출근하나요? 아니요. 아직 코트 입을 정도의 추위는 아닌 것 같아서 아직 코트 개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은하철도 999에 메텔이면 그 긴 머리 휘날리면서 은색 코트 입지 않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검색해봐야겠다. 은하철도 999 메텔. 여기 나왔네요. 은색이 아니구나. 검정색. 아,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다니지 않아요. 아직 코트 개시는 못했다는 거. 아, 김형중님이 가을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혼자 즐기기엔 아쉬워요. 함께하니 좋으네요 하셨고. 0061님. 날씨가 바람도 상쾌하고 너무 좋아요. 어디론가 떠나지는 못하지만 하디랑 함께할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네요. 진짜 날씨 정말 정말 좋습니다. 하늘이 어쩜 이렇게 맑고 바람도 상쾌할까요? 근데 여러분 일교차가 엄청 크대요.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진짜 쌀쌀하거든요. 그러니까 창문 꼭 닫고 주무시고 저 창문 열고 잤다가 목이 살짝 칼칼한 거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날 또 좋은 음악으로 함께할게요. 창수님이 보내주셨어요.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그리고 CBS 뮤직 차트 39위. 오늘 차트 복권 정답은 39위가 아니겠죠? 39위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들어보자.

하효진의 Like It Pop. 노래 순위를 맞추면 선물을 드리는 차트 복권 시간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가 이번 주 CBS 뮤직 차트 몇 위에 올랐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맞추기 쉽게 힌트를 드리니까 정답 맞추시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 총 20분께 추첨을 통해 따뜻한 커피 쿠폰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차트 복권 규칙입니다. 첫 번째, 중복 참여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보내주신 메시지만 인정이 되고요. 두 번째, 해당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보내주신 것만 집계가 돼요. 다음 노래로 넘어가는 즉시 이제 끝난 거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한 번만 빠르게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는 Fun의 We Are Young인데요. 오늘도 님께서 생일이 좀 지났는데 어제가 생일이셨대요. 신청하지 못하고 오늘 신청을 해주셨어요. 듣고 싶다고 신청해주신 곡이 마침 또 딱 차트 복권 노래인 거 있죠? 오늘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오늘 차트 복권 노래 Fun의 We Are Young 함께 들어보죠. 자, 이 노래는 CBS 뮤직 차트 몇 위에 올랐을까요? 힌트 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도 모르게 자꾸 늘어나는 말이 있어요.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또 바닥에 뭐 떨어진 거 주울 때 아이고, 분명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도 아이고 라고 하죠. 오늘 이 아이고 몇 번 하셨나요 여러분?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구 이구 이구 들으셨죠? 자, 눈치채셨나요? 정답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주시고요. CBS 라디오 애플

오늘의 차트 복권 노래 펀의 We Are Young에 이어서 트레인의 Meet Virginia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힌트는 아이고 아이고 였어요. 정답 눈치채신 분들 많으신데요. 자, 펀의 We Are Young CBS 뮤직 차트 29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와! 아, 2구! 아이구의 그 2구가 힌트였어요. 역시 우리 라이커님들 센스있게 또 알아차리셨는데 진재용님이 아이고 허리야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요렇게 두 개. 허리와 무릎은 왜 그렇게 아픈지. 1435님은 정답 29! 제가 하루에 12번도 더 내는 소리예요. 회사 직원이 늙어서 그런다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아플 수도 있죠. 아, 참 너무한데. 그래도 정답! 지현님, 정답 29요. 쪽파 담으면서 아이고 소리야가 저절로 나요. 엄마랑 같이 듣고 계시대요. 쪽파 담, 아, 김치 담그시나 보다. 그땐 또 아이고 아이고 소리 나죠. 자, 오늘의 정답은 29였고요. 제가 처음에 20분께 커피 쿠폰 드린다고 했는데 정답이 또 29잖아요. 9분께 더 쏘겠습니다. 오늘 총 29분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메리카의 데이지 제인 그리고 자넷 잭슨입니다. Let's wait a while.

제넷 잭슨의 Let's Wait a While이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 케니지의 연주예요. 송버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꼭 껴입고 주무시고요. 좋은 저녁 보내시고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예상돼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까지 대부분 지역은 맑은 가운데 기온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쌀쌀했던 아침과는 달리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른 곳이 많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기온은 24.5도를 기록하면서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았는데요. 절기상 할로윈 내일은 전반적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약간 더 높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최저 기온 12도,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전국의 아침 기온은 4도에서 15도의 분포로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23도에서 26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9도, 습도는 33%입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5: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6: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5: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6: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5: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0: 콤비타 마누카 꿀.
1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4: CBS 경제연구실.
15: 안녕하십니까.

0: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아이러니한 증시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당한데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다른 시장.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 보건 내 몸 안의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쏘르실라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2: 연두링
5: 잘 부탁드립니다.
6: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미국 연준의 10월 금리 인상 확률이 뚝 떨어지니까 또 출렁출렁하죠. 장기 국채 금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코스피는 7천에서 계속 횡보 중인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은 생각만큼은 따라주는 것 같지 않은데 환율은 또 낮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채권, 환율 그리고 AI까지 시장이 보내는 엇갈린 신호들이 좀 헷갈리는 상황이라서요. 해석해 줄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십니까?
6: 헷갈려. 많이 헷갈려요.
7: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처음 보는 현상들이 많고 뭐 환율이든 아니면 주가든 방향이 우리가 이제 지난 몇십 년 동안 했던 애널리스트가 알던 공식하고는 사실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6: 그게 대표님 경력이 네. 일단 최소 20년 이상인데.
7: 그렇죠. 저는 닷컴 버블 때도 다 봤으니까 웬만한 위기는 다 본 사람인데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더 이상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그 성장에 대한 공식도 더 이상 공식도 아니고 이게 아마 코로나 때부터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공식도 네. 사실은 바뀌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하신 분들 되게 어렵게 공부하시고 나서 역사상 처음 보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은 더 재밌죠.
6: 재미있다니요. 네.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10년물 장기, 지금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본 역사가 있는가 싶은데 그 이유가 20년 이래 최고 수준이기 네. 때문이다 이런 건데요. 최고치를 찍었는데 금리가 이 정도로 높으면 당연히 증시는 안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나스닥은 연일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싶은데요. 불과 2023년 일이에요. 10월 달에 당시에 5% 금리가 넘어가니까 훅 꼬꾸라졌거든요. 네. 중시는. 네. 지금과 그때가 정확히 뭐가 다른 건가요? 결정적으로.
7: 조금 더 이제 시계열을 길게 봐야 되는데요. 네. 5%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금리가 오르는 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들한테도 부담일 거고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줄어들 거고 그래서 어쨌든 증시만 크게 놓고 보면 우리한테는 주름살인 거지 이게 환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6: 맞습니다.
7: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가 어떤 수준이냐도 되게 중요한데

0: 5%냐 6%냐 요거보다는 그 당시에 그 경제에서 항상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금리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뒤집어 보면 누군가는 돈을 빌렸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데
1: 그렇죠.
0: 돈을 빌려서 문제가 될 그 기업들이나 아니면 위기의 진원이 될 사람들의 어떤 그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어딘가가 되게 중요해요.
1: 아,
0: 그래서
1: 네.
0: 예를 들면 2008년 같은 경우는 실제 국채금리 5년물일 때 시장이 무너졌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에서는 한 7%대에서 무너졌어요. 그럼 이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말씀 주신 건 2023년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
1: 네.
0: 그때하고는 다른 건 뭐냐면 2023년도 때 국채금리가 오를 때는 오로지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었어요. 성장이 아니라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생기고 그리고 나서 실제 이게 어느 정도 물가로 연결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실 엄청나게 연결이 됐고 그러면서 더 문제는 연준이 뒤늦은 대응을 한 거죠. 뒤늦은 대응을
1: 하고 두고 파월이 욕을
0: 맞습니다.
1: 먹고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국채금리가 올라올 때 큰 조정을 받는 경우는 대략 어떤 경우냐면 긴축이 예상보다 너무 강할 때 그러니까 긴축이 너무 강하다라는 얘기는 연준이 뒤늦은 대응을 했다는 얘기겠죠.
1: 혹은 속도가 너무 빠를 때
0: 맞습니다.
1: 네.
0: 또 폭도 되게 클 때 그래서 뭐 그 당시 우리 기억해보면 세상 태어나서 처음 듣던 얘기들이 있었죠. 무슨 자이언트 스텝 이런
1: 네.
0: 거. 그런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추세를 꺾지는 않아요.
1: 어허,
0: 예,
1: 네.
0: 조정은 큰 건 맞는데 결국 그 뒤로 더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시장 자체를 꺾은 적은 별로 없고요. 물론 올라갔기 때문에 꺾인 건 맞아요.
1: 네.
0: 나중에 올라가는 과정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쁜 병에 걸렸다 일단은. 근데 나쁜 병에 걸렸다 우리가 바로 죽진 않잖아요. 꽤 오래 버티다 죽잖아요.
1: 네.
0: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 동안은 주가가 빠진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급락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1: 그렇군요.
0: 급락을 하면 그때 뭔가 터진 거겠죠. 그래서 재밌게도 많은 사례를 그려보면 앞서 말씀 주셨던 뭐 정말 연준이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한다던가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데 금리가 오르는 상황은 문제가 되는데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 있는 경우는 주가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주가도 금리도 같이 올리는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입니다.
1: 돈이 투자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금리가 오르는
0: 그럼요.
1: 측면도 있는 거고
0: 네.
1: 그럼 돈에 빌리는 그 주체들의 그 기업적인 어떤 건강함 같은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0: 많이 따져봐야죠.
1: 돈을 누가 빌리는가 봤더니 돈을 마침 잘 버는 AI 빅테크 기업들이더라
0: 네.
1: 이렇게 되는 건가요?
0: 그러면 그렇게 말씀 주시면 이 네. 기업들은 기존에 우리가 봤던 위기 때보다는 조금 더 체력이 있는 친구들이죠.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은 체력이 없는 왜냐면 이름도 서브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빌리는 사람들 중에서 신용등급이 제일 떨어지는 분들이죠. 당연히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담보가치가 좀만 빠져도 위험해질 거고
1: 그렇죠.
0: 또 이분들은 가상금리가 높았거든요.
1: 그
0: 당시에 미 국채 금리 기준으로 꼭지였었을 때가 5.23%였는데요. 이때 이 서브프라임으로 돈을 빌린 사람들은 가상금리가 9%가 붙었었어요.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실제 14%의 금리를 부담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지금 있는 기업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이퍼스케일러들 또는 빅테크 관련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은 미국을 대표하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너무 투자 규모가 크다라는 거지 사실 기업 자체가 뭐 바로 망하거나 아니면 그럴 정도 부실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1: 알겠습니다.
0: 금리가 오르는 건 안 좋지만
1: 네.
0: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이 기업들은 조금 더 현 수준보다 높은 금리에서도 어쨌든
1: 간
0: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조금 더 거친 질문을 드려도
0: 네.
1: 될까요?
0: 네.
1: 5%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견디고 있다. 왜냐하면 5%만 넘어도 사실 난리 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잘 버티고
0: 네.
1: 있잖아요.
0: 네.
1: 몇 퍼센트 정도 되면 그땐 좀 문제야란 숫자로 이걸 지정할 수가 있나요?
0: 사실 그렇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가봐야지 하는 거고 분명히 올라갈수록 부담이 될 건 분명할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뭐 지금 경제학자들의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지금 통계를 돌려보거나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번엔 한 7% 정도로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그것도 뭐 정해진 건 아닌 거고요. 이전에 보니까 이런 정도 기업이라면 그 정도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뭐 5.5에서 터질 수도 있는 거고
1: 그렇죠.
0: 7% 터질 수 있는 거고 그건 알 수는 없는 거고 분명한 건 이전에 있었던 수준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할 만한 체력은 있는 것 같다 정도로
1: 오케이.
0: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1: 네.
0: 그래서 항상 금리가 몇 퍼센트에서 탈이 난 적은 없고요.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돈을 빌렸었던 주체들 중에서 제일 약한 고리가 어디까지 버틸 수

0: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어려운 기업들도 되게 많을 거고 이 기업들은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을 거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돈을 빌리지도 않아요.
1: 그래요?
0: 어차피 지금 남의 돈을 많이 빌리고 과도하다는 얘기는 지금 사업이 좋아서 무리하게 땡겼다는 얘기인 거지.
1: 그런 측면이 있죠.
0: 어차피 뭐 되게 기업도 어렵고 힘들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빌리는 경우는 살기 위해서 빌린 정도는 모르겠으나 뭔가 우리가 생각한 위기의 잉태라고 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좋아지진 않고 어려워지는 건 맞는데 이 지수로 움직이는 요인들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금리가 더 올라가면 지수가 좋은 것과 모든 기업들이 다 올라가는 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1: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저도 1999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보면 금리 올라갈 때 지수는 많이 올라갔지만 올라갈수록 종목은 자꾸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너무 좋은 지적이신데 그래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부담스러운 금리 수준일 때부터는 사실 주변주라고 하는 기업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손대면 안 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이럴 때 혹시 내가 좀 저점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0: 싸다라는
1: 좀...
0: 착각은 있을 건데 네. 착각인 거죠.
1: 착각이다. 네. 착각 짚어주신 거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더 약한 고리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아예 이제 막 신적관하고 못 버티는 그런 기업들 외에 AI 섹터이긴 한데 AI가 묻어있긴 한데 그래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체력이 약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0: 있죠.
1: 그런 친구들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시점인 것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0: 그럼요.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그거를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탈이 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럼 이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CDS라는 것도 있을 거고 이 기업들이 얼마나 부도날 확률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거고 네. 제가 보기엔 주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 주가 네. 어떤 면에서 주가를 봐야 돼요?
0: 왜냐하면 안 좋으면 확실히 티를 내요. 얘네들이 올라가지는 않고 항상 약한 애들부터 먼저 주가가 줄줄 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기업들의 하이일드 스프레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스프레드라고 하면 뭔가가 벌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국채 기준으로 해서 네. 미 국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벌어졌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가 제일 안전자산이니까 얘네가 네. 기준이 되고 위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너희들은 위험해 이런 얘기인 건데 이 하이일드 스프레드라는 걸 미국에서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1: 네.
0: 또 어디서나 보실 수 있어요. 미국 하이일드 스프레드 칠 수 있는 걸 알려줘 이런 것들 하면요.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많이 알려주거든요.
1: 어허.
0: 그래서 매일매일 보실 수 있으니까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친구들이 위험해져라는 시그널이 되는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1: 그리고 또 추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
0: 그럼요,
1: 말이죠.
0: 그럼요.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0: 올라가는 것만 보면 안 되고요. 수준도 네. 봐야 돼요.
1: 수준.
0: 올라갔어도 낮은 수준이면 큰 의미가 없어서 이건 볼 때는 시계열을 몇 달치를 보시면 안 되고요. 10년, 20년 이상을 봐야
1: 네.
0: 아 이게 2위치구나 그러는 거지 한 일주일 보면 급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착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표를 볼 때 뭐 원자재도 그렇지만 기본 30년을 봐야 추세라고 보는 거지 1, 2년 보는 건 추세가 아니에요.
1: 알겠습니다.
0: 기본적으로.
1: 예. 지금 주가 얘기를 하니까 문득 또 떠오르는 우리의 삼전닉스. 네. 왜냐하면 최근 나스닥이 또 잘 되는 곳은 그 네 개의 산은 굉장히 잘 되는 반면에 메모리 쪽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마이크론이나 뭐 샌디스크나 이런 쪽이 잘 안 돼서 우려를 가지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전닉스랑도 연결된 이슈라서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0: 안 되는 건 아니고
1: 네.
0: 주가가 보면 저점은 계속 올라가요.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좀 다른 게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고점 대비 10% 조금 빠졌을 뿐이에요. 그 정도면 사실 별로 손실이 없는 수준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30% 이상 정도 괴리가 있고 실제 ADR이라고 합니다. 하이닉스 ADR하고 우리나라 본주하고 괴리가 40%가 넘어섰어요. 미국에 있는 것들은 거의 고점 부근에 있는데 하는 거니까 같다라고 보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봐야죠.
1: 네.
0: 우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은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모리 관련 기업들이 여전히 조금 더 그런 관련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잘 못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시장에서는 2028년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다들 알겠고 네. 그런데 이 정도로 증설을 하면 하이닉스도 증설을 하고 삼성도 증설을 하고 또 중국 CSMT가 제일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증설을 하면 과연 2028년도에 그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그 의심이 다 해소가 안 되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그 돈 많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많이

0: 몰라서 사람들이 뭐 다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확인하고 싶어 이런 심리도 되게 강하고 그래서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괜찮아졌네 괜찮아졌네라고 할 때마다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계속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이군요.
0: 사람도 그렇지만 부상을 크게 당하면 제가 병원에서 입원해야 될 시간이 길어지고 또 그렇게 회복을 해야 온전히 올 수 있잖아요.
1: 네.
0: 이번에도 그 정도가 하락했으면 이게 좀 정리가 되고 여러 가지 상처가 치유되려면 저는 시간이 걸리는 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1: 데이터 센터가 열심히 지어져야지 또 메모리가 잘
0: 그렇죠.
1: 팔리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데이터와 관련해서 일종의 인프라, 그러니까 전력 관련해서도 정리가 좀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반대도 없어야 되고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좀 전력 같은 게 좀 이슈가 있다라는 뭐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선거 철야 그런지 또 특히나 또 데이터 센터 이슈들도 좀 그 님비 같은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부상을 좀 지연시키는 게 아닌가.
0: 사실 그런 요인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결국 첫 번째 이런 우려가 나온 것들은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서고요.
1: 그렇네요.
0: 말도 안 되게 비싸서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 센터를 지었더니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전기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물이 또 부족한 거예요.
1: 그쵸.
0: 그런 어떤 민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데이터 센터는 지어지는 게 한 2년 정도면 되는데 전력은 한 7년 정도 걸으니까 나름대로 시간적인 어떤 그
1: 시차
0: 시차도 많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그런 의심들이 같이 겹친 거예요.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는데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 아니면 이런 노이즈가 있으면 정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획한 대로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질 거냐 이게 같이 버무려져서 그런 거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소가 되면서 단계적으로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1: 기본적으로 네. 메모리 수요라는 그 강력한 그 힘은 그대로기 때문에
0: 없어요. 예, 괜찮아요. 수요는 뭐 없는 정도가 너무 대단해요. 이건 말도 안 되게 대단한데 문제는 그 대단한 모든 계획들이 실현이 다 될 거냐에 대한 방해꾼들이 지금 말씀은 정치적 요소 또 전력 부족 아니면 뭐 선거 이런 것들이 맞물려져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런 어떤 걱정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들은 뭐 실적 발표라든지 그런 게 될 텐데요. 당장 3전
0: 네.
1: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근데 100조 넘어간다는 얘기가 이미 컨센서스는 106조인가? 뭐 그렇잖아요.
0: 105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상한 대로 나왔구만 이러면서 또 신뢰 회복의 계기 그다음에 그것이 주가로 나타내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알았는데 그 정도일 줄은 이러면서 조금 더 주가가 빠지거나 이럴 일도 있을까요?
0: 결국은 이제 기대치보다 얼마나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이런 건데 7월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나은 건 뭐냐면 7월엔 정말 기대가 컸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 기대가 없어요. 그 정도일 건 알든 모르든
1: 그래요?
0: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한국도 미국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 시장을 하락장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반등인 거지 정말 이게 나중에 더 크게 올라서 이전했던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은 아닐 거야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알고 있죠. 뭐 충분히 그동안 환율 때문에 10% 정도는 조금 감익이 됐고 또 우리 그 거기에 종사하시는 어떤 직원분들 어떤 보너스도
1: 성과급이
0: 되는 네. 거니까 그거 나오고도 105주면 세계 1위거든요.
1: 100조 넘는 게 솔직히
0: 엔비디아보다도 더 버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우리가 실망을 한대요. 저는 이게 별로 납득은 안 되는데 어쨌든 기대치가 생각보다 낮다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이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통해서
1: 호조.
0: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라고 꼭 나쁠 거냐 이렇진 않다라고 보고요. 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는 이제 바로 하긴 하지만 네. 저는 꼭 IR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사전에 발표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굳이 뭘 이렇게 발표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깜깜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돈 벌었어? 그다음에 앞으로 얼마나 벌 거야? 그다음에 그 중간에 혹시 회방꾼들은 없고 장애물은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지라는 걸 듣고 싶은데 지금 뭐 숫자만 나온 걸 가지고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게 되게 이제 불편한 거죠. 마이크론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딱 내놓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IR도 굳이 미리 발표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하고 또 같이 할 때 우리가 그냥 주주환원도 해주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업 IR들이 약간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진 못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전에 있었던 그 좀 버릇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 근데 그래도 조금 삼전은 조금 잘하는 편인데 하이닉스는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1: 하이닉스 듣고 있나?
0: 들으셔야 네. 돼요. 들으셔야 되고 네.

0: 그러니까 기업이 나쁘다가 아니라 좀 방식을 문화죠. 그래도 예. 글로벌 눈높이에 맞게끔 그럼요. 좀 해주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1: 그것이
0: 싶었어요.
1: 결국 기업의 이익이고 기업이 맞습니다. 잘 되면 또 예, 예. 투자자의 이익이고 맞아요. 한국의 이익이기도 하긴
0: 잘
1: 하니까요.
0: 아실 거예요. 예.
1: 그래서 지금 삼전이 100조가 넘는 그것도 분기 이익을 네. 지금 낸다 이런 시대인데 아 너무 7월에 세게 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과거에는 경험 못했던 시장이다 보니까 벌써 좀 하락장인 경향이 있어라고 하는 시장 공감대가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런 또 도시 전설이 있거든요. 우리가 개미라서 잘 모르는 거지 외인들은 빠삭해서 잘 먹을 때를 알고 나갈 때도 잘 알아 이런 건데요. 그래서 외인들의 움직임을 되게 주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보면 이쯤 되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분위기라면 외인들이 좀 많이 붙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붙는 게 아닐까요? 예. 왜냐하면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0: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어떤 인식들도 요즘 조금 좀 아쉽고 네.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1: 많이
0: 사실,
1: 높죠.
0: 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들어오고 나가는 걸 보면 7, 8월 데이터를 보니까 어떤 재미있는 결과가 있었냐면 한국 시장에는 외국인 중에서 49%가 미국계 자금이고 그 다음이 한 9%가 영국계 자금이에요. 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미국계 자금은 그 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띄고 있고요. 영국계 자금은 거의 대부분 헤지펀드라고 불려서 좀 단기 성향을 많이 띄는 경향들이 있는데 7, 8월에 미국계 자금 팔지 않았어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 최근 자료를 보면 네. 7월에도 3천억 크진 않지만 어쨌든 미국계 자금 이탈하지 않았고 8월에도 샀더라고요. 그런데 영국계 자금 그다음에 뭐 케이만군도 네. 이런 조세 회피죠. 투기 세력들이죠. 이 친구들이 계속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외국인들도 외국인인 거니까. 그쵸.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을 보는 시각이 외국인들이 달라진 건 아니구나. 하지만 단기적인 시각에서 매력은 느끼고 있지는 못하는구나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건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기업들이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주 환원만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잉여 현금으로만 100%인데 왜 우리는 50%지? 이런 아쉬움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기업의 이익이라는 게 온전하게 기업의 이익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 변수도 너무 많죠.
1: 아, 예, 네.
0: 이 기업에 대해서 워낙 돈을 많이 버다 보니까 버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익을 조금 이제 같이 공유하라는 움직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이익이 얼마나 남느냐인데 이게 그 일부라도 공유가 된다면 시장 입장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1: 그렇죠. 거기다가 그런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처음부터 세팅이 네. 내 마음에 안 들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0: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 이익이 너희 기업만의 이익은 아니다. 우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돼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누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잖아요.
1: 나오고 있죠.
0: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라면 어떻게 풀리세요?
1: 내가 왜?
0: 그렇죠.
1: 그렇게
0: 내가 왜?
1: 반응을 하겠죠.
0: 그리고 저게 말이 돼?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거를 주장하는 것도 사실 되게 뭐 정당하다는 데 그걸 떠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을 자꾸 반감시키는 요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 어허.
0: 그러다 보니 같은 거면 우리가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1: 디스카운트가
0: 예,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거버넌스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배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많이 못 주는 그게 이제 지배구조에 연관이 있다 보니까
1: 그렇죠.
0: 그런 것들도 상당 부분이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 마지막으로 환율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도 못 맞추는 거긴 한데 이미 지금 1300원대가 일종의 이제 새로운 뉴 노멀이 된 상태예요. 이게 외인들은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워낙에 수출을 잘하니까 네. 원화가 강세 상황, 이 정도 상황이 좀 계속 될 거라고 좀 예단을 하고 움직여도 될까요?
0: 저는 최근에 예측을 잘 안 하는 게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환율에 대한 균형이 다 무너졌어요.
1: 네. 한두 개 무너진 게 아니에요.
0: 왜 무너졌냐면 삼성하고 하이닉스 벌어드는데 돈의 단위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무리 나가도 들고 나가도 이 두 기업이 벌어들인 돈만 환전하면 원화는 강세로 가요. 되게 재밌는 구석이에요.
1: 그렇네요.
0: 또 반대로 이 기업들이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도 환전을 안 하고 있으면 얼마 전에도 1,500원이었잖아요. 1,500원을 제가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 기업들이 얼마나 환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인데 이게 경제적 분석으로 가능한 걸까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분기에 100조를 벌어요. 그럼 온기

0: 이 기준으로는 400조란 말이에요.
1: 그렇네요.
0: 400조면은요. 네. 하이닉스까지 우리나라 1년 예산이에요.
1: 그렇네요.
0: 1년 예산보다 많이 버는 두 기업이 환전을 다 하면 사실은 1200원이 아니라 1000원도 가능한 거예요.
1: 그렇네요.
0: 그럼 누구 마음이에요? 이 기업들 환전을 하나냐?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할 거냐?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그렇죠? 그 기업들이 우리한테 얘기해 줄 리도 없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뉴노멀이냐 아니냐 얘기하기도 참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학자나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뭔가 환율을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1: 환경이다.
0: 그걸 하기 위해서는 되려 수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외국인이 팔아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것보다 이쪽 단위가 너무 커서
1: 그렇네요.
0: 이 기업들이 얼마나 환전할 거냐.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우리 원화가 정점을 찍고 내려왔던 게 첫 번째는 하이닉스 ADR이 처음이었었고
1: 미국 상장.
0: 예, 그다음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주주환원한다고 바꿨던 돈이
1: 맞습니다.
0: 이게 뭐 거의 양쪽 앞에서 단위가 천문학적으로 1300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냥 그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그거 외적으로 더 내가 환전을 할 거야라고 얘기하면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이걸 분석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1: 그렇네요.
0: 아무튼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에 지금 분위기는 사실 미장이거든요.
0: 예.
1: 국장과 미장 이렇게 거칠게 두 개를 나눈다면 어디가 더 나을까요?
0: 참 이게 방송 들으시면 정치인들이 되게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AI 아닐까요? 그럼 AI와 관련해서 그 관련 기업들이 더 다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수혜가 많은 곳이 어느 국가일까인지는 자명하지 않을까요?
1: 그거는 이제 네. 듣는 분들이
0: 그렇죠.
1: 보시는 분들이
0: 그리고
1: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쪽에 너무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중심은 한국에서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이라는 국가가 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움직임이 다르진 않아요. 차이가 좀 있을 뿐인 거지.
1: 네.
0: 방향이 다르진 않거든요. 그러면 큰 중심은 미국 지수 또는 미국에 있는 동종 기업을 보고 중심을 잡으시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어려운 장에서 나름대로 실수를 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CBS

0: 편한 콩나물.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1: 대한결핵 및 호흡기약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CBS 뉴스룸.
2: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5차 발사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앞선 발사보다 기술의 정밀도를 높이고 민간 역할도 더 키웠다는 평가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과 대처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병역 특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

0: 시도그룹 회장을 상대로 국세청이 체납된 세금 4천억 원을 받아내게 됐습니다. 체납 세금 납부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수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누리호가 오늘 다섯 번째 발사해서 주 탑재 위성 다섯 기를 목표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함께 실은 큐브 위성 한 기는 분류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발사 성공을 선언했는데요. 발사 현장에 나간 김광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2: 네, 전남 고흥입니다. 나루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지켜본 뒤 지금은 센터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0: 네, 먼저 발사 순간부터 전해주실까요?
2: 네, 현장 음성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3: 3, 2, 엔진 저하.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2: 네, 오늘 낮 12시 25분 누리호가 백색 화염과 잿빛 연기를 뿜으며 이륙했습니다. 저는 인근 연구동에서 지켜봤는데요. 굉음과 함께 발바닥으로 진동까지 전해졌습니다. 참관객들도 탄성을 질렀고요. 20여 초 뒤 누리호가 창문 위쪽으로 사라지자 모두 모니터로 비행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2단, 3단 이렇게 각 단이 분리되고 고도가 올라갈 때마다 현장에서는 환호가 나왔습니다.
0: 네, 그런데 중간에 잠시 긴장했던 순간도 있었다고요?
2: 네, 목표 고도에 가까워졌는데 아직 목표 속도에는 도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현장에 있는 해설자가 속도가 잘 안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잠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앞서 2021년 첫 발사 때는 3단 엔진이 일찍 꺼져서 고도는 맞췄지만 속도가 부족했고 결국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리지 못했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만난 우주청 관계자도 그 경험 때문에 속도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엔진 연소가 정상이었고 속도도 계속 올라가서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주 탑재 위성 5기가 모두 분리됐다는 소식에 현장에선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9간 위성 여러 기를 궤도에 올려놓는 과제를 지녔던 우리 누리호, 어떤 특징과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2: 네, 이번 누리호에는 주탑재 위성, 초소형 군지 위성이라고 합니다. 이 주탑재 위성 5기와 큐브 위성 10기에 이렇게 모두 15기의 위성이 실렸습니다. 특히 주탑재 위성 5기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누리호 맨 위쪽 3단이 몸체를 돌렸는데요. 첫 번째 위성을 진행 방향으로 내보낸 뒤에 35초에서 40초 간격으로 방향을 바꿔가며 나머지 위성들을 차례로 분리했습니다. 마지막 위성을 내보낼 때까지 총 180도,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돈 겁니다. 위성끼리 충돌하지 않게 하고 이후 궤도에서 각자 자리를 잡도록 돕는 기동입니다. 지난번에는 주탑재 위성이 한 기였거든요. 4호 발사할 때는. 이번에는 5기를 정해진 순서와 방향으로 내보내면서 더 정밀한 운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민간 역할도 커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인력 18명이 항우연의 관리감독 아래 발사통제센터 조작장치를 직접 운용했습니다. 제작과 조립을 넘어 실제 발사를 준비하고 운용하는 경험까지 쌓은 건데요. 앞으로 이렇게 민간 발사 서비스를 하려면 필요한 과정입니다.
0: 네. 그런데 큐브 위성 한 기는 분리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공은 성공인가요?
2: 네. 우주청은 이번 발사체의 핵심 임무가 달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0: 네.
4: 그래서 주 탑재 위성이 다섯 개가 정상적으로 분리되었고 원하는 각도로 분리되었는지까지가 이번에 발사체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2: 그리고 비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고 주 탑재 위성 다섯 기도 계획대로 분리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 탑재 위성의 분리 장치는 발사체의 일부로 만듭니다. 반면에 큐브 위성은 개발 기관 등이 따로 제작하거나 구매한 탑출관이라는 장치에 넣어서 싣거든요. 이 장치의 뚜껑이 열리면 스프링의 힘으로 위성을 내보내는 구조인데요. 우주청은 발사체가 신호를 정상적으로 보냈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받아서 사출관이 작동했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 그럼 이번에는 그 사축원의

0: 뚜껑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분리되지 않은 위성은 쿼터니언이라는 업체가 개발한 퍼셋 02입니다. 항우연 박종찬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단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2: 일단 신호는 누리호에서 사출관 쪽으로 정상적으로 보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출관의 그 커버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분리 확인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고 영상으로도 위성이 나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신호를 보냈는데 왜 열리지 않았는지 이 부분은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원인이나 책임 소재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 네, 일단 궤도에 올라간 주 탑재 위성들은 지금 지상과 연락이 닿고 있습니까?
1: 네, 지금까지 5기 가운데 4기가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6호와 4호 그리고 2호는 남극 세종 지상국과 연락이 닿았고요. 3호는 북극 스발바르 지상국과 교신했습니다. 아직 오후에 교신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우주청은 교신 결과 종합 발표를 오후 4시 반에 내기로 했었는데 6시 반으로 늦췄습니다. 첫 교신 이후에도 기능 점검을 거쳐야 하고 위성들이 간격을 조정해 군집을 이루기까지는 앞으로 두세 달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이후에 여러 위성이 같은 지역을 짧은 간격으로 관측하면서 산불이나 홍수 같은 재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김광일 기자였고요. 이번에는 이틀째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비무장지대 그 지뢰 폭발 사고와 영화 암살자들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주요 장면들을 국회 출입하는 이은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0: 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고 또 영화 암살자들 등이 주로 다뤄질 것 같았는데 실제도 그랬네요.
3: 네, 먼저 최근 주목도가 가장 높았던 DMZ 북한 지뢰 사고를 다룬 국방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용산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감은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가 사고 원인이 북한 매설 지뢰라고 최종 발표한 지 딱 이틀 만에 열렸는데요. 때문에 이번 사고의 책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북한 지뢰가 본격 매설된 시점이 윤석열 정부 시기였던 2024년 4월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해 12월 이뤄진 불법 계엄을 준비하느라 안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의 역공을 펼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이 은근슬쩍 남하를 시도한 것은 적대적 두 국가론이 본격화되고 나서부터라며 반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MDL을 넘어온 북한 지뢰의 추가 매설 가능성을 거론하며 보다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사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북측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의 발언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4: 네. 향후 추진 사항으로 유엔사와 MDL 침범 추정 지역을 공동 조사하고 MDL 이남 북한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하는 등 다양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0: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을 것 같은데요.
3: 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폭발 사고를 불의의 사고로 규정한 연장선상에서 야권의 공격이 집중된 건데요. 통일부 정동영 장관이 질의에 앞선 인사말에서 안타까운 사고라고 표현한 발언이 또 화근이 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정 장관에게 지뢰가 고라니를 잡기 위해 심은 거냐며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정 장관은 적대와 증오가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의 설전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5: 우리 군 쪽에다가 묻어놓은 것이 어떻게 불의의 사고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군이 밟고 터지고 발목 날아가라고 심은 것 아닙니까? 그 의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6: 저는 근본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5: 근본
6: 입장입니다.
5: 문제를 장관께 여쭤보는 게 아니죠?
6: 근본 문제는 MDL 확정입니다.
0: 네, 이렇게 시끄러웠고요. 이번에는 영화 암살자들로 시끄러웠을 문체위도 살펴볼까요?
3: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영화에 담긴 배후설이 박정희 전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허진호 감독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영화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는 주장을 고수한 건데요. 이에 민주당은 국정감사장은 사상을 검열하거나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0: 맞섰습니다. 여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 또한 창작자를 국회에 보내는 것은 양당 간사가 합의해도 허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공방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2: 5.18도 세월호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도 함부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유경수 여사의 죽음은 달라야 합니까?
3: 제가 이 얘기를 또 확실하게 하게 된 것은 영화를 봤기 때문입니다. 거기 어디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다 가슴 아팠던 1974년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하여 범인을 지목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영화 좀 꽁꽁이 보시고 좀 영화를 한번 비공개로 우리가 토론해 볼까요?
1: 네, 오늘 국감에서 다뤄진 또 다른 현안들도 짚어보죠.
0: 네, 문체위 국감에서는 최근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팀 선수들의 설화로 논란이 된 병역 혜택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여야는 특례 축소에 있어서만큼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함께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글로벌 K-POP 축제인 페노메논 추진과 관련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수 박진영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국감 테이블에는 대학 수시원서 접수 먹통 사태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역시 현안으로 올랐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4: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던 사건이 어떤 이유에서 무죄로 바뀌었는지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서울고법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에게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58차례나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400여만 원, 명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는데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온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일 뿐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정치자금법상 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을 두고 공모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1심과 달리 2심은 의사합치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을 지적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명성 변호사입니다.
6: 윤석열 전 대통령께도 참조하라고 보낸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이거를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법례에도 안 맞고 상식에도 안 맞다 생각합니다.
5: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김건희 씨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1: 세금 체납 액수로는 국내 최고 금액인 4천억 원을 내지 않고 버텼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 만에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역사상 가장 많은 체납 세금 납부액입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세금 3,938억 원을 내지 않고 버텨왔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밀린 세금 전액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선박 왕으로 불린 권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개인 체납 세금을 내지 않아 줄곧 고액 체납자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자신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텨왔지만 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과의 공조로 권 회장의 해외 은닉 재산을 찾아내면서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마련된 현금 1,000억 원을 지난 7월 납부했고 나머지 체납 세금에는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입니다.
8: 선박왕으로 불리던 권혁 회장이 체납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체납에 3,938억 원 전액을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7: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 징수에 공을 세운 직원들에게 사무관 승진을 실시하는 한편 이번 성과를 토대로 고액 체납 특별대응 TF를 정착시켜

0: 체납자가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1: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가 5년 만에 소멸 위험 지역을 다시 추려 지원 지도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인구가 급격히 줄어 지방 소멸까지 우려되는 인구 감소 지역. 정부는 2021년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18개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을 처음 지정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하고 각종 특례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5년이 지난 오늘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새롭게 재지정했습니다.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부산 북구, 경북 예천군, 칠곡군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새로 추가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3: 기존 인구 감소 지역 중 인구 여건과 지역 활력 등이 개선된 지역은 인구 활력 플러스 지역으로 분류하고 개선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2: 정부는 지역 생활 실태와 경제 활력까지 고려한 총 9개 지표로 인구 활력 지수를 산정해 이번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체 지역별 인구 활력 지수나 순위는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에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지자체가 직접 대응하도록 돕는 한편 인구 감소 대응 2차 기본 계획도 마련해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1: 마약류를 투약한 뒤 교통사고나 폭행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마약 2차 범죄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선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CBS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분한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를 투약한 뒤 2차 범죄를 저지른 인원은 2023년 137명에서 지난해 224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교통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마약류 투약 뒤 교통범죄를 저지른 인원은 2023년 78명에서 지난해 161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체 2차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7%에서 72%까지 높아졌습니다. 절도와 폭행, 협박 등 다른 범죄도 잇따랐습니다. 지난해에는 절도 16명, 폭행 11명, 협박 7명 등이 집계됐고 살인도 1명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강북구에서는 50대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채 지인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 반포대교에서는 30대 여성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뒤 포르쉐를 몰다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문제가 단순 투약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입니다.
5: 마치 그 음주운전이 상시화되고 빈도가 높듯 이제는 마약운전이라고 하는 이런 그 위험성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으로 증가되었다.
4: 마약류 투약자 관리와 약물운전 단속 등 2차 범죄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1: 불이 난 뒤 안전점검까지 받았는데 한 달 만에 또 불이 났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전통시장에서의 화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화재 원인을 없애는 전면적인 시설 개선은 미흡하기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은 지난 6월 불이 난 뒤 7월 정부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만인 8월 또다시 불이 나 점포 10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전통시장 화재는 602건으로 이 가운데 40% 이상이 낡은 전선 같은 전기 문제였습니다. 같은 기간 정부가 점검한 전통시장은 2,300여 곳이지만 시설 개선 지원까지 받은 곳은 572곳에 그쳤습니다. 지원을 신청하고도 떨어진 시장은 5곳 중 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화재 위험이 큰 시장은 공모 절차 없이 곧바로 지원하는 등 점검과 지원을 묶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7: 네, 시설 지원은 572곳인데 2022년 빼면은 사실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서둘러서 속도를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6: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점검 이후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안전관리 예산을 올해 132억 원에서 내년

0: 561억 원으로 4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CBS 뉴스 박희영입니다.
1: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LA와 샌디에이고를 파괴해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지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2: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네브래스카 공화당 후보 지원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물가가 올랐지만 미국과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작은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표적 도시 LA와 샌디에이고를 파괴하게 놔두라고 언급했습니다.
3: 전 세계와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치러야 할 작은 대가입니다. 그들은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LA와 샌디에이고를 파괴하게 놔두세요.
2: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전후 맥락상 이란이 미국 본토를 타격해도 감수할 만한 대가라는 취지로 해석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입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비판했고 캐런베스 LA 시장도 외국 정부의 미국 도시 공격을 제안한 셈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후보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미국의 어떤 도시도 희생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라며 환각 상태에 빠진 언론들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주환입니다.
4: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소식 들어가 볼까요?
5: 네,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죠. 암살자들을 둘러싼 상반된 풍경입니다.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경북 구미의 한 극장에서 상영이 전격 중단이 됐습니다.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흥행작인데 위탁 운영을 하는 극장 측의 판단이라고는 하지만 그 보수단체의 일단 집회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 이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9명 전원이 그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달라 이렇게 공식 서한을 보냈던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측은 당초 예정대로 개막작으로 상영하기로 했는데요. 제작진의 창의적 비전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국내에서는 상영관에서 내리고 해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무대에 올리는 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이게 창작의 자유와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 이제는 나라 밖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네요.
5: 네.
1: 다음 소식은요?
5: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 일인데요. 국내 병원 내부의 CCTV 영상들이 해외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거 유출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인데요. 산부인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 국내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영상만 무려 80건에 달합니다. 최근 이제 해킹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데요. 환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의료기관 전반에 보안 전수조사가 시급해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면 그 산부인과의 환자 상담실, 초음파실 오가는 동선, 시술 장면, 얼굴과 신체 등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들이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시급해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병원조차 마음 놓고 가기 어렵다는 그런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마지막 소식은요?
5: 반포대교에서 풍덩 처벌은 하고 제가 물음표를 붙여봤습니다.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반포대교 난간에서 외국인 남성들이 차례로 한강으로 다이빙을 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난간에 올라섰다가 망설임 없이 뛰어내리고 유유히 헤엄쳐 나오는 모습인데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도 현장에서 구두 안내를 하고 계도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각별한 주의와 함께 이 제도적 보완책을 해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오늘 어텐션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기자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6: 네, 오늘도 일교차는 크지만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좋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예상돼 야외 활동하기 적당하겠는데요.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까지 대부분 지방은 맑은 가운데 기온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햇살이 포근하게

0: 느껴지겠는데요. 찬이슬이 맺힌다는 절기상 할로윈 내일은 전반적으로 오늘보다 약간 더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 12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15도의 분포, 낮 기온은 23도에서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차이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로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이렇다 할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한글날 연휴 동안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밤 시간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10월 7일 수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장한별,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좋은 음악 그리고 사람들 CBS 라디오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바쁜 하루 잠깐 멈춰볼까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여기선 시간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가을 꽃정원 따라 천천히 걷고 테디베어 소, 보어염소와 찰칵, 먹이주기 체험도 즐겨요. Y형 출렁다리에서는 한탄강 절경이 한눈에. 뽀로로와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6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올 가을 포천 한탄강에서 만나요.
3: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3: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4: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3: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5차 발사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투입하면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발사 성공률이 80%까지 올라가면서 민간주도 상업발사 서비스로의 전환도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있었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보기 어렵다며

0: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DMZ 지뢰 폭발 사고 후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 대응에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후 일부 노컷 단행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과 함께 짚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후 한글날을 맞아 한자로 되어 있는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병기하는 것을 제안했는데요. 잠시 후 일부 한판 인터뷰에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을 스튜디오에서 만나 입장 듣겠습니다. 박종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6: 1533 1566 세라하임.
5: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1: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2: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1: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린이 곧 온다.
2: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린.
3: 평택고덕 우미린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서울

0: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스마트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대한민국 저녁 시사의 중심 박재용의 한판 승부.
2: 네, SBS 라디오 박종현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는 9일 한글날입니다. 제정 100도를 맞는데 또 의미 있는 날을 맞아서 대통령의 입이자 말을 책임지는 분이시죠. 청와대 강윤정 수석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수석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저희 한판은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는 아닌가?
3: 아닌 것 같아요.
2: 아, 네네네. 오신 적 있으신데 네. 제가 제 기억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3: 네. 네.
2: 회복 중입니다.
3: 네네네.
2: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이제 이재명 정부 시작부터 함께 하셨잖아요. 어떠세요?

0: 일단 박재홍 앵커님 이렇게 네. 건강하게 다시 뵈서 제가 너무 반갑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예. 그 방송도 생방송의 미덕과 또 예. 한편으로의 긴장감이 동전의 양면처럼 앞뒤에 붙어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대변인들도 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아.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힘도 있지만 그렇죠. 또 책임도 따르다 보니까 아하. 하루하루가 아마 앵커님 방송할 때 그 마음하고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래도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데 네. 우리 수석님은 토요일 일요일을 쉰다고 딱 문을 닫을 순 없잖아요.
0: 그렇긴 합니다. 네네네.
1: 그렇잖아요.
0: 네. 국정이 네. 네. 이렇게 딱 하루하루 정해지진 않고
1: 예.
0: 또 요즘은 세계 뭐 글로벌이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 실시간으로 시차 관계 없이 연결되는 그러니까요. 세계다 보니까 뭐 쉬는 시간은 따로 없긴 합니다.
1: 예, 네네. 그 바쁘신 와중에 또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0: 네.
1: 어제 이제 국민의 장면을 보니까 그 우리 대통령의 눈 실핏줄이 좀 터져가지고 충혈되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의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0: 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댓글들을 예. 남기셔서 대통령께서 예. 직접 언급을 하셔서 제가 좀 부담을 덜고 말씀드리자면
1: 아, 예. 부담을
0: 지난주부터
1: 덜고.
0: 사실 좀 예. 실핏줄 터져 있었는데
1: 아.
0: 어제는 또 눈이 또 많이 붓고 아마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실 일도 많고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멕시코가 해발 2,000m 이상이다 보니까 그냥 시차뿐만 아니라
1: 예, 예.
0: 또 여러 가지 좀
1: 고산지대기도
0: 네,
1: 하고
0: 예. 약간의 그 뭐 적응도 하느라 예, 애 먹었나 보다. 그러나 건강에는 무리 없다. 제가 저도 걱정에 대해서 저희 주치의 선생님에게 늘 여쭤보는데
1: 예.
0: 정말 건강하시다.
1: 아하.
0: 네, 괄호 열고 예. 수석 대변인님. 스스로 걱정하십시오라고
1: 본인, 몸, 본인 몸도
0: 본인 걱정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1: 예, 예.
0: 건강하십니다.
1: 네. 사실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또 국가 중요한
0: 맞습니다.
1: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굉장히 건강하시다라는 말씀. 자, 이틀후가 한글날입니다. 이제 올해가 훈민정음만포 제580돌 한글날 제정 100주년인데 기념 차원에서 청와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겠죠?
0: 네, 있습니다. 요거는 한글날 네. 공개될 거고요.
1: 아, 그렇구나.
0: 두 가지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1: 깜짝 놀랄 게 있습니까?
0: 아니요. 그렇게 깜짝 놀란다기보다
1: 네.
0: 그 580돌이고 한글날이라는 이름이
1: 그렇죠.
0: 정해진 게 이제 100주년인데
1: 예.
0: 뭐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1: 뭐
0: 훈민정음이란 표현도 물론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진짜 순 우리말로 한글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고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이 한번 짚어주시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출근할 때마다 광화문을 지나가니까
1: 예,
0: 실제로
1: 그렇죠.
0: 고민을 하게 돼요. 저 광화문 아. 현판이 두 개 있으면 어떨까라는
1: 아,
0: 고민을.
1: 변기되면 네. 좋겠다.
0: 그래서 뭐 한 층에는 한글로 이제 광화문이라고 쓰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요즘 10대, 20대들은 소위 말하는 오히려 영어나
1: 예.
0: 영어 알파벳은 모국어처럼 쓰지만 한자엔 조금 어색한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 문화유산을 남기면서 저도 한글이란 표현을 같이 변경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1: 예.
0: 이 결과도 뭐 51대 49, 뭐 59대 41, 뭐 이 정도로 팽팽하다고 하는데
1: 아.
0: 이번에 좀 같이 논의가 좀 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1: 당장 바꾸자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0: 맞습니다.
1: 뜻은
0: 네.
1: 한 내년 정도에 한번 공론화시켜서 국민들의 뜻도
0: 맞습니다.
1: 한번 들어보고 정부
0: 이미
1: 의견도.
0: 좀 늦었죠. 10월 9일이 네. 내일 모레니까요.
1: 내일 모레니까 당장 네. 하기는 어렵고.
0: 없습니다. 네.
1: 예, 예. 아무튼 100주년입니다. 그 100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강유정 수석님도 대학 시절에 국어 교육을 전공하셨고
0: 네.
1: 국문학 박사이시기도
0: 네,
1: 하고
0: 네.
1: 한글을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소외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0: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0: 한글이라는 표현이 워낙에 아름답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 네.
0: 어떤 글을 누가 발명했다고 저작권이 붙어 있는 그 언어는 드물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다
1: 그렇죠.
0: 이렇게 살다 보면 변형이 되는 건데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글이기도 하고 그 말 그대로 정말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 그럼요.
0: 우리가 배우고 쓰기에도 매우 훌륭하고
1: 예.
0: 정말 한글의 다양한 표현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훌륭한 그릇이기 때문에
1: 예.
0: 그 대통령의 언어를 그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0: 되도록이면 좀 아름다운 한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애를 쓰는 편인데,
1: 예.
0: 네, 잘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1: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학창 시절 돌아보면 그 국어 교육학과 친구들 만나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그거 비문이야 지적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0: 아,
1: 나가지고 우리
0: 네.

0: 않았던 듯 싶어서
1: 예.
0: 이번 참에 한번 100주년을 맞아서 음흠. 그런 이야기들이 공론화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아무튼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또 말씀을 했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 또 국민들도 이 제안에 대해서 또 의견을 많이 내주실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 대변인께서 이제 정부 출범과 함께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지금까지 계속 1년 넘게 해오셨는데 뭐랄까요? 대변인으로서 이제 국문학 박사 출신 대변인은 제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네. 그 처음 아니었나요?
0: 그럴 것 같습니다.
1: 그죠. 사실상 네, 뭐 처음이고.
0: 언론학 박사는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죠. 국문학 박사는
0: 네,
1: 처음이고.
0: 네.
1: 그래서 뭔가 좀 또 다른 전문성 갖고 이제 브리핑도 하시고 하실 텐데 특별히 신경 쓰시거나 유의하신 게 있으셨을까요?
0: 그 제가 한동안은 X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X파일. 대통령께서 X에 올리시는 메시지에 대한
1: 네.
0: 좀 더 곁에서 봤을 때 해석을 한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는 걸 해볼까? 또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1: 아, X파일?
0: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X글을
1: X파일.
0: 제가 파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1: 아, 예, 예, 예.
0: 그만큼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무회의라던가
1: 예.
0: X라던가 이런 굉장히 대통령만큼 또 비문, 오문, 오탈자에 강하신 분이 없어요. 제가 선거 캠프 때부터
1: 예.
0: 다음날 메시지를 이렇게 마지막 최종 검수를 위해서 보내드리면 언제나 요거 오탈자, 이거 비문 아닌가요? 라고 최종 퇴고를 봐서 돌려 보내주시곤 했거든요.
1: 예, 예, 예.
0: 근데 장점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 대통령님이 가진 가장 큰 좀 인간적 장점 중 하나가 할머니들을 만날 때거든요.
1: 아,
0: 시장에서 네, 예. 이렇게 매장 없이 네.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1: 아하.
0: 이렇게 당신이 손수캐온 나물을 파시고 이런 분들 손 잡아주시거나 이번에 노인날에서도 100세 어르신들 만나서 가까이 손 잡아주실 때 무장해제된 가장 편안한 모습이 나오는데
1: 예.
0: X는 한편으로는 아주 단정한 언어로 쓰시고 명확하고 논리적인 법률가의
1: 예.
0: 모습이 등장하지만
1: 예.
0: 그런 만큼 또 한편으로 또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또 정감이나 공감 부분은 또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1: 예.
0: 그런 부분을 제가 채우고자 했었던 게
1: 어허.
0: 네 지난 시절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 예, 그 X를 올릴 때 또 이제 참모로서 조언도 좀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0: 아 선거 캠프 시절에
1: 캠프 시절에
0: 많이 했고요.
1: 그랬구나.
0: 네 최근에도. 뭐 간혹 종종 서로 네.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네.
1: 아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우리 수석님 말씀하셔서 질문 드리는데 요즘 이제 대통령의 SNS가 연일 화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좀 일반 정치인들 중에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통령의 SNS 우리나라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일각에서는 그 대통령실에서 함께 뭐랄까. 좀 게이트키핑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그룹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쓰시는 거는 대통령이 직접 쓰시는 거 따로 관리 안 받으시는 거죠?
0: 그 직접 쓰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1: 많죠.
0: 그렇지만 아. 뭐 저희가 그 좀 조율해서 올리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그 비율이 예. 정확하게 나누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나 한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그 다양한 세계 룰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1: 브라질, 예.
0: 그리고 멕시코의 셰인바움도 마찬가지고
1: 예.
0: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도
1: 아, 그럼.
0: 굉장히 많은 온라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1: 예.
0: 저희한테는 그 트루스를 통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글만 좀 많이 접촉을 해서 그렇지
1: 예.
0: 최근에 세계 정상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건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만의 현상이라기보다 오히려
1: 예.
0: 조금 적다라 싶을 정도로 다른 정상들에 비해서는
1: 아, 그런가요?
0: 제가 작년에 확인했을 때 다카이치 총리의
1: 일본.
0: 팔로워 수가 예. 290만이었거든요.
1: 아.
0: 그리고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1: 예, 예.
0: 네, 이 부분에 이재명 대통령도 언제나 국민들과 직접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1: 예.
0: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민 소통의 도구이자 한편으로 거기서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면적이 넓은 곳 그걸 이제 SNS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1: 예.
0: 실제로 또 그렇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1: 그럼 현재까지는 어떤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해서는 그냥 잘하고 계신다. 이 정도로 평가하고 계시는 거군요. 대통령실 내에서는.
0: 이를테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1: 네.
0: 제가 이제 공보를 통해서

0: 뭐 브리핑도 하고 그리고 보도자료도 내고 이럴 경우가 있었지만
1: 그렇죠.
0: 대통령께서 한번 X를 통해서 공보를 하셨을 때 훨씬 더 그 확장력이 굉장히 큰 거는 사실이고요.
1: 예, 예.
0: 대통령께서 되게 영민하고 빠르신 부분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제는 인공지능에 있어서 검색이 되는 시절에
1: 예.
0: 검색이 될 수 있는 선에서 그곳에서 공보 활동을 직접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료로서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도를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청와대도 이제 국정감사 시즌되면 좀 바빠지기도 할 텐데.
0: 바쁩니다. 네.
1: 대통령이 오늘 이제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도움되는 내용은 적극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던데요.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0: 국정감사 뭐 저도 원내에 머물긴 했지만
1: 예.
0: 상당히 공들여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장 공들인 시간 중 하나입니다.
1: 예.
0: 그런데 뭐 물론 이제 국민들 보기에 어떨 때는 좀 과하다 싶을 부분도 있긴 하잖아요.
1: 예.
0: 그런데 대개는 어떤 정책이나 흐름에 있어서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지적해 준다면 대통령은 고맙게 그걸 받아들여서 수정하는 모습도 보여라. 다만
1: 예.
0: 허위이거나
1: 예.
0: 혹은 잘못된 정보에 기인해서 오류의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팩트체크를 했을 때
1: 예.
0: 올바른 지적일 때는 정책에 적극 수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표해야 된다라고 좀 여러 번 말씀하시고 사실 이는 언론에 대한 태도도 똑같으십니다.
1: 예.
0: 언론이 문제를 제기할 때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제기할 경우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지적이 온당하고 오히려 정책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감사를 표해라라고 뭐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1: 예.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이제 국정감사 첫날 가장 주목받던 인물 중 하나가 대법원장입니다. 물론 우리 수석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조희리 대법원장이 이제 법사위에 출석을 했었던 발언도 많이 화제가 됐고 어제 이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재청에 관여할 수 없다.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재청권을 다 존중해왔다. 서면 재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본인이 A4용지를 준비해가지고 직접 발표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 글쎄 법사위라는 공간이 예. 선출된 국민의 대리인들이 있는 공간인데
1: 예.
0: 뭐 자신의 견해나 생각을 말하신 듯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보다는 견해와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1: 예.
0: 그냥 제가 어떤 한 언론 보도에서 좀 인상 깊게 본 부분을
1: 예.
0: 개인적으로 청와대 대변인이라기보다
1: 예.
0: 그냥 강유정 개인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1: 예.
0: 일종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실질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대통령이 9명을 임명해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합니다.
1: 예.
0: 그러나 나머지 3명을 대통령이 지명을 한 이후에
1: 예.
0: 9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1: 그렇죠.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대통령이 3명을 임명, 국회가 3인,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합니다.
1: 예.
0: 근데 여기서는 직접 임명이 가능해요.
1: 예.
0: 그러나 대법관은 이렇게 분할된 권한이 아니라 과정으로 묘사가 됩니다.
1: 예.
0: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올린 사람들 중에
1: 예.
0: 대법원장이 재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재청된 인원 중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1: 예.
0: 이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1: 예, 예.
0: 이거는 과정이죠.
1: 예.
0: 다시 설명을 드리면 추천위에서 추천을 하고 대법원장이 재청을 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1: 임명한다.
0: 그러니까 이거는 그쵸.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1: 예.
0: 하나만 더 제가 이제 오늘 한글날이 곧 오기도 하고
1: 예.
0: 사전에 재청이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 재청의 해석. 재청.
0: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 그러니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1: 예.
0: 결정해달라라고 부탁하고
1: 요청.
0: 과하게 말하면 요청하고 이렇게 좀 부탁하는 게 재청.
1: 예.
0: 두 번째는 좀 더 명확한데요. 어떤 사람을 추천하여 임명해 줄 것을 윗사람이나
1: 예.
0: 공식 기구에 정식으로

0: 요청함. 그러니까 재청이라는 건 추천을 해서 올린다는 개념. 결정권이 없다는 거고.
1: 예.
0: 한편으로는 윗사람과 그리고 임명을 할 수 있는 공식 기구가 결정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게 바로 재청인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제가 사전을 통해서 이건 법정까지 안 가더라도
1: 예.
0: 재청이란 사전을 통하면 이거는 임명권과 다르고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초기에 피지라고 보통 얘기해요. 언론에
1: 예.
0: 저희의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는 거를
1: 예.
0: 거기에서 다시 재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보낸 그 상황이
1: 예.
0: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을 보기에는 이제 뭐랄까 지금 사법제도도 개혁이 된 상황이고 이제 대법관들 그 공백 상태가 좀 계속되면 우려가 좀 많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언제 끝날 것이냐? 그럼 이제 재청을 다시 해오면 임명하는 과정으로 이제 동의하고 임명하는 과정으로 다시 끝날 수 있는 겁니까? 대법원에서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0: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1: 예.
0: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재청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고
1: 예.
0: 그래서 재청을 요청한 상태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대법관 한 명이 연간 3,500건, 4,600건 정도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의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1: 예.
0: 후속 절차를 진행해 달라라고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1: 예.
0: 동일한 입장인 겁니다.
1: 예, 네. 재재청 입장에는 변화는 없다라는 것이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검찰 개혁 이후에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이제 어제 네 편 네 편 없이 여야 없이 엄정 수사하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수장들이 없잖아요. 수성님 아시는 것처럼
0: 네.
1: 이 법무부 장관도 없고
0: 네.
1: 중수청장, 공소청장
0: 네.
1: 또 경찰청장도 없어가지고 야당에서는 지금 엄청 비판하잖아요.
0: 네.
1: 지옥문이 열렸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지금 대통령실도 엄청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0: 어제 중수청장 대행, 공소청
1: 네네.
0: 대행 그리고
1: 네.
0: 경찰청 대행 세 분과 함께 이제 오찬을 나눴다는 건 확인이 됐고요.
1: 예.
0: 그래서 거기서 나눈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이제 마련이 됐으니
1: 예.
0: 이 시행에 맞춰서 더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1: 예.
0: 당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1: 예예.
0: 그런데 지금 이제 곧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고 새로운 사법 체계라는 게 이제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나왔지만 완전히 어떤 하나의 틀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런 부분에서 매우 무겁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또 이런 논쟁도 혹시 아실지 모르게 있었어요. 공소청장과
1: 예.
0: 그 중수청장 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1: 예.
0: 또 약간의
1: 수사의 독립성
0: 네, 논쟁이 있었는데
1: 예.
0: 요거는 이제 국무회의에 보면은 부처청이 참석할
1: 하라고.
0: 수 있게 돼 있고 하게
1: 예.
0: 돼 있고
1: 예.
0: 요거는 헌법 96조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의해서도 행정조직법에 그 참석해서 국정의 어떤 방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보장돼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당연히 새로이 출범하는 기관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새로운 수장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1: 예.
0: 국정 방향에 대한 공유는 필요하다. 그리고 국정은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 일종의 기관들이니까요. 그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1: 예. 임명을 곧 하시겠죠?
0: 네, 이제 중수청은
1: 예.
0: 이제 진행이 되고
1: 진행되고 있고,
0: 네네네.
1: 예. 예,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진행이 될 테니까.
0: 네.
1: 자, 북한 지뢰 폭발 사고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군의 최종 조사는 북한군의 지뢰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이 작전을 통해서 또 지뢰를 폭발시키면서 작전을 수행했다. 북한이 지금 놀래고 있다 이런 반응인데. 지금 북한의 김여정 부장은 영토 1mm라도 침범하면 강력 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막 말 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좀 이렇게 강하게 좀 말하면 안 되나? 뭐
0: 네.
1: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너무 저쪽에 세게 나오니까 우리 지금 당하기만 하고 너무 순둥순둥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대변인께서 어떤 마음이세요?
0: 저는 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님께서 하신 말이 생각보다 이 DMZ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해서
1: 예.
0: 그 MDL 이남 북한 매설이 의심되는
1: 그렇죠.
0: 지뢰지대를 폭파한 물

0: 물리적 제거 작전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그렇죠. 실질적 조치를 한 셈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결국은 매설한 것으로 보이는 이 지뢰 때문에 우리 장병이 다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응당한 대처를 한 거고 군사적 대화를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지뢰지대에 대한 어떤 자발적인 이런 제거 이런 작전을 펼쳐 나가겠다. 그리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국방부와 유엔사가 또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부분도 따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 뭐 유보적이라기보다 일단 뭐 상당히 군사적으로 꽤나 대응 조처라고 할 수 있고
1: 단호한 대응을 한 것이다.
0: 네. 네. 후속 조치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네. 뭐 후속 조치를 좀 더 기다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면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여기 지뢰를 폭발시킨 작전 이후에 또 후속 조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군요.
0: 그거는 유엔사와 공조하에 가능할 수도 있다. 네, 아. 지금 뭐 어떻게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국방부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서요.
1: 알겠습니다. 아, 요즘에 현황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내드릴 시간이 돼가지고
0: 네.
1: 원래 우리 수석님이 의원을 계속하셨으면 지금 국정감사 열심히 준비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0: 네, 네.
1: 그래서 잠깐 또 정치인 강유정으로서 또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네 뭐 정치인 강유정이라기보다 지금 네. 공무원 강유정으로 네, 대통령의 네. 말씀 잘 전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그 옳고 그름의 문제 그리고 꼭 밝혀야 될 문제 있으면 네. 밤늦은 시간이든 새벽이든 찾아가는 네. 네. 그런 24시간 대기하는 수석 대변인으로 자리 잡고 잘 있겠습니다.
1: 네. 기자들이 계속 전화 많이 하죠?
0: 많이 합니다.
1: 거기에 대응하시고.
0: 네.
1: 예,
0: 네,
1: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잘 설명해 주시고 소통에 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3: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6: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7: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1: 네. CBS 박종현 판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으로 뜨겁게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먼저 김유정 전 의원님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십니까.
9: 안녕하세요. 강유정 대변인 가고 김유정 왔습니다.
1: 예, 아, 유정.
9: 뭐 유정의 날입니까?
1: 유정의 날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맥 소장님, 서영주 소장님과 금태섭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0: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분이니까 꽉 찼습니다. 스튜디오가. 예. 자, 일단 재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2심이 있었어요. 항소심.

0: 죄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었는데 2심에서 뒤집혔어요. 사실 김건희 씨 관련 재판과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과연 이제 재판부의 후속 판단은 어떨 것인지 굉장히 관심 모았는데 자 일단 우리 네 분 중에 법률가 유능한 법률가가 계시기 때문에 요 재판 결과 분석해 주시고
1: 예, 오세훈, 법률적인 예. 설명은 예, 공짜로는 잘 안 해드리는데 아, 동업자들의 욕을 먹기 때문에
0: 아 그런가요? 아,
1: 네, 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은 뭐 뇌물 받는 것 같은 거죠. 예. 돈을 받았냐? 근데 이제 현금이 아니라 어떤 저 여론 조사를 공짜로 해주는 형태로 받았냐?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에서 얘기하는 금품에 해당하느냐가 아. 첫째 문제가 된 거고 예. 만약에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 그 받기로 약속하고 받은 거냐 네.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여론조사 보여주니까 뭔가 하고 본 거냐 네. 약간 이런 건데 이번 재판부는 첫째로는 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의 기부로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기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애초부터 이 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주려고 명태균 씨가 해서 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네. 그 중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갖다 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예. 언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예. 명태균 씨 측에서 알아서 하다가 몇 개 보여준 거라서 이거는 정치자 뭐 다른 법 위반은 모르지만 정치자금법상의 기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0: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제 명태균 씨랑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간을 무상으로 이를 제공한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 협의. 협의. 요걸 이제 김건희 씨 재판에서 무슨 계약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를 이 재판부는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고 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요거 두 가지가 좀 큰 틀로 보이긴 했습니다. 네. 자, 맥을 짚으세요.
2: 아까 이제 금태섭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네. 이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았다라고 이제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예, 예, 예. 여론조사는 시장가격이 분명한 어떤 그럼요. 영역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시장가격이 있는 것인데 네. 이거를 줬다는 것은 물론 이제 주는 사람 마음이겠죠. 공짜로 주든 어쩌든 하지만 예. 이게 엄연히 시장가격이 존재하고 그 대상자가 당사자예요. 플레이어. 플레이어들은 여론조사를 다른 데서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0: 맞아요.
2: 그런데 그걸 지불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제공을 받았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현실성 있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0: 예.
2: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저는 이게 그 김건희 씨나 윤석열이 두 사람과 그 명태균 씨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만 보더라도 예. 아주 밀접하게 대화를 나눠요. 예.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김건희 씨가 한 여론조사 기간에서 경선 과정에서 아 이거 윤석열이 높게 나오니까 여론조사를 중단한다더라 큰일 났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정리해 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협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0: 예.
2: 그럼 이게 재판부가 이걸 무죄를 내리려고 작정해놓고 내린 게 아닌가라는 저 일반인이나 국민의 시간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의문을 던져봐요.
0: 아니 이게 진짜 최종적인 무죄가 되면 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그럼 공짜 여론조사 막 해도 되는 거예요?
0: 막 업자 와가지고 대선 후보가 제가 됐어요. 그럼 나중에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막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막 갖다 주고 하고가
2: 된다는 받는 거지 나중에
3: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0: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3: 된다는
0: 지금.
3: 거잖아요. 네,
1: 네. 김건희 씨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네. 저 여론조사 자체가 해주는 거는 기부는 된다. 다만 이제
0: 기부.
1: 기부 자체는 되는데 아. 여론조사라는 것이 지금 뭐 저 서영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격도 있고 한 거니까
0: 예.
1: 이게 만약에 서로 약속하고 당신이 나한테 공짜로 해줘라 그랬으면은 기부는 되는데 양자가 이제 진짜 약속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 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와서 보여준 건지 이런 식으로 돼서 무죄가 난 거거든요.
0: 예.
1: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는 이 사건이 유죄가 난 거고
0: 예.
1: 또 지금 말씀하시는 쟁점이 이제 충분히 이 논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0: 예, 예.
1: 대법원에 가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3: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이 있었는데
0: 예, 예.
3: 이렇게 눈 가리고 앙호하는 선고를 할 수가 있느냐.
0: 예.
3: 이게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동의가 됩니까 이게?
0: 예.
3: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0: 예.
3: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짜 여론조사 가능하구나 이제. 문제 없구나 법적으로. 그거는
0: 예.
3: 기부가 아니라니까.
0: 예.
3: 그냥 정치적으로 조언해준 거래잖아.
0: 예.
3: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 예.
3: 재판부가.
0: 예. 예.
3: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오케이 여론조사 공짜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김건희 씨가 1, 2심에서 다 이거 무죄 받았잖아요.
0: 네,
3: 대법원 전원 합의체 가 있잖아요.
0: 예. 예.
3: 이러다가 김건희 풀려나겠는데 10월 말이면 구속 만료 되잖아요. 예, 예. 전원 합의

0: 채니까 풀어줄 기세인가? 이런 걱정 하나가 있고요.
1: 예.
0: 세 번째는 김건희 씨가 1, 2심 무죄 받았지만 윤석열은 1심에서 2년을 받았기 때문에
1: 예.
0: 김건희도 여기에 기준해서 유죄 날 거야. 이 말이 안 되잖아. 1, 2심 예. 무죄라는 게. 예. 우리가 들은 녹취록이 있고 논의를 얼마나 했어. 우리가 논쟁을.
1: 아, 김영삼 의원 관련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그 편지부터. 예.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윤석열의 이 선고를 김건희 1, 2심의 기준에서 지금 이게 무죄가 나온 듯한 반대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예. 강혜경 씨가 증언했잖아요. 아니 여론조사비 3억 받으러 갔더니 돈은 못 받고 김영삼 공천을 받아왔어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리고 취임식 전날 통화하면서 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취임식 오세요. 이랬잖아요.
1: 예.
0: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거 아무 협의 없이 그냥 아무 서로 모르는 채로 이렇게 그냥
1: 녹취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아니 그 말이 맞네.
0: 말이 맞네. 김영선 좀 해주라고 했더니 말이 맞네.
1: 말이 맞네.
0: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 취임식 오세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정치적 조언이었다는 거예요.
1: 예.
0: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같은 재판부니까 지금 갑자기 희망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 예.
0: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건희 씨 10월 말에 풀려나는지까지 포함해서.
1: 예, 일단 뭐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이게 법률적으로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2: 이 웃음.
3: 아, 난감하지.
1: 이 웃음이 많은 걸 설명합니다.
3: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 정치판에 공짜 점심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1: 예, 예.
3: 예를 들면 그걸 공짜 여론조사를 해줬으면 그 여론조사에 뭐 대가를 생각하고 하지. 그것을 그 사후에라도 다음에 되고 나면 이 사람이 유리 되게 안 될 사람한테는 오지도 않아요. 다 될 것 같은 사람한테 찾아오죠.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제공하고 아 이번에 꼭 되십니다. 어쩝니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제공해 주면 근데 그게 어쨌든 조사하는 데 비용이 들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김영선 씨 공천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전화해서 그 뭐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 명태균 씨가 대통령한테 혹은 여사한테 그거 김영선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어요?
1: 그 자신 있게 말 못하죠. 아무런 근거 없으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그거에도 말을 못하잖아요.
3: 내가 당신 이만큼 도와줬고 나도 내 도서 가면서 이거 조사해서 갖다 줬으니까 그 다음에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뭐 제가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를 가지고 뭐 했는지 모르지만 법에 보면 뭐 포괄적 뇌물죄도 있고 사후 뇌물죄도 있고
1: 묵시적 청탁도 있고
3: 묵시적 청탁이 있고 다 있어서 이게 해석의 영역인데 일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정서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야 그럼 앞으로 이제 선거할 때 누구든지 그런 거는 받아도 되는구나. 공짜 여론조사나 혹은 공짜로 해준다는 뭐는 받아도 되는구나.
1: 예.
3: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약간 좀 헷갈리겠다. 이거 대법원이 좀 정리를 해야겠다.
4: 이 판결 확정되면 여의도의 여론조사 기관 다 망해요.
1: 다 무상으로 해줘. 아니 왜
5: 요구를 해주던데 당신 말이야 너무 나하고 알고 지낸 게 몇 년인데 아니, 우리가 거 아니야? 내가 안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1: 그러네.
4: 정당한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1: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이거 여론조사 회사들 천천 병력 같은
4: 들고 일어나야 될
0: 민원 들어갑니다. 민원 들어가요.
1: 자 최고의 법률가인 금태섭 변호사님.
6: 예.
1: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 2심 결과 이제 이렇게 나온 상태인데. 자, 그래서 또 이제 함께 격가지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명태균 씨가 또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이 또 오세훈 시장 관련 항소심도 있는데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가 또 오세훈 시장 항소심도 맡고 있단 말이죠.
6: 예.
1: 그것도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건과 오세훈 시장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법리를 볼 수 있을 것인 이 부분만 돈을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간략하게
6: 아니 일단 얼마라도 주시고 저기
1: 출연료
6: 완전히 구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짜로 여론조사를 받았냐가 쟁점이 아니라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어쨌든 명태균 씨 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비용을 어떤 사람이 줬는데
1: 누가 줬어요?
6: 그게 저 오세훈 시장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준 거냐?
1: 그러니까
6: 오세훈 시장이 말하자면 법적으로 근거 없는 돈을 준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전혀 자기는 관련도 없고 몰랐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명태균 씨는 다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라서 예. 결국은 2심에서 누구의 말을 믿느냐 하는 문제.

0: 문제라서 요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사건도 1심에서 유죄 났다가 2심에서 무죄 나는 것처럼 예. 오세훈 시장도 1심에서는 유죄가 났지만 아하. 치열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달 23일인가 선고 있는데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사실은 이 법원의 판단 때문에 정말 휘청휘청하네요. 예,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대선 예, 그러니까 주요 대선 주자 중 한 분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예. 과연 또 이 재판의 결과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건데 분명 이제 금태섭 변호사님 말씀은 구조는 좀 다를 수 있다.
2: 좀 매우 다르게 봐요.
1: 매우 다르게. 예. 봐. 예.
0: 아니, 저한테 저를 선임했으면은 당연히 무죄인데.
3: 야.
0: 요즘 시장님이 안 오셨어요.
2: 요즘에 고객이 바로 없나 봐.
1: 근데 약간 믿음이 가. 약간 그렇죠. 저희 법리에
2: 무죄가 나올 것 같아.
1: 아, 믿음이 가. 근데
2: 지금 이 방송을 오세훈 시장 보고 있다면 김병민 부시장은
0: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2: 김병민 부시장은 지금 즉시적 아니 부시장 아니구나.
0: 전
2: 부시장이에요. 하여튼 거기는 안 되겠고. 근데 저는 이제 이 판결 무죄 판결을 보면서 이제 앞서 앵커께서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명태균 씨와 뭐 긴밀한 협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없었다.
1: 협의와 고의성.
2: 협의와 고의성.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란 말이에요. 네. 그냥 우연히 좋다. 그러니까
1: 선의.
2: 선이기도 네. 하고 그 비교를 기부. 김종인 비대위원장 건도 들어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1: 맞아요.
2: 아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주고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주면서 그냥 우연히 남발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까지 같은 거다. 무까지 여론조사.
1: 여기저기 나눠줬다.
2: 아, 나눠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네.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그 이후에 명태균 씨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우연은 아니었다는 거. 우연은 아니었다는 게 제가 앞서 얘기했던 네. 대화들이 있어요. 윤석열 당시 후보도 명태균 씨와 카카오톡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연히 받은 게 아니라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예. 그리고 뭐 답변도 했어요. 예. 그럼 이 여론조사가 진행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재판부가 그 카카오 대화를 못 봤을까요? 저는 그게 또 궁금해요.
1: 뭐 증거가 많이 제출됐겠죠.
0: 네.
1: 네. 증거 많이 제출됐지만
2: 그래서 좀 국민적인 법적 감정에서는 예. 상당히 많이 떨어진 판결이지 않을까.
1: 아니, 사실은 김건희 씨는 후보가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이렇게 무죄 취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본인이 후보잖아요.
2: 그렇죠.
1: 본인이 후보에 있는 그 여론조사 내용인데
4: 정치적 조언으로 제시된 수단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돈 봉투도 막 줬잖아요. 영태형 씨 왔다 갔다 할 때 500만 원씩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모든 걸 정확히 봤을 때 도대체 이 판결을 누가 수긍할 수 있을까요? 본인과 그 변호인 외에는 수긍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3: 왜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4: 어디를 보면서 얘기해요? 어디를 봐야 될지 우리 제가.
3: 우리가 민망하게.
1: 재판부 아닙니다.
2: 저는 재판부 아니었고 네. 이 판결을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러울 거예요. 아 여론조사 이걸 무료로 할 수 있는 거구나.
1: 야.
2: 돈이 얼만데.
1: 50여 건이거든요. 50여 건을 했었고요.
4: 본인도 정치하고.
2: 58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여론조사를 못하는 정치인들 꽤 많아요. 한 번씩 할 때
4: 예,
2: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꽤 비쌉니다.
1: 그래서 58회. 58건이었는데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쪼개서 봤어요. 건건이 다 58을 뭉뚱 하나로 통으로 본 게 아니라 쪼개서 그랬죠. 부분적으로 네. 판단해서 네. 이거는 아니고 요건은 맞다 해서 유죄 취지를 판단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4: 맞아요.
1: 거거든요.
4: 14건만
1: 예, 그렇죠.
4: 예, 유죄로
1: 근데
4: 봤죠.
1: 이번 2심 재판부는 그럼 58건 통으로 봤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정치적인 조언을 했다는 것이 네, 그 네. 당시 이제 그 명태균 씨의 행동이 이거를 가서 이제 뇌물 주듯이 딱 준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하는 와중에 네. 이 자기가 원래 여론조사 회사를 했으니까 그것도 갖다 준 거다. 이게 이제 기부로 보기는 좀 어렵다. 네. 그러면 뭐 저기 저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는 사람도 다 기부를 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 50몇 개 중에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볼 때는 14개는 기부고 나머지는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게 좀 지나치게 기술적인 면은 있거든요. 저도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는 행태고 이 지금 선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기는 한데
1: 예.
0: 법원에서는 법원 나름대로 현행 정치자금법상 이게 과연 기부에 해당하는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1: 법리적으로 네. 판단했을 네. 것이다.
4: 그런데다 여론조사 문항도 이 입맛에 맞게 막 조정하고 그런 대화도 있었잖아요.
1: 네. 네, 그렇죠.
4: 그런데도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적 조언이라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게 진짜 경악스러운 상황입니다.
1: 네. 자 계속 뭔가를 숙고하고 계시는 김종혁 체육계도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3: 아니요. 뭐 마이크 안 넘기셔도 돼요.
2: 아니, 김종혁 체육계에서 그러니까 나도 그런 여론조사 기간 없나 지금 생각이 지금
1: 다음 조사를 앞두고
2: 50번 무료로 해줄 때
1: 50여 없나. 번 정치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여론조사 그렇죠. 기간 없을까 이런 판단.
2: 그렇습니다.
1: 예. 자 아무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심 판단이

0: 희망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1: 그렇죠.
0: 보십니까?
1: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저기 특히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저 계엄하고 그러면서는 뭐 예. 국민적 분노도 높고 뭐 저기 아주 그 계속 그랬었는데 지금 예. 무죄 판결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 좀 일단 분위기 자체가 좀 차분해졌다는 생각을 할 거고요.
0: 예.
1: 어쨌든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1심서부터 대단히 다투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이 명태균 씨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고 하는 것이 어쨌든 희망적이죠.
0: 네. 그러니까 2심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굉장히 이제 변호인들도 추가로 보강을 하고 또 이제 증거도 추가로 많이 제출했잖아요. 예. 이를테면 김한정 씨가 아 이거는 오세훈 후보는 잘 몰라.
1: 그렇죠.
0: 와, 이런 취지의 녹취를 추가로 제출했는데 또 반대로 명태균 씨 측에서는 아 그 모른다고 한 거는 그 여론조사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후보 단일화를 모른다고 했던 부분이다라고 또 재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가 이 증거를 어떤 증거를 더 명확한 증거로 무게를 줄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 재판 결과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1: 관련자들이 나와서 언론에 얘기하고 하는 거는 잘라서 얘기하는 거일 경우도 많고
0: 아.
1: 재판부는 그게 나오는 자료 자체를 전체적으로 맥락을 놓고 보기 때문에
0: 아하.
1: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 이걸 들여다볼 때 오세훈 시장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건지
0: 아.
1: 아니면은 그거 자, 그 여론조사를 해주고 뭐 이런 건 알았는데
0: 예.
1: 지금 그 속에서 이 돌아가는 어떤 작전이나 전략 같은 거는 명태균 씨가 아 그건 나나 알지 다른 사람 몰라 이런 뜻인지
0: 아하.
1: 그런 거는 재판부에서 볼 겁니다.
0: 아.
1: 나중에 판결이 나오면
0: 예.
1: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설명이 있겠죠.
0: 아. 네. 재판부가 확보한 녹취는 그럼 전체 녹취로 더 많은 녹취가
1: 저는 맥락이 있을 거라고
0: 아 맥락이 예, 있을 예, 것이다.
1: 양쪽이 서로 다른 맥락을
2: 금태수 부님 말한 게 정상적인 재판부예요.
0: 아.
2: 이렇게 잘라서 보지 않고 크게 펼쳐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흐름 속에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0: 예.
2: 그게 이제 재판의 최종 판결 어떤 그런 프로세스인데 이 윤석열 무죄가 잘라서 본 것 같아.
0: 재판부의 판단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제, 말아주세요.
2: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0: 들 만큼
2: 좀 아쉬움이 있다.
0: 아쉬움
2: 판결이다. 존중합니다. 저는 사법부의 네, 그 네. 판단을 존중하는데 네. 아쉬움이 있고
0: 네.
2: 오세훈 시장 거는 너무 단순해요.
0: 아.
2: 그러니까 김한정 씨라는 오세훈 시장의 후원인이
0: 예.
2: 그러니까 그 돈을 대리로 명태균 씨의 네. 존나 안 존나를 오세훈 시장이 인식하고 있었나는 부분들을 2심이 몰랐다를 인정은 무죄고
1: 그렇죠.
2: 그게 네. 조금이라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아.
2: 단순한 논리라서 이거 좀 다른 문제가
0: 아 다른 것이다.
3: 김정은 머릿속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2: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제 펼쳐놓고 보죠.
1: 아주 선 선생님이 법리적인 걸 많이 아십니다.
0: 아, 예, 예, 예. 하도 얇게 많이 알아가지고 예. 학습이
3: 잘하세요. 한번
1: 네, 예, 제가
0: 프리 로스쿨.
2: 저 영업 잘 뛰어요. 네, 오세훈 시장 만나고 올게요.
4: 아니 애초에 네. 이 사건을 두 개를 놓고 여론조사 네. 관련해서 명태균 씨 두 개 걸린 거잖아요.
0: 네.
4: 그때 오세훈 시장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건 내용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죠. 왜냐 이건 돈이 오고 갔다. 오고 갔다. 그런데 발뺌하는 거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가서 운다.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0: 예, 예.
4: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는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걸리는 거는 같은 재판부인데
0: 예.
4: 같은 재판부인데 지금 윤석열 씨 여론조사 관련한 내용을
0: 예.
4: 정치적 조언이라고 판단한 재판부가
0: 어.
4: 과연 오세훈 시장 이건 몰랐다고 끝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 추가적 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을 경우에는 1심하고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0: 이거는 이제 조언이 아니고 대가를 줬기 때문에
4: 그렇죠.
0: 예, 이제 대납의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조언은 확실히 아닌 상황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씨, 당시 후보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인 거고.
3: 아니 저는 뭐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오세훈 시장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러니까 저게 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0: 예?
3: 유죄가 인정되면 뭐 백만 원 이상 안 나올 방법은 없잖아요.
0: 예, 예.
3: 그러면 뭐 무죄냐 유죄냐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김건희 그 윤석열 이 두 분에 대한 어떤 판결 결과를 보면
0: 뭐 아니면 도 같아요. 보면.
3: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걸로 봐서는
0: 예.
3: 이거는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2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꽤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 그래갖고 예, 이제 예. 대법 가갖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런 거 나는.
3: 아, 그건 이제 그쪽에서 고사 지내시는 거고.
4: 아니 이제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 아니 그거야 뭐.
1: 근데 어쨌든 10월에 만약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면
0: 예.
1: 지금 저기 저 대법원에서 이런 선거법 사건들은 예. 빨리 한다고 하니까 아마 올해 안에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0: 올해 안에 633 원칙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1: 그거는 지킨다고.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 이재명 대통령

0: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도 그거 네. 해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건데
1: 맞아요.
0: 다른 사람을 안 지키고 시간 끌 수는 없죠.
2: 그런데 아. 민주당에서는 뭐 내심으로는 그 보궐선거 없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 많아요.
1: 아 서울시장?
2: 네, 네 서울시장 어. 보궐선거 내년에 만약에 보궐선거 하면은
3: 그 사람 그런 사람 한 만 명 중에 한 명 있을 거예요. 네?
2: 아이 뭔 소리예요? 수시로 그러던데.
4: 근데
2: 그래. 야 이거 우리 이제 여기서 만약에 서울시장 지고 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레임덕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아. 야. 오세훈 시장이 차라리 무죄가 나와서 아. 선거 안 하기를 이렇게 아. 바라시는 친민주당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4: 근데
2: 뭐 국민의 분은 아니신지 모르겠는데.
4: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예.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무죄 나면 예. 서울시장 준비하던 많은 분들 지금 눈에 막 스쳐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그분들 상당히 실망스럽다.
2: 아무튼 오세훈 시장은 오늘 우리의 어떤 소중한 보수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 그 다시. 그 부활을 해서 그 보수 재건에 앞장서셔야죠. 저는 굉장히 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4: 뭐 10월 23일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0: 하여튼 그 어쨌든 오세훈 시장도 진짜 보수에서는 뭐 굉장히 이 지금 몇 안 된 정치 지도자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꾸 정치에 이제 정치가 자꾸 법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판결 나서 날아가고 이러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1: 그래요. 자. 이제 오세훈 시장이 1심에서 이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기 때문에 아, 비교적 가벼운 형이라 더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도 읽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보궐선거 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만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보궐선거를 안 할 수도 있고 안 했으면 좋겠다.
4: 그거보단 많아.
3: 많아?
1: 그거만,
3: 5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1: 5만 명 중에 한 명?
3: 아니구나. 1,000 명 중에 한 명? 네. 근데 이제 사실 예. 재보궐이라는 부분들이 뭐 생기고 안 생기고 간에 예. 당에서는 준비를 해야겠죠. 아. 근데 그거는 정치 유불리를 떠나서 준비하고 있고 예. 선거 상황에 불리한 부분들은 객관적으로는 인정해야 돼요.
1: 예.
3: 처음에 초기에 이재명 정부 들어섰을 때보다는 부동산 문제 등을 통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입증됐잖아요.
1: 예, 예.
3: 졌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권의 서울의 민심이 갑자기 좋아지겠어요? 재보궐이 된다고? 그렇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서 경계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데
1: 예.
3: 사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는 우리 민주당의 영향보다는 국민의힘 쪽 영향이 더 크죠. 사실
1: 예?
3: 거기에 가장 가슴 아플 사람이 장동혁 대표. 두 번째가
1: 왜 아파요 가슴이?
3: 대권 경쟁자인데 유죄를 받아야지.
0: 예. 아 만약 무죄가 나오면
3: 무죄 나오면은 이거 본인의
1: 더 강력한 후보로 올라갈 수 있다.
3: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가 한동훈 의원. 또 본인과 이 보수권 내에서 경쟁해야 될 사람인데
1: 예. 파이가 뭐, 커지잖아요 그래도.
3: 에이 그거는 좋은 해석이고 속마음은. 안 그래요 정치라는 게.
1: 자 김종혁 씨하고 속마음 얘기해
2: 있잖아요.
1: 주세요.
2: 그 보면 혼자 남아 있잖아요.
1: 네.
2: 집중포화 받아요.
1: 아.
2: 그 어쨌든 그 보수가 2030년에 정권을 교체를 하려면 보수의 파이가 커져야 돼요. 커져야 되고 그 커지는데 이게 합리적으로 커져야죠. 예를 들면 뭐 굉장히 극우 성향으로 해서 커지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되니까.
1: 네, 예.
2: 저는 보수가 다시 정권을 찾아오려면 건강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더 많이 등장해야 되고, 그럼 뭐 한동훈 의원이나 혹은 뭐 오세훈 시장이나 그 합리적인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그 나중에 경쟁을 어떻게
1: 알겠습니다.
2: 하든 값에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1: 2부에서 하겠습니다. 노컷 대련 한판 승부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5: 일본 기상정보입니다.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상 할로윈 내일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돼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까지 대부분 지방은 맑은 가운데 기온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햇살이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전반적인 기온 오늘보다 약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1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내일 아침 기온은 4도에서 15도의 분포, 낮 기온은 23도에서 26도까지 오르면서 내일도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차이가 나겠습니다. 당분간 이렇다 할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연휴 동안에도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도입니다. 일본 기상정보입니다.

0: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3: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3도, 1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4: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5: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4: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5: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4: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SBS 박종기 판송국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노컷 대련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1부에서 재판 얘기 많이 해서 자, 2부에서 국정감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방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 이제 북한의 지뢰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근데 북한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 자작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의 대응에 그러니까 지뢰 제거 작전을 했습니다. 실제로 몇 개를 터뜨렸죠. 북이 지금 상당히 당황한 것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또 지금 이제 우리 대응이 잘하고 있다 설명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누구부터 하실까요? 김유정 의원님. 강유정 의원님은 하셨죠?
1: 기무사에서 본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0: 예.
2: 저 갈까요?
0: 아니요. 제가 나갈게요. 예. 김유정
2: 그,
0: 의원님.
2: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예. 이제 강신철 장관이 그 설명을 하는 거는 뭐냐면 그동안 바로 반응이 막 나왔잖아요. 따박따박.
0: 네. 그렇죠.
2: 김여정 부장의 입을 통해서.
0: 아하.
2: 그랬는데 지금 지뢰 제거하고 나서 하루 있다가 외무상을 통해서 이게 반응이 나온 거예요.
0: 예.
2: 뭐 물론 맥락은 비슷한 얘기이긴 했지만
0: 이제
2: 그런 게 아마 불의의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아하.
2: 북한에서.
0: 이렇게 할 줄 몰랐다.
2: 네,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 근데 이렇게 지뢰 제거 빨리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던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주장했던 거잖아요.
0: 맞아요. 네.
2: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 군이 상응하는 대응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저간의 상황을 봤을 때 좀 당황한 것 같다.

0: 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럼 그 다음은 뭐냐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뭐 유엔사와 함께 조사해가지고 발표하는 것도 있고 유엔 안보리 가져가는 것도 있고 MDL 기준선 일단 유엔사하고 우리라도 맞춰보는 거 우리하고도 또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런 거라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2: 예. 아니 근데 저는 글쎄 착각은 자유고 뭐 망상은 해수욕장이라던데
1: 망상은 해수욕장
2: 아니 도대체가 뭐가 북한이 왜 당황해요? 자기네 지역에 있는 지뢰가 폭파됐습니까?
1: 아니, 소리가 들리잖아요. 팡팡팡.
2: 아, 그래서 당황해요?
1: 팡팡팡.
2: 지뢰 터지는 소리 당황한 거예요?
1: 네, 그 접경에 있는.
2: 아니, 어쨌든 이게 휴전선 이남 지역에다가 지뢰를 매설한 거예요.
1: 예.
2: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1: 예.
2: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지역, 우리 지역에 있는 자기들이 매설하는 지뢰를 그거를 뭐 폭파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황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아니 저 국방장관이 국민들한테 이걸 얘기하면서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북한이 뭘 당황해요? 당황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것도 아닌데 니들 쇼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당황한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1mm라도 침범한다면 즉시 강력 대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1: 예.
2: 20몇 년 동안 수없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북한 애들이 도발을 할 때마다 평화가 중요하죠.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싸우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맞싸울 겁니까?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전쟁하자는 거예요?
1: 예.
2: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예.
2: 그렇게 해서 북한을 저렇게 어마어마한 핵국가로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셔야죠. 똑같은 얘기 또 시작해.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 아니, 누가 그걸 몰라요. 그런 얘기 해서 뭐하냐고요. 북한이 당황하고 있고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국민들에게 뭐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3: 아니 이게 그 솔직히 이번 지뢰 사태를 놓고 보면은 이런 말은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북한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 뭐가 심해? 하나도 안 심해.
3: 아니 이게 하는 걸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북한이 매설을 했는데
1: 예.
3: 어떻게 제거 하다가 이 터져서 그래서 뭐 저기 저 사고란 말씀도 대통령이 하시고 하셨는데
1: 예.
3: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 고의적으로 그때쯤 그렇게 부상을 입을 만한 거를 시켜놓고 남쪽에 갈등을 일으키려는 건지 북한에서는 이게 만약에 터져서 대한민국에서 국군이 다쳤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별로 옵션이 없을 거다.
1: 예.
3: 그냥 얘기나 하고 뭐 싸우지 않고 이기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럼 또 야당에서 할 거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혼란만 되지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사실은 이런 게 있으면은
1: 예.
3: 정말 반드시 저쪽에 그걸 한번 괴롭혀줘야 됩니다.
1: 북한에.
3: 그래야 이걸 못하지.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그야말로 지금 저는 굉장히 나이브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이 어쩌다가 이거를 저 지뢰를 매설을 하는데 그 MDL인가요? 그게 이제 정밀하게 안 되니까 좀 넘어와서 했는데
1: 예.
3: 그게 우리 군인이 국군이 밟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진짜 들어와서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고 나서 하는데 북한은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끼리만 싸우고 있는 거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뢰 몇 개 설치하고 남한의 갈등을 일으키고 하십니까? 좋은 거죠 완전.
2: 근데 이게 네. 조금만 보충을
1: 예,
2: 하면
1: 예.
2: 북한이 제일 두려운 게 뭐겠어요? 확성기 아니에요.
1: 예.
2: 북한이 제일 두려운 건 자기들이 그런 도발을 했을 때 남한이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똘똘 뭉쳐서 대북 결의안 내고 북한에 대해서 목소리 내면서 비판하고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원하는 건 지들이 지뢰 몇 개 설치해놨더니 남한 내에서 보수는 펄펄 뛰고 그다음에 진보는 야 그게 무슨 공격용 지뢰 아니잖아. 그리고 그거 불의의 사고잖아. 이런 얘기하면서 국민들 그 복장 무너지게 하는 거. 그래서 내부가 분열되는 거. 이거 제일 원하는 거거든요.
1: 예.
2: 지금 보면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대통령도 이걸 불의의 사고라고 얘기했고 통일부 장관은 아 우리가 근본적 해결을 해야 되지 그거 공격용 지뢰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서 자꾸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만 하는 소리 하고 앉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북한이 노리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저는 뭐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도 지고 대책도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그런데 그래서 지난 정권 얘기 탓하고 이러는 거 전 좋아하지 않지만 이게 2023년에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하면서부터 그 이후에 이제 넘어와서 지뢰도 뭐 매설하고 국경 뭐 요새화 이런 작전 펴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 넘어와서 했을 때 경고사격 정도 하고 단호하게 초기 대응 못한 건 사실이에요. 윤석열 정권에서.
4: 예?
0: 그리고 평

0: 상당히 무인기 보내가지고 그냥 계엄 정당성 확보하려고 원인이나 만들려고 한 거기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초기 이거 놓쳤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그럼 뭐 했냐 너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엔사에 얘기했어요. 국경 유엔사 작업하는데 이거 문제 있다라고 했더니 유엔사에서 정전협정 위반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다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사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초기에 어쩌지 못해놓고 너네는 무슨 대책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방위에서 얘기했을 때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한에 대해서 규탄해야 된다. 이거는 여야 의원들 생각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눠지는 거죠. 이후에 대응에 대해서는. 그러면 군사적 충돌이라도 뭐 감내하고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거냐라는 정도의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 받아내라 이것도 국민의힘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 실효성 있는 어떤 조처도 지금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거 이재명 정부에서 뭐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민의힘에서만 얘기할 그런 계제는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1: 그럼 그 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그 여야가 공동으로 그 대북 결의안, 대북 그 규탄 결의안 나면 찬성하시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당연히 찬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북한이 내려와서 지뢰 그 전부터 지형 변화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예. 물론 이 지뢰는 한 1년 전쯤에 매설된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지만 그건 이재명 정부 때입니다. 그 언제는 정확치 않으니까 좋다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지뢰가 매설돼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장병들이 부상당했으니까 그러면 여야가 딴 얘기할 거 없잖아요. 같이 대북 결의안 내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민주당이 그럴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0: 아니 규탄하는 그 규탄사를 대표 명의로 다 냈잖아요. 대표도 직접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규탄한다고 얘기를 하고.
2: 그래서 이제 어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어제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그럼 대안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확성기를 설치하자. 확성기 설치하자. 다만 방송 시작 그 설치하되 이제 북한 애들이 확성기 설치했네라는 인식을 시켜주고 방송을 시작할지는 신중하게 결정하되 일단 확성기부터 설치하자 뭐 이런 안을 내시더라고요.
3: 고정형 확성기 뭐 이동형 확성기 있는데 지금 유용원 의원은 고정형 확성기를 설치해놓고 일단은 그
2: 너희들
3: 경보를 하자.
2: 이제 너희 여차무리 저기 뭐 방송 쏠
3: 방안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상 그 최종적으로 유엔사와 그 조사 끝에 발표했던 북한의 명백한 중대한 도발, 정전협정 위반 발표하고 유감 표명 사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MDL 쪽에 북한이 그 군사 유세를 하면서 저는 지뢰를 수만 개를 심었다고 이제 발표하는 걸 보면서 얘들이 슬금슬금 이 우리 서로 간에 그 물러난 거잖아요. 이 MDL을 기준으로 해서 2km씩 물러나서 DMZ를 갖고 있는 건데 조금씩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땅이다 하고 그냥 묻어나 버린 거지. 넘어오지 마. 그래서 저는 정동영 장관이 얘기하는 건 공격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본인들이 요새를 뭐 진지 구축하고 도로를 놓고 해서는 안 되는데 요새화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땅을 조금 더 우리 땅에다 하면서 심어놓은 거죠. 방어용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다니던 수색로에다가 그걸 심어놨으면 그건 명백한 공격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니던 수색로가 아니라 개척하려던 새로운 수색로에서 발견돼서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 그러니까 용어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본질적으로 북한이 이런 정말 천일공란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면몰수하고 오리발 내밀고 있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좋은 대안들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4: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북한의 이 의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선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밀고 들어오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 땅이라고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사고처럼 이렇게 터진 것이다. 진짜 그런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북한 입장에서 만에 하나 정말 걸리더라도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으면서 우리한테 타격을 가할 게 분명한 그런데 놓은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군인도 거의 다니는 데예요. 그 저기 분명히 작전하다가 지금 누가 몰래 숨어서 어디서 놀다가 터진 게 아니라 작전할 수 있는 장소에 이 지뢰를 잔뜩 심어 놓은 거고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저는
3: 거기 다니는 데 아닌데
4: 북한이 지금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지는 않지만 핵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어떤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반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점 한 이 옵션이 작아져요. 저는 지금 사실은 조금 좀 그 저 이 뭐 그럼 또 전쟁할 거냐 뭐 전투는 피해야 된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걸 너무나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찔러보는 거거든요. 안 아프게도 찔렀다가 깊게도 찔렀다가 또 어떨 땐 사과도 했다가

0: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외무성에서 단계를 내려서 입장 발표를 뒤늦게 한 부분들이
1: 예.
0: 군사 전문가들, 현장에 있는 현역 군인들이 가장 잘하지 않겠습니까?
1: 예.
0: 정치인들은 그냥 정치적으로 이거를 뭐 그런 게뭐 북한이 뭐 지금 뭐 마음속으로 부담을 갖기를 뭘 가져 이러면 윽박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게 북한을 편드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야금야금 우리 이그 MDL 쪽, 우리
1: 예.
0: DMZ 쪽으로 지뢰를 심었다면 이건 명백한 도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줘도 믿지를 않고,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다련장이라도 쏠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대응 사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북지전을 벌여야 된대요. 그래서 이 15년처럼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군사 도발을 해서 저쪽에서 내려와서 협상을 해서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 이런 게 보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초원이 없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일부의 극단적인 얘기를 일반화시키면서
0: 일부가
2: 그것이
0: 아니에요.
2: 보수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0: 보수의
2: 것은
0: 대표적인
2: 그건 말이
0: 당직자가 얘기한
2: 안 되는 얘기라고
0: 얘기입니다.
2: 저는 생각하고요.
1: 예.
2: 이게 지금 북한이 그 육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해상에서도 NLL을 둘러싸고서 계속 도발을 해요. 자기들이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밀고 내려오잖아요. 우리 해군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있어요, 그거. 만약에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하자면 육상에서 걔네들이 점점점 조금씩 조금씩 자기들 지뢰 심어가면서 이거 우리 지역이야. 니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 인정할 수 없어. 라면서 밀고 내려오는 거나 해상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밀고 내려오는 거나 우리 그거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거 막으려고 군대 가 있는 겁니다. 그거 지키려다 우리 군인들이 피해 입은 거예요.
1: 예, 톤 조절해 주시고.
2: 근데
1: 예, 알겠습니다.
2: 우리 지역에서 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지뢰를, 제들이 심어놓은 지뢰를 제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대응이에요?
1: 예.
2: 그게 무슨 북한이 뭐 이렇게
0: 아니,
2: 놀라요?
0: 그게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그게 대단한 작전이라는 부분들은 설명을 믿어줘야 될거
2: 아니요,
0: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사 작전이 제가 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게왜 같은 말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3: 아니, 왜냐하면은
0: 아니,
3: 국민들이
0: 군의 작전 아세요?
3: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보라는 게 심리적인 것도 있는데, 우리 땅에 북한이 내려와서 이걸 심었는데 그 지뢰를 제거하고 군사적으로 이게 북한에 큰 충격을 준 거로 평가하니까 국민들은 조용히 있어라. 왜 비판해? 이러면 안 되죠.
0: 제거의 방식이 폭파의 방식이라는 것과 그냥 제거의 방식이
3: 아니, 그러니까
0: 있어요.
3: 그거는 군에서 설명인데, 제가
1: 여기까지.
3: 국민의 한 사람, 저는 뭐 국민의
0: 아니,
3: 힘도
0: 저도
3: 아니지만,
0: 안보정책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3: 예.
0: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3: 아니,
0: 거고,
3: 그런데 예.
0: 이거를 안 듣고 인정을 안 한다면 이게 사실의 범위에
3: 왜냐하면
0: 벗어나는 거잖아요.
3: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 쪽에서는
1: 예.
3: 국민들의 다수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저이 사건이 저기 저이 지뢰가 터진 이후로 보름이 지나서야 이게 북한 소행이다. 이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럼 벌써 이만큼 신뢰를 잃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안보 정책도 공부하고 뭐 해서 군사적으로는 이게 평가받을 만한 거니까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 안심이 안 되는데
1: 자,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최근 이제 국정 지지율 조사 이제 수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시 소폭 하락했는데 하락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정부의 그 대응도 분석도 영향을 미쳐서 좀 소폭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서영주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뢰 제거 작업이 사실 폭발 이후에 우리 장병들이 기어서 나왔어요.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작업이 정말 어려운 작업이고 어려운 작전이에요, 사실은. 그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우리 금태섭 의원님은 이게 공중전, 국민 입장에서는 또 김여정 부장이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대변인도 좀 세게 한마디 못하냐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좀 정치적으로라도 혹은 군 대변인이라도 좀 메시지라 좀 세게 말할 수 없냐 뭐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0: 군 대변인은 기대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사실상 그 민주당 저 김민석 대표가 세게 얘기했어요.
1: 예. 아,
0: 그럼 이제
1: 예, 전달이 충분히 안 됐어요.
0: 더 세게
1: 지금.
0: 하면 좋겠는데 뭐 그런 데서 제가 하고도 싶지만 제가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3: 아니, 아주 옛날 일이지만 옛날에 도끼만행 사건 나고 하면 미군이 가가지고 장갑차 동원해서 밀가루라도 베잖아요. 그게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불의의 사고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다 하면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4: 그 말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한
3: 말이
4: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국군의 기념사에서 불의의 사고는 맞는데 그때 북의 도발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발언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평화로 가야 되고 대화도 복원해야 됩니다라고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군의 초기 대응도 너무 설명이 없었고 그리고 좀 뭔가 감추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뭐 무슨 그 부상자도 뭐 3명이랬다 나중에 뭐 2명이라는 등 한 명은 경

0: 부상해서 그랬다는 등 이런 것들이 초기에 불씨를 자초해서 사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신뢰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들은 필요한 건 전 동의합니다.
1: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세게 얘기하시고 하면서 우리가 속으로 이 무슨 전쟁 발발 위험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몰래 가서 한데 두들겨 패주고라도 왔을 거다. 어. 이런 어떤 능력. 그런 가서 복수를 해주고 왔을 거다 이런 거를 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능력에 대한 신뢰가 전혀 안 가는 거예요.
0: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몰래 가서 패는 그런 게.
2: 이를테면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라이언 일병구학 있잖아요. 네. 보면은 미군은 장병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온 군대가 가서 구해오잖아요. 예.
1: 그리고 예. 반드시 가서 한 대 때려줘야 한, 다음에 그래서,
2: 그러니까 이제 겁니다. 우리 군 한 명 그리고 또 이를테면 미국 시민이 어디 테러를 한 명 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잠재적으로 아 미국 정부가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뭔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장병이 누가 당했다 그러면 정말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그 인식을 그래도 좀 뭔가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3: 저는 시원하게 네, 불바다발언하고 네. 어? 김정은의 그 목을 참수에 지경까지 네. 이르게 하겠다. 네. 좌시치 않겠다 이런 네. 말하면 시원하죠. 저도 하고 싶어요.
0: 그런 거 우리가 네. 잘해요. 사실
3: 너무 잘하고
0: 하자고 들으면 전문이에요.
3: 근데 이게 복잡다단한 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안보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몰아붙이는 것들. 그러니까 지난 정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 정부 2024년 3월 9월 지뢰가 매설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24년 12월이 됐고 예. 그때 3월하고 9월에 뭘 하셨는지 알아요? 군 장군들 데리고 골프 쳤어요. 내란 준비하느라고.
2: 예, 예.
3: 뭐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2: 알겠습니다.
3: 그러니까 여야가 이렇게 어느 수준까지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2: 예. 자, 이게 국정감사 장면이 많아가지고요. 요 얘기도 한번 짚어볼게요. 이제 김태기 의원 요즘 굉장히 주목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영화 얘기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부엉이 바에 언급을 두고 민주당에서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다라면서 이제 사과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제 김태규 의원은 아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옆에서 먼저 자신을 향해 인간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 그게 다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근데 지금 김태규 의원도 그 영상을 본인 그 유튜브 채널이 막 쇼츠로도 만들어서 막 올리고 막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공방 국민들이 지금 국정감사 장면을 보면서 민생을 챙긴 걸 기대하실 텐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니 누구부터 하실까요? 예, 김희정 의원님.
0: 김태규 의원이 국정감사 전문 방해꾼으로 등극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직전에 전두환도 내란 아니다, 윤석열도 아니다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완전히 공부를 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헌법연구관도 했고 판사 출신인데 사법적 판단이 있으니 무조건 인정하라는 거는 포커다. 이런 망언까지를 쏟아내서 적어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조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2: 예.
0: 제가 너무 기대를 크게 한 거죠. 그래서 어제 그 법사위의 김태규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뭔가 국회 차원의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금 들게 했습니다.
4: 저는 김태규 의원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발언 자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2: 예.
4: 어제 상황은 분명히 먼저 도발을 하셨잖아요. 아니 다 동료 의원한테 인간이 되라가 뭡니까?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되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인간이 아니면 무슨 동물입니까? 짐승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2: 그러니까 인간이 되라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유병수 여사 관련 이제 그 암살자들 영화를 하면서 김태규 의원이 우린 그러면 부엉이 바위 소재로 영화도 만들어도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이제 박은정 의원이 듣다가 인간이 되라 라고 이제 그냥 옆에서 대화하듯이 하면서 인간이 되라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4: 아, 그렇죠. 그런데 네. 어쨌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린 예를 들면 저도 여기 있는 어떤 분도 다른 사람이 그 본인을 놓고서 야, 너 인간이 되라.
2: 인간이 아니야.
4: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1: 아니 근데 김정일 최고위원님 의견을 저도 뭐 다 존중하고 그렇긴 한데
2: 예.
1: 사실은 지금 냉정하게 보면은 이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이 부동산 문제 또 예, 주식 그렇죠? 문제 이런 거거든요.
2: 예.
1: 근데 정말로 그랬을 리는 없지만 만약에 민주당에서 국감에서 그런 민생 얘기 나오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 쌈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인간이 되라 하면은 아니 어떻게

0: 야당이라는 말을 할 수 있지 하다가 넘어가면 여당이면 야당이고 다 망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야당이 지금 좋은 찬스인데.
1: 그렇죠.
0: 제가 민주당 있다 나오고 또 이랬지만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 보수 정당이 이 뭐랄까 오케스트레이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감을 하기 전에 민주당 있을 때는 다 모여서 이렇게 어떤
1: 역할 분담,
0: 역할 분담도 하고 이번 국감의 주제는 뭐다. 우리는 어떤 기조를 나간다. 예. 저는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좀 제정신이 있었으면 지도부서 딱 모여서 절대 싸울 필요 없다. 거기 뭐 저기 저 무슨 영화 얘기 같은 거 하지 말고. 전세 없어지는 얘기만 하자. 그런 얘기 아니면 그런 지뢰 얘기 하자. 예,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김태기 의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이게 지도부에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어우 진짜 국민의힘에 줘도 되나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2: 김태기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분위기까지 온 것 같아요.
1: 예.
2: 왜냐하면 지난번에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 이후로 본인 의견 표명을 했지만 실상을 들어보니까 SNS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전 그 히어로로 떠올랐다고 제가 파악이 됐어요.
1: 예.
2: 그리고 10월 3일날 개천절 집회에서도 엄청난 찬사를 받고 지금도 많은 지지를 받는답니다.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막 가는 것이고 저는 법사위에서 소리를 한두 번 지를 수도 있다. 소리 지르는 건 정말 저는 싫어하는데
1: 예.
2: 그분 쉬지 않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1: 그렇죠. 좀 약간 레벨이 달라요.
2: 예, 네. 곽규태 의원이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다른 의원들이 네. 아무도 안 돌고
1: 네.
2: 소영교 의원도 목소리하면 빠지지 않는데
1: 네. 법사위원장.
2: 예, 법사위원장 소영교 의원도 지금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그게 과연 그 국민의힘에 좋을 것인가 생각이 들지만 지금 김태기 의원이 향후에 저는 국민의힘 대표로 출마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과하게 질주한다.
1: 20초.
3: 김태섭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 상당히 전략 부재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그 집권 여당의 실정이 두드러지는 이런 상황에서 소리 지르다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 무슨 저 유해진 배우 앞에서 시위하는 것도 아니 배우들을 전부 다 적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도대체 전략적 사고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기 분풀이나마 해갖고는
1: 마무리?
3: 또 다 된 밥에 죽순다. 뭐 재뿌린다 이런
1: 여기까지 녹화 때려 네 번 고맙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르노.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필랑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부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6: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유튜브 들어와 계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과학놀이 했어.
1: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내일의 희망이 되는 곳, 여유로운 출퇴근길, 푸른 대청호와 스타트업의 활기가 공존하는 도시, 당신의 도전을 응원하고 저녁에 있는 삶을 선물하는 도시, 청춘의 내일이 더 빛나는 대전에서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살수록 매력적인 대전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2: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3: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2: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3: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2: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4: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3: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4: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2: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5: 권나무의 어릴 때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 가득히 저마다 맘속에 레미레레 노래 부르는 솔직히 말하기가 그 어떤 것들보다 쉬운 꿈만 같던 어린 시절에 싱어송라이터 권나무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쉬운 언어로 쉬운 노래를 씁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맘속에 도레미 레미레레 멜로디를 품고 살던 어린 시절 그때로 돌아가는 게 어디 쉬울까요? 하지만 오늘만은 도레미 레미레레 노래를 불러봐요. 노래만은 결코 늙지 않았잖아요.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윤이었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다섯 번째 페이지. 시류 타는 남자 곽시류님께서 유일하게 시류에 집착하지 않는 시간이죠. 과학계 교육계 증권가가 주목하는 시간 원소 포너타임인 주기율표.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 자, 오랜만에 또 백의의 과학자로 등장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56번째 원소 바륨을 만나볼 차례가 됐는데요. 야, 바륨. 들어본 건 같습니다, 저는. 예, 근데 뭐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원소이고 이름은 또 무슨 뜻인지 궁금한데요.
2: 주기율표 모양을 보시면 네. 주기율표를 이제 원소들을 원소 번호대로 원자 번호대로 그리고 뭐 대충 이야기하자면 무게 순서로 늘어놓으면 그 순서에 배열된 따라서 일정한 주기로 성질이 비슷한 게 반복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기율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주기율표를 보면 모양이 그냥 네모나게 안 생겼죠. 그래서 그 한 줄에 한 열에 있으면 아래 위로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주기율표를 모양을 좀 이렇게 꺾어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주기율표라고 하기에 조금 민망한 모양이죠. 그죠? 네, 그게 수소, 헬륨 첫판부터 한번 꺾이고요. 모양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하면서 마그네슘 그 단 쭉 지나고 그 다음에 포타슘, 칼륨, 칼슘 할 때까지 그래도 또 좀 똑같은 모양이 유지가 되다가 칼슘에서 스칸듐 넘어올 때 한번 꺾입니다. 아,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꺾이는 데가 지금 한 두 번을 지금 우리가 겪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첫 번째 꺾일 때 우리가 스칸듐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스칸듐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이야기하면서 스웨덴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스웨덴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1: 아, 그렇구나. 예. 그때부터였구나.
2: 예. 예. 그 스칸듐 때부터 시작된 그 주기 그 비슷하게 반복되는 게 그래도 쭉 이어지다가 나름대로 이어지다가 예. 오늘 이 이야기하는 바륨까지 이어지고 네. 바륨 다음에 다시 한번 깨집니다.
1: 아,
2: 다시 한번 모양이 뒤틀리는 데가 네. 바륨이면 이 56번이면 이제 많이 온 거거든요.
1: 56번 멀리 갔다가 네. 57번부터 뭐 이상한 게 에이, 그래서 꾸역꾸역 들어가 있네.
2: 57번부터 다시 꼬이거든요. 아. 우리가 56번까지 왔다는 거는 네. 사실 진짜 주기율표에서 진짜 올 만큼 온 거예요. 진짜 이 정도까지 왔으면.
1: 지금 57번 자리에는 여러 원소가 그렇습니다.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저것도 하나하나 다르나요?

0: 저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룰 거예요.
1: 아, 예.
0: 왜냐면 그걸 하는 게 우리의 뭐랄까 용기지 않습니까? 아,
1: 예.
0: 저 다 할 거예요 우리가.
2: 설레면서 너무 답답해요.
0: 네, 우리가 네. 그래서 예. 바륨이라고 하면 상당히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 중에서는 지금 거의 우리가 벼랑 끝까지 온 거다.
1: 예.
0: 지금 이제 완전히 이상한 세계로 지금 우리가
2: 혼돈의 시대를 앞두고 있어요.
0: 예. 여기까지 온 건데 예. 그러니까 바륨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아까 무게 순위로 하면 대충 맞는다 그랬잖아요.
1: 아.
0: 바륨이 거의 제일 무거운 거예요. 아. 이 규칙이 들어맞는 것 중에서는. 그래서 바륨의 이 바리스 바리 이 말이 그리스어로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원소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되게 이름이 되게 잘 맞는 그런 느낌의 원소이죠. 그리고 바륨이 아르미로 보시면 칼슘하고 같은 줄에 있어요.
1: 아, 예.
0: 칼슘 그리고 그런 거하고 마그네슘 이런 것들하고 같은 줄에 있죠.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칼슘하고 비슷하게 돌 속에 들어 있어 가지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바륨도 칼슘 대신에 이 탄소 산소 원자들하고 이렇게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탄산 바륨이 잘 됩니다.
1: 탄산 바륨.
0: 그러면 그 탄산 칼슘이 들어 있는 석회석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이걸 처음 찾았을 때 탄산 칼슘 얼마나 흔한 겁니다. 석회석 뭐 이런 거 뭐 시멘트 어디서나 쉽게 그런 거 제작하다 보면 접할 수 있는 조개 껍데기 막
1: 여러 군데서 많죠.
0: 예.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인데 네.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탄산 칼슘에 들어 있는 거하고 비슷한데 무게가 왜 이렇게 무거워?
1: 아, 그렇겠다.
0: 칼슘에 비해서 바륨이 한 3.5배 정도 무겁거든요.
1: 오.
0: 왜 이렇게 묵직해?
1: 오.
0: 그런 의미에서 무겁다라는 뜻이 와가지고 그때는 주기율표가 정확하게 정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주기율표 모양 중에서 제일 무겁다라기보다는
1: 네.
0: 칼슘 이런 거하고 비교해봤을 때 유독 무겁다라고 해서 이 무겁다라는 뜻에 바륨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던 거죠.
1: 바리톤 할 때 그건가요?
0: 그렇죠. 아우 잘하시네.
2: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바륨에 대해서 왜 배워야 됩니까? 바륨이 왜 중요한가요?
0: 바륨 어떻게 보면 뭐 별 상관없을 만한 물질인 거 하지 않습니까? 뭐 길 가다가 야 바륨 있다 뭐 이런 얘기 뭐 예를 들면 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말 하지만 바륨 나와라 뚝딱 뭐 이런 말 우리가 무슨 옛 전설에서 들어본 것 같지도 않고
2: 자연에 좀 많은 편이긴 한가요?
0: 꽤 있는 편이네요.
2: 꽤 있는 편이네요. 네,
0: 뭐 그렇게 드물지는 않은 물질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주요 자원으로 우리가 막 해가지고 많이 쓰고 막 이런 뭐 석탄 내에서 탄소 태우듯이 막 쓰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1: 왜죠?
0: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부산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1: 네.
0: 그리고 부산에 사람이 수백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1: 네.
0: 부산 시민들이 일하는 여러 가지 업체, 업장, 가게 이런 곳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일하고 있는 가게가, 업체가, 업소가 어디일까요?
1: 바륨 공장이에요?
0: 아, 바륨 공장은 아닙니다. 어디일까요? 옛날에 뭐 80년대 이럴 때는 부산에 신발 산업이 되게 발달했으니까
1: 신발. 예.
0: 그럴 때는 뭐 신발 공장 큰 데가 있으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일하겠다. 아, 부산 하면 신발이지. 뭐 이런 시대도 있었겠죠?
1: 예.
0: 그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공장이 부산에 있습니다. 바로 부산 강서구에 있는 전자전기 부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1: 전자전기 부품.
0: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산 시민들 중에서 통계를 내보면 가장 많다. 한 4, 5천 명이 일할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 단위의 직원들이 일하는 거대한 공장이 네. 부산의 강서구 지역에 있기 때문에 큰 공장. 부산에서 제일 사람 숫자로 따졌을 때 제일 큰 공장이라고 하는 게 전자전기 부품을 만드는 공장인데
1: 네.
0: 그래서 여기서 전자전기 부품을 이것저것 만듭니다. 근데 거기서 만드는 부품 중에 요즘에 제일 화제가 되고 제일 잘 팔리고 증권가에서도 제일 주목하고 있는
1: 어허.
0: 부품이 뭐냐라고
1: 예,
0: 하면 MLCC라고 하는 전자전기 부품인데요.
1: 처음 들어봤네.
0: 이 MLCC를 만드는데 바로 바륨을 이용한 물질이 들어갑니다.
2: 적층 네. 세라믹 커패시터입니까?
0: 맞습니다. 그게 바로 MLCC입니다. 그래서 멀티레이어 세라믹 커패시터 해가지고 이제 MLCC인데 일단 커패시터가 뭐냐면 이거 저기 학교에서 무슨 공대라든가 물리학과 이런 데 다니신 분들은 다 배우셨을 텐데요. 기본 과목에 나오는 거죠. 전자회로, 전기회로를 만들면 흔히 이제 막 RLC회로 이런 말 알 필요도 없고 전기회로를 만들면 기본 부품으로 항상 많이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게 기본 부품으로 나오는 게 저항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덕터라는 게 나옵니다. 인덕터 유도기 이런 식으로 한자어를 쓰기도 하는데 유도기라고 하면 우리나라 한자어인데도 이 말을 쓰면 못 알아듣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인덕터라고 다 영어로 말합니다. 유도기 야, 유도기 용량이 좀 약한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야 전자회로보다 유도 얘기 왜 해? 약간 이럴 정도로 아니, 물론 쓰시는 분들은 또 쓰시는데 학생들은
1: 예, 예, 예.
0: 그게 있고 그다음에 예. 또 하나 저항이 있고 유도기가 있고 나머지 하나 전자회로의 3요소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로 나오는 게 바로 축전기라는 부품인데 이걸 영어로 커패스터라고 합니다. 이것도 축전기라는 말보다는 커패스터

0: 라는 말도 많이 쓰고요. 살짝 다른 말로 콘덴서라는 말도 많이 사용해요. 콘덴서. 콘덴서와 커패시터고 축전기다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쉽게 뭐 이런 뭐 인터넷에서 한 이야기를 찾아보면 뭐 콘덴서가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뭐 그래서 약간 배터리 비슷하게 설명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전기를 그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전자회로의 기본 3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냥 기본 부품이에요.
1: 그럼 전자제품에 무조건 콘덴서가 있어요?
0: 보통 스마트폰 같은 걸 하나를 만들면 네. 이런 콘덴서 같은 걸 보통 한 1000개는 써야 됩니다.
1: 어 그래요?
0: 엄청나게 많은 곳에 별의별 용도로 이 콘덴서가 다 많이 쓰입니다.
1: 커패시터가 쓰이는데
0: 네, 콘덴서라는 거를 만드는 게 원리적으로는 되게 간단해요. 전기를 모으는 거 만들려면 그냥 전기 잘 통하는 부분하고 전기 안 통하는 부분하고 잘 이렇게 붙여놓으면 콘덴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 때는 그냥 그런 거 실제로도 뭐 가끔 학교에서 실험 같은 거 할 때 하는데 간단하게 만들 때는 그냥 주방에서 쓰는 알루미늄 포일 있죠. 알루미늄 네. 호일하고 종이하고 뭐 이렇게 대충 해갖고 만들면 커패시터 콘덴서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전기가 잘 통하는 알루미늄하고 전기가 안 통하는 그 종이 이런 네. 잘 겹쳐놓으면 널찍하게 잘 겹쳐놓으면 예. 콘덴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에,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네.
1: 알루미늄 종이
0: 이런 콘덴서. 걸로 만드는데 종이로 예. 만드는데 예. 알루미늄 판하고 종이로 콘덴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1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스마트폰을 만든다라고 네. 하면 네. 스마트폰이 얼마나 털렁털렁하고 막 묵직한 뭐 전화번호 부 갖고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콘덴서를 작게 만들어야 돼요. 아. 작게 만들면서도 튼튼하고 뜨겁게 열을 받아서 잘 견딜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1: 네.
0: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1: 예.
0: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1: 네.
0: 예. 그나마 금속 재질은 예를 들어서 진짜 열 받아가지고 금이나 은이라도 사용을 해보자라고 하면 알루미늄도 있고 금속 재질은 그래도 정교하게 얇게 만들어가지고 작게 만드는 걸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부분 재질 요거를 정확하게 얇게 만들면서 아무리 얇게 만들어도 전기를 잘 안 통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기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가 어려워서 콘덴서 크기를 줄이기가 어려웠던 게 전자제품을 좀 작게 만들기 어려웠던 이유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1: 아, 예.
0: 그런데 여기에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뭘 재료로 사용해서 성공을 거둔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1: 네네.
0: 도자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아 이거 진짜 엄청난 놀라운 발상 아닙니까?
1: 도자기?
0: 예, 도자기가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1: 어허, 예.
0: 그리고 도자기는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1: 그래서
0: 거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네. 어떻게 전자회로 만들던 사람이 도자기를 재료로 쓸 생각을 했을까요? 도자기를 얄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종이장 대신에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
1: 네.
0: 이 컨덴서, 커퍼시터를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세라믹 컨덴서라고 합니다. 세라믹이 도자기라는 뜻이에요. 그런 게 나. 맞습니다.
1: 그래서 도자기 흙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게 꽤 옛날부터 그런 게 나왔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네. 무라타 아키라라는 사람이 창업한 일본 회사입니다.
1: 네네.
0: 이 무라타 아키라라는 사람이 원래 이 도자기 만들던 가문 출신이었어요.
1: 오, 네. 와 멋있다 이거.
0: 도자기
1: 멋있다.
0: 만들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이거 뭐 술병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는 사업 크게 못 키울 것 같고 경쟁도 너무 치열한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이 도자기 재질로 좀 희한한 정밀 부품 같은 걸 만들 수 없을까라고 파고 들다가 네. 그러다 나중에 이 전자 부품 컨덴서 만드는 쪽으로까지 빠진 거거든요.
1: 야.
0: 그러다가 이 MLCC라는 건 멀티 레이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걸 한 겹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접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네? 훨씬 더 작은 공간에 다 많이 우겨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겹을 접으면 한 600겹까지도 접습니다.
1: 아, 그게 얼마나 작을 거야.
0: 그렇죠.
1: 스마트폰 안에 몇백 개가 들어갈 거예요.
0: 그렇게 하면 콘덴서 하나의 크기를 아까 뭐 이렇게 펄렁펄렁한 종이 같은 걸 이런 걸로 보통 대충 만들면 콘덴서 만든다고 하죠.
1: 예.
0: 이렇게 MLCC 형태로 만들면 네. MLCC 형태로 만들면 콘덴서 하나 크기를 한 눈곱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1: 와,
0: 좀 큰 진짜... 눈곱이어야 돼. 너무 작은 눈곱은 안 되고 약간 어느 정도 크게 되냐면
1: 왕건이.
0: 쌀알의 한 10분의 1 정도? 눈에 보면 보이기는 보이는데 네. 아, 진짜 이게 무슨 부품이야 싶을 정도 되게 작게 만들 수 있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1: 대단하다,
0: 수많은
1: 진짜.
0: 정밀 전자 소형 이 제품에 네. 이거를 다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1: 와.
0: 그런데 이 MLCC에서 그 세라믹 부분, 전기가 안 통하는 부분을 만들 때 바로 바륨을 이용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타이탄산 바륨, 티탄산 바륨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바륨 BA죠.
1: 네.
0: 티타늄, 타이타늄 TI죠.
1: 네.
0: 그리고 산화, 산 O거든요. 그래서 BATIO 산이 산소가 세 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O3 이게 화학식입니다. 이게 BATIO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이거 바티오 이런 식으로 읽는 거 아니, 무슨 이탈리아에서 온 뭐 특별한 무슨 파스타 이런 거 아닙니다. 바티오가 이게 티탄산 타이탄산 바륨이라는 뜻의 말이고요.
2: 와.
0: 어느 나라

0: 에서 많이 쓰느냐? 일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라타 아키라 이 사람이 창업한 회사가 세계 1위입니다.
1: 네.
0: 세계 2위가 한국 회사예요.
1: 어디요?
0: 네?
1: 말씀해 주세요.
0: 삼성전기.
1: 삼성전기.
0: 네. 오. 한국 회사예요. 이 삼성전기의 주력 공장이 부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 경제.
1: 아까 녹산 산단이 거기.
0: 네. 세계 전자 전기 제품을 만들 때 MLCC가 꼭 있어야 돼. MLCC 잘 만드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1: 아니, 아무리 눈꽃만큼 쓴다고 해도 바륨 많이 필요하겠네요.
0: 꽤나 필요하죠. 그래서 네. 이거를 아마 업계에서는 이게 티탄산 바륨, 티탄산 바륨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약자 네. 따가지고 그냥 BT 파우더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BT 파우더 자체를 하는 사업도 막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바륨이라는 게 한때 진짜 한때라는 게 한 우리가 이렇게 나하면 너무 나이 나오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바륨이 뭐야 그런 거 처음 들어봐 이상한 물질인가 봐 이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산업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부산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물질로 마치 리튬이라는 게 옛날에는 수소 헬륨 다음에 리튬이지 이거 외울 때 말고 리튬이라는 이야기 별로 들어볼 필요 들어볼 때가 없었지만 네. 리튬 이온 배터리가 퍼지면서 전 국민의 리튬이라는 걸 다 한 번씩 들어볼 때 가 되었듯이 야. 전기 전자 부품을 잘 수출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있는 네.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딴 나라 바륨이가 하는데 별로 없어요. MLCC 하는데 별로 없어요.
1: 네.
0: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1: 진짜 중요한 거였네.
0: 바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자, 바륨의 일상 속 쓰임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또 어디에 쓰이나 봤더니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받을 때 바륨을 많이 씁니까?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0: 일단은 바륨이 무거운 거다 보니까 안에 전자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거는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많이 모여서 원자 핵이 돼 있다라는 뜻이고 양성자 개수, 중성자 개수가 많이 있을수록 무거워지거든요.
1: 네.
0: 원자라는 거의 무게의 대부분은 그 중심에 있는 원자 핵의 무게에서 나오는데
1: 네.
0: 원자 핵은 양성자나 중성자라는 더 작은 알갱이가 모여서 원자 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거울수록 양성자, 중성자 항상 더 많이 있습니다. 양성자 개수가 우리가 말하는 원자 번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륨에는 바륨의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몇 개가 있겠습니까?
1: 56개의
0: 양성자가 있죠.
1: 예.
0: 근데 양성자는 다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1: 네.
0: 그 플러스 전기 세기도 정말 기가 막히게도 우주의 어떤 신비와도 같이
1: 네.
0: 양성자 하나가 띠고 있는 플러스 전기가 전자 하나가 띄고 있는 마이너스 전기의 세기하고 정확하게 같습니다. 어떻게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의 그 전기의 세기가 똑같을 수가 있죠, 세상에. 무게는 완전 달라요.
1: 듣고 보니 신기하네.
0: 네, 전자 무게보다 양성자 무게가 훨씬 무겁습니다. 이게 사실 신비로운 거예요. 오늘의 그 신비는 생략을 하고
1: 진짜 신기하네.
0: 이 조영제하고 연결되는 이야기 뭐냐면
1: 조영제. 네,
0: 그렇게 묵직한 이 원자 핵을 가진 이 바륨 같은 경우에는 56개나 되는 양성자가 있기 때문에 전자도 그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56개가 붙어서 돌아다닙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예. 전자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물질이 바륨이에요.
1: 네.
0: 예? 예. 그런데 전자가 많이 돌아다닌다는 말은
1: 네.
0: 이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빛하고 항상 반응을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하다못해 색깔이 나타나는 이유도 우리가 헬륨 편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상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고 우리가 뭐 색깔이 보인다 어쩌고 이런 것도 빛하고 그 원자 속에 전자가 반응하는 현상일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바륨은 그 안에 전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빛들하고 반응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런데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전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뭐하고도 반응을 하느냐. 웬만한 물질은 그냥 뚫고 지나간다고 하는 X선하고도 좀 반응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바륨은 X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네.
0: 그래서 몸에 살 같은 엑스선 사진 찍어보면 살 같은 네. 막 숭숭숭 다 엑스선이 통과해 하잖아요, 그죠?
1: 네.
0: 근데 몸에 만약에 바륨이 박혀 있다라고 하면 네. 바륨은 마치 거기에 뼈가 있는 것처럼 엑스선이 통과하지 못하고 자국이 남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납이든 뭐 철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1: 네.
0: 여기까지는 철도 엑스선이 잘 통과 못하죠. 납도 엑스선이 통과 못하죠, 그죠? 근데 바륨은
1: 네.
0: 황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황산 바륨이라는 형태로 만들면 사람이 먹었을 때 독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황산 바륨은 사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자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잘 뭐 반응을 X선하고도 반응하고 이럴 수 있는 물질 중에 사람이 먹었을 때 별 탈 안 날 만한 물질이 뭐 금 정도 빼고 나면 잘 없거든요.
1: 네.
0: 뭐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1: 그런데
0: 예, 예. 황산 바륨 정도면 되게 쓸만하고 재질도 약간 액체처럼 만들 수도 있거든요.
1: 아, 예, 예.
0: 그래서 황산 바륨을 이용을 해가지고
1: 네.
0: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약을 만듭니다.
1: 먹어요.
0: 그걸 먹어요. 먹으면 뭐 병 치료하고 이런데 아무 도움 안 돼요.
1: 예.
0: 그런데 그게 사람이 먹으면. 그래서 그냥 사람 몸을 돌다가 그냥 빠져나가거든요.

0: 아무 뭐 병치료는 별 작용 못해요. 네. 근데 그 엑스선 사진을 찍으면 몸에 있는 황산 바륨이 무슨 뼈가 거기 박혀 있는 거 딱 보이는 거야. 그 지역을 딱 엑스선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황산 바륨을 먹으면 내가 먹은 음식이 어디로 가는지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위에 큰 탈이 나가지고 위에 한 구석이 좀 새고 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럼 황산 바륨이 그쪽으로 새는 게 엑스선 사진을 찍어 놓으면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그늘이 잘 생기게 하는 사진상에서 보이게 해주는 물질을 조영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엑스선 사진 찍을 때 CT라는 게 엑스선 사진을 여러 번 찍어가지고 컴퓨터로 처리를 하는 게 CT입니다. 그래서 엑스선 사진 찍을 때 CT 사진 찍을 때 내부에 어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게 해주기 위한 그런 약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아, 정말 중요한 원소였습니다. 발효.
0: 하나만.
1: 아시죠? 예.
0: 황산 바륨 말고,
1: 예.
0: 황산 바륨 말고, 바륨하고 산소하고 탄소를 이용해가지고 탄산 바륨을 만들면, 바륨. 예. 그러니까 이게 바륨하고 칼슘하고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탄산 칼슘하고 좀 비슷하겠죠 성질이. 탄산 바륨을 만들면, 그래서 탄산 바륨을 만들면 뭐 몸에 흡수도 좀 잘 되고, 뭐 반응도 여러 가지로 잘 일어나고, 재질도 약간 저기 그 시멘트 가루하고 비슷하고, 근데 훨씬 더 하얗고 곱습니다. 시멘트 가루하고 비슷한 그런 게 됩니다. 탄산 바륨은.
1: 예.
0: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약간 그 도자기 같은 거 만들 때 하얀 색깔 나오게 이렇게 하게 쓸 수도 있고요. 하얀색 페인트 같은 거 만들 때도 탄산 바륨이어서 잘 만들면 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1: 예.
0: 자, 그런데,
1: 아까
0: 황산 바륨은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그런데 탄산 바륨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안전합니다.
1: 하나도 안 안전해요. 위험해요.
0: 그런데 완전 엄청나게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1: 아, 예.
0: 진짜 막 조금만 먹어도 바로 뭐 직사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아주 몸에 안 좋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탄산 바륨은 한때 뭐 만드는 데 많이 썼는지 아십니까?
1: 독극물.
0: 쥐약 만드는 데 많이 썼어요. 쥐약.
1: 위험하네.
0: 쥐를 보낼 정도로 강하기는 하지만
1: 사람한테 그 정도는
0: 조금
1: 아니지만
0: 조금 이렇게 가루가 날려가지고 들이마셨다라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지는 않기 때문에 쥐약으로 옛날에 탄산 특히 우리나라에서 탄산 바륨 꽤나 썼어요.
1: 예.
0: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1: 네.
0: 그리고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쥐를 되게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했죠. 쥐가
1: 그렇죠.
0: 많기도 많았고
1: 예.
0: 그러니까 이 탄산 바륨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 탄산 바륨 포대 같은 게 막 쌓여있고 이런 데도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한때 탄산 바륨이 밀가루인 줄 알고 그걸 뭐 전부쳐 먹었다가 배탈 나가지고 뭐 실려가고
1: 목숨이
0: 위험하니 아니 하고 이런 사고들이 한때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이 황산 바륨만 해도 우리가 사진 찍으려고 그냥 일부러도 먹는데 탄산 바륨으로 가면 쥐약이다.
1: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0: 문자 그대로 쥐약이라는 거죠. 쥐약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탄산 바륨을 쥐약 용도로 안 쓰고 하얀 광택이 나게 하는 그런 용도로 또 잘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마법이에요 화학은. 예. 자 이제 슬슬 마치면서
0: 아 벌써요. 할 이야기 시작하는데
1: 일단 요건 좀 궁금해서 이제 얼마 전에 여의도 불꽃 축제 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표정 좀 보세요.
0: 아,
1: 불꽃 축제 신나는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보세요? 아 불꽃놀이에도 바륨을 쓴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게?
0: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바륨이 들어가 있는 원자는 네. 불을 태우다 보면 초록빛이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게 불타는 과정을 봤는데
1: 네.
0: 아주 아름다운 초록빛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안에 바륨이 살짝 타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뭐가 폭발하거나 불타는 데다가 바륨 계통의 성분을 잘 박아놓으면
1: 네.
0: 그 불이 초록색으로 잘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1: 그래서
0: 불꽃을 초록색으로 터뜨릴 때
1: 네.
0: 바륨 계통의 성분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1: 네.
0: 불꽃 터뜨리면 뭐 빨간색, 노란색 이런 색깔 잘 보이죠, 그죠? 흔하게 보이는 색깔인데
1: 초록색도 필요하니까
0: 초록색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바륨을 많이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신호탄 이런 데서도
1: 네.
0: 초록색 신호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색깔에 따라서 신호를 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필요하면 바륨 그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1: 뭐 아까 뭐 꼭 하고 싶어 싶은 게 있나요? 아까 왜 오만상 쓰신 거죠?
0: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1: 그린라이트.
0: 유리를 만들 때
1: 유리
0: 예. 유리의 주재료가 우리가 규소 편할 때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1: 예.
0: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삼국지 같은 옛날 역사 기록에 보면 한국 그중에서도 남쪽 사람들은 유리로 만든 구슬을 구슬을 금은보다도 중시 여기는 희한한 습성이 있다.
1: 여기가 실리콘밸리다.
0: 예, 뭐 그런 이야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1: 예,
0: 있었거든요.
1: 예, 예, 예.
0: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단순한 자원보다는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기술의 가치를 평가했다는 어떤 역사적인 증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대 유물을 파헤쳐보면 유리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리 구슬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1: 네.
0: 그런데 유리를 모래를 녹여가지고 유리를 만들잖아요.
1: 네.
0: 근데 모래를 막 녹이면 녹습니까? 여러분 뭐 모닥불 모래밭에서 모닥불 피우다고 야 유리 나왔다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1: 예.
0: 그렇게 잘 안 돼요.
1: 예.

0: 아, 번개 치고 이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웬만히 불 지져가지고 그렇게 잘 안 돼요. 유리를 만들 때는 융재라고 하는 유리 모래가 좀 잘 녹을 수 있게 해주는 약품을 좀 같이 타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를 만들 때는 항상 모래 성분뿐만 아니라 유리의 주성분은 그냥 모래인데 모래에 있는 규소인데 규소하고 산소인데 네. 그 주성분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을 항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현대사회의 주류로 많이 들어가는 거는 소듐입니다. 그래서 소다유리가 현대사회의 현대사회라기보다는 유럽 이후로 근대 이후로 주류유리가 소다유리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소듐 계통의 성분을 잘 타주면 모래가 좀 잘 녹게 되면서 유리가 만들어져요. 네. 그게 기본이에요. 네. 그런데 소다유리가 옛날에 고대에 한국인들이 사용하던 그 유리 구슬 유리가 아니었어요.
1: 그러면
0: 딴 게, 소듐 대신에 딴 게 들어가 있는 유리들이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유리 유물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오래된 걸로 많이 보이는 곳이 부여에서 나왔어요. 충청남도 부여에서 나왔어요. 충청남도 부여의 합송리 유적에서 나왔습니다.
1: 우리 지난주 갔던 부여.
0: 거기서 네. 나온 유리 유물이 어떤 거냐면 약간 유리가 뭐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대롱처럼 생겨서 약간 그걸 엮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재질로 생겼어요.
1: 예, 네? 예.
0: 색깔도 묘하게 파란 아름다운 색깔을 냅니다. 그린라이트일까요?
1: 초록
0: 그런 색깔을 파란... 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초록 느낌도 나고 그런 묘한 색깔을 냅니다.
1: 예, 예, 예.
0: 그런데 거기에 성분 분석을 해보면 주성분인 규소하고 산소 말고 바륨이 나와요. 바륨하고 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흔히 고고학계에서 납바륨유리라고 불러요.
1: 납바륨유리.
0: 납바륨유리라고 불러요. 납바륨유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되게 이상하죠?
1: 그럼 중정석에 있는 걸 쓴 거예요?
0: 몰라요. 납바륨 유리가 왜 제일 먼저 탄생했느냐 예, 예. 뭐냐 우리 고고학계에서 연구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서도 납바륨 유리가 꽤나 이렇게 나오다가 예. 중국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사용이 되다가 중간에 시대가 변하면서 쓱 사라지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납바륨 유리를 좀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읽은 논문 중에서는 삼국시대의 신라 무덤에서도 납바륨 유리가 나온다 꽤나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1: 진짜 그런 호랑우 고래비가 저거 가져왔나 보다. 아까 뭐 보고
0: 근데 그러면 인도의 예. 고대 유물에 만약에 납바륨 유리가 나왔다 그럼 끝나는 거지. 그럼 그러네, 진짜 그러네. 이거는 고고학적 대사건이 되는 건데 세계의 납바륨 유리가 중국 우리나라 정도에밖에 안 보이거든요. 가시게 뭘까요 도대체. 부산의 강서구에 그런 어떤 납바륨 유리의 어떤 성지가 있어서 그래서 바륨이라는 되게 낯선 물질일 수가 있는데 우리하고 의외로 되게 가깝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전통, 기술적 전통, 미래까지도 새로운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는 그런 물질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부산 강서구 바륨시티. 예. 그럼 다음부터는 이제 원소 시리즈 좀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0: 가시밭길이죠.
1: 건가요? 좀 각오를 하고 해야 되나요?
0: 진짜 이거는 예. 이제 저도 아직 솔직히 어떤 느낌으로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 난탄조까지 가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0: 이거는 진짜 상상도 진짜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간다.
1: 하나하나 간다.
0: 하나하나 가겠습니다.
1: 그게 주기율표 정신이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자, 56번째 원소 바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3: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1: 네, 대한민국 과학계 교육계 증권가가 주목하는 코너 원소 오퍼너타임인 주기율표. 주기율표 속 원소들의 일상 속 쓰임새를 원자번호 1번부터 차례차례 알아보는 코너인데요. 잡지사 유튜브 채널 재생 목록을 찾아보시면 오늘 방송된 56번 원소 바륨까지 순서대로 쫙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잡지사 히토류 편에서 57번 원소 란타넘을 미리 다뤘거든요. 복습 한번 하시고 머지않아 찾아올 58번 세륨편. 란탄족 가시밭길을 함께 걸으실 준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5: CBS
6: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0: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1: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2: 거리가 밤야. 행주의 거리가 무대가 되고 행주의 밤이 예술이 된다. 별빛 아래 만나는 역사 속 영웅들. 여덟빛 풍경과 별빛 아래 행주. 10월 9일부터 18일 고양 행주 산성에서. 고양 국가유산 여행 행주가 예술이야.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4: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코뉴스입니다.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나서 병역 면제를 받은 박승수, 양민혁의 실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병역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나온 강신철 장관은 박승수, 양민혁 등의 발언에 대해 신성한 국방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예술, 체육, 병역 특례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강 장관은 병역 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가 성공한 가운데 주 탑재 위성 5기의 신호도 모두 확인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오늘 오후 5시 52분 초소형 군집 위성 5호기와의 교신도 성공했다며 오늘 발사한 초소형 군집 위성 5기와 모두 교신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누리호 6차 발사에서 초소형 군집 위성 5기를 추가로 우주로 보내 총 10기가 보내는 영상을 국가 안보나 재해, 재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대기업 AMD의 리사 수 회장이 오늘 삼성전자를 찾아 AI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리사 수 회장은 어떤 내용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더 폭넓은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3월에도 한국을 찾은 리사 수 회장이 약 7개월 만에 다시 삼성전자를 찾은 것인데 리사 수 회장이 AI 가속기 물량 확대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한 만큼 삼성전자를 활용한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개발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으면서 국산 첫 비만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식품

0: 한국의약품안전처는 오늘 한미약품이 개발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계열 비만 치료제인 에페 오토 인젝터주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 일리의 마운자로가 양분하고 있는 국내 GLP-1 계열 비만약 시장에 에페가 가세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 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해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이달 23일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2심 선고를 내리는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최저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4도 이상으로 일교차가 매우 커 기상청은 건강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18.7도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파리의 어두운 다락방, 꺼진 촛불 아래 닿은 두 손, 가난하지만 눈부시게 빛났던 청춘들의 시리보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가을밤을 수놓을 푸치니 최고의 걸작 오페라 라보엠, 거장 마우리지오 코라잔티의 지휘와 유럽 최정상의 성악가들이 전하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오페라의 소녀. 10월 10일과 11일 저녁 롯데 콘서트홀에서 눈을 감으면 파리의 거리가 펼쳐지는 환상적인 콘서트 오페라 라보엠을 만나보세요. 공연 문의는 02-1650-7480입니다.
1: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우리 날아오르다 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다음에 반드시 뜰 한국 헐리우드 배우는 헤이든 원 배우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4년 전 외국인과 소통할 때는 I'm fine, thank you 이것만 할 수 있었던 영알못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2년간 할리우드에서 무려 4작품이나 찍고 실제로 할리우드 배우가 됐습니다. 꾸준함이 만들어낸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 광고 듣고 헤이든 원의 강연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Hi guys. Nice to meet you. I'm Hayden Won. 안녕하세요. 할리우드과 한국을 오가는 배우 파스립 헤이든 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 할리우드 배우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디카프리오나 스티븐 연이나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던 것 같은데, 혹시 is there anyone who know who I am? 저 아는 분. 엄마는 내리고, 우리 엄마는 내리고, 예, 사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쭉 살아온 그냥 토종 한국인입니다. 예, 어떻게 좀 교포 같았나요? 네, 재밌죠? 맞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외국인과 소통을 할 때면 그냥 I'm fine, thank you 하면서 자신감만 충만하던, 네, 여러분과 똑같은 영알못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어떻게 할리우드에 가서 네 작품이나 마치고 돌아왔을까요? 박수! 이 타이밍 아닌데 막 나오네요. 아, 기분 좋은데요? 네, 그것도 만 2년 만에 네 작품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대단하죠?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돼요. 참,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저의 기적 같은 스토리. 그 시작은 뉴질랜드였어요. 여러분들, 입국 심사 아시죠? 이미그레이션. 제가 군 전역 후 일주일 만에 뉴질랜드라는 곳으로 여행을 하러 가게 됩니다. 저희 큰 이모가 거기 살고 계셨는데, 영알못이었던 저는 가자마자 녹음이 되는 방에 갇혀요. 영문도 모른 채. 그때 뭐 공교육으로 영어만 배웠는데 일단 따라 오라니까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뭐 비밀번호 세 개를 풀어서 어떤 진실의 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뭐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하니까 갑자기 아줌마가, 마오리 아줌마가 저한테 영어 질문 빼곡히 돼 있는 리스트를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I can't speak English 하니까 No, you can't speak English. No, I can't speak English a little bit. No, you can. You're speaking English right now.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 영어로 대답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면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첫 번째 영어 인터뷰를 막 손짓 발짓 다 써가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는 통역관과 인터뷰. 제가 막 살려주세요 막 이랬어요, 진짜 통역관님한테. 그리고 세 번째 다시 그 마오리 아줌마한테 인터뷰를 하고 3시간이 흘렀어요. 와, 그러니까 점점 이 정신이 피폐해져가고 저쪽에서 마약한 것 같은 사람이 저한테 막 헤이 막 이러는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마오리 아줌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제가 로밍을 켜가지고 사촌 형한테 전화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좀 들어봐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 마오리 아줌마가 이제 마지막 최종 영어 인터뷰를 하는데, 오케이 알았어 하면서 약간 되게 짜증이 많이 나 있어. 이 귀국행 날짜가 이렇게 적힌 도장을 제 여권에 딱 찍어주고 이제 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땡큐 하면서 나오면서 이럴 거면 나를 왜 가둔 거야? 이러고 나와서 이제 형한테 물어봤죠. 도대체 뭐 때문에 있었던 거야? 하니까 형이 엄청 웃더라고요. 아주 박장대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줌마 너한테 Will you not stay here, right?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제가 Yes! Go back, Korea!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부정 의문문을 물어봤을 때 Yes가 아닌 No가 긍정적인 대답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거죠. 야, 알았어. 너 아줌마도 지쳤겠지. 알겠어. 너 이제 여기 안 살 거잖아. 그치? Yes! 이게 아니요!

정말 세상에 당당히 나서고 또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구나. 그때 전 영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나도 정말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 그때가 2015년, 거의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때마침 코로나가 찾아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 걱정과 우울감에 빠져 있을 당시에 이 파스티브, 저 안에 걔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있어요. 긍정의 아이콘인 저는 거꾸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정말 하고 싶은 목표를 정하게 돼요. 바로 할리우드 배우가 되자. 영알못으로선 이건 뭐 거의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예.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정말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시선에도 불구하고 저는 D-365일 마36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루 2시간, 1년 동안 매일매일 2시간 이상 공부하면 이게 마이너스 0일이 되면 저는 무조건 할리우드에 가겠다. 나에 대한 보상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저와의 경쟁에서 이길 때마다 제방 뒷구석에 이 포스트잇으로 한류 사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이야, 나도 보니까 감회가 새롭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면, 아, 오늘은 조금 쉴까? 라든가. 어떤 날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와가지고, 속도 안 좋고 너무 힘든데, 하지 말까? 또 어떤 날은, 아니,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하루 빼먹어도 되지 않나? 저는 정말, 스스로와 매일같이 부딪혔습니다. 이 말을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둔 거예요. 네. 제가, 6개월 정도 되니까, 이게 뭔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셀프 테스트 겸 전화 영어 테스트를 합니다. 전화 영어 테스트를 딱 했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매일 2시간씩 6개월을 했는데 전화 통화를 영어로 못 해요. 와, 그때 정말 좌절감이 엄청 완전 상실감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그때 딱 그러시더라고요. 헤이든 씨, 당신의 그 열정 정말 너무나 뜨겁고 대단해요. 근데 온전한 두잉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뭔가한테 탁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 영어는 할리우드에 가기 위한 어떤 소통의 도구인데 내가 이렇게 방구석에서 6개월 동안 벽에 묻힌 게 소통인가? 아,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가 가고 싶다. 아, 근데 팬데믹이야. 락다운이라 어디 뭐갈 수도 없어. 또 우울감과 이 좌절감이 여기에 막 들어오려고 할 때, 이 아까 말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야, 잠깐만! 생각 한번 뒤집어 보는 거 어때? 그래. 야, 한국에서 한국어는 못하는데, 영어를 쓰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외국인 있지 않을까? 어? 그 즉시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알바 땡땡땡에다 제가 영어 우대자를 검색해요. 전화 통화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탐스 피자라는 곳이 뜨는 거예요. 네이버에 탐스 피자를 검색해 봤어요. 갑자기 백인 형이 피자 도우를 딱 들고 있는 사진이 뜬 겁니다. 이거다. 와. 그렇게 저는 호주도 뉴질랜드도 아닌 서울에서 버스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고국에서 찾은 워킹 홀리데이를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이 형이 탐이에요, 탐. 예. 제가 워킹 홀리데이를 시작할 때, 저만의 철칙 하나를 세웠어요. 한국인 손님이든, 외국인 손님이든, 난 무조건 영어만 쓰겠다. 영어 서빙도 사실 엄청 힘들긴 했는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바로, 탐과 오픈 준비를 하는 한 시간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탐이 저한테 그래요. 아, 브리스켓 좀 가져와. 브리스켓. 오케이! 하고,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갑니다. 가서 냉장고를 봤어요. 뭐, 페퍼로니, 어니언, 뭐, 어니언, 치즈 이렇게 있는데, 아는 거 빼고 한 3개가 남아요. 아, 브리스켓이 뭐지? 일단 가지고 갑니다. Here you are. 그러니까, 저희가 맛집이랑 엄청 바빴거든요. That's not! 이거 아니야! 어?
브리스켓 하면서 또 막 바디

길을 설명해 주는데 더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아 오케이 또 아는 척하고 갑니다. 50대 50입니다. 두 개가 남았어요. 브리스켓 이거겠지. Here you are. Yeah, this is brisket. 이거 틀렸으면 아찔하죠. 예. 그렇게 저는 진짜 제 평생 브리스켓이란 단어는 절대 안 까먹는 단어가 돼요. 이렇게 고국에서 찾은 워킹 홀리데이에서 전 수없이 깨지면서 2시간 영어 공부를 집에서 하고 7시간 일을 하면서 영어를 노출시키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니까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고 싶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해요라고 정말 많은 질문 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랑하는 취미, 배우로서 사랑하는 취미 중에 복싱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할리우드 산에서 막 혼자 복싱합니다, 저는. 네. 네. 저는 이 복싱과 영어가 맞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복싱을 너무 잘하고 싶어요. 근데 기본 훈련 없이 무작정 링에 올라 쓰잖아요. 그럼 무조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줄넘기를 하고 섀도우 복싱을 하고 샌드백 훈련을 하고 난 뒤 링에 오르는 건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연습했던 기술을 쓰지 못한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시 연구하고 그리고 다시 기본을 연습하고 그렇게 두 번, 세 번, 수십 번 링에 오르다 보면 어느덧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구사되듯이 영어도 제가 방구석에서 한류 사인을 만들던 그 시간, 탐스 피자에서 수백 번 당황했던 시간, 그 시간들이 실전 경험에서 부딪히더라도 저를 다시금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전 그때 느꼈습니다. 와, 이 꾸준함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어떤 강한 코어의 힘을 갖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또 다른 비결이 바로 이 꾸준함이에요. 제가 세바시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써온 모든 일기장을 꺼내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젯밤까지 일기를 썼어요. 네, 꾸준히 이렇게. 네, 훌륭하죠. 근데 이 덕분에 훗날 이 소녀는 책을 출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잡게 됩니다. 고등학생 때 이 소년이 다이어리 맨 앞장에 이런 문구를 적어 넣더라고요. 운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기회를 자신의 운으로 바꿀 수 있다. 열정, 집중, 노력 이 키워드를 마음에 새겼고 결국 성인이 된 그 소년은 꾸준함의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성공해낸 마36 프로젝트 D-1이 돼서 무작정 한류스로 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90일간의 그 첫 여정은 정말 세상을 넓게 보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맺었던 정말 저한테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할리우드 도전할 때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알게 된 로라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할리우드 오디션 정보에 대해서도 정말 자세히 알려줬고 그렇게 저는 한국에 돌아온 뒤 삼계탕 알바를 하면서 다시 미국 오디션을 열심히 지원합니다. 그때 대부라는 단편 영화에 코리안 아메리칸 보스, 그 팍이라는 역할이 있었어요. 전부 영어 연기로 하는 캐릭터였는데 100번, 200번 죽어라 외워서 몇 시간에 걸쳐 셀프 테이프를 만들어 보냅니다. 그렇게 1차, 2차, 파이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감독님, 알창 감독님이 우리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오디션이 LA 사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오디션이에요. 근데 난 서울이야. 솔직하게 얘기했죠. 저 사실 서울 살아요. What? 아니 잠깐 그래도 저 진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사비를 털어서 갈게요.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그렇게 제가 두 번째 여정을 무작정 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LA에 딱 도착하니까 거짓말 같은 메일 한 통이 또 와요. 할리우드에서

최초의 K-Series 웨스턴 에비뉴 공개 오디션을 보러 오세요. LA 얼바인으로. 몇 달 전에 로라라는 친구가 저한테 알려준 오디션 정보였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 오디션을 보러 얼바인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갑니다. 오디션장에 들어서니까 대종필름의 종유석 감독님께서 아주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우, 헤이로원 씨 반갑습니다. 예. 너무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힘들었죠? 감독님, 진짜 너무 멀리서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예. 시티에서 여기가 좀 멀죠. 어디 사세요? 서울이요. 예? 감독님은 충격에 한동안 말씀을 못 하시다가, 아니 어떻게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냐, 도대체 지금 이 시국에 제정신이냐 등 저의 스토리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인터뷰를 하시면서 저는 지정 연기를 잘 마무리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날 종유석 감독님께서 제 인생을 바꿔준 한마디를 제게 해주셨어요. 히든 씨, 오디션 결과를 떠나서 내가 당신의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의 비자 스폰서가 되어드릴게요. 였습니다. 와, 제가 갑자기 그때 생각하니까 이렇게 눈물이 왈칵하네요. 이 아티스트 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흔히 유재석 비자라고 불리우는데요. 비자 자격 요건 중에 그 스폰서를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 하늘의 별을 딸 수 있는 순간이 제 코앞까지 온 겁니다. 예. 그리고 일주일 뒤 종유석 감독님께서 카일이란 역할을 해달라고 오디션 합격 소식까지 전해주시게 돼요. 그리고 더불어 대부까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비자 발급에 있었습니다. 최종 관문이 남은 거예요. 이 비자를 못 따면 지금까지 오디션 본 것도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별에 손을 한번 뻗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세 달 동안 아주 지옥 같은 비자 준비 과정을 겪게 됩니다. 시차로 인해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미셸 초이라는 미국 변호사와 함께 엄청 치열하게 준비를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경우가 수두룩했어요. 제가 새벽 5시에 눈을 탁 떠서 뜨자마자 핸드폰을 켜요. 메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게 와 있나? 미셸 초이한테 와 있네? 안 보이는 거예요. 뭐야? 왜 안 보여? 뭐야? 이렇게 눈을 뜨니 꿈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 똑같은 꿈을 수십 번 꿔요. 진짜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때. 간절함은 통하는 것일까요? 촬영 5일 전에 결국 저는 비자 발급을 받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할리우드 배우로서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 아티스트 비자를 받고 나니까 진실의 방에 갈 리가 없어요. 예? 이제 진실의 방 구경도 안 해도 돼요. 예,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미국 심사관이 제 여권을 딱 보면서 Oh, watch your talent. I'm an actor. I'm going to have a shooting for next week. Oh, cool. Yeah, good luck, man. Welcome to America. Thank you. 끝. 그때 이 희열이. 네, 여러분, 제가 이 비자 발급 받는 데 있어서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종유석 감독님, 미셸 초이 변호사, 로라 등 수많은 제 지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제가 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네. 그렇게 저는 무명 배우로서 대한민국 최초로 아티스트 비자를 발급받게 되었고, 그 2023년 미국 내 OTT 플랫폼 온디맨드 코리아 최초의 시트콤 비트윈 1 앤 2에서 미국 내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포 역할을 따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해도 웃기긴 하다. 예. 예. 웃기죠. 아까 처음에 봤죠, 그 친구. 예.

네, 그렇게 웨스턴 에비뉴, 대부, 그리고 LA에서 한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뮤지컬 도산 안창호까지 총네 작품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네. 아, 박수가 끊이지 않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진짜 제 인생 버킷리스트 이 세바시 무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만 2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어 잘하는 법이 절대 아니에요. 꿈에 대한 이야기. 어쩔 수 없이 견디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태도, 내 삶에 대한 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수 있기까지 정말 수많은 스스로의 선택들이 모여져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도전했을 때 99%의 사람들이 네가 무슨 할리우드야? 어? 야,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라면서 정말 수많은 비웃음을 샀고 정말 외롭고 두려운 시기가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너니까 할수 있는 거야. 그거 되게 아주 특별한 거야. 응? 너그 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정말 너 멋있어질 거야. 라면서 응원과 용기를 주셨고 그 응원 덕에 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저 자신과 경쟁하며 이겨내고 그 이겨내는 힘이 모여 지금의 저를 성장시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만 벌어질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나랑 달라. 이렇게 여러분들 단정 짓지 마시고 그 한계에 자신을 가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원하는 성취와 어떤 미뤄둔 꿈을 생각해 보시고 단 5분, 아니 단 1분만이라도 하루하루 작은 성취를 스스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성취가 쌓여서 결국 큰 성취로 다가가는 그 힘과 그 짜릿한 맛을 이 시간 이후 꼭 만나보시길 바래요. 저는 오늘까지도 영어와 영어 연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어 공부를 30분씩 매일 11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권필 선생님 계신가요? 권필 선생님? 네, 권필 선생님 계신데 제가 영어 처음 시작할 때 매일매일 10분씩만이라도 매일 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본어 공부에도 잘 적용시켜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권필 선생님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어를 또잘 잡아주고 계시는 다이앤 선생님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예.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어도 이제 유창하게 하니까 일본어도 유창하게 하는 게좀 상상이 되시죠? 감사합니다. 해볼게요. 네. 여러분도 뭐뭐 했더라면이라는 후회보다는 뭐뭐를 했기 때문에 덕분에라는 내 선택에 대한 감사로 가득한 되시길 바래요. 제가 이 도산이라는 뮤지컬을 그 김구 선생님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공부하면서 제 가슴에 새기게 된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이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나아가서 할리우드 중심에서 우리 K컬처가 당당히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저와 함께하는 동행자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아니,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할리우드 배우지만 아직도 무명 배우예요. 유명 배우든 무명 배우든 예전과 같이 지금과 같이 저는 저대로 서 있겠습니다.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K-시리즈 웨스턴 에비뉴 그리고 비트윈 1 앤 2와 더불어서 제가 3월에 MBN에서 이제 드라마 세자가 사라졌다. 네. 그리고 티빙 런닝 메이트, 영화 로비 등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말 중요한 저의 이야기가 더 자세히 담긴 안 하던 짓 해봐 지금부터 네, 제 책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다 같이 파스티브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제가 긍정의 힘 하면 파스티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의 힘 파스티브! 헤이!
모든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우리 날아오르다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의 제목 다음에 반드시 뜰 한국 헐리우드 배우는 배우 헤이든 원이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인순이가 부른 거위의 꿈 감상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 기후테크 녹색 산업에 수십조 달러가 몰려온다. 탄노기 공동위원장이자 카이스트 부총장 김상엽 교수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런 말 요즘 많이 듣게 되는데요. 김상엽 교수는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 탓에 위기를 온몸으로 체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보면 여기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뜻인데요. 천문학적인 돈이 모이는 이곳을 여러분에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기후위기와 엄청난 규모의 돈,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시죠.
1: 세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상협입니다.

요즘 뭐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런 말 많이 듣고 계시죠? 저희 위원회는 여기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지난해 지구 온도가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로 기록되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올해는 더 뜨거워질 거라고 합니다. 기상이변도 더 심해지고 지금처럼 기후가 빠른 속도로 바뀌면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기후는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위기 정말 심각하죠. 그런데 기후 위기는 인구 존재 자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겪는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여기에 엄청난 기회가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기후위기 대응에 천문학적인 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켄지에서는 2030년까지 기후테크, 녹색산업에 12조 달러가 투자될 것이며 테슬라 같은 데카콘 회사가 앞으로 300개는 나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조 달러라면 우리 돈으로 1경 5천조 원이 넘는데 짐작이 가시나요? 우리 GDP의 6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창업 10년 이내에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가 넘는 데카콘이 무려 300개가 넘을 거라니 이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2000년을 전후해서 불었던 닷컴 열풍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글, 아마존 그런 회사들이 그 무렵 전후에서 탄생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몇십 배 훨씬 더 큰 판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다녀왔는데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를 언제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돈과 기술이 기후테크 녹색 분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요, 빌 게이츠도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요. 총회 개최 불과 나흘 만에 570억 달러의 공적 기후 재원 조성이 발표됐습니다. 폐막 시점에는 850억 달러를 돌파하더군요.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 두바이 컨센서스란 총회 합의문을 보면 탄소 적립을 위해 매년 4조 달러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문화했어요. 그래서 2050년까지 200조 달러 안팎의 글로벌 녹색 투자를 전망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규모의 돈이 마련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총회장에서 미국 측 대표를 만났더니 탄소 중립 산업을 키우기 위한 IRA법의 재정 지원 규모가 1조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하더군요. EU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법을 만들어 투자 규모를 대대적으로 키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녹색 투자국이 되었습니다. BYD라는 회사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기차를 제조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도 지난 6월 제4차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소집해서 기후테크 녹색산업 분야에 145조 원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같은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그 규모를 훨씬 더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절박감이 듭니다. 스케일업, 스피드업, 누가 더 먼저 이 거대한 녹색 시장을 장악하느냐는 주도권 경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맥켄지는 교통과 수송 분야 2조 7천억 달러, 녹색 건물과 인프라 1조 8천억 달러, 전력과 에너지 1조 5천억 달러, 물과 수자원 분야 1조 2천억 달러, 식량과 농업 분야 1조 2천억 달러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 커다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해서 활용하는 기술, CCUS라고 하죠. 그리고 차세대 원전, 미래 에너지로서의 수소도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AI, 즉 인공지능이 기후 솔루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UNFCCC, UN 기후변화협약기구지요. 여기에서는 두바이 총회에서 AI가 기후 예측을 비롯해서 교통과 에너지 시스템 관리 등에서 뛰어난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며 AI 이니셔티브를 선포했습니다. 엘고 전 부통령 아시죠? 이분이 이번에 두바이에 오셔서 인공지능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클라이밋 트레이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 실태를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바둑 팬인데요. 2016년 세계 바둑 챔피언 이세돌을 꺾은 구글 알파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이걸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의 하사비스 대표를 제가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인간 이기니까 기분 좋으냐?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그때는 긴가민가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얼마 전 AI 기반 그래프캐스트라는 것을 만들어 기존 방식보다 기상이변, 극단적인 상황을 더 빨리 예고하는 역량을 과시하고 있더군요. 앞으로 AI가 기후변화에 따른 곡물 작황, 농작물의 실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대한 식량 선물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앨런 머스크 잘 아시죠?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를 이제 자동차 회사를 넘어선 AI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전동차와 자율주행 그리고 AI가 결합된 자동차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같은 회사는 AI가 기후 대응의 모든 영역에 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자체 인재 양성에만 무려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과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제조업 분야의 탈탄소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고 있다는 점입니다. EU에서는 CBAM이라는 무역 장벽까지 만들어 탄소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도 사실 그런 흐름을 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그동안 아주 잘해왔던 산업이기에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산업의 녹색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녹색 성장의 저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20% 이상 줄이는 초저전력 반도체 개발을 이끌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친환경 선박도 사실 한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원전 SMR, Small Modular Reactor라고 하죠. 한국이 선두권입니다. 세계 최고 효율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도 우리 손으로 개발했고 세계 최초의 대규모 수소 환원 제철소도 우리가 10년 내에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이를 뒷받침할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녹색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 1위가 한국 기업이라고 합니다.

2위가 EU, 3위가 일본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글로벌한 흐름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자신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기후 문제, 녹색 산업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가족들과 식사하실 때,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실 때 이런 얘기는 정말 얼마나 진지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생계비에 이어 기후 변화를 중요한 문제로 손꼽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제 두째 딸이 그렇습니다. 이런 위험한 세상에 결혼도 하기 싫고 아이는 더 낳기 싫다.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물건을 사거나 투자를 하실 때 기후에 대한 고려는 진짜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를 받아들일 용의는 있으십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대응에 앞장서는 기업이나 정치인, 장관은 또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밀어주십니까? 잘못하는 분 야단은 치십니까? 올해 2024년은 세계 인구 40억 명이 선거를 치르는 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임 대통령의 기후 정책을 부정하고 단절했던 당시의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인데요. 자기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정책이 모두 부정됐을 때 그 허탈하고 황당한 슬픈 표정을 웃고는 계시죠. 지금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정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과거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갈 것인가? 대전환의 시대, 여러분 자신이 변화를 선택하고 이끄는 주인공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종종 인용하곤 합니다. If not you, then who? 여러분이 아니면 누구입니까? If not now, then when? 지금이 아니면 언제입니까? 기후변화는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기후대응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힘 있는 소비자와 힘 있는 투자자, 위대한 주권자가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것도 우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우리 날아오르다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다음에 반드시 뜰 한국 헐리우드 배우는 배우 헤이든 원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기후테크, 녹색 산업에 수십조 달러가 몰려온다. 김상엽 교수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마이클 잭슨이 부른 힐 더 월드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에서 엔니오 모리코네가 작곡한 아마폴라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0: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2: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팀으로 나서 병역 면제를 받은 박승수, 양민혁의 실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병역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신성한 국방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박승수, 양민혁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예술, 체육, 병역특례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강 장관은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5차 발사가 성공한 가운데 주 탑재 위성 5개의 신호도 모두 확인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오늘 오후 5시 52분 초소형 군집위성 5호기와의 교신도 성공했다며 오늘 발사한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모두 교신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누리호 6차 발사에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추가로 우주로 보내 총 10기가 보내는 영상을 국가안보와 재해, 재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대기업 AMD의 리사 수 회장이 오늘 삼성전자를 찾아 AI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리사 수 회장은 어떤 내용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더 폭넓은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3월에도 한국을 찾은 리사 수 회장이 약 7개월 만에 다시 삼성전자를 찾은 것인데 리사 수 회장이 AI 가속기 물량 확대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한 만큼 삼성전자를 활용한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프랑스의 앙리 카강, 파리 수두 대학교 교수와 일본 소아이 겐소, 도쿄 이과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오늘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비대칭 유기합성에서 비선형 효과와 자가 촉매작용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해 두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교수가 화학상을 받은 일본은 2년 연속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 구획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해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이달 23일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2심 선고를 내리는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개발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으면서 국산 첫 비만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0: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한미약품이 개발한 에페 오토 인젝터주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7.6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내게 언제 사랑하냐고 물으면 바로 지금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6: 어느 쪽이 진지할까요? 목소리만으로는 흉내낼 수 없도록 가족끼리 서로 확인할 말을 미리 정해두세요. 미국 FBI도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알림 기능을 살펴봐주시고 알림 기능을 켜드리세요.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5: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6: 두 번째 목소리가 AI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용감한 형제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1: 높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 떨어진 높이만큼 다시 하늘로 치솟아 오르게 되죠. 네. 우리가 인생에서도 바닥을 치게 되면 그 높이만큼 떠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2: 와. 맞아요. 오늘 나오실 분도 바닥에서부터 저 위까지 지금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살고 계신 분입니다.
1: 네네.
3: 아, 저는 유명한 분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분 엄청 유명한 분인데 오늘 그 나오셨습니다. 네. 작곡가 겸 프로듀서 용감한 형제님이십니다.
1: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아, 네. 아, 이렇게 겸손하게 들어오신다고요?
2: 아, 수익,
1: 걸음그레이드 수익이 있네요. 예,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2: 아니,
4: 안녕하세요.
1: 예. 네.
2: 저희 같은 업계신데
1: 네.
2: 초면이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3: 예. 어, 진짜요?
1: 만날 일이 없었어요.
2: 말이 됩니까 이게?
4: 네, 그러니까요.
1: 예,
4: 네.
1: 어떻게 별일이
4: 선배님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방송에서 많이 봤던 분이고.
1: 네, 네.
4: 그치, 저도 이쪽 한 20년 그쵸. 됐는데 이런지
1: 예, 예.
4: 한 번을 못 뵀어요.
1: 그러게 말이에요.
3: 업장이 겹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1: 아, 뭐 이랬던 시대도 좀 다르고 어. 저는 또 좀 방송으로 뵀지만 네. 뭐 저 친한 이제 손재창 씨나 오현수 형도 이제 같은 회사에 있고 해서 저는 소식만 전해 듣고
4: 네네네.
1: 직접 뵌 적이 없네요.
4: 네, 맞아요.
2: 어, 첫인상 서로 어떠신지 한번.
1: 아, 뭐 서로 인상을 알고 있죠. 저도 방송을 통해서 뵀으니까.
2: 네. 아니 저는 네. 그게 궁금한 게 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을 다 작곡 하신 분들이잖아요.
1: 네네.
2: 서로
1: 예.
2: 막 궁금한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비법이나 야 어. 그런 거 어떻게 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랬던
1: 우리 서로 있어요? 서로끼리 어. 궁금한 건 없죠.
2: 없어요.
1: 어. 우리는 다 알죠.
4: 알고 서로.
2: 아.
1: 아니, 주방장들끼리 만나면
4: 네,
1: 대충 먹어보면 아 너 소스 뭐 썼고 나는 이거 썼는데 아, 이런 게 서로 알듯이 그죠?
4: 맞아요,
1: 그런 거 아니겠어요?
4: 진짜로.
1: 아니, 우리는 궁금한 게 없죠.
4: 말 안 해도
1: 아. 네, 알죠.
4: 되는지 다 알죠.
2: 우리만
1: 제3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3: 어. 네. 그러면은 이분은 또 어떤 분인가? 그럼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1: 네네.
3: 아 정말 아,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정말 히트곡이 정말 많습니다.
2: 그래서 좀 알만한 곡
1: 예,
2: 중에
1: 대표곡?
2: 제가 추려봤습니다. 네. 빅뱅의 마지막입니다.
3: 아, 너무 좋죠.
2: 손담비의 미쳤어.
3: 깔.

0: 토요일밤에
1: 아우 예.
0: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시스타의 마보이, 소쿨, 브레이브 걸스의 롤링, 예.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 AOA의 심쿵의 짧은 치마, 선미의 보름달 아. 등등등등등등 아. 너무 많습니다. 너무 정말 많죠, 예. 많죠.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 명곡이에요?
2: 냄새가 많이 나죠?
0: 아니 네. 근데 제가 이거 가늠도 예. 못하겠어요. 왜냐면 예. 그러면은 그 당대의 최고 이거고 어. 이 당대의 최고 이거네.
2: 이쪽이 더 날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이쪽이 더 날 거예요. 그래서 모자도 명품 쓰고 오셨잖아요.
0: 아, 그렇구나.
2: 뚜껑도 명품이잖아요.
1: 아, 역시 뭐 메이커를 들으신 게 자신감이군요.
2: 아, 네. 아, 우리 작가분 얘기 들었더니 네. 우리 작가분이 이제 용감한 형제에게 섭외 연락을 딱 드렸더니 네. 용감한 형제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연락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건 무슨 일이에요?
0: 와.
3: 이제 그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나오고 나서요. 예. 이제 뭐 이제 힘든 일도 겪고 막 했지만 네. 이제 좋은 일도 사실은 되게 있었잖아요.
0: 예. 근데
3: 그래서 방송에 섭외가 진짜 많이 왔었어요.
2: 예.
3: 제가 신사옥을 하나 이제 건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2: 예.
3: 이제 지금 이제 좀 더 큰 데로 이제 움직이려고.
2: 예.
3: 근데 그게 완공되는 시점이 12월이었어요. 올해 정도예요.
2: 예.
3: 네. 그래서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모두 비전이나 이런 거를 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니
2: 예.
3: 이 방송에 나가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2: 아, 그래요?
3: 네네. 그래서 작년에 섭외 왔을 때도 죄송한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기도 좀 해보고요. 라고 하고 있다가 이게 거의 다 이제 다 끝나갈 때쯤 맞춰서
2: 에이.
3: 전화를 드려야지 했는데 또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가님은 1년 전부터 계속 섭외를 하고 계셨죠.
2: 아, 그렇군요.
3: 근데 이때가 딱 돼서 저 전화 드리려는데 연락이 오셔서 제가 해외 출장 갔을 때
2: 예.
3: 한국 가서 연락 드릴게요 해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1: 근데 지금 이제, 네. 내용을 딱 들어보면
3: 네네네.
1: 지금 이 기독교 방송계에서
3: 네.
1: 이 진짜 너무 지금 귀한 지금 대목이거든요. 예. 그런데 하필 예. 다른 방송도 많이 연락 갔을 텐데
2: 예.
1: 이곳에 오셨습니다.
2: 아, 새롭게 여수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3: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그 몇 년 전에 녹화를 하고
2: 네.
3: 방송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2: 네.
3: 꼭 다시 또 이곳에 불러주시면 이걸 한 번 더 와야지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어요.
2: 네.
3: 그리고 여긴 다 이제 제가 뜻이 있을 때 오는 거라서 그래도 좋은 일이 좀 생기고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고 대중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때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2: 예.
3: 그때가 지금 때였던 것 같아요. 기도도 해봤는데 또 가서 하라는 식으로 또 하셔서
1: 야, 예. 기도했는데 새롭게 해서 가라고
3: 아니, 여기 마음을 주셨죠. 녹화를 하라는
2: 네. 아무튼 뭐 신사옥 네. 글자만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1: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예.
2: CBS도 빨리 신사옥 어떻게 좀 어때 소개 올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또 네. 지난번 간증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오셨다라고 네. 간증을 해 주셨는데 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3: 네.
2: 내가 음악을 할 수 있고 내가 작곡을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네. 기적이다라고 간증을 해 주셔서
3: 네.
2: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3: 네.
2: 신사옥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3: 아, 네.
1: 그게 제일 궁금하다.
2: 예.
1: 아, 근데 제가 여기 조사해 본 바로는 두 분이 네. 약간 평행이론 같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3: 네.
1: 두 분 다 그 아역배우 출신이시
2: 아 그래요?
3: 네.
2: 아 언제 어떤 하셨어요?
3: 이제 국민학교 시대잖아요 저도요.
0: 네.
3: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2: 아니 나이가 국민학교라고 부를 때였어요?
3: 저 국민학교 때였죠.
2: 아 그래요?
3: 네 저요.
2: 아,
3: 국민학교 때요 저는요.
2: 예, 저도 국민학교 때요.
3: 네 그러니까요 국민학교 때
1: 예. 저는 저도 국민학교인데.
3: 네 맞죠.
2: 예.
3: 그 70년대 조금 국민학교죠.
2: 예, 예, 그렇죠.
3: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학교에서 신문이 이제 올 때요 그때는. 예. 그 학교 신문이 올 때인데 거기서 보고 연기자 무슨 아역 배우를 뽑습니다라는 네. 광고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학원에서 네. 가는 거 그걸 보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이거 해보고 싶다고 해서
2: 네.
3: 근데 어머니가 이걸 왜 하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를 되게 이쁘게 입히셔가지고
1: 네.
3: 손잡고 같이 갔어요.
1: 오.
3: 강남에 있는 고속터미널 아직도 기억해요. 강남 고속터미널
2: 예.
3: 건너편에 있는 중앙학원이라는 데를
2: 예.
3: 등록을 해주셨어요, 가서.
2: 예, 연기학원.
3: 저도 되게 신기한 게.
1: 왜 그랬지?
3: 그걸 왜 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 하고 싶었는지.
2: 예.
3: 가가지고, 다음날 그렇게 데려가지고, 거기서 오디션 보고,
2: 예.
3: 뭐 오디션이라고 해가지고 뭐가 있겠어요.
2: 그렇죠.
3: 학원이니까.
2: 네네네.
3: 뭐 학원비 받으려고
2: 그랬는데,
3: 끊어주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거기를 그 어린 나이에, 버스 번호도 기억나요? 567번.
2: 567을 타고.
1: 567, 나도 567 탔는데.
3: 네.
1: 중국동 사셨어요?
3: 저요?
1: 네.
3: 중화동이에요, 중화동.

0: 예, 5, 6, 7번이 여러 군데 가잖아요. 아,
1: 그렇지.
0: 예.
1: 그런데 그쪽 라인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타고 5, 6, 7을 타고 계속 다녔던 기억이 나요.
0: 예.
1: 그래서 1년 정도 만에 오디션도 많이 봤는데 예. 거기서 이제 아역 배우로 영화의 주인공으로 많이 됐죠.
0: 됐어요. 그렇죠.
1: 그래서 어린 영화는 많이 나왔어요.

0: 많이 찍었네요. 네,
1: 한 2년, 2년, 3년 동안.
0: 어휴, 엄청 많이 찍었네요. 2년
1: 동안 어린 영화를 많이 찍었죠. 아~ 그 당시에.
2: 근데 조금 의외인 게 네. 사실 요즘에야 정말 연기만 잘하면 됐지만 네. 예전에 솔직히 영화 주인공 얼굴들이 있었잖아요.
3: 뭐래? 그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세요?
2: 그런데 그 뭐랄까 당시까지만 해도 되게 귀엽고. 그냥 아역 같은 아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
0: 아, 왜 어렸을 때
1: 3학년 4학년 때 이 얼굴이었겠어요. 아,
0: 생각을 되게 귀여운 얼굴인데.
1: 생각을 좀 하고 얘기했습니다.
3: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가지고
2: 제가 생각이 안 하고
1: 되게 예. 귀엽다 하시더라고요. 예. 뭐 저는 근데 부끄럽죠 그때 보면. 근데 저는 그거보다 그게 되게 신기해요. 저는 예. 시간 지나면서. 그 나이에 그거를 하려고 어떤 용기를 내가 있었지라는
0: 그러니까.
1: 게
0: 그러니까 네. 어린 나이에
1: 네 그러다가 한 1년 쉬다가 안 하다가 6학년 때까지 안 하다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쯤에 심영래 씨가 감독님을 하시는 무슨 핑크빛 깡통이라는
0: 핑크 뭐요?
1: 핑크빛 뭐지? 핑크빛 깡통이라는 무슨 깡통. 성인 영화를 찍으시는데
2: 아, 진짜요?
1: 거기에 막 김영재 선배님도 나오시고 진짜로 근데 예, 예. 되게 좀 잘 찍으시려
0: 하셨나봐요. 성인물인 거죠 성인.
1: 그러니까 성인물도 약간 섞여 있는 거죠. 아, 근데 김영자 선배님의 아들로 나온 거예요, 제가. 예. 명식이라는 거로. 근데 막 되게 불량하에 막 이런 거였는데 네. 그거를 저희 집에 직접 섭외를 하셔서 제가 갔죠. 네. 그 영화를 찍었죠, 이제. 네. 근데 불량 그 연기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2: 물 만났다, 막 물 만났어. 뭐
1: 되게 아무튼 그 역할이 되게 좀 파격적이었어요. 약간 예. 막 욕도 하고 막 어린 나이에 예. 담배도 태우고
0: 그러니까 반항,
1: 불량한 청소년. 네, 예. 근데 그걸 되게 잘한 거예요,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 아버지가 안 시키셨어요.
2: 충격받으셨구나.
1: 아니,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끼가 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갈수록 이제 발라나 까진다고 생각하셨나 봐. 제가 약간 너무 그 영화를 보고도 약간 충격도 맞으셨나 봐.
0: 아, 그 역할이 너무 세서.
1: 센데 얘가 너무 자연스럽게 소화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도 약간 이제 거리를 멀게 그렇죠. 두고 이러니까 멋부리는 거 좋아하고 그만 시키라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되게 많이 싸우셔서 제가 그만뒀던 것 같아요.
0: 그것도 저랑 똑같네요.
3: 아 진짜?
1: 아, 그래요?
0: 저도 어머님이 저 데리고 항상 갔는데 아버님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어릴 때 애 공부시켜야지 그런 거 시키면 바람 들어가서 안 된다라고 엄청 주변 분들이 말리셔서 저도 어머니 아버님이 엄청 싸우셔가지고
1: 엄청 싸우셨어요.
0: 저 첫 주연 영화를 캐스팅이 됐는데 그 촬영 가는 날 아버지가 어머니 거의 이제 집안이 다 풍비박살 날 정도로 부서지면서 못 가게 하셔가지고 제 첫 주연작을 못 하게 돼서 저도 그때 꿈을 접었거든요. 아,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아마 그랬나 봐요.
1: 예,
0: 아버님들은 다 못 하게 하고
1: 맞아요.
0: 엄마들은 신나서 다니시고.
1: 네 맞아요.
0: 예, 그래서 저도 학교 잘 안 가고.
1: 저도 안 갔죠. 예,
0: 그랬었어요.
3: 아니 근데 혹시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는 부분이 있으세요?
0: 있었겠죠. 당시에는 당신 없었어요?
1: 그 당시에요? 예.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냥 그렇게 막 했는데. 더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네. 그냥 오히려 저는 이제 또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어졌어요.
2: 하긴 너무 일을 했구나. 너무 일을 했어.
0: 그럼 이제 학교에서 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인싸라고 해서 좀 인기 있는 친구였겠네요. 여러 사이
1: 그렇죠.
0: 나오니까.
1: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엄청
0: 그죠?
1: 인기 많았죠.
0: 네. 네. 그러면 이제
1: 중고등학교 때 뭐 이런 거 있었죠.
0: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인 거야.
1: 네네.
0: 그렇죠. 그럼 이제 친구들한테도 인기 많고 뭐랄까 인싸처럼
2: 돈도 있고
0: 어디 가나 인기 있는 친구였을 것 같은데. 왜 청소년 시기에 방황을 하신 거예요?
1: 중학교를 올라가고 나서요. 예. 아버지하고 이제 갈등이 심해졌어요. 제가 되게.
2: 예. 아버지가 못하게 해서
1: 그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그건 그만뒀고 네. 그래도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했고 예. 공부를 해보려고 했고 괜찮은 성적을 한번 받아올 때가 좀 있었어요. 네. 막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흔히 말하는 잔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면 좀 이제 좀 단기간 하락시기 해가지고 아니면 예. 머리가 좀 좋은 친구.
0: 예.
1: 그래서 괜찮게 성적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갖다 주면 아버지는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던 거야.
0: 아 왜요?
1: 저도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0: 근데 더 잘하기로 하셨나?
1: 계속 그런 게 한두 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0: 예.
1: 어머니는 그냥 좀 좋아하시고,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상을 진짜 많이 탔거든요. 예, 네, 근데 뭐, 일기상 타고, 독후감상 타고, 막, 뭐, 많이 탔어요.
0: 예.
1: 근데, 중학교 때,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는 그렇게 사실 좋아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별로 제가 상 받아놓은 것도 그렇고.
0: 예.
1: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제가 이제 사춘기가 올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좀 이제 머리도 크잖아요, 사실.
0: 예.
1: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있었던 그런 것들이

0: 이제 좀 이제 저도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갈등이 좀 생기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따뜻한 말도 없고,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관심을 안 줄까? 우리 엄마만 이렇게 하고, 뭐 나 진짜 주소 왔나 막 별 생각 다 들 정도로. 근데 아버지가 형한테는 되게 잘했어요. 간다시고 진짜 막 이제
1: 장남.
0: 그게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장남으로 크셨고, 또 어머니 안 계시고 할아버지 밑에서 힘들게 일하셔서 돈 버시고 하셔서 이제 지금은 알지만 그러니까 장남이 잘 돼야 되고 장남이 집안이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세셔서 제가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유별나게 좀 튀거나 좀 이렇게 형보다 좀 우월하게 약간 보이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좀 인정을 안 하셨어요 저를. 네, 근데 그 저는 그게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상처가 조금씩 계속 이제 쌓이고 있었고, 네. 아픔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 시절에 이제.
1: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그런 받은 상처가 이제 분노로 표출이 됐군요.
0: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감소됐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인성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놈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왜 뭐 그러잖아요. 친구들 잘못 만나서 뭐 네가 망가졌고 내가 망가졌고 뭐 부모의 뭐 직책 뭐 질책과 이런 거로 내가 지금 못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한테 그런 기질이 좀 있었다고는 생각은 해요. 사실은요. 제가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좋아하고 엇나가기 시작한 것도 제 자신 자체가 그렇게 됐던 건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영향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게 집에 들어가는 게 싫어졌으니까 더 그런 사춘기 방황 시절에 집에 들어가는 것보단 오히려 밖에서 친구들이랑 있는 게 더 좋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벽에다 대고 할 얘기 없는 내가 돼버렸으니까 저한테는 그런 시절을 이제 보내다가 이렇게 된 거죠.
1: 아버지한테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0: 많이 맞은 정도가 아니죠.
1: 아, 그래요?
0: 네, 그럼요.
2: 흔히 우리가 맞는 등짝 스매싱 정도가
0: 아니에요. 되게 웃긴 얘기인데 제가 아버지를 경찰에 고소한 적도 있어요.
1: 진짜요?
0: 이거 방송 최초.
1: 때려서 맞았어.
0: 망치로 맞아가지고 막.
2: 아, 진짜? 111로 걸고 바로 걸어.
0: 111에다가 신고를 한 적이 있어.
1: 망치를 휘두르시기만 한 거야? 아니면 진짜 맞은 거야?
0: 진짜로 맞았지. 혈관이 막 다 터지고 그랬으니까.
1: 아, 진짜. 신고할 만하네.
0: 너무 무서워서.
3: 죽을 것 같아서 신고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0: 아버지가 골프채랑 그 등산 이렇게 할 때 잡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아시죠? 위에 잡는 거. 그게 망치잖아요.
3: 망치죠.
0: 밑에 이렇게 된 거. 그거로 그때 막 맞아가지고 막 이게 혈관이 막 터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111에 신고한 적이 있어요, 한번.
1: 아, 진짜.
0: 네. 아니,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오고 막 그랬어요.
1: 그러니까 뭐 크게 잘못을 한 거죠, 일단.
3: 왜?
0: 잘못을 했죠.
2: 뭔 잘못을?
1: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0: 잘못을 했죠, 그렇죠.
3: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이제
2: 집에 3일만에 들어오시고.
0: 뭐 그렇죠. 집도 나갔다 오고.
1: 그렇죠.
0: 네, 많이 맞을 짓을 했죠. 근데
2: 하지만 또 그것까지는 아니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아버지가 이제
0: 잡혀가지고 들어오고 막 그랬죠. 집 나가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1: 네. 와. 그때 막 뭐 술 먹고 아버지한테 횡포도 부리고 그랬어요?
0: 아, 그게 아니고. 제가 중학교를 이제 그러다가 그런 갈등이 좀 심해지고 하다가 17살 때 고등학교를 갔다가 그만뒀어요.
1: 아, 자퇴했어요?
0: 네네네. 바로 1학년 때. 그리고 그때 뭐 이제 입학식 때도 제가 안 가가지고 어머니도 많이 우시고 막 그랬는데. 학교에 대한 흥미가 사실 이제 다 떨어진 거죠. 그리고 집에도 가기 싫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만 이제 학교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집에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2층에 사셨거든요. 근데 1층에도 이제 저희는 할아버지 때문에 세를 안 주고 이제 저희 아버지 자가였는데 구석에 방이 하나 있었어요. 주방에 쪽방 하나가. 저는 거기서 지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3: 아들인데.
0: 네, 인간.
2: 후배든.
0: 그러니까 집에 가족에 대한 그걸 못 받은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저도 위에 올라가가지고 있는 게 불편하고 아버지 뵈는 게. 근데 거기 있으라 해서 혼자 그 방에 들어가서 있었거든요.
1: 그래서 가봐야 맨날 혼나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구석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0: 그 방으로 이제 또 보내줬어요, 아버지도.
1: 아버지 보냈고.
0: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식사하실 때도 뭐 혼자 이제 먹게 되고 거의 웬만하면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죠, 저한테는. 그러다가 더 엇나가기 시작하니까 제가. 근데 저도 너무 이제 힘들었겠죠, 그게 그 시간이. 저라고 이제 마음이 편했겠어요. 학교도 그만두고 친구들은 학교 가는 친구들이 있고
1: 그렇죠.
0: 집에서는 이제 가족으로 대우도 못 받고 어머니는 매일 속상해서 울고 저는 밖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뭐 만나면 패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터져나와 들어오고 상처나와 들어오고 그 1층 방에서 혼자 빈속에

0: 소주를 그때가 17살 후반이었나 18살 되게 초였는 것 같아요. 그 진로 소주 그 당시 550원이었나요? 그때 독한 거였어요 아마.
1: 모르겠어. 가격 다
2: 사 먹은 적이 없어.
0: 그때는 그래도 뭐 어머니한테 뭐 얘기하면 그래도 1,000원, 2,000원, 1,000원은 받을 수 있었으니까 너무 양심은 없지만 그날 사실 양심도 없잖아요. 그냥 학교도 안 다니고. 근데 그 돈으로 그걸 사가지고 막 다 마셨던 것 같아. 방에서 술이 취해 정도로. 그렇게 다 마시고 취해서 단판지로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2: 나한테 이러지 마라.
0: 아니 이러지 마라가 아니고 이제 제 속마음을 한번 얘기해보죠. 왜냐면 그때 막 이제 막 팔에다 제가 자해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네, 혼자 막 뭐 너무 외로운 것도 있으니까. 네네. 혼자 제가 택한 삶이긴 하지만 눈을 떠보고 나면 친구들은 학교도 가고 뭐 다 뭐 자기들 할 일이 있어서 저랑 되는데 저는 혼자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거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제 자신이 그래도 1년 가까이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요 제 자신이. 네네. 제가 택한 길이지만 그래서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서 막 울면서 이제 한번 여쭤본 것 같아요. 피가 막 나는 상태에서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도 내가 너무 힘들다 지금. 혹시 길이 있거나 뭔 방법이 있으면 날 좀 가르쳐줘라. 제가 사실은 택한 길인데도 여쭤본 거죠. 이제 그렇게 하소연을 한 거죠. 꼭 아버지가 저렇게 만든 것처럼 핑계를 대듯이 이제 그 한을 막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택불 안 해주시는 거야. 다른 얘기만 하고. 근데 이제 술이 찬 상태에서 어린 나이에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든 거야. 그래서 그냥 한없이 울기만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너무 힘들다 얘기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다시 또. 그러니까 뭔가에 변화를 한번 주고 싶어서 올라갔던 자리가 그냥 쓸데없는 말이 돼버린 것 같은 상처만 더 깊어진 날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내려가서 다시 제 방으로 가서 일단은 술이 넘쳐가지고 그날 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집에다가 의자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택한 삶이고 어쨌든 아버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혼자 이제 한번 나가서 진짜로 한번 움직여보자 해서
3: 가출했어요?
1: 출간에 그 정도쯤
0: 일단은 뭐 나가서 가출도 아니죠 그때는요. 그 전에 뭐 중학교 때도 이미 뭐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가출이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 저한테. 그냥 나갔다가 제 마음대로 그냥 새벽에 아무데나 들어와도 되고 거기는. 그리고 뭐 대문이 잠겨 있으면 뒤로 들어가는 문도 있으니까 뒤로 들어와도 되고. 그러니까 가출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저한테는 그때는. 그래서 나가서 뭘 할지 일자리도 알아보고. 제 주위에 또 막 그런 형들밖에 없으니까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울리면서. 이제 취직도 하게 된 거죠.
3: 어떤 곳에
1: 어디에 취직했습니까?
0: 그 당시에 뭐 주점이라 그러죠. 네네. 룸사롱 뭐 주점 뭐 술집 이런데.
3: 그래서 뭐 서빙고 그랬어요?
2: 미성년자 됩니까?
3: 그때는 다 속이고 하죠.
0: 그때는 미성년자 이런 거 없었어요. 예, 그 제가 술 마시러 간 게 아니니까.
2: 일하는 거니까.
3: 그런데 원래 취업도 안 되지만 그냥 다
0: 뭐 그냥 서빙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영업 부장 이런 거 봤었어요.
4: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묵묵히 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묵묵히, 말없이 조용하게라는 말이라네요. 우리 대부분은 묵묵히 뜻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뿐이죠. 독일 속담에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독일에서는 오래된 집들만큼이나 나이가 있어 보이는 아름다리 고목들이 도초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그 고목들은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이 자리에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온몸으로 견뎌낸 세월이겠죠. 묵묵히 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고목이 되고 거목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젠 새도 날아와서 쉬고 사람들도 그 그늘 아래 쉬게 되는 버팀목이 되어 있는 거죠.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세월이 지날수록 참 좋다, 참 좋은 분이다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랍니다. 처음엔 반짝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에이 하고 실망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한 해 이런저런 사건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겪어보면 그 사람 마음도 알게 되고 진정성도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마음에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네요. 오랜 세월 우리 교회 백철용 장로님은 우리 곁에서 묵묵히 교회의 궂은 일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겨울에 백철용 장로님이 지하 주차장을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웬일이세요? 목사님, 오늘하고 내일은 쉬는 날이라 시간이 돼서 정리 좀 하려고요. 그 추운 날씨 지하 주차장을 혼자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점심 같이 하실래요? 아닙니다. 오늘은 좀 늦게 김은주 권사랑 아점을 먹고 나왔습니다. 아니, 그래도 치사하게 이런 날은 목사랑 같이 밥 먹어줘야지. 그냥 그래요? 아이,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행복한 식당 가서 밥 먹을래요 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행복한 식당이라는 70세 이상 되신 분 1,000원만 받고 화수목금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식당에서 돌아온 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장로님을 살짝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부교육자들도 이런저런 행사 준비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해서 누구 하나 도와줄 방법이 없었는데요. 장로님은 애초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마음도 없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바쁘신데 제가 혼자 사부작 하면 됩니다.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린다니까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백철룡 장로님처럼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구나. 아,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오후입니다. 고맙습니다.

0: TBS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0: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3: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살아있는 사람이면 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딘지를 향하여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같은 방향, 또 같은 장소로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해서 내가 감사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그런 아픔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이 길 위에 서 있는데 그 길 위에 마음은 두 가지요. 하나는 그 길 위에 서서 반드시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지만 두 갈래로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하나는 죽이는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요. 또 다른 하나는 살리는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요. 죽인다 하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이 죽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벌써 표정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어도요, 이렇게 성도들이 중2층까지 다 있어도요, 표정 보면 알아요. 말씀 듣기 싫어하는구나. 억지로 와서 앉아있구나. 다 보여. 다 보여요. 이게 표정에서 그 사람을 읽게 돼요. 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내 입을 통하여 그 사람 마음을 짓밟아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참 많습니다. 이 내 말을 통하여 저 사람을 정죄하여 더 이상 일어날 소망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살리는 길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말을 좋게만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을 통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 안에 머물게 하여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요.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길 위에 서 있어요. 살아있는 자는 길 위에 서 있는데 그 길 위에서 한쪽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그 길을 걸어가고 한쪽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은 사람을 죽이는 길에 서 있나요? 아니면 살리는 길에 서 있나요? 죽이는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세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엽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단어에 늘 주목하세요.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엽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자, 여기서 여전히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세요. 여전히 그가 우엽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 말은 지금 한순간만 죽이러 가는 거요? 예전부터 죽이러 가던 발걸음이 지금도 죽이러 가는 거요? 예전부터 죽이러 가던 사람이요. 여전히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전히 가는 그 발걸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돌리거나 막지 않으면 우리 평생 죽이러 가는 발걸음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나이 먹는 것조차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금년은 칠순이니까 목사님 칠순날 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나는 칠순인 줄 몰랐어. 진짜 몰랐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70이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 남은 시간이 얼마 있지? 근데 그 남은 시간이 예를 들어서 30년이 남았다 쳐요. 그 30년 중에서 내가 살리는 자로 갈 수 있는 발걸음,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있지? 사람마다 다 소원하는 것 그렇죠. 9988, 234를 다 소원하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그리고 죽는 걸 다 소원하지. 그런 사람은요 만에 하나예요. 대다수 보면 내가 남은 시간이 있을 때 어떤 경우는 10년, 어떤 길게 있는 사람은 20년까지 누워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시간 잠깐이에요. 이게 긍정이 안 되세요. 우리 시간 잠깐이에요. 근데 잠깐 있는 시간을
사람이 죽이는 그 기류에 서 있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더라고. 내가 사람을 살리는 길 위에서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죽이는 그 길 위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 사울은 갑자기 지금 죽이는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죠. 그리고 8장에 와서는요,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이는 다른 동료들까지 마땅히 여겼어요. 그리고 9장에 와서 지금 여전히 그는 지금 죽이러 가는데, 9장에 와서 죽이러 가는 것은 7장과 8장하고 달라요. 왠 줄 아세요? 지금 죽이러 가고 있는 것은 공적 임무를 띄고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공문을 받은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이제 공문을 받았어요. 그 말은 내가 죽이는 것이 이제 공적 임무를 띄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방향을 돌리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있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어쩌면 여전히, 내일도 여전히요, 10년 후에도 여전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단 한 번도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로, 죽이는 자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찔하지 않으세요? 지금 사울은 살벌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제는 마패를 들고 가듯이 내가 결박하고 죽인들 그 어떤 죄책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울이 죽이러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그가 잘못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살리는 길 위에 서실래요? 죽이는 길 위에 서실래요? 우리 살리는 길 위에 서셔야 돼요. 살리는 길 위에. 우리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뭔가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살리는 길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살리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전히 죽이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 여전히에서 방향을 틀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 만난 거예요.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홀연히 빛이, 홀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길 위에 서 있는데 죽이는 자의 길 위에 서 있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는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울은 죽어 있는 자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홀연히 우리 주께서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왔다고 해서 살리는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 앞에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뭘까요?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 소리.

우리가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지.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누구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이미 사울에게는 뭐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럼 누구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 죽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나? 석순아, 석순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나? 그러면 임목사인 제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나는 지금 박해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지.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가 너가 죽이러 가는 사람이 나란다. 나란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죽이러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유턴시켜 방향을 바꾸누셔. 그리고 네가 가던 곳을 가지 말고 이젠 다메섹으로 가게 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예수 만난 자가 누가 살리는 사람 되는 줄 아세요? 살리는 사람 되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그 기후에서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내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그가 예수다. 그가 예수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요. 내가 지금 그렇게 미워하며 더 이상 그 사람하고 관계하기 싫을 만큼 내 마음에 불편한 그 사람이 그가 나다. 그가 나다. 이 소리가 들려지는 사람, 그 사람만이 방향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다. 그가 예수다. 그가 나다. 그가 예수다. 우리 한번 잠언서 19장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다시 17절 처음 보세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누구에게 한 것이라?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래요. 여러분, 앞 전반절만 읽고 후반절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를 구워준 후에 의가 돼. 내 의가 돼. 그리고 다시는 내가 더 이상 구워주는 마음을 갖지 않게 돼. 근데 가난한 자를 구워주는 게 누구한테 하는 거? 누구한테 하는 거? 여호와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 힘이 다 빠졌다. 우리 한번 7절,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뭘 못했어요? 말 못해. 소리는 분명히 들었는데 말을 못해. 눈은 분명히 떠 있는데 뭐 하지 못해요? 보지 못해. 소리는 듣는데 말 못하고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해.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전에 사울이 아니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이 다 빠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로 문제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는 말은 틀린 적이 없어. 내가 예측한 바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내가라고 하는 힘이 살아있는 나는

0: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한 말이 틀린 적이 있나? 절대 살리는 자가 아니요. 그 사람은요, 언제나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옳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고야 말입니다. 증명해 보고야 말아요. 그리고 또요,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줄 아세요? 안 되는 것을 사모해요. 안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해. 내가 살아있으면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살리는 길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살리는 길 위에 서십시다. 아니, 진짜 우리 살리는 길 위에 서십시다. 우리 교회 살리는 교회 길 위에 서가시기를 정말 함께 소원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들 잊지 마세요. 이건 교회 살리는 길이야. 이게 정의야. 나는 외치기 전에 먼저 나를 살피세요. 그리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인지 내 자존심 내세우기 위함인지를 점검하시고 이 먼 죄 사과 분명하지 않으면 같이 합시다. 입 다물자. 입 다물자. 그게 지혜인 거요. 그래서 살리는 길 위에 서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우리에게는 죽이고 싶은 사람, 미운 사람, 관계를 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란다. 그 사람이 나란다. 아버지, 내 힘을 다 빼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서 살리는 자로, 살리는 길 위에 서가시길 원하면 아멘.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중앙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한국고아사랑협회 공동대표 노주연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준비 청년에 의한 고밍아웃 콘서트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고밍아웃은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스스로의 정

0: 정체성을 밝힐 때 사용하는 은어인데요. 편견을 지우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선언을 결심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BS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한국고아사랑협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오래된 노랫말. 이 가을은 마음속 말들이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는 계절인 것 같아요. 서늘한 바람이 불면 문득 그리운 사람의 이름도 떠오르죠. 짧게 빨리 보내는 메시지가 익숙한 시대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눌러 쓴 편지 한 장은 더 오래오래 마음에 남고 간직하게 됩니다. 고마웠던 사람, 미안했던 사람, 문득 보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으로라도 편지 한 통 써보는 거 어떠세요?

조수아가 부르는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저도 참 오랜만에 듣는데 이 곡 오랜만에 듣는다고 바로 문자 주신 여러분들 계시네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편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읽게 해주자. 이 가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 가을밤에는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꾹꾹 눌러 쓰는 편지 한 장 보내지는 못해도 간직하고 있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밤이고요. 생각해보니까 라디오 이렇게 DJ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어린 시절 무한 라디오 애청자, 청취자, 소위 말하는 라디오 키즈였을 때 그 예쁜 엽서전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많이 보내보고 했었던 그리고 전시회도 가보고 했었던 기억이 나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편지를 직접 보내주시지는 않지만 가끔 크리스마스 때나 이럴 때 크리스마스 카드를 회사로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맞아 이렇게 실물로 만나보는 편지는 또 굉장히 기쁨을 주지 않은 생각을 또 문득 해봤습니다. 정말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이 곡이 찬송가는 아니지만 오늘은 왠지 또 듣고 싶네요.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곡이 또 듣고 싶으신지 자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신청곡 보내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한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강찬의 하나님의 편지 그리고 이예지의 편지 두 곡 전해드렸는데 푸하님께서 저랑 마음이 통하셨나 봐요. 이렇게 강찬의 하나님의 편지를 문득 생각났다고 써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한 곡이랑 맞아요. 우리 통했나 봐요. 그리고 라디오 퀴즈가 몇 분 더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아, 손글씨 편지가 귀한 세상이죠. 최여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의 편지 부서가 있어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예쁜 엽서로 보내드리고 새가족에게는 또 3개월 동안 보내드린답니다. 귀한 사역을 하시네요. 얌숙이님께서 사랑의 편지 들으니까 우리 남편이랑 연애할 때 생각이 나네요. 남편은 서울, 저는 부산에 있어서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나고 평소에는 편지로 데이트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편지 아직도 가지고 있네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쉽게 못 버리겠어요. 아우, 달달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얌숙이님께는 이렇게 달달한 사연을 보내주신 만큼 또 달콤하게 커피랑 같이 드시라고 저희 커피빵 선물 보내드릴게요. 강릉 초당 커피빵 세트 얌숙이님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보내주세요. 엘해피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소서.

하셨어요. 러브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준비하고 있고요. 또 8183님께서 깊어가는 가을밤 부모님을 통해 주님 더욱 의지해 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남겨주셨네요.

해피님께서 잠자기 전에 신랑과 성경 읽고 기도해요. 사도행전 1에서 3장 읽었어요. 강서정님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찬양의 가사가 말씀에 나왔어요. 좋아하는 곡이라 신청해 봅니다. 아니 아까도 오늘 왜 이렇게 달달하시죠? 오늘 아까도 커피빵 드렸는데 엘해피님께도 드려야 될 것 같은 달달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엘해피님도 역시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오늘은 초당커피빵 엘해피님께도 보내드릴게요. 가끔 이렇게 저를 많이 부럽게 하시면

선물을 안 드릴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마음이 어떨 때는 약올리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오늘처럼 가을바람 서늘하게 불어올 때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너무 만천하에 자랑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 너무 또 부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7322님께도 선물 드릴게요. 제가 편지 이야기를 했더니 편지 쓰듯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일은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가 찾아오네요. 계절의 변화가 하루하루 느껴지는 요즘 늘 건강하시고 웃을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모레는 한글날이 금요일이라 공휴일이 주일까지 사흘의 연휴가 이어집니다. 모레부터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가을이 무르익는 10월입니다. 풍요로운 계절처럼 일상에도 기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운 추억이 많은 연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며 편지를 써보라 하셔서요. 방송 잘 듣고 있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7322님께는 몸에 좋은 담백한 미세 곰취차 보내드릴게요. 역시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지금처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른 분들 신경 쓰지 않고 저희 제작진만 주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이름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지금 확인이 됐으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주소 남기실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이 되는 시간 안에 보내주셔야 예를 들어서 12시가 넘어가서 당향로 시간에 보내신다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주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CCN 캠프가 방송되는 이 시간 중에 오늘이 아니어도 그 다음이어도 저희 CCN 캠프 방송 중에 주소 확인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선물 잘 받았노라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더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장장98님께서 보내주신 마늘 육족빵 이게 앞뒤로 살짝 그 느낌 있죠? 육족 마늘빵 잘 받으셨다고 아는 할머니 드리니까 마늘 향이 강한데 맛있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시며 협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하는 확인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편지 이야기를 하니까 또 편지 보물상자가 있으시다고 준희빈님 어쩌다 한번 꺼내보면 그 시절이 참 그립다 하셨고 김정임님은 찬양을 들으면 그때 그 시절 20대가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기프티드의 줄을 바라보면은 그래도 좀 최근 곡이 아닌가요? 우리 정임님께서는 최근에 20대를 지나셨나 보다. 젊은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프티드 주를 바라보며 전해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밤 금방 지나가기 전에 다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또 내일 하루 지나고 나면 3일 연휴다 생각하니까 세상이 참 아름답네요. 김명식 지미선입니다. Oh, what a wonderful world.

김명식, 지미선, 오 와러 원더풀 월드 함께 하셨고요. 기프티드 줄을 바라보며 전해드렸는데 스무 번째 스무살이면 어마어마한 장수를 하고 계신데 세 번째 스무살을 보내고 계시다고 알려주셨네요. 자, 항상 이렇게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심이신 CC캠프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은 항상 청춘이심을 응원하고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것 늘 감사드려요. 오늘 편지 이야기에 추억의 편지 이야기가 정말 많이 하이디 8529님도 친구들이랑 서로 나눈 거 박스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가끔 읽어보는데 손발이 오글오글하다고 맞아요. 예전에는 앞에 투 누구누구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멋지게 첫 이 인사를 할까 이 굉장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정말 성경의 그 서신서 앞부분에 보면 누구누구 특히 바울 서신서 보면은 너무 멋있게 인사를 하시잖아요. 요거 굉장히 참고하게 되었던 어린 시절에 그때 그 마음이 또 떠오르면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오글 손발이 이렇게 오므라드 그런 추억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7917님 어느 섬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가요?

섬교회 17년째 살고 있어요. 목사님 따라왔어요. 어머어머. 사랑한다 말하시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선물 드리는 게 이게 참 바다 건너서 섬이라고 하시니까 물 건너가기가 어려운 선물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다음에 살짝 알려주세요. 어디에 계신지.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사랑한다 말하시네 1부 끝곡 함께 하시고요. 저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대한결행 및 호흡기약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함께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교계 뉴스입니다. 최근 금융권을 덮친 대규모 해킹 사태의 여파가 교계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대형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에서 교인 정보와 헌금 내역, 내부 결제 문서 등 수십만 건에 달하는 자료를 탈취한 사이버 공격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두 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정보 시스템 내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을 통보받고 긴급 보안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버와 방화벽 이력을 분석하고 악성 파일을 삭제하는 한편 외부 접속 차단과 비밀번호 변경, 방화벽 교체 등을 시행했으며 사랑의 교회 역시 비상대책팀을 구성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원로들과 고려신학대학원 은퇴 교수들이 소년보 목사 설교에 관한 고신 교수회의 보고서를 참고만 하기로 한 제76회 총회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의 본질은 고신교회의 강단에서 성경과 신학 고백의 권위가 어떻게 지켜질 것인지, 교단의 신학적 판단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교단은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교수회에 맡겨 연구하게 한 후에 보고서를 받아 교단의 신학적 기준으로 삼는 전통을 이어왔다며 이번 총회의 결정은 개혁신학의 가치보다 정치적인 판단을 더 위에 둠으로써 우리 교단의 정체성과 전통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의 보고서가 정치 설교로 강단을 훼손시키는 일을 막는 신학적 기준으로 정당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와 함께 총회의 결정에 정치적 신념이나 인간적인 계산이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탈북 배경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새 교사 건립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종교시민사회가 아이들의 배움터를 지켜달라고 나섰습니다. 261개 종교시민사회단체와 교회들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여명학교 건립을 예정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일부 주민들의 시설 축소 우려와 달리 주민 편의시설은 유지된다며 학생들의 출신과 배경을 이유로 배움터에서 밀어내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탈북 배경 청소년은 분단시대의 피해자이자 통일의 미래를 앞두고 먼저 찾아온 형제 자매라며 이들을 품는 일이 사회통합과 통일을 준비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늦봄 문익환 기념사업회가 최근 주진우 국회의원의 문익환 목사 관련 발언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문 목사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방북해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는 입장문을 내고 1989년 문 목사의 방북은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과 신앙의 결단으로 한 행동이었다며 당시 평양에서 발표된 4.2 공동성명은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과 그 뒤로 이어진 남북대화의 토대가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CBS 교계뉴스 정원이었습니다.
1: CBS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2: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For him be thou my vision.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레나 마리아의 You've got a friend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바람내음님께서 오늘 집 뒷산을 오르다 보니 길가에 구절초들이 하나 둘 피어나고 있더군요. 만개 열매들도 더할 나위 없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반전이 있는 네 가을아 하고 불러봤는데 아니요 내 이름은 갈이에요. You've got a friend 여기 보면은 winter, spring, summer 이렇게 순서가 겨울, 봄, 여름 그리고 가을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 가을이 갈 하면서 가버리지 않게 꼭 잡아두고 싶습니다. 구절초 오랜만에 듣네요. 만개 네 오랜만에 듣습니다. 구절초 이 꽃이 그 하얗게 상당히 물이 지어 있는 거 보면은 아주 그 소국 그 안개꽃 살짝 큰 국화꽃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은은하게 예뻐서 굉장히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 백의 민족 같은 너무 나갔나요? 네 구절초 꽃이 예쁘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까 선물이 거의 음식 선물이라 이게 참 섬에 들어옵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선물을 보내시는 입장에서는 살짝 이게 어떨지 잘 모르겠어서 어머 그러시군요. 군산 계야도 교회를 섬기고 계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이제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데 춘천 주변에도 아주 시골 목회를 하시는 많은 또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신안 네 거기에 한번 그 성지순례처럼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희 회사 직원들이 버스 이렇게 이동해서 신안에 그 전해져 오는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교회에서 내려져 오는 선교의 역사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서 놀랐었던 그때 그 추억이 그래서 섬 목회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의 그 정말 존경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좀 마음 같아서는 음식을 보내드리고 싶지만 혹시 7917님께는 그래서 저희가 넘어가도 선물 한번 드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정말 섬 목회하시는 목사님 너무 그리고 사모님 목회하시는 모든 분들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 드라이기 선물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윈세프에서 드리는 아주 좋은 드라이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 지금 준비한 곡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5681님께서 5681님도 지난번에 제가 드라이기 선물 드렸었죠. 저희 손녀 유하가 하시면서 사연 주셔서 우리 유하에게 선물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년 대학교 입학해도 주일마다 집에 와서 서산 성결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교사와 또 학생들 가르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말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고 신청하신 곡 함께할게요. 파이디언 선교회 나는 예배자입니다. 창수님 신청하신 리컬러 하나님의 나팔소리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만 바라볼지라 8023님께서 지난 주일 예배 전에 찬양 시간에 주만 바라볼지라로 찬양했는데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셨다고 아마 찬양팀 봉사하시지 않을까? 찬양팀 섬김을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청하신 곡은 오늘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주만 바라볼지라 전해드릴게요.

CBS 워시 콘서트 치유회에서 전해드린 주만 바라볼지라. 앞서 리컬러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파이디온 선교회 나는 예배자입니다도 함께 하셨어요. 그림자님, 병원 재검사 하기로 하셨다고, 관리 평소에 잘할 걸 이렇게 후회하신다는 사연을 비공개로 보내셨는데 응원하려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청하신 곡 저희 보내드릴 테니까요. 찬양 들으시면서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또 다시 재검 받으시고 또 결과 나오면 앞으로 잘 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화이팅 외쳐드릴게요. 주님의 공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계절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 이 계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곡이 왠지 이렇게 가을에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스도의 계절 지영의 찬양도 그리고 여러분 아마 올가을에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홍순관 곡까지 전해드리려고 해요.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바라본 계절이 정직하기를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 계절이 파괴되지 않기를 끝없는 문명의 번식으로 저 아름다운 햇살이 그늘이 되지 않기를 다만 우리들이 흘린 눈물로 이 세상이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홍승관, 지영의 그리스도의 계절, 또 앞서 손예시 믿음의 고백 전해드렸습니다. 아린님께서 행복한 가정의 곡을 청하셨는데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들으려고 해요. 신청하신 곡은 다음에 이삭 죽기 때 꼭 전해드릴게요. 스티븐님께서 드디어 오늘 예식장 예약하며 본격적인 결혼을 준비하는 딸과 주님의 가정을 만들고 가꾸는 얘기를 나누며 CCM 캠프 함께하고 있는데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딸과 예비사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오늘은 이 곡이 딱일 것 같아서 행복한 가정이 부르는 행복한 가정 손예찬 솔로 아이의 목소리로 함께하는 곡입니다.

행복한 가정. 정말 이찬양 가사처럼 우리 그렇게 가족과 함께 좋은 것, 나쁜 것 서로 나누면서 위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신청곡 남겨주신 분들 많으셨는데 역시 제가 이삭줍기 사용할 때 항상 잘 쓰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요. 와이러니님께서 맞아요. 이 곡을 정말 많이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살짝 어디에 이어가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게 됐네요. 좋은 곡, 특히 해외 CCM 이렇게 좋은 정보도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더프스털스의 Light of the Sky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시고요.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스마트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다리던 전시가 시작되는 날, 또 음반이나 책이 발매가 되는 날, 꼭 가보고 싶던 가게가 문을 여는 날,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맞춰서 문이 열리길 기다리며 달려가는 일. 또 요즘 오픈런이라고 해서 이른 아침부터 외투와 의자, 담요까지 준비하고 문 열기를 기다리는 모습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며 찾는다는 건 대단한 정성이죠. 그 열정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달려가게 하고 집중하게 하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 자리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뭔가를 절실하게 기다린다는 거는 참 좋은 일 같아요. 삶의 활력도 되고 또 내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 그게 어떤 대상이든 간에 예, 확실히 에너지는 되더라고요. 유재범 삶의 자리에서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합니다. 기다리는 기쁨 당향노죠. 제가 이러실 줄 알았죠. 가브리엘님 오셨고요. 멋쟁이님이 신청하신 곡 할렐루야 걸어놨습니다. 굿송 앨범에서 지미선이 부르는 곡입니다.

6018번님의 신청곡 좋은 씨앗 더 좋은 세상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출첵해요. 쉬는 날마다 듣긴 해도 또 글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도 축복받은 하루로 보내세요. 베리베리님, 아니 쉬는 날마다 찾아오시는 거 이것도 쉬운 거 아니거든요. 감사합니다. 담비님, 아르바이트 집 앞에 원하는 시간이 생겨서 지원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픈하는 곳인가 봐요. 아이고, 오픈하는 곳이면 일이 많을 텐데. 그래도 딱 원하는 시간이라고 하시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니바람님 감사하고요. 집에서 조이포유 듣고 있으면 시간 진행자들 기다리게 되고요. 또 게시판 보면서 자주 보이는 분들 익숙해서 가족 같고 보이지 않으면 궁금해지고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희도 자주 오시다가 갑자기 소식이 좀 끊기거나 뜸해지면 어디 가셨나, 요즘 바쁘신가, 뭐 하시나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마음이죠. 예, 그래서 가족이라 우리가 부릅니다. 청소하는 영배씨님의 신청곡 믿음 따라 어노인팅 앨범에서 들을까요?

최여사님의 글을 보고 요즘 안 보이는 분들 궁금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마야님이 아이 창에만 안 나타나고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아름다운 한대님은 전 늘 잘 듣고 있죠. 그냥 안부차 남겨봐요. 감사해요. 얘기 한마디에 또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기쁩니다. 주리가 부른 세상 그 자리에서 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제가 붙은 곡 어노인팅 믿음 따라 두 곡이었고요. 주아랑님 근무 중에 듣고 있어요. 오늘은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네, 좀 쌀쌀하죠. 듣고 싶은 찬양 한홍재 목사의 꿈꾼다 오늘도 언젠가 내게도 예, 이 곡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얼음새꽃으로 오셨군요. 아도니스로 인사를 했었는데요. 오늘부터 얼음새꽃입니다. 탄생화가 복수초인데요. 한글 이름이 얼음새꽃이더라고요. 예쁜 한글 이름 있는 거 뭐 몇 해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바꿨습니다. 이제는 얼음새꽃으로 만나요. 당양로 처음으로 이제 새 닉네임 올리려고 오전부터 기다렸어요. 네, 얼음새꽃 예쁩니다. 잘 고치셨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청하신 곡 나무에는 목소리로 이어서 들을게요.

0: 두 분의 목소리를 같이 들으니까 진짜 비슷하다 싶어요. 나무엔 한홍재. 얼음새꽃님, 예, 닉네임 한 번 더 불러봅니다. 나무엔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지 들었고요. 해리와 해피님께서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과 진한 브라운이 함께 당양로 듣고 있습니다. 이 둘의 조화, 예, 좋죠. 브라우니를 먹고 있으니까 브라운 워십의 복음 들고 가 듣고 싶어집니다. 가을 색상은 브라운, 디저트는 브라우니, 내가 듣고 싶은 브라운 워십. 이거 무슨 라임이죠? 브라운, 브라우니, 브라운 워십. 네, 브라운 워십의 복음 들고.
1: 우리의 따스한 동정으로 조각난 마음들의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두려움을 쳐내는 신뢰와 서러움 뿌리치는 격려를 더한다면

0: Amen.
1: 브라운 옷이 복음 들고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아주 진한 브라우니를 먹는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꿈꾸는 행복님이 신청하신 곡도 이어서 들을게요. 길이 되신 예수, 오직 예수라는 곡과 같이 있는 버전입니다. 디아코니아 앨범에서 듣죠.

길이 되신 예수 오직 예수 In Christ Alone 디아코니아 앨범에서 들었고요. 1부 끝곡은 마커스 워십 앨범에 있는 주가 주 되심을 이 곡입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향란이 부른 가을의 기도. 오늘 내일은 이렇게 가곡으로 좀 2부 첫 곡을 채워볼까 합니다. 가을 느낌이 물씬 나죠. 지은 엄마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따뜻한 찬양곡 많이 들려주세요. 네, 2부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고요. 써님3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일하면서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님도 늘 듣고 있는데 출첵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원님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웃음소리는 또 미소 짓게 합니다. 늘 고마워요. 저도 감사합니다. 좀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웃음소리를 좋아해 주셔서 또 많이 웃으려고 합니다. 사랑하우님, 매일 이어폰으로 들려오는 정원님 목소리 들으면서 일하느라 인사할 타이밍 꾸준히 놓치다가 오랜

만에 인사해요. 샬롬. 네, 샬롬입니다. 가브리엘 님이 이 좋은 계절에 더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하시면서 주께 가까이 이 신청해 봐요 하셨어요. 주께 가온이 아니고요. 주께 가까이. 마하나임 님께서 옹기장이와 조수진이 부른 주께 가오니를 신청하셨거든요. 이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잃지 않게 하소서. 제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하나임님의 기도와 함께 주께 가오니 옹기장의 조수진이 함께 불렀고요. 가브리엘님, 주께 가오니 맞죠?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또 덕분에 주께 가까이 남미워십 찬양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러블리포스님이 주일 아침에 우리 찬양대 입장송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마 주께 가오니인 것 같아요. 주님의 살림, 작은 교회에서 연로하신 세 분 권사님. 예, 매월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는데 가는 길에 예쁜 가을 꽃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권사님들의 환한 웃음을 기대합니다. 아, 주님의 살림,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요.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꽃을 받고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코스모스님, 오늘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려요.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신청하신 곡 예람 50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예람어심 내 안에 사는 이 목마른 사슴 함께 들었습니다. 16111번님 오셨어요. 우리 신랑과 하나 된 지 3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사소한 일 때문에 다퉈서 결혼 기념일인데 어떻게 하지 고민을 좀 했는데요. 먼저 사과톡 보내줘서 마음이 녹았어요. 오늘 기념일인데 제가 늦게 퇴근해서 그냥 넘어갈 것 같거든요. 항상 부족한 나를 맞춰줘서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중일 씨. 오래오래 티격태격하며 행복하게 살자유. 사랑해.

까지 들었습니다. 이거 녹음해서 들려주신다고 했거든요. 1611번님, 서로 기대도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투닥투닥 하는 거죠. 행복하고 또 서로가 있어 든든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쭉 이어지길 바라면서 두곡 함께 했습니다. 한빛이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반갑습니다. 샬롬이고요. 뭉게구름님,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와서 고구마를 한창 수확하고 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요. 올해는 고구마가 풍년입니다. 모든 풍년이란 얘기 들으니까 좋네요. 가을 햇볕 그래도 따가우니까 잘 무장하고 나오셨죠? 푸른 동사님, 산새 소리 또 고향 마을에서 가끔 짖는 소리들로 정겹습니다. 짖는 소리, 뭐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있고 소가 우는 소리도 있고 열어주셔서 태연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가는 길이에요. 이제 학교 그만두시고 카페 하시나 보다, 그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에베네셀님, 몸이 아픈데 혼자 있으니까 좀 힘듭니다. 찬양 듣고 힘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기도와 함께 신청하신 곡 들려드릴게요. 아미가 부릅니다. 터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한빈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은 Way Home 앨범에서 들었는데요. 경환선님, 추억님이 함께 신청하셔서 들었습니다. 유진이님, 지난 주말에 언니들과 또 조카들과 좋은 시간, 맛있는 식사하고 즐겁게 보내고 왔거든요. 근데 담이 걸렸는지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아이고, 며칠째 지금 고생하시네요. 약 먹고 파스 붙이고 있는데 병원을 가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한결같은 정원님의 목소리가 참 좋아요. 아유, 어떡해요. 담 걸리면 너무 불편하고 아픈데 병원에 가시는 게 맞나?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요. 좋은 친구 209님은 어머니 진료 중이시래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패밀리님께서 우리 강선영 집사님 신앙의 롤 모델이었던 엄마의 빈자리 그 빈자리 때문에 문득문득 눈물이 날 때가 있겠지만 늘 그러셨듯이 힘내시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잘 회복되길 기도할게요. 부모와의 이별은 생애 한 번뿐이니까 연습할 수가 없는 슬픔인데 저에게도 머지않아 다가올 거 생각하면 가을 하늘만 봐도 먹먹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연습해서 이걸 뭐 각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라는 다짐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오늘 끝곡은 홍혜진, 진아의 목소리로 주만 바라볼지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쌀쌀합니다. 다니실 때 겉옷 하나쯤은 더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따뜻한 거 드시고요.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이 낳은 위대한 찬송가 작가 찰스 가브리엘이 작시 작곡한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분의 거룩하심을 각자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굳은 결의를 담은 찬송인데요.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주님을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도 그런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지녔던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성경적 배경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전합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잣 좋아하세요? 홍천 풍천리 잣나무 숲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00년 잣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과 수달, 삭 등 많은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처했습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인데요. 11만 그루의 잣나무가 사라집니다. 풍천리 주민들은 양수발전소 반대운동을 8년이나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주민 이창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1: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0: 새로운 삶은 어떤 걸까요?

0: 이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아버님과 같이 잣을 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잣을 따면서도 실은 저희는 생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자연에서 이 잣나무가 100년을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나무가 베어진다는 거 사라진다고 했을 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들은 그거를 지켜보자고 바램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 한쪽에는 나무의 가치를 알게 된 새로운 삶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번 결정된 것,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도 그냥 가겠다는 삶이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놀랍기만 하여라. 이 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 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집 시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자, 이제 여러분께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1: 손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걸까요? 4,000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어요. 아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

0: K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10월 8일 목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계절의 이음새 속에서 또 한 번 거룩한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밤 머물던 어둠을 거두시고 새로운 빛을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염려와 불안, 거짓과 불신의 그림자도 깨끗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매일 마주하는 반복적인 일상이지만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참된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상처와 대립으로 묶여있는 이 땅의 남북관계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적대감이 사라지고 갈등과 대결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념과 체제의 벽으로 갈라진 이 민족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화해와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대립의 땅이 아닌 열방을 향해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탄식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이들과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아침의 기도, 서울시 강남구 다움교회 양승헌 목사였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아침 CBS 새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웅재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찬송가 509장, 거친 세상에서. 향기로운 나무가 전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알리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120절까지입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언제 위로해 주실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가 비록 연계 그을린 가죽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율례들만은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이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저 교만한 자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진실합니다.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핍박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거의 다 죽여놓았지만 주님의 법도를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주님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악인들은 내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는 주님의 교훈만을 깊이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시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내 희망을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주시고 내 소망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님의 율례들을 항상 살피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를 주님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다 헛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이 몸은 주님이 두려워서 떨고 주님의 판단이 두려워서 또 떱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L 여성합창단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지혜가 부르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어서 류지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0: 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입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5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으로 말씀이 성취되면 이방 왕도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자 하고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가족들, 직장 동료들, 믿지 않는 이웃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왜 그럴까요? 어쩌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성공과 힘의 논리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해야, 우리가 힘을 가져야 보여지는 분은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성취될 때 바로 세상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먼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람의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앞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보낸 편지와 제안을 받았던 두로왕 히람이 반응하고 있는 장면이죠. 거기에 보면 크게 기뻐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히람 왕은 다윗 왕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람은 평생 다윗의 곁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직접 지켜본 산 증인이었어요.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전쟁과 고난, 그리고 내 아들의 때에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히람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죽은 후에 어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안해지고 정복전쟁이 그치고 이제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당당하게 지혜롭게 히람 왕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면서 히람은 솔로몬의 말솜씨에 반한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아들 솔로몬의 때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성취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히람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히람은 바알을 섬기던 이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신들의 이름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겼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 우리를 인정하고 교회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까요? 우리가 말로만 장황하게 교리를 설명하거나 입술로만 신앙을 외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실현되어질 때에, 그 삶의 열매로 보여질 때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 걸 알겠어.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약속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면 하나님은 그 삶에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의 편지를 받은 히람이 다시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서로 성전 건축을 위해 물자를 교환하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9절 말씀은 매우 흥미로운 장면인데요. 백향목과 잣나무를 레바논에서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로 운반하겠다라는 탁월한 물류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당시 두로는요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해양 물류에 대해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엄청난 항해술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이 제목들을 이스라엘까지 배달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11절에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당시의 두로는 해양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땅에는 농경지가 턱없이 부족해서 식량난을 겪으며 무역을 통해 물자를 공급하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던 밀과 맑은 기름을 주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고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고르는 약 220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밀 2만 고르면 약 4천 톤 되는 어마어마한 양인 것이죠. 또 맑은 기름은

0: 당시 최상급의 올리브 기름입니다. 성전에서나 쓰이던 고급 기름인데 그걸 4,400리터나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특별한 모습이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왕궁을 짓거나 신전을 지을 때는 보통 주변 약소국을 침략해서 노예를 끌어오고 자원을 약탈해서 피와 땀을 착취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건물을 지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솔로몬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아름답게 윈윈하며 신뢰를 쌓는 모습은 결국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지혜는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잘나서 모든 것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서로가 상생하고 신뢰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죠.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 모든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이죠. 근데 단지 여호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가 아니라 그의 말씀대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내게 지혜를 주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다윗에게도 내가 그의 날에 사방의 대적으로부터 평온을 주어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12절에서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침묵이 임하고 평화의 언약이 체결된 것은 바로 그 과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이루신 열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맺는 정치적인 조약은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이 평화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찾아오는 갈등과 막힌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처세술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려가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히람 왕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서로 화평의 협약을 맺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히람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았죠. 단지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 약속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아내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목사였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고서연이 부르는 나의 안에 거하라. 글로리 남성 사중창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대형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에서 교인 정보와 헌금 내역, 내부 결제 문서 등 수십만 건에 달하는 자료를 탈취한 사이버 공격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두 교회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정보 시스템 내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황을 통보받고 긴급 보안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버와 방화벽 이력을 분석하고 악성 파일을 삭제하는 한편 외부 접속 차단과 비밀번호 변경, 방화벽 교체 등을 시행했으며 사랑의 교회 역시 비상대책팀을 구성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원로들과 고려신학대학원 은퇴 교수들이 손현보 목사 설교에 관한 고신 교수회의 보고서를 참고만 하기로 한 제76회 총회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어제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의 본질은 고신교회의 강단에서 성경과 신학 고백의 권위가 어떻게 지켜질 것인지, 교단의 신학적 판단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교단은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교수회에 맡겨 연구하게 한 후에 보고서를 받아 교단의 신학적 기준으로 삼는 전통을 이어왔다며 이번 총회의 결정은 우리 교단의 정체성과 전통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탈북 배경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새 교사 건립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종교시민사회가 아이들의 배움터를 지켜달라고 나섰습니다. 261개 종교시민사회단체와 교회들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여명학교 건립을 예정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일부 주민들의 시설 축소 우려와 달리 주민 편의시설은 유지된다며 학생들의 출신과 배경을 이유로 배움터에서 밀어내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탈북 배경 청소년은 분단시대의 피해자이자 통일의 미래를 앞두고 먼저 찾아온 형제 자매라며 이들을 품는 일이 사회통합과 통일을 준비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늦봄 문익환 기념사업회가 최근 주진우 국회의원의 문익환 목사 관련 발언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문 목사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방북해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CBS 교계 뉴스 정원이었습니다.
0: CBS

0: 곁에 CBS 라디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입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52살 먹은 김 부장이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넥타이를 메고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간

곳은 회사가 아니라 공원 벤치였습니다. 점심이 되면 도시락을 열었고 저녁 6시가 되면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력서 한 장 다른 곳에 쓰지 않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본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중에 점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의 긴박함을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로 일곱 번을 반복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지 않아도 제자들 심령에 짙게 깔려 있었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그들을 압도해 목을 조여가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마음에 예수님이 소망의 빛을 던지세요.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 제자들에게 엄습한 이 근심을 우리 주님이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는 현실의 고난과 역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헬라어로는 에이스 카란 게네세타이, 그래서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다. 미래 직설법입니다. 기쁨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기쁨이 될 것이다. 근심이 끝나고 이제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근심이라는 너희 마음의 형질이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제자들에게는 근심이었지요. 예수를 따랐던 인생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이 십자가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십자가의 근심, 그때 그 잠 못 이뤘던 밤이 부활의 새 아침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안에 부활을 잉태하는 능력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21절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설명하십니다. 얘들아, 여자가 해산할 때가 오면 해산의 고통 때문에 미리 근심하지 않냐. 그러나 그 고통을 치르고 아기를 품에 안고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생명을 출산하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통은 생명이 태어난 순간 고통이 생명으로 형질 전환되는 것입니다. 근심 안에 무슨 오묘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자의 십자가는 고통이요, 종말이요, 그냥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거기에는 부활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부활을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무엇이 죄인들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갈라놓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죄인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머물러 계시지도 않아요. 자기 범죄에 대해서 자기가 벌받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르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는 구속적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머물러 계시면서 아들의 희생과 순종을 응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십자가의 고통은 반드시 기쁨으로 변화되는 날이 온다.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근심과 걱정을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첫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내 걱정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온 걱정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갖게 된 근심이다. 이게 맞다면 그의 근심은 반드시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이들의 시선은 계속 주님을 향해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죽음을 앞두고 세상은 예수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는데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이 근심, 주님을 향해 갖는 근심이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갖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기쁨으로 변화되는 날이 옵니다. 주님이 그 근심 어린 시선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그 시선 앞에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22절에 약속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의 시선이 분명히 나 예수를 향해 있는 것이냐, 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향해 있는 것이냐, 그것이 지금 잘 안 되어서 속상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노니 반드시 너희 인생 한복판에 내가 나타나는 날이 온다. 22절이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무엇인가 내 인생에 기쁜 것을 가지고 나타나신다는 건 믿으셔도 돼요. 내 근심했던 그 일 성취하시러 내 인생에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근심입니다. 전자가 근심의 방향성이라면 이것은 근심의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근심과 걱정은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직장 떨궈질까 봐 염려가 되고 미래가 자꾸 불안해지고 자녀 인생이 어떻게 될까 봐 자꾸 걱정이 돼요. 이런 거는 다 사적인 근심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적인 근심일지라도 이 근심 걱정에 하나님이 머무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근심은 달라진다는 거죠. 사적인 근심이 창조적 고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린 죄인들 보십시오. 그들의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죄인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자기의 사적 십자가에 초대해 드렸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끝나자마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 십자가의 고통이 일순간에 기쁨의 통로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죽어서 지옥 갈 자가 갑작스럽게 죽어서 천국에 가는 자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분께 말할 겁니다. 주님, 그 마지막 순간에 제가 죽어가던 십자가에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이 머무르실 자리를 드린 것은 은혜 중의 은혜였습니다. 그 한순간으로 인해서 저의 고통은 완전히 기쁨으로 변화되었군요. 여러분, 어떤 근심이 그냥 자기 근심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서두에 그 김부장처럼 스스로 끌어안고 끙끙 앓는 근심. 바위가 오래되면 이끼가 끼듯이 사람의 마음도 오래되면 뭐가 끼잖아요. 근심 걱정이
염려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나중엔 상처가 되죠. 내가 지었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되지 않고 내 안에 내장되어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내 안에 영혼의 찌꺼기가 돼요. 이런 거 끌어안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 안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근심 때문에 뼈가 녹아내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기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은 스스로 뉘우쳤다, 원어로의 뜻으로는 슬퍼했다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근심에 갇히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 근심의 자리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 근심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은 예수를 죽인 자로 영원히 오명을 쓰고 기록될 것입니다. 자기 근심 감당하고 끝났기 때문에. 반면에 유다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 보십시오. 나는 그를 모르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세 번을 부인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주께서 그를 돌이켜 보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의 눈빛과 통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무너져 내립니다. 밖에 나가 통곡했다 했습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시선을 튀겨내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근심 해결하겠다고 목숨 놓지 않고 주님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로 돌아가서 뭔가를 다시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 사람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근심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끌어안는 자, 그리고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가져간 자, 이것은 작은 차이 같지만 나중에는 하늘과 땅 차이. 전자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뜻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후자는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 인생의 어느 순간에 깨달았을 때 깨끗이 인정해요. 그리고 그 근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용기를 갖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진 자라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세상 근심 이제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세문안 성도님들이 가진 모든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되려면 조건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그 근심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 근심의 내용을 털어놓으시면 돼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고백하고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심은 어느 순간 해결되어서 아, 내가 바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기쁨이 찾아온 것이구나 확인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주님이 이끌어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 여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한 조각들, 지워버리고 싶은 그 조각들일지라도 터치하시면 그것이 변화되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건 믿으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보세요.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잔치에 예수님이 지금 청함을 받아 와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데 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본 마리아가 그 근심을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손길이 닿자마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오늘 본문과 같은 동사의 원형인 기노마이를 썼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 어떤 근심이든 변하여서 포도주가 될 수 있다. 내 근심도 그렇다. 관건은 네 그

마음의 방에 그동안 쌓아놓았던 근심 염려의 찌꺼기들, 상처의 조각들,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토설하지 못했던 내 연약한 모습들, 내 얼굴을 그래서 홀로 있을 때는 어둡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이 만지시는 역사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22절 우리 믿음시로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인생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내가 너를 본다고 했지? 내가 너를 찾아왔지?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건 믿으세요. 이제 성찬이 시작되잖아요. 성찬은 뭐냐? 내 손에 그동안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그 근심의 손 펴서 주님의 식탁 앞에서 이 근심의 손에 주님의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 잔을 받을 때, 떡을 받을 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께서 이제 채워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이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근심이 변화되어 기쁨이 되리라.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나,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끌어안고 있지 않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도 스스로 감당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찌꺼기도 주님 앞에 낱낱이 갖고 와서 겸손히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을 보게 하시고 서서히 내 얼굴에 햇살 돋으며 내 인생 속에 새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이 성찬이 바로 그 첫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SBS
1: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0: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 1분으로 담아내는 우리들의 이야기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27팀에게 총 상금 2천만 원을 나눠드립니다.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제2회 CBS 쇼폼 공모전을 검색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02-2650-7942 02-2650-794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2: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 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이 6계명입니다. 그죠? 사람을 죽인다는 일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인죄는 안 저지르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엄마 바보, 6살 되어 보이는 꼬마가 엄마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안 사주는 엄마에게 한 말인데, 살면서 남에게 바보라고 해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바보는 욕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살인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설명인데 라가라는 말이 바로 바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이 꼬마도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그것도 엄마에 대해서. 이 말씀 외에도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남을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낫다거나 마태복음 18장 6절, 18장 8절에서는 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손을 찍어버리는 것이 낫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손을 자르고 눈을 상하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청년은 신실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일까?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십계명은 서울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 십계명을 세우신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네. 바로 그것이 평양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 곧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덕, 예, 덕을 추구한다, 덕을 세운다, 뭐 그런 말이 있죠. 덕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두 가지입니다. 아레테와 디카이오스네입니다. 예, 이 두 단어는 본질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 자체의 능력과 성취를 강조합니다. 예. 덕, 나는 꼭 그렇게 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인간 자체의 능력과 성취를 강조하는 반면에 디카이오스네는 하나님과 영혼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예. 내가 열심히 해서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하는 것이 아레테이고 내가 살인을 하거나 남을 괴롭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시고 내 영혼은 파괴된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디카이오스네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디카이오스네 기차를 타라 하셨는데 그 청년과 바리새인들은

아레테 기차를 탄 것입니다. 즉 나는 남을 죽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옳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한 나는 너무너무 신실하다는 것이 아레테 기차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레테 기차를 타고 열심히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남들에게 화도 내지 말아야 하고 바보라고도 하지 말아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린 전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네? 말도 안 돼.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아? 네가 틀렸어. 예.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디카이오 순회 기차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까 내가 남들에게 분통을 터뜨린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보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만나서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내고는 참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다스리려고 애를 쓰자 나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가지라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예, 동생 아벨을 돌로 찍은 예, 그런 살인자입니다. 가인의 후예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7배의 벌이 77배로 늘어났습니다. 예, 무려 11배. 다 한마디로 말해서 증오의 증폭을 말합니다. 증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치해버리면, 내버려두면 반드시 증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상대방이 지나치는 말로 가볍게 한 것인데 나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예, 찔림이 되었습니다.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은 싱글거리고 있는데 내 표정은 아니요, 철천지 원수를 만났냐 싸늘해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증오를 내버려뒀더니 11배가 증폭된 것입니다. 이 여섯 번째 계명은 증오는 곧 살인이며 그러므로 증오심을 반드시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이 증오를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종교도 있죠. 회교 같은 데는 테러를 감행하고 막 이러거든요. 예. 불교에서는 공, 빌공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집착과 욕망을 배제하는 법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중생들에게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숨이 산을 넘는다. 성철 스님은 홀로 암자에 직거하며 끝없는 수행으로 자신을 다스렸으나 예,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보지도 못한 중생들에게 지은 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수미산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수미산은 전설에 나오는 가장 높은 산. 다시 말해서 자신을 다스렸으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

으로 다스렸으나 끝내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증오심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레테 기차를 타면은 증오를 내 능력으로 다스리겠다는 그 기차를 타면은 실패를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증오를 다스리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먼저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가장 먼저 떠나야 할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눈에 띈다는 얘기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일들은 곧 살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쌓아놓으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목록을 보면은 우리들이 일상에서 너무너무 흔하게 저지르는 일들입니다. 예.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죠. 잘난 척하죠. 거룩하지 아니하죠. 예. 절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예. 이런 목록들을 잘 알아서 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예. 무심코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목록들을 알아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부터 알아야 합니다. 예. 육체의 일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음행과 호색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술술을 부리고 당을 짓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이유도 남을 참소하고 해방하며 이간질시키는 목적도 자기 몫을 잘 챙겨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어네스트 베커 교수가 그의 책 죽음의 부종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인류학은 인간이 타고난 죽을 운명에 대한 의식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이다. 예. 악과 번제는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말인데 세상에는 수많은 범죄들 우발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 예, 수도 없이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범죄의 근본 원인은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즉 살기 위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예.
같이 생명 생명 이렇게 하는.

근데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푸시케와 조에라고 하는데 푸시케는 이 육체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조에는 영적인 생명. 여기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네. 살기 위해서 그 범죄들을 저지르는 예. 자고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영적 생명을 잃을 것이며 자신의 육적 생명을 버릴 때 오히려 영적 생명을 영원토록 얻게 된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살인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영적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자기의 육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라가라, 남에게 증오를 품거나 밀어나나 미혹, 비방하는 그런 것들을 살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이 육체가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당 종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게 하는 영적 작용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빛, 영적 생명을 받아들이는, 키워나가는, 양육하는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영적인 빛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아까 아레트가 뭐라 그랬죠? 예, 덕을 쌓는데 인간의 능력과 성취에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패한다. 예.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증오 문제를 푸는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증오의 문제를 풀라고 하였는데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결단코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인간의 능력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는 향도 피우게 하고 고행도 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 정성이 그 신을 감동시킬 거야 라고 가르치지만 오로지 참다운 기독교에서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카이오순의 기차를 타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곧 생명입니다. 그 빛을 이 질그릇과 같은 육체에 담았습니다. 육체라는 질그릇은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언젠가는 깨어져 버립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질그릇에 담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우겨쌈을 당하면 그렇게 만든 사람을 미워하고 가능하면 죽이고 싶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억울해하고 낙담합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증오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죽으면서까지 원한을 품습니다. 나를 거꾸로 뜨리는 사람은 복수하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그저

0: 어차피 무너질 이 장막집에 가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집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신령한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영적 생명의 회복에 있습니다. 신령한 몸을 덧입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영적 생명을 회복할 때 억울함과 증오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육계명화는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기쁨과 평강이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다 일어나서 가야 되겠죠? 예. 하나님을 아련하겠다고 예물까지 들고 제단 앞에 나왔더라도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고는 일어나서 그 형제를 찾아가 화해한 다음에 제단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형제와의 불화가 곧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깨달음과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네. 살다 보면은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의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형제들이 싸울 때 부모님의 마음은 아픕니다. 그죠? 하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왜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나와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픔, 그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 아픔을 언제나 상기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불가능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옵소서. 그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그 사람에게 사과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포이에마 예수교회 신우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743-4093번입니다.

CBS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독립 예수로만 알고 일생 살아온 야고보입니다. 그가 살아온 세계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러한 삶입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 우리는 아무도 이런 줄 생각지 못합니다. 속고 살면서 속고 사는 줄 전혀 알지 못하며 속여도 속이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아주 익숙한 문화권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잘 길들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바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온통 이 세상은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다른 생각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무도 그 욕심대로 살다가 그 결과가 사망인 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사람들은 이 늪에 빠져 헤매이면서도 아무도 이런 사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설령 안다 해도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러니 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세상에서는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수평적인 관계성이라면 이제는 수직적인 관계성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그 책임이시기도 합니다. 이 책임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였습니다.

0: CBS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5: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4: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마른 낙엽을 밟으면 바스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나죠. 입속에 수분이 줄어서 작은 힘에도 쉽게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힘을 뺀 낙엽들이 바스락바스락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네요.

이렇게 계절은 달력보다 먼저 소리로 소식을 전해오나 봅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그런 낙엽을 쓸어가는 바람 소리. 조금씩 달라진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가을에 한가운데까지 와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 같아요. S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목요일 아침입니다.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달달달달.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Good Music Station. CBS FM.

은혜와 사랑의 두 시간 감사합니다. 이완우님, 구원의 은혜 하루 되시기를 바래요. 타이거님, 반갑습니다. 패티 페이지, 올드 러기드 크라스, 갈보리 산위에였고요. 그리고 마리아 잭슨, 스윗 아우러 프레이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흑인영가 가수의 그윽하고 깊은 목소리가 가을 아침과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데니보이님은 한국생활 1일차 방송 출첵합니다. 새벽에 듣는 방송을 고대해왔어요. 두 달 동안 아침 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와, 해외에서 들으시던 애청자분이신데 한국을 들어오신 거군요. 두 달 일정으로. 고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실까요? 즐겁게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0월 8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게시판에 글 써주세요. 문자 참여하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소이라님께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소이라님을 응원해 주세요. 사업을 시작하시네요. 편의점, 대평 다위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시래요. 예, 이거 준비하시는 동안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잘 되시면 좋겠어요. 신청곡 띄워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파는 일 하시지만 우리 소희라님의 커피는 제가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커피 쿠폰 발송할게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나의 죄를 씻기는 그리고 쌍문동 할머니님 신청하신 Amazing Grace였습니다. 항상 아침 이동 중에 들었는데요. 오늘은 편안한 공간에서 Amazing Grace로 아침을 엽니다. 보금자리 다음 주에 이사합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코스모스님, 닉네임이 가을이네요. 코스모스님. 당분간은 비 소식이 없으니까 코스모스님 댁 이사하실 때도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휴, 마라나타님은 어제 새벽에 침대에서 낙상을 하셨대요. 다행히 앞으로 넘어져서 이마에 상처만 있을 뿐, 만약에 뒤로 넘어졌으면 뇌진탕 혹은 뇌출혈로 이어졌겠죠. 원래 계획은 코로나 예방접종 그리고 독감 주사 맞을 예정이었으나 고열로 인해 접종을 며칠 후로 연기했습니다. 뒤로 넘어지지 않게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낙상이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낙상하고 또 넘어졌다는 사연들이 종종 들어와서 특히 어르신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했더니 사연으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나이가 들면 넘어지고 나서야 아, 내가 넘어졌구나. 왜 내가 넘어졌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미리미리 조심한다면 조금은 사고를 더 예방할 수 있겠죠. 아유, 마르나타님 더 큰일 날 뻔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주님이여 이 손을. Wonderful peace.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로 이어지는 접속곡 메들리 함께하죠.

오빠 속촉이라는 단어 아시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는 말입니다. 치킨이나 빵을 수식할 때 쓰이죠. 겉바 속촉. 이렇게 음식에는 맛있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사사기 속 말씀을 읽다가 기드온을 보면서 부정적 의미의 겉바 속촉 같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는데 기드온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거절했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후 미디안 왕들의 옷과 장식품으로 자신을 치장했고 아내를 많이 두면서 왕처럼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왕이 아닌 척 했지만 속으로는 왕처럼 산 거죠.

헙의 아들 이름을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의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겉바속촉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기드온 사후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겉바 속촉 신앙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늘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살아가며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서울 상일교회 손석일 목사님의 겉바속촉 신앙.

조샘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신청하려고 보니까 다른 버전들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에론 네빌 버전은 없어서 신청합니다. 예, 이렇게 틀어드렸어요. 조샘님 좋아하는 찬송가, 좋아하시는 버전. 3853님께서 지금 흐르는 곡을 듣고 있으려니 웃음이 나요. 어쩌면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 좋네요. 좋아요, 하트 꾹 누르고 좋은 곡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조샘님이 신청해 주신 덕이죠. 아, 저도 이 노래를 예전에 처음 들었을 때가 생각나요. 틀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상 외로 이제 청취자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또 여러분이 좋다고 하시니까 저도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자주 틀고 싶은데 요즘에는 도리어 누르고 있다는 거, 절제하고 있다는 거 고맙습니다. 자, 10월 8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정미나의 Amazing Grace. 0533님은 첨부해 주신 사진을 보건대 높은 산에 올라가 계신 것 같고요. 이런 한 줄 사연을 주셨습니다. 신랑 때문에 강제 운동 중인데 살려달라고. 예, 말씀은 살려달라 하셨지만 왠지 신랑 때문에가 아니라 신랑 덕분에 아, 이렇게 왔다. 기분 좋으시고 고마운 마음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산허리에 걸린 아침 온무가 근사하게 사진 속에 보입니다.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고려 용접봉, 그린
1: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해 뜨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일어나서 밥 차리기가 더 싫은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덕분에 오늘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젤로님, 동장님은 씻으러 가요. 좀 귀찮은 걸 보니까 가을은 가을이네요. 예, 아 가을은 그런 계절이구나. 단풍 들고 국화 피는 화려한 겉모습 속에 찬물 닿기 두렵고 몸이 무거워지는 이런 고단한 속모습도 있구나. 너는 겉바속촉 계절이었구나. 오늘 겉바속촉 신앙 6시 30분 묵상 시간 들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위로가 되는 존재, 친구, 위로의 팝송, 친구 3탄, 오늘로 마칩니다. 마이클 부블레, You've Got a Friend in Me, 1부 닫는 곡입니다. 2부는 레인보우의 조이포유 채널. You've got a

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2: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대만 타이베이 푸양 에코공원의 연못에서 들리는 개구리들의 합창입니다. 배전박이 개구리, 면천청개구리, 줄무늬 범행꽁이의 노래인데요. 이곳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구리를 조사하는 시민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약 600명의 자원봉사자가 80개의 팀을 이루어 전국의 양서류를 조사합니다. 이들은 공원에 사는 양서류를 기록하고 외래종인 전박이다리 나무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요. 포획된 외래종은 인근 타이베이 야생조류 구조센터로 보내져 구조된 새들의 먹이로 활용됩니다. 시민과학은 생물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직접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2: 박성태의 뉴스 쇼.
1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아시안게임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예술체육위원회 병역특례가 어제 열린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방부 국감에서 여야 모두 현행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어제 국감에 참여한 국방위 소속 의원이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입장 잠시 후 일부 인터뷰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 지사 측이 청와대를 향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해 파장이 큽니다. 최근 송영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잇따라 면회했다고도 하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구를 비롯해 어제 나온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윤석열 2심 무죄 선고까지 목요일의 코너 여의도 사자우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5: 네,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예,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6: 북한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어.
5: 예, 어제 국감에서 북한 지뢰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네요.
6: 네,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먼저 정동영 장관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7: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고의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지뢰가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에 출입하는 우리 군을 살상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고의가 없다라는 말, 전 대단히 좀 위험한 말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8: 예, 이제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7: 1년 내
6: 순서대로 그 한동훈 무소속 의원, 그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목소리 들으셨고요.
5: 예.
6: 먼저 배경을 짚어보면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난달 21일에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간부 두 명이 중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정동영 장관이 어제 그 국감에 나와가지고 인사말에서 이 사고를 안타까운 사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5: 예.
6: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뭐 통일이 더 필요해졌다, 이런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5: 예.
6: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의 박충건 의원이 이 지뢰를 심은 게 북한의 도발로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 장관이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유엔사도 의도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5: 예.
6: 그러니까 의도가 공격이라고 아직 확정해서 볼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강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들으셨던 한동훈 의원의 질의가 있었던 거예요.
5: 예.
6: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그러면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다, 고의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냐라고 말을 하니까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들으신 대로 한동훈 의원이 그러면은 지뢰라는 게 국민 살상하는 거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느냐,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질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 장관이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5: 이거 좀 말을 띄엄띄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뢰는 맞고, 지뢰는 늘 살상용이죠. 의도적인 공격을 위해서 한 거냐, 그러니까 MDL을 의도적으로 침범해서 한 거냐 아니냐, 정동영 장관이 그 말을 하는 건가요?
6: 맞습니다. 그러니까 침범하기 위한 의도, 공격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한 거라고 단정할 수는 아직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 예, 알겠습니다. 외통위뿐만 아니라 어제 국방에서도 북한 지뢰 사고를 다뤘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어떤 요즘 뭐 1mm만 넘어와도 각오해라,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네요.
6: 네, 흐름을 먼저 또 한번 짚어보면은 이 지뢰 사고에 대한 우리 합참의 최종 조사 결과가 월요일에 나왔거든요. 이건 북한군 지뢰가 맞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던 겁니다.
5: 예.
6: 그리고 나서 하루 지나서 그제였어요. 북한 외무성의 성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김여정 부장이 낸 입장이랑 거의 똑같은데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요. 영토 예. 1mm라도 더 침범을 하면은 강력 대응하겠다,

0: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1: 예.
0: 근데 강신철 장관이 어제 이렇게 북한 외무성이 그 최종 발표 다음 날에 이 성명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점을 지목을 했는데 보통은 우리 군 발표가 나오면 바로 입장이 나온다라는 거.
1: 예.
0: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군에서 북한 군에서 입장을 내놓는데 군부 쪽에서 입장을 내놓는데 외무성,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외교부에서 입장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톤 조절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맞다라고 공식 최종 발표를 했는데 하루 지나 낸 것이 북한이 혹시 고민하다 된 거 아니냐? 강신철 장관의 입장은 그런 건가요?
0: 네, 당황해서 톤 조절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보는 거죠.
1: 예, 당황까지는 일단 강신철 장관의 그냥 개인 의견인 것 같고.
0: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명확하게 북한이 한 게 맞아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니까 예. 이게 좀 강도 높게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좀 그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일부 특성이 있죠. 북한의 지뢰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조금은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느낌도 있어요. 예.
2: 그러니까 이 사안을 뭐 꼭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이제 벌어지는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조금 상충되는 거,
1: 예.
2: 부처별로 상충되는 건 우리가 많이 봐왔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국토부의 입장하고 과거 이제 지금 기후에너지 뭐 환경부의 입장하고는 원래 달라야 되는 거예요.
1: 예.
2: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외교 안보도 마찬가지거든요. 외교부의 입장, 국방부의 입장, 통일부의 입장이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하고 뭐 막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싸운 거를 본인들은 부인을 했지만은 어쨌든 예. 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놓고 지금 근데 다를 수 있다. 이제 좀 선회를 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는 이제 강하게 또 이제 대응도 하고
1: 예.
2: 북한에 대해서 이제 좀 지적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라면 통일부의 역할은 어쨌든 가장 뭐 이름이 통일부니까 뭐 최종적으로는 통일이겠지만 일단은 남북 대화, 평화 정착 이런 게 목적이라면은 최소한 가장 신중하게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아마 정동영 장관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은 요즘 이제 이 군사분계선의 표지판이다 유실이 되고 한 10% 정도만 남아 있고 그리고 소련 북한은 이제 과거에 소련 시절에 썼던 이런 뭐 GPS 이런
1: 예.
2: 걸로 쓰니까 우리 한국이 쓰는 거하고 다른 국제 표준하고는 다른 거였으니까 분계선 자체가 잘 다를 수가 있으니
1: 예.
2: 거기가 북한이 남한 땅이 아니라 북한 땅인 줄 우리네 자기네 땅인 줄 알고 매설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지뢰가 살상용인 건 맞지만은 공격용이냐 아니면은 방어용이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예. 이제 구분을 좀 이제 정동영 장관이 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MDA를 넘어서 너희들 와서 밟고 다쳐라라고 혹시 했는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정동영 장관의 주장인 것 같은데
2: 예.
1: 사실은 고의된 실수든 MDA를 넘었으면 이건 북한 책임인 거죠.
2: 그렇죠. 예,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정동영 장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예. 드리는 거고 예. 그 다만 이게 이제 뭐 이제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고 그런 뜻은 알겠으나 국민 감정이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 이게 좀 적절하냐라는
1: 예.
2: 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근데 이런 스탠스가 아마 일종의 역할 분담론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1: 예.
2: 이제 북의 대응에 대해 우리 이제 북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의 군의 대응이 또 적절하냐 어제 이제 박충권 의원은 이제 머저리 같은 대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1: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2: 예예예.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강신철 장관이 지뢰를 우리가 제거를 한 게 최고의 대응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거밖에 없어?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 예.
2: 근데 제한적으로 이제 쓸 수 막 카드가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가
1: 예.
2: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확성기 재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뭐 요구를 하거나 더 센 이제 타격을 요구하는 이제 야당의 입장도 있고 지금
1: 예.
2: 좀. 정부의 좀 고민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 어제 외교안보 쪽에서 또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국정원의 비자가 지금 발급 미국 비자가 발급이 안 됐다. 한동훈
1: 예.
2: 무소속 의원도 얘기를 하고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또 언론 보도가 그게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오늘 언론 보도도 지금 많이 나왔어요.
1: 예.
2: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가 이제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에 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의
1: 예.
2: 국정원 배제를 미국이 요청했다. 이게 이제 동아일보가 지금 보도를 한 거고

0: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방미,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지리정보국을 가서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가 거부당했다라는 것도 이제 나왔어요.
1: 예.
0: 그래서 국정원과 미국 뭐 CIA나 이쪽하고의 정보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뭐 비자도 발급이 안 되든지 아니면은 비자가 발급이 아니더라도 여러모로 갈등이 있는 거를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근데 거기에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정동영 장관이 올해 국회에 나와서 했었던 구성에 북핵이 있다. 예. 이 발언이 여파가 있다. 하나는 쿠팡 문제.
1: 그게 이제 미국이 정보 자산을 통해서 알아낸 건데 그걸 왜 공개적으로 얘기했냐. 이게 논란이 됐던 거죠?
0: 근데 이제 통일부 입장은 이미 예전부터 다 거기에 있는 걸로 여러 차례 보고서도 나오고 연구 보고서도 나오고 그런 건데 이게 무슨 기밀이야? 라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그 발언의 여파가 아직도 있어서 아직도 통일부하고의 정보고 그 관련해서 정보 공개가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지금 여파가 미쳐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미국하고의 더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에 여러모로 정부가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게 MDL 군사분계선을 이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를 군사분계선 자체가 당시에 휴전을 했던 게 주체가 북한, 중국,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남한, 한국이 이 MDL을 확정하는데 빠져도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동영 장관이 뭐 빠져도 무방하다. 평화만 정착된다면 뭐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1: 우리가 지금 DMZ나 MDL은 유엔사가 이제 관리를 하는
0: 거예요. 유엔사가 관리를 하고 우리가 할 권한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조금 많이 어제 있었다.
1: 예. 사실 표현 같은 데서도 국민 감정을 좀 생각한다면 뭐 맞는 말일 수가 있지만 표현 같은 것도 좀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는.
2: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에 고루 물어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아주 비판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뭐 인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통일해야 되는 사람한테 그러면 북한 쳐들어가자고 이렇게 말하라고 주문을 하는 게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친명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동영 장관 개인적 특성도 있을 것 같다. 일단 자주파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니까 그런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반응을 좀 전해드리면은 지금 이 대북 대응에 대해서 정부 대응에 대해서 민주당 쪽의 뭐 인사는 전략적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못할 것 같지는 않다. 좀 참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해 못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긴 한데 다만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워하는 측면이 있어요. 좀 자조 섞인 표현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30에서 이미 부정이 높고 중도층도 많이 빠질 대로 빠져 있어가지고 통상 다른 때 같았으면은 이런 대응이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된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빠질 게 다 빠졌기 때문에 이 문제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
1: 정동영 장관의 답변의 메시지 예를 들어서 뭐 뉘앙스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일 분들은 이미 빠져있다는 얘기군요.
2: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치명적으로 이렇게 작동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그리고 국민의힘 쪽은 근데 완전히 뭐 입장이 다르죠. 거기는 뭐 이제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고도 있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 의원하고 어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 북한의 약점이 잡혀 있는 것 같다. 이런 류의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자신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이라는 거죠. 너무 약하게 나아간다는 거죠.
1: 예. 그걸 또 약점이 잡혔다고 보기에는 좀 약점 잡힐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뭐 쌍방울 대북 송금 때문에 지금 못한다, 말해 못한다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장동혁 대표는
1: 우리 검찰이 못 밝힌 걸 북한은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
0: 북한은 그러니까 직접 돈을 받은 당사자고 그게 누구한테 왔는지 뭐 이재명한테 왔는지 좀 쉽게 얘기해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왔는지 뭐 그런 걸 알고 있으니 한다라는 건데 너무 좀 황당무계한 소설 같은 거고 장동혁 대표는 선 넘어가지고 2005년에 이제 방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좀 화해 무드가 있어가지고 많은 이제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때 2005년에 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런 논리는 저도 2006년에 북한에 갔었거든요.
1: 아, 2006년에요?
0: 네, 기자로서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뭐 북한하고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인다. 좀 그러니까 좀 그럴듯한 거를 좀 붙여야 되는데 좀 뭐 너무 좀 선을 넘는 것 같아요. 제가
2: 국민의힘에서는 그 얘기도 좀 해요. 그 경기 동부 연합.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성남

0: 시장이 될 때 민주노동당의 김미희 후보가 양보를 했거든요. 2010년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북한에 좀 약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1: 일부 이제 북한 추종 세력들이 지지했던 그룹에 들어가 있으니
0: 눈치를 볼 수밖에 보고 표현을 없는 거 아니냐,
1: 더 조심하는
0: 거죠.
1: 건 아니냐 그런 분석이네요.
0: 맞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쭉 얘기를 해보고 앞서 이제 이종석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에 대해서 미국에 미국이 비자를 안 내준 건 이분 반미주의자 아냐라는 이제 의혹에 이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근데 국정원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공식적인 언론 공지를 내놨거든요. 이거 뭐가 진실이라고 봐야 돼요?
2: 그러니까 비자 문제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견이 있어서 업무 협의가 안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그 해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왜냐면 오늘 뭐 보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 지금 나온 정보들을 보면은 갈등이 있으면 좀 뭐 부인하기는 어렵다. 지금
1: 예.
2: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비자 근데 일부 예를 들면은 쿠팡 문제에 협조했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미국이 비자를 안 내주고 있다라는 조선일보 오늘 보도도 있었거든요.
1: 예.
2: 그게 뭐 포함이 됐으니까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종석 국정원장한테 비자를 안 내줘? 뭐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업무 협의겠죠 그런 거는.
1: 예.
2: 그러니까.
1: 예. 공식적으로 비자를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뭔가 잘 매끈하게 굴러가지 않는 부분은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2: 예.
0: 알겠습니다. 좀 전에 나온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그 소식통을 인용을 했는데 그 비자가 안 나온 건 아니고 이제 방문을 거부했다 이런 표현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1: 아, 방문을 거부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수몽 기자 두 번째 뉴스 볼까요?
0: 화가 많이 난 이화영.
1: 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유죄 확정이 돼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감돼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요?
0: 네. 어제 문화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그 이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랑 통화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을 전한 건데 쭉 전달을 해드리면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 이제 가석방을 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리로 든 거는 김용 수석부원장, 그다음에 정진상 전 실장 포함해가지고 대장동 일당은 모두 석방이 됐는데
1: 예.
0: 이전 부지사만 계속 수감이 돼 있다. 나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서 서운하다는 취지의 심경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가석방해달라고 이렇게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한 기자가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에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김 변호사가 할 때가 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0: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 2023년 6월에서 7월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그 쌍방울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추진을 부탁을 했고 이걸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었거든요.
1: 예.
0: 그러다가 그 같은 해 9월, 2023년 9월에는 자필 진술서를 통해서 이게 허위였다라고 번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인데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일단 애초에 그럼 보고했다고 왜 했냐라고 했을 때 그걸 검사들이 연어 술파티를 열어주면서 회유했다.
0: 네,
1: 이게 그 시끄러웠던 연어 논란이죠.
0: 박상현 검사 건까지 넘어가는 거죠. 예. 연결되는 거죠.
1: 그런데 지금 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화영 부지사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협박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2: 그러니까 이게 김광민 변호사 과거에 이제 예. 쌍방 그 이화영 변호인을 맡았던 김광민 변호사가 지금 올린 거거든요. 이게 처음 올린 게 아니에요, 사실. 본인의 페이스북에
1: 예.
2: 이런 글을 지난달 13일에도 이 그런 글을 올려 석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구속이 된 게 2022년 9월이에요.
1: 예.
2: 그러니까 4년 1개월이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1심, 2심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고 7년 8개월 형을 받았으니까 절반이 좀 넘었죠. 그러니까,
1: 예.
2: 그러니까 이게 형이 언제 끝나냐면은 2030년 여름? 이때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다 끝나
1: 다 끝나고.
2: 거의 다 끝나갈 즈음에
1: 예.
2: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만기 출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까지 못 참겠다. 이제 논리는 그거죠. 이게 조작 기소면은
1: 예.
2: 나도 피해자인데 이 논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뭐 모두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야당에서도 얘기하고 지금 뭐 박상용 검사 지금 감찰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 언론에 나

0: 와서 예. 이화영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청구서 내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조응천 의원도 이제 대속론을 주장을 했을 때 어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1: 예.
0: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게 대신
1: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
0: 예, 벌을 받고 대신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이
1: 대통령 대신.
0: 예, 대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 줘야 된다.

0: 만약에 가석방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뭐 막 놀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가 조작 기소 이미 밝혀지면은 뭐 될 텐데 그게 이제 밝혀지냐. 그럼 조작 기소 특검을 또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고 예.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전국에 굉장히 큰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0: 뭐 이런 상황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측이 이틀 전에는 재심 청구 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지금 이게 재판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공소 취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이 뭐 쌍방울 이거 대북 송금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잖아. 일곱 건 한 일곱 건 되잖아. 일곱 여덟 건.
1: 대장동도 있고 예.
0: 이재명만 핀셋으로 꼽아 가지고 공소 취소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법조인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조작 기소면요. 관련된 사람들 다 석방해야 되는 거. 다 예. 무죄가 나오거나.
1: 예.
0: 근데 거기에 연관된 사람이 너무 그게 대표적인 게 이화영이고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0: 이게 전국에 주는 파장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이게 다 하여간 많이 좀 부담되는 상황이다, 지금. 예.
1: 예,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관련돼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혐의들이 이제 중첩이 되면서 7년 8개월의 징역형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니 내가 이렇게 모셨던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권한이 있는데 나를 왜 가석방이나 또는 사면을 안 시켜줘 이런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입을 꾹 닫고 있어서 대통령이 지금 편히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해준다면 내가 뭔가 폭로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인지 지금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2: 둘 다 같은데요.
1: 아 그래요? 네,
2: 둘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친명계 쪽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근데 이제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그 변호인의 인터뷰 때문에 오히려 가석방 못 해준다 이 얘기를 친명계 의원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원래도 사실은 가석방 해주기 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다른 인물들이 있긴 한데 친명계 의원 표현은 이거예요. 이게 대북 송금 조작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개인 비위 뇌물이 섞여 있지 않느냐.
1: 그렇죠.
2: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줄 수가 없었던 거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러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면은. 요구를 하니까 대통령이 가석방을 해주네? 이런 그림이 되니까 더더군다나 해줄 수가 없는 거다.
1: 그러면 뭔가 폭로할까 봐 해준 것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군요.
2: 네. 근데 이제 친명계 쪽 주장이긴 한데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식사도 한두 번 안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친하지도 않다. 그리고 대북 송금도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또 다른 친명계 인사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쌍방울이랑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 사업들도 많이 제안을 하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조폭 회사니까 접촉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전에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없다고 자신들은 결론이 난 걸로 보기 때문에
1: 예.
2: 이런 부분은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우려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좀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대통령에 대한 이제 신뢰가 좀 떨어지는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예.
2: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항상 떨어져 나갈 때 코어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밖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친문계가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조국 원장이 떨어져 나가고
1: 예.
2: 그다음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이런 인물들 비교적 안쪽에 있었던 인물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1: 예.
2: 그리고 이제 이런 우려들이 또 주변에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본인은 계속 그 형을 살아야 될까 봐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입장이 나온 건데 그 외에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대통령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식의 우려들이 많이 주변에 나오고 그러니까 느낌은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빼려고
1: 예.
2: 요즘 투자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잘 운영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런 입장이 나오면 이게 또 부담이 될 수가 있다.
1: 일단 측근이 마치 배신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또 얘기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안 좋다는 거죠.
2: 맞습니다.
1: 사실 연어회술 파티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이화영 지사가 만약 숨기거나 왜곡해서 말한 게 있으면 사실 제대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논란을 더 없애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0: 이게 이제 요 이화영을 둘러싼 게 뭐 여러 건이 있는데 일단은 송영길 의원이 지난달 네. 23일 9월 23일에 이제 접견을 했다는 거예요. 변호인 자격으로 접견을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제보 내용을 받아서 분석해봐야 된다. 조속한 조작 기소 특검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예. 지금 언론 보도로 나왔거든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꽤 몇 명이 이제 면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안타까움을 느껴서 면회를 한 건지 그러면 아니면은 뭐 입을 막으려고 뭐 소위 말해서 관리 차원에서 이제 예. 한 건지 제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담을 느끼든 뭐가 됐든 지금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 어제 눈에 띄는.

0: 게 공수처가 이화영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 예. 사건 이거를 각하를 했어요. 이게 이 검사들에 대한 징계 사유로 지금 법무부에서 징계를 추진했는데 이거 건 안 되는데라고 예. 해서 공수처는 각하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막 언급을 하고 막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직접 감찰이 됐는데 그래서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사실은 다 지금 뭐 좀 수년되거나 미뤄지고 있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도 원래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국정감사 뒤로 미뤄졌어요.
1: 예.
0: 뭐 여러모로 하여간 그 큰 그림들이 조금씩 다 어긋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일단 앞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김용 전 진상은 석방해주고 나는 왜? 라고 하지만 김용 전 부원장은 2심까지 유죄인데 현재 보석이고요. 보석으로 나온 거고 정진상 전 정무실장은 1심 진행 중에 보석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유죄가 확정되면 다 들어가는 거고 무죄면 이제 안 들어가는 건데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2: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정부가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고 또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1: 예.
2: 그러니까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하는 일들을요.
1: 알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약 순기능이 있다고 그냥 말하면 될 것 같고요. 박수몽 기자 세 번째 얘기 볼까요?
2: 국감에 나타난 박진영.
1: JYP로 알려진 박진영. 지금 정부에서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공동위원장 출석했네요. 일단 어떤 일로 출석한 건가요?
2: 사실 업무 때문인데 대표적인 지금 행사가 페노메넌 행사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내년 예. 12월에 할 건데 그 박진영 위원장 인터뷰를 보면은 팬덤 산업을 좀 주목해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어워드하고 조금 다르게
1: 예.
2: 산업에 좀 초점을 두고 하는 그런 행사. 뭐 예를 들어서 K-POP 콘서트, 팬덤 시상식, K-컬처 전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하는 대규모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2: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기획사가 4개의 거대 기획사예요. JYP 포함해가지고 SM, HYBE, YG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감에서는 이 4개 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게 특혜 아니냐 이런 점을 묻기 위해 서 박진영 위원장을 불렀고요.
1: 예.
2: 박 위원장의 답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 우리는 1조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700억이 아니라 예상되는 그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5천억 가까운 매출이 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거 네 개사가 독점해도 되겠습니까?
4: 이 행사를 안 하고 각각 회사들이 그 시간에 각 가수의 공연을 하면 훨씬 더 큰 돈을 법니다. 그래서 특혜를 받는다고 하긴 조금 그렇습니다.
2: 순서대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그다음에 예. 박진영 위원장 목소리 들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박진영 위원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걸 이 기획사들이 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두 배, 세 배를 더 번다. 그러니까 이건 특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고요.
1: 예.
2: 또 의혹이 제기한 게 이 페노메논 그 상표권을 해외의 모든 상표권을 지금 JYP 이름으로 다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JYP가 다 가져가려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질의가 있었는데
1: 예.
2: 일단은 누가 상표권을 뺏어갈까 봐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정상적이진 않았다. 그리고 JYP의 이 상표권이 남을 일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국민의힘 쪽에서 정권위에서 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얘기했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저도 보니까 이제 고개를 얼굴을 감싸주면서
2: 네,
1: 무슨 그런 질문을 하세요? 라는 네. 식으로 하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박진영 위원장이 직접 논란에 페노메논이라는 행사인데 콘서트 같은 건데 그냥 막 노래만 부르는 콘서트보다 팬덤과 연계된 그런 콘서트를 내년 말에 한다는 거죠?
2: 맞습니다.
1: 예, 혹시 뭐 이 네 개사만 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특혜 의혹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일단 뭐 이제 업무 추진비 비슷한 거 뭐 한 200만 원씩 받은 무보수로 일한다더니 왜 200만 원씩 받았냐 뭐
1: 그
0: 이것도
1: 있었죠?
0: 있었어요. 있었는데 박진영 재산이 포브스가 뭐 추산한 것 따르면 한 5,218억 정도 이제 되고 작년에 2024년에 보수만 뭐 한 31억 받았거든요. 뭐 200만 원 가지고 박진영 씨한테 위원장한테 따지기에는 조금
1: 예.
0: 뭐 그 돈 보고 했겠습니까? 뭐 그런 거는 좀 과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페노메논이라는 게 안 해본 거고 사실은 이 모델 자체가
1: 예.
0: 그 기획사들이 얻는 이익이 없으면은 들어올 이유도 없는 거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고 그게 적정선이 어느 거냐 배현진 의원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들한테 너무 네 개 기획사한테 너무 많은 돈을 주니까 문화계판 그러니까 대장동이다
1: 예.
0: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어쨌든 박진영 최소한 요 국정감사로 한정을 하면은 박진영 위원장의 해명이 좀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다들 많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 예.
0: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면 이제 이 수익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고 이거에 대한 권한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국가가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얻는 이런 자산들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돼봐야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해야 되더라고요.
1: 예. 네. 만약 정말 혹시나 큰 특혜나 뭔가 비리가 있다면 그건 정말 밝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다 유명인이니까 붙잡고 딴지를 건다면 사실 성가신 일이 돼서 누가 이런 일에 나서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2: 네.
1: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4: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3: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4: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3: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예,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 국정감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라 붙었던 이 병역특례 논란도 컸고요. 또 최신 이 스마트 안경, 그냥 안경처럼 쓰고 있는데 이게 그냥 안경이 아니고 스마트 안경인데 이게 군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제 스마트 안경을 끼고 국방이 국감에 나왔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1: 예.
6: 네.
1: 지금 스마트 안경은 안 쓰시고 나왔는데 원래 쓰시던 안경이죠?
6: 네, 지금은 예. 원래 쓰던 안경입니다.
1: 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스마트 안경 쓰고 영내, 그래서 네. 뭐 장병들 면회를 갔다 볼 수도 있고.
6: 그럼요.
1: 이런
6: 아니 그냥 병사들이 끼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1: 아 그러네요.
6: 병사들이. 아 그럼요. 간부들이 그냥 끼고 들어갈 수도 있고.
1: 외출이나 외박 나와서 사서.
6: 네.
1: 간부들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니까.
6: 그럼요.
1: 사서 끼고 안에서 있으면 보안에 위험할 수 있다.
6: 네.
1: 예.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6: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껴보면은 요거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이제 메타에서 나오는 스마트 안경입니다.
1: 예.
6: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은 영상 촬영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1: 아,
6: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1: 예.
6: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도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뉴스쇼에 대기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 예.
6: 대기실을 제가 이렇게 스마트 안경 끼고 찍어왔어요.
1: 지금 제
6: 네, 뭐 나올지 모습? 모르겠지만 예, 예,
1: 작업선 안 나오는데 이제
6: 네, 우리 예. 스태프들 여기 방도 나오고
1: 지금 허락 안 받고 찍으신 거죠?
6: 전혀 허락 안 받았죠.
1: 예, 그건 예. 나중에 PD한테 사과를 하세요.
6: 알겠습니다. 예. 미리 사과드리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찍고 다녀도 사실은 쉽게 알기 어려운데 깜빡깜빡해도
1: 예.
6: 그런데 문제는 얘는 그나마 대기업에서 만든 거라서 깜빡깜빡이라도 하는데
1: 메타니까
6: 예, 얘가 이제 중국산인데 꼭 중국이라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1: 예.
6: 얘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영상 촬영이 시작된 거거든요.
1: 예.
6: 요게 안쪽에 정말 그 조그만하게 불빛 하나 나옵니다.
1: 파란 불빛 그건가요?
6: 예, 요건데요.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쓰면
1: 예.
6: 이제 그 제 패션이 좋냐 나쁘냐는 별개로 하고
1: 예, 죄송합니다. 그 생각부터 들긴 했는데
6: 그렇죠.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패션 지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이 회사 디자인 좀 다듬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주시는데 근데 그와 별개로 외부에서 이게 좀 두껍고 아 좀 특이한 안경이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1: 예.
6: 이게 스마트 안경인지 영상을 찍고 있는지
1: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지
6: 촬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촬영하고 있다는 거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1: 예.
6: 제가 어제 국감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평소에 뿔테를 쓰지 않아서 그렇지
1: 예.
6: 만약에 우리 진행자님이나 뭐 제가 어제도 예를 들었지만 예를 들면 뭐 한동훈 의원처럼 평소에도 굵은 뿔테를 즐겨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1: 예.
6: 이런 안경을 썼을 때 위화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군의 간부든 병사든 요즘은 또 군의 민간 위탁으로 뭐 급식도 많이 하고 뭐
1: 예.
6: 이런 거 많이 해서 민간인들도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데 부대에 그럼 이런 스마트 안경을 가지고 촬영을 했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예.
6: 군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촬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반적인 규정이 있어요.
1: 예.
6: 근데 스마트 안경 착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 어떤 뭐 또 규정이 없어요.
1: 예.
6: 예를 들면 제가 어제는 국방부 본부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꼭 국회의원이라서가 아니라

0: 뭐 장교든 병사든 민간인이든
1: 또는 공무원이든
0: 네.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것 그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1: 네. 그래서
0: 지금 굉장히 큰 문제죠.
1: 천하람 의원이 네. 국감 현장에서 했던 발언을 제가 또 한번 다시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이게 영상이나 사진을 인식되지 않게 찍을 수 있는 것도 물론이고 녹음도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헤이 메타 지금 보고 있는 장비 이름이 뭐야라고 하면 얘가 알려주고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게 외국에 있는 서버로 그 자료와 화면들이 공유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평소에 뿔테를 잘 쓰시고 또 잘 어울리시는 뭐 예를 들면 우리 김성애 의원님 같은 분이 이걸 끼고 나오셨으면 아마 더 모르셨을 겁니다. 뭐 한동훈 의원님 같은 분도 그러실 수 있겠네요.
1: 예, 이게 외부에 공유가 된다고 또 말씀해 주셨고 제가 네. 모르는 걸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저도 네, 말만 네. 들었지 사실 스마트 안경을 처음 봐서
0: 네.
1: 앞서 이제 저 안경을 끼고 저를 촬영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0: 그렇죠.
1: 촬영은 리모컨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뭐 눈을 깜빡이면 된다든지
0: 네, 여기 버튼을 누릅니까? 버튼은 누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터치 형태로도 작동이
1: 됩니다. 아, 그러면 마치 제가 하다가 그냥 뭔가 잠깐, 예. 안경을 고쳐 쓰는 척하면서 이렇게만 눌러도
0: 네.
1: 촬영이 되는 촬영이 거네요.
0: 촬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아이고 아유 이렇게다가 아이고 찍은 겁니다. 지금
1: 예.
0: 그리고 찍으면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뜨고요.
1: 바로 여기 보이시죠? 뜨고요.
0: 예. 예. 그리고 이게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번역도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제가 자꾸 메타 광고를 해줄 필요는 없는데
1: 예.
0: 이게 번역이나 아니면 이게
1: 특정
0: 검색
1: 제품 그냥 미터로 하죠. 지금부터는.
0: 아무튼 예. 이제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번역 기능도 되고 예컨대 뭐 지금 보이는 사람이 누군지 검색해서
1: 예.
0: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1: 스마트 안경의 위험성이 여러 군데 나왔었는데 지금 천하람 의원 얘기대로 이게 군으로 들어가니까
0: 네.
1: 안보, 보안 문제와도 연계되네요.
0: 엄청 문제인 게 게다가 우리가 이 안경에 탑재된 AI나 검색 기능, 번역 기능 이런 것들을 쓰는 순간
1: 예.
0: 이거는 당연히 메타 클라우드 서버로 이 내용이 들어갔다가 AI를 돌려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1: 예.
0: 이게 계속해서 그런 유출 문제는 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도 메타지만 중국산 이제 AI 글래스들을 쓰게 되면
1: 예.
0: 또 그게 중국 서버로 가게
1: 중국 서버로
0: 가게 하고 중국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이제 미국도 지금 미국 공군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데
1: 예.
0: 미국 공군 같은 경우에는 제복을 입었을 때는 AI 글래스 착용을 아예 금지한다라는 이번에 제복 규정을 바꿨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군사 보안 구역 내에서는 AI
1: 예.
0: 글래스를 그러니까 그 있던 스마트 안경 AI 글래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1: 고민을 해봐야 된다.
0: 네네.
1: 앞서 중국산 안경,
0: 네.
1: 그게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0: 아,
1: 검은태가 어울리, 그게
0: 아,
1: 좀 더 작아요.
0: 네.
1: 검은태가 좀 더 어울리는
0: 감사합니다.
1: 것 같은데,
0: 네.
1: 그거는 표시가 안 되잖아요. 촬영하고
0: 그렇죠.
1: 있다라는 거.
0: 네.
1: 거기에 관한 건 규제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0: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스마트 안경에 대한 규제가 딱 떨어지게 있지는 않고요.
1: 예.
0: 다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촬영이 좀 표시되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시되는 삼성도 곧 스마트 글래스 출시하는데
1: 예.
0: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좀 깜빡깜빡하는 기능을 넣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1: 예.
0: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메타 글래스 같은 경우도 여기 깜빡깜빡하는데
1: 예.
0: 아마존이나 쿠팡에 이 깜빡깜빡하는 거를 가리는 것도 팝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쉽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어떤 스마트 글래스라고 하더라도 촬영 사실을 숨기면서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1: 우리가 휴대폰도 촬영하게 되면 찰칵 소리가
0: 네.
1: 나게끔 했는데
0: 네.
1: 뭐 타격이라고
0: 뭐
1: 하나요?
0: 그런... 보셨지만 소리는 안 나고요. 그냥 깜빡깜빡하는데
1: 예.
0: 이걸 얼마든지 가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 근데 이제 촬영 소리도 나는 걸 프로그래밍 잘 해서 그 안 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상당히 안보에서는 위험하고 특히 이게 스마트 안경이기 때문에 앞서 천하람 의원님 계정으로 동영상을 바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일단 그렇게 보는 건 회사 서버의 내용이 다
0: 그럼,
1: 올라가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그들이 어떤 의도로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는
0: 네.
1: 악용할지는 모른다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위병소에서 스마트 안경을 갖고 통과하는 걸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국방부 입장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기본적으로 영내로 반입하는 거를 규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1: 예.
0: 지금은

0: 가서 촬영하는 게 들켜야지 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촬영하는 그 상황을 잡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반입 단계에서부터 통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1: 그런데 이제 스마트 환경에 모델도 많고 이걸 다 알 수 네. 있습니까?
0: 알긴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미국 공군도 스마트 환경 착용 금지 규정을 할 때
1: 예.
0: 모든 걸 잡아낼 수 있어서 한 건 아닐 겁니다. 일단은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놔야 적발이 가능하고요.
1: 예.
0: 적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저는 이런 생각 좀 과도한 생각 해봤는데 한동훈 의원님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군대 안에서 뿔테 안경을 쓰는 걸 당분간 금지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
1: 저도 지금 방송 중에는 뿔테를 쓰는데
0: 네.
1: 지금 말씀은 군내에 뿔테 그렇죠. 금지 이렇게 네. 된다는 말씀.
0: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 여기는 장비가 들어가려면 테가 두꺼워야
0: 맞습니다.
1: 되고 그럼 뿔테 정도인데
0: 맞습니다.
1: 뿔테를 금지시켜야 된다.
0: 네, 저는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 안보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안경 종류들이 더 많이 학습이 됐을 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근데 그렇다고 부대 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엑스레이 검사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1: 예.
0: 모든 부대에서 그렇다 그러면 저는 당분간은 너무 굵은 뿔테나 이런 부분들은 좀 규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고요. 일단 첫째로는 어쨌든 이 스마트 안경 착용과 반입에 대한 규제 기준을 설정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어제 국감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네. 얘기를 했습니다. BYD의 전기자동차를 타고 국감, 군 내에서 하고 있는 국감
0: 네.
1: 현장에
0: 국방부
1: 갔는데
0: 국방부 본부에서 했습니다. 어제는.
1: 이
0: 네.
1: 전기차도 사실 커넥티드카,
0: 네. 그러니까
1: 서버랑 다 연결되어 있는데
0: 네.
1: 여기서 찍은 화면들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 이런 우려를 제시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좀 아이템들을 많이 가지고 갔는데요.
1: 네.
0: 어제 하루 BYD 차량을 렌트를 해서 국방부에 타고 들어갔어요. 이것도 지금 스마트 안경이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1: 네.
0: 꼭 중국산뿐만 아니라 커넥티드 카를 부대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1: 예.
0: 커넥티드 카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요즘 차들이요, 특히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차들은 그냥 바퀴 달린 휴대폰입니다.
1: 예.
0: 근데 휴대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내 반입에 대해서 이런저런 규제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보안 앱을 깔아야 되고 카메라 작동이 멈추게 하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 보안 앱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1: 예.
0: 군사 보안 구역 내에는 아이폰 잘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커넥티드 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어제 제가 그 빌려 탄 BYD도요. 일단 카메라가 12개 달려 있습니다.
1: 차예요.
0: 네. 그리고 그게 항상 4G 셀룰러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이 상시되어 있고요.
1: 예.
0: 그 카메라를 제가 차에서 떨어져 있어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부대 안에 차를 세워놓으면 부대를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1: 예.
0: 겁니다. 게다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동선들이 계속 GPS, 고성능 GPS 있고 인터넷 연결돼 있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는 궤적이 다 클라우드에 보관이 됩니다.
1: 예.
0: 그런데 문제는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정 뭐 나라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중국 기업들은 공산당의 요청이 있으면 자료를 꼭 제공해야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정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이유로 거부할 수가 있는데
1: 예.
0: 중국 기업들은 그런 거부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매우 약하게 되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폴란드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전기차의 부대 출입을 아예 다 전면 금지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도 이거 보안 위험성 심각하다 경고하고
1: 예.
0: 있고 나토 국가들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카메라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내를
1: 예.
0: 볼 수 있는 문제 두 번째는 이 동선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1: 네,
0: 특히 간부가 계속 중국산 전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1: 예.
0: 부대 안에서도 그걸 타고 돌아다니거나 한다
1: 예.
0: 그러면 아주 세밀한 동선들이 다 노출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1: 근데 동선으로 얘기하면 예를 구글 타임라인 같은 경우를
0: 맞습니다.
1: 봐도
0: 네.
1: 사실은 제가 어디서 뭘 갔는지가 다 쭉 기록이 되잖아요.
0: 사실 그렇습니다.
1: 근데 그거는 꼭 자동차에 뭐 전기자동차의 문제 자율주행차
0: 네.
1: 예를 들어서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
0: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사실 휴대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방부에서 51억을 만들어서 보안 앱을
1: 예.
0: 만들었고 제가 이번에 육군훈련소에 지난번에 훈련받으러 갔을 때도 깔았었는데 이 보안 앱을 실행하면 그 GPS 트래킹 기능도 잘 안 됩니다.
1: 안 되게끔.
0: 이게 이제 국방 모바일 보안이라는 앱이 있는데.
1: 예. 아까 천하람 의원님 까셨어요.
0: 네. 제가 이거 지난번에 훈련소 갔다 올 때 깔았는데 지금은 해제된 상태인데.
1: 일단 천하람 의원의 동선은 트래킹이 안 되게.
0: 네. 요 예. 최소한 부대 안에서는.
1: 부대 안에서는.
0: 네. 그렇게 되어
1: 아, 부대
0: 있는데.
1: 안에서는.
0: 이게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조치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0: 실제 휴대폰이랑 거의 똑같은
1: 요즘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0: 맞습니다.
1: 테슬라도 수많은 카메라로 주변 상황을 다 찍고 이게 정확하죠. 테슬라 서버로 전송이 맞습니다. 돼서 분석하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저도 이게 그래서 꼭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정보를 과연 미국 정부에 그렇게 쉽게 줄까 하는 생각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예. 테슬라 같은 특히 머스크도 좀 자존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또 트럼프랑 가까우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1: 일단 마찬가지 뭐 문제가 있는데 그냥 친해서 줄 수도 있다는 네. 우려가 있네요. 예.
0: 마찬가지 문제인데 테슬라도 센트리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도 뭐냐면 외부에서 차와 차의 이 주변 상황을 볼 수 예. 있는 모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비슷한 우려가 있고요. 다만 이 중국의 이제 BYD뿐만 아니라 지커라고 거기도 이제 예. 곧 우리나라에 출시를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 어지간한 것들이 다 중국 서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외국에서 어떤 그 문제들이 나오냐면 휴대폰도 군인 같은 경우에는 내 휴대폰도 그 자동차에 쉽게 연결, 페어링 하지 마라.
1: 예.
0: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휴대전화 데이터들도 중국 서버로 이게 자료가 갈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경고는 둘째 치고 이 커넥티드 전기차에 대한 규제 자체가 지금 전무한 상황이다.
1: 예.
0: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
1: 제 차도 일단 주차장 어느 블록에 세워놨는지 헷갈려서
0: 네.
1: 주변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줘봐 하면 보내주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뭐 그렇게 이제 다 찍게 되는데 이게 네. 군사 문제랑 연결될 때는 네.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0: 그래서 네. 지금 외국에서는 이제 그런 커넥티드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멀리 주차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1: 예.
0: 그런 규제들을 조금씩 가져오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조치들이 전무하고 빨리 만들어야 되고 이게 작년 국감에도 똑같이 예. 지적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한 겁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특정 존에 들어오면 그런 장치들이 멈추게 할 수 있는 칩을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1: 병역특례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어제 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하면 이 문화예술 요원 관련 병역특례는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0: 예, 이렇게 예술체육 요원. 네.
1: 예, 예, 예술체육 요원. 예. 뭐 장관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특히 관료들이 하는 일이 항상 절충안이에요. 이번에도 보면 강신철 장관도 지금 워낙 여론이 무서우니까 말은 세게 합니다.
1: 예.
0: 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막상 국방부에서 내놓는 방안을 보니까 점진적 폐지예요.
1: 점진적이 뭐 20년이 걸릴지 30년
0: 10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점진적 얘기군요? 폐지고 그게 뭐냐면 인정해주는 대회를 줄이겠다는 거랑
1: 예.
0: 마일리지 제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지금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팀이 특히 여론이 안 좋으니까
1: 예.
0: 인정 대회 축소는 아시안 게임을 타겟팅하는 거죠. 아시안 게임 우승 정도로는 안 해주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이제는 수명을 다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1: 지금 말씀은 올림픽 동메달도 없애야 된다.
0: 네.
1: 올림픽 메달도.
0: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장관께 여쭤본 게 아니 이 제도 취지가 국위 선양이다 이런 건데.
1: 예.
0: 올림픽에서 아무리 인정대회를 줄여도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을 빼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1: 예.
0: 근데 올림픽 금메달을 딴다고 국위 선양이 됩니까? 아,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는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하고 BTS 멤버들하고
1: 예.
0: 누가 더 국위 선양했어요? 이 쉽지 않은 문제고 제가 봤을 땐 BTS 멤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예.
0: 근데 BTS 멤버들도 군대를 가는데 일단 형평에 맞지가 않고요.
1: 예.
0: 또 한 가지는 이 제도 자체가 예전에 정말로 우리가 이제 북한이나 소련이나 이 예를 들면 공산 국가들하고 체제 경쟁할 때
1: 예.
0: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위 선양해야 된다고 나온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체제 경쟁 끝났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이겼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이 제도는 지금 놔두고 있다 그러면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저도 공익법무관으로 대체근무 했습니다만
1: 예.
0: 그래도 이 지금 이번에 선수들이 한 얘기들이 제일 화가 나는 게 병역 특례를 받는 게 마치 상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제. 이게 제도가 이제 의미가 별로 없어지니까
1: 예.
0: 나 뭔가 상 받았어. 잘해 가지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군 복무하는 건 무슨 벌입니까?
1: 예.
0: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이 제도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끝난 상황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 정도 여론이 올라왔을 때 점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올림픽은 살려놓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깔끔하게 없애는 게
1: 예.
0: 맞지 않나? 그게 제 의견입니다.
1: 지난 5년간 앞서 말한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특례 된 사람들이 80명?
0: 네.
1: 그 정도로 오더라고요.
0: 네. 체육만 놓고 보면 뭐 50몇 명인가? 아시안게임 그런
1: 아시안 게임 네. 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사람들이
0: 54명인가? 뭐.

0: 그렇죠.
1: 61명인가요? 뭐 네, 그 정도로 네네.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숫자는 사실 많지 않지만 이게 공정성의 문제나 시대에 과연 이 정신이 맞느냐 이런 그렇죠.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군요.
0: 네, 그렇고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고 이 선수들 뭐 예술인들도 마찬가지고요.
1: 예.
0: 이게 이제 전성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비인기 종목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1: 예.
0: 그래서 대안도 없이 이 제도를 갑자기 다 없애버리자 그러면 이게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안이 터키가 튀르키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1: 예.
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선발을 해서 그러니까 좀 괜찮은 선수들 괜찮은 예. 연주자들은 선발을 해서 전성기는 충분히 활동할
1: 수 있게 하고
0: 그래서 30대 중후반 돼서 입대를 할 수 있도록 연기를 해주거든요.
1: 예.
0: 그렇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 논란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연기도 너무 마구잡이로 해주면 안 되겠죠.
1: 예.
0: 정말 괜찮은 분들한테 연기해주고 그런다 그러면 개인의 손해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 일반 직장인은 그래도 이 전성기랄까 이게 좀 길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조금의 어떤 그런 대안은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마일리지나 뭐 이런 특히 일부를 제한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천하람 의원 생각은 전체다
0: 그러니까 이게
1: 없애고 연기를 해주자.
0: 왜냐하면 전혀 형평성이 있지 않아요. 체육은 그나마 낫습니다. 올림픽이 있으니까.
1: 예.
0: 근데 예술인들은 이 콩쿠르를 뭐는 넣고 뭐는 빼고 그리고 현대 음악이나 뭐 이런 미술이나 이런 거는 다 빠져요, 대부분.
1: 예.
0: 되게 클래식 위주로 가는데 저는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 예.
0: 이번 기회에 아예 싹 깔끔하게 정리하고 연기하는 형태로 제도를 가는 게 맞겠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장치들에 대한 군대 보안 문제 그리고 병역 문제 짚어봤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Walk it, walk it.
4: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5: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대한결핵 및 호흡기약회 이사장 유광하입니다. 올해부터 56세와 66세 나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기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즉 COPD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호흡기 질환입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거나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COPD를 의심해 보세요. 건강한 숨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폐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대한결핵 및 호흡기약회가 함께합니다.
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중하여 가까이
1: 새집이 라온
0: 기다려온 서울 새집
1: 드디어 라온
0: 중하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1: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0: 중하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2: 예, 오늘 1분 여기까지고요. 2부에는 여의도 사자우가 이어집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춥고 건조한 사업장. 화재와 폭발을 막기 위해 네 가지를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6: 첫째, 추워도 환기는 꼭! 일회성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주세요.
5: 둘째, 작은 정전기도 조심히. 건조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다룰 때 정전기 방지복을 입어 정전기 발생을 예방하세요.
6: 셋째, 가연물은 치우고 화기 작업 전 주변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세요.
5: 넷째, 대피로는 깨끗하게.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게 대피로를 확보하고 대피 경로를 미리 숙지하세요. 익숙한 작업일수록 기본 수칙을 더 철저히.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8: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8: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10: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1: 콤비타 마누카 꿀.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정글같은 여의도를 향한 거침없는 포효 여의도 사자우. 오늘도 김영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근식 경남대 석좌교수,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또 김성열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살펴보고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도 연이어 이전 부지사를 면회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212로 보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0: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여의도 사자 후.
1: 예, 정글 같은 여의도 정치판을 향한 정치 맹수들의 거침없는 평론 여의도 사자입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김용남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근식 경남대 석좌 교수,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명태균의 여론조사입니다. 어제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이게 이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사실은 이 여론조사를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2심은 그냥 이건 조력이지 여기서 이를 뭐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율사 출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사실은 여론조사의 대가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그 물론 이제 윤석열 피고인 뭐 다른 피고인 몇몇이 기소가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1: 예.
3: 제 기억에. 근데 이거를 1심은 그 어떤 이익으로 받고 금전적 뭐 이익으로 받고 2심은 정치적 이익일 수는 있으나 이거를 금전으로 계산되는 이익은 아니라고 본 건데
1: 예.
3: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 비용이 들지 않나요? 이게 여론조사를 뭐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도 해서 아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했다면 모르겠으나 이게 50회가 넘죠 아마?
1: 58회 중에 1심에서는 이 중 14차례가 사실상 대가가 있는 어떤 뭔가 혜택을 바라고 준
3: 그러니까요.
1: 이런 것으로 봤고요. 2심은 그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3: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더군다나 이게 비공표 여론조사였잖아요.
1: 예.
3: 어떤 언론을 통해서 공표되는 여론조사라면 언론 보도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전달해 주는 거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 전달하는 것 외에는 용도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익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는지 물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1: 예.
3: 이렇게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김식 교수님.
4: 우선 1심이 뒤집혀서 2심에서 이 무죄가 난 거가 이제 역시 재판부 해석에 따라서 이 부분이
1: 예.
4: 엇갈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1심도 그랬고 2심도 그랬고 직접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게 그 명태균이 했던 수십 차례 여론조사를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하는 걸 대가로 해서 공천을 줬다라는 걸 입증한 것인데
1: 예.
4: 1심도 그래 보인다. 그렇게 보여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황상에 이제 판결을 한 것 같고
1: 예.
4: 2심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없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눈여겨보는 대목이 김영선 공천과 관련 지어서 윤석열 부부가 개입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1: 예.
4: 그리고 그것이 공천의 대가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명태균이 제공했던 여론조사를 대가로 고리로 했다는 것은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1: 예.
4: 그러니까 굉장히 직접 증거와 굉장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1: 예.
4: 그래 보여도 일단 피고인의 이익을 유선으로 한다라는 그 판결에 충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심 판결이.
1: 2심 판결이.
4: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거 우리 당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이달 말로 예정된 오세훈 시장의 2심 선고가 이 같은 재판부거든요.
1: 예.
4: 또 같은 사건.

0: 것 연관이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여론조사 비용을 줬다는 게 있습니다만 거기도 똑같거든요. 김한정 씨란 사람이 명태균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는 있지만
1: 예.
0: 그것을 오세훈 시장이 사전에 묵인했거나 알았거나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거든요. 1심에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2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2심 판결은 좀 주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을 본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셨고
0: 김영선 의원 공천을 대가로 보이지긴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정리를 한 거거든요.
1: 예. 예. 이 여론조사 관련된 재판이 크게는 3개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 윤석열이랑 같이 윤석열 전한테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돈을 주고 봐야 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고받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건데 김건희 씨도 2심까지 무죄가 나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 유죄 2심 무죄가 이제 어제 나온 겁니다. 예, 박수민 최고위원님.
2: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뭐 법률가는 아니어서 솔직한 제 감성을 감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렇게 치면 명태균 씨는 그냥 기부천사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십 번의 여론조사 여론조사 한 번 할 때 돈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이 수십 번의 여론조사를 어떤 뭐 암묵적 합의나 상호 간의 뭐 약속도 없이 그냥 알아서 해서 갖다 바쳤다라는 거고
1: 예.
2: 그게 어떤 뭐 금전적 이익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물론 이제 법원의 판단은 어느 정도 존중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과연 이 정치적 이익과 금전적 이익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먼저 드는 거예요.
1: 예.
2: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기부천사도 아닌데 그 수십 번의 여론조사를 해다 갖다 바치면서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금전적 정치적 이익을 준 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부분을 정치적 이익과 금전적 이익을 따로 떼서 분리해서 보는 것도
1: 예.
2: 사실은 굉장히 어색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이 맞네 당에서. 내가 김영선이 좀 해주라고 했는데
1: 예.
2: 그 말 하나로 뒤집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이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다 근데 말이 많다 당해서 이 공천을 어떻게 보면 이 명태균 씨에게 마치 뭐 외상 달아놓은 밥값 청산하듯이 이거를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주려고 하는데
1: 예.
2: 그 부분에서 이미 어떤 약속이나 공감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정치적 이익을 뭔가 도모를 했다라고 보지만 금전적 이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론조사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봤을 때
1: 예.
2: 거기에 수반하는 비용이나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뭐 정치 경제적 그런 해석들을 봤을 때 사실 이 부분을 금전적 이익 없었다 이렇게 딱 따로 떼서 분리하기는 저는 어렵다. 그리고
1: 어렵다.
2: 이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명태우 씨가 기분처사가 아니고서야 저는
1: 예.
2: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김성열 최고위원님.
3: 일단 저는 사법부 판단을 가지고 정치적 해석을 듣는 것에서 되게 경계하는 편이에요. 이게 지금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스포츠 경기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1: 예.
3: 내 편이면은 아 잘한 판단이고 다른 편이면은 뭐 나쁜 판단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하다 보니까 사법부가 훨씬 맞는 판결을 했을 거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정치자금법과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라는 부분이 있어요. 실물을 뛰다 보면요.
1: 예.
3: 저는 이제 보좌진으로서 실물을 오래 뛰었으니까 이거를 기부행위를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폭넓게 판단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면요. 그림으로 이제 돈을 버시는 화가 같은 분들이 그 후보자에게 그림을 그려주거나
1: 예.
3: 혹은 그 후보자의 지지자에게 그림을 그려주면요. 이거 기부행위로 걸려요. 가수가 그 후보자가 나와서 유세하는 곳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1: 예.
3: 기부행위로 걸려요. 이게 금전적 이익으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로 돈을 버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여론조사를 줬어요.
1: 예.
3: 그러면은 저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냥 판단을 했을 때는요. 이거는 기부행위로 보는 게 맞아요.
1: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네, 실무적으로 본다.
3: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죠. 이거는 정치자금법상 위반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1: 예.
3: 막는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로서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건 두 가지로 봐요.
1: 예.
3: 하나는 무상을 이제 제기로 하기로 한 그 의사 합치를 확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 이분들이 내놔라 라고 해서 줬다라는 그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
1: 예.
3: 하나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꼭 금전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후자에 대해서는 반박을 좀 하고 싶고 전자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뭐 알아서 판단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다만 이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0: 이거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앞으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되게 공감하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로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통해서 장난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뭔가를 예. 거래할 수 있는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사법부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 기준을.
2: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이 판결문에 따르면은 여론조사 비용이 들죠. 그것이 그 금전적 이익을 줬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 판결 내린 거 아니에요?
3: 예.
2: 2심에서 본 대목은 뭐냐면 명태균과 윤석열 사이에 나한테 이걸 좀 갖다 줘. 이걸 주면 내가 대가를 줄게. 라고 하는 직접 증거와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3: 명시적인 그러니까 의뢰가 없었다.
2: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법정주의, 법정에서 증거중심주의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했던 거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받는 것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과시.
3: 예.
2: 자기의 정치적 조언이 먹힌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은 다른 데서 받고 충당을 하고 윤석열 부부한테 갖다 줬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은 명태균 개인의 좀 특이한 성격, 존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해석을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오세훈 시장 2심에서도 연관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4: 그런데 이게 전후 과정을
3: 보면. 하나 여쭤보면 아까 김선열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 김근식 교수님이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아서 유세를 하는데 김근식 교수님을 평소 응원했던 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기부행위가 됩니까?
0: 네. 기부행위입니다.
4: 되죠.
3: 근데 가수가 그러면 노래를 안 부르고 춤도 비슷하구나. 뭐 연기를 하거나 뭐 지지 그거는 그럼 기부행위 아니에요?
2: 기부행위를 하는데 그 기부행위란 가수가 처벌받는 거지 사진에 몰랐으면 저는 처벌받는 게 아니죠.
3: 옆에서 부르는데요?
2: 그러니까 저는 사진에 몰랐고 내가 없는 자리에 있었으면 그 처벌 안 받는 거죠. 근데 합의가 됐으면 그건 처벌받는 거예요.
3: 합의가 됐으면.
4: 아니 근데 이 여론조사도 전후 과정을 다 살펴보면 어쨌든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수십 차례 제공하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고 김영선 의원의 세비를 이른바 반띵했잖아요. 반띵. 명태균 씨가 얄짤없이 원단위까지 계산해서 절반을 가져갔잖아요. 재산적 이익 아닌가요?
3: 알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는 이거 말고도 정치자금법 위반 말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내란의 우두머리
4: 더 큰 게 있죠.
3: 그래요. 있고 김건희 씨도 이제 매관매직이 있어서 이건 뭐 작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비슷하게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받은 걸로 걸려 있습니다. 이 재판과 다르다고 봅니까? 같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제 같다는 쪽으로
2: 다른 점은 돈이 오고 갔다는 게 다른 점이죠. 직접 돈이 오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오간 주체가 제3자인 김한정 씨라는 사람이고 1심에서도 김한정 씨와 오세훈 피고인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서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는 건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심 재판부가 이 같은 재판부라고 한다면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하는 사건은 그대로 되지만 오세훈 시장이 그걸 사전에 지시했거나 아니면 김한정 씨나 명태균 씨와 그걸 암묵적으로 합의했거나 명시적으로 합의했다 이런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2심 무죄와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히나 지금 2심을 임하는 오세훈 시장 측의 준비가 1심과 달리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1심 때는 그냥 증거 채택을 대충 해줬다는 거예요. 동의를 해줬대요. 굉장히 안심했대. 근데 이제 2심에서는 증거 채택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다시 하고 있고 특히 증언 채택 같은 걸 이번에 기사가 났습니다만 새로운 증언 녹취록 같은 게 제공이 되고 이래서 지금 2심 재판부의 이런 그 판결문에 의한다면 저 개인적인 그냥 그 조심스러운 기대입니다만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3: 일단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다. 이건 김한정 씨가 대납을 했다라는 혐의가 인정된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 비용 약
4: 3,000만 원.
3: 2,100만 원 정도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됐는데 이제 인정이 됐어요. 김영남 의원님.
4: 그러니까 그 같은 재판부라서 사실은 더 밀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윤석열 피고인 측과 명태균 씨 간의 그 합의를 인정하지 않

0: 거잖아요. 사전 어떤 그 공모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거라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예. 김한정 씨가 대납을 했는데 오세훈과 김한정 씨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느냐, 사전 공모가 있었느냐, 이 부분 그걸 뭐 직접적인 녹취 파일이 나오지 않는 한 예. 정황 증거로 전후 사정으로 사실 여부를 인정하는 건데 원래 뭐 그 녹화된 그 녹화물이나 녹취 파일이 없다고 해서 인정 못하는 건 법률적으로 아닙니다. 다른 예.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 무죄 취지로 봐서 아 저것도 인정할까 이 재판부에서 그런 의문은 들 수 있죠 충분히.
1: 근데 뭐 이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오세훈 시장 그 재판 관련해서는 마냥 뭐 무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낙관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1심에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래 보인다 이래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거래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 단순히 예. 어떤 판사의 추정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당시 그 캠프 관계자들의 이제 대화 내용 이런 것들도 참조를 다 해서 판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제 관계자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제 우리 돈 써서 뭐 남 좋은 일만 시켰다. 예. 이런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2: 김한정 시간 얘기죠.
1: 그렇죠. 이제 그 우리 돈 캠프 관계자가 이제 우리 돈 써서 이 뭐 남 좋은 일만 시켰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막상 돌려보니까 다른 후보한테 더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2: 예.
1: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김한정 씨가 그냥 독자적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가 궁금해서 돌려본 여론조사였다라고 한다면 캠프 관계자들 내에서 그런 대화가 오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여론조사 예. 자체가 이 캠프와 관련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임을 관계자들 인지를 하고 예.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2: 예, 김성일 최고위원님.
3: 그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앞서서 이 지금 명태균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공모와 금전적 이익. 자, 근데 오세훈 시장 판결에서는요, 금전적 이익은 확정이 됐어요. 왜? 김한정 씨라는 분이 1천만 원을 보냈어요.
2: 예.
3: 그럼 이제 공모 부분, 앞서서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모가 이게 확실히 인정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2: 예.
3: 이게 지금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김한정 씨가 이거에 대해서, 왜 갑자기 당신이 돈을 보냅니까? 라고 재판부가 물었을 때, 아, 내가 제주도에 있었는데, 이거 다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재판부는 이 부분의 주장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 상황을 보지도 못했는데 돈을 보내냐.
2: 예.
3: 이 말은 못 믿겠다. 즉, 알리바이를 깨버린 거거든요. 그 재판부가.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2: 예.
3: 이 김한정 씨가 왜 돈을 보냈느냐를 오세훈 측에서 2심에서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 고게 되는 것이 핵심이라 지금 이 사건과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여긴 돈이 직접 간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김한정 씨가 처음 보는 명태균 씨한테 왜 보냈겠냐, 오세훈 시장이 부탁한 건 아니냐, 이게 이제 쟁점이라는 말씀이셨고요. 지금 뭐 민주당 쪽 인사들은 대부분 다 오세훈 시장이 유죄가 나서 서울시장직을 잃을 거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건 김용남 의원이 드물게.
0: 아, 그러니까 그건 두고 봐야죠. 더군다나 네. 어제 무죄가 났는데 그 네. 재판부에서 비슷한 사건을 또 선고할 네. 건데 그게 유죄 확신하기는 쉽지 않죠.
4: 그리고 눈여겨볼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김영선 공천이 대가가 있었다고 개입했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김영선 공천 개입과 명태균 여론조사랑 확실한 직접적 직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돈을 보낸 것, 김한정 씨가 보낸 건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그것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한 직접 증거가 없으면 김영선 공천과 비슷한 논리로 저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2: 그
4: 거예요.
2: 그 부분이 이제 예, 예.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4: 그렇죠,
2: 말씀이시고
4: 그렇죠. 예.
2: 일단 제가 이제 앞서 얘기한 거는 민주당이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싫어한다.
4: 그런 풍문이 있죠.
2: 그런 네.
4: 4월 보궐선거를 두려워한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2: 굳이 뭐 서울시장 지금 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시장이 이뤄야 되냐? 뭐 이런 느낌이 좀 받아서 제가.
4: 김민석 대표가 4월 보궐선거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풍문이 좀 있습니다.
0: 아유, 전혀 근거 없는 풍문이에요.
2: 네. 전 이거 불태우고 계십니까?
0: 제가요?
2: 아니 민주당에서요. 서울시장 측에.
0: 아 그럼요.
1: 아니 근데 그게 뭐 두려우셨으면 수첩에 그런 거 안 쓰셨겠죠. 예.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전략적 자산이나 뭐 후보군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만큼 진지하게 뭐 이 서울시장 선거가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은 당에서도 있는 거죠.
2: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두 번.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화난 이화영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에 가석방을 요구했다. 김광민 당시 변호인이, 지금도 변호인이죠. 이전 부지사만 계속 수감돼 있다. 이 대통령

0: 범죄자가 범죄자라요. 범죄자 맞잖아요.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뭐 본인 양은 아니지만 변호사라는 게 대리인 아니겠습니까?
1: 예.
0: 대리인이 공개적으로 왜 나를 계속 감옥에 쳐놓고 있는 거야. 무죄라매. 뭐 이거는 투잖아요. 저는 이건 정치 뉴스라기보단 저는 제가 해토픽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웃을 거 아닙니까?
1: 예.
0: 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송영길 또 전 대표가 찾아가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점도 이 이화영 변호인이 계속 떠들어대니까
1: 예.
0: 뭐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러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저러 또 민주당 인사들이 찾아가서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까지 추한 모습을 보여야 되나
1: 예.
0: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선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두 번째로는 가석방을 시켜달라고 하는 건 저는 그 상대적 차별화를 좀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1: 예.
0: 김용 씨나 정진상 씨 보석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특히 김용 씨 같은 게 최고위원 출마까지 하지 않습니까?
1: 예.
0: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게 얼마나 열받겠어요. 저건 뭐고 나는 뭐야. 이런 식의 저는 상대적 차별성도 느껴가지고
1: 예.
0: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참다 참다가 좀 폭발한 게 폭발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1: 박수민 최고위원님.
2: 근데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그 얼마 전에 되게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참교육에서
1: 예.
2: 우리 남편이 화가 많이 났어요 이런 대목 나오거든요.
1: 아, 그렇죠.
2: 그 이제 초등 교사한테 이제 예, 자꾸 학부모가? 민원을 넣는 학부모가 예. 자꾸 뭐 우리 남편이 화가 많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사를 되게 이렇게 뭐 몰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냥 저는 사실 그 생각이 났어요.
1: 예.
2: 그러니까 이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일단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와 관련된 뭐 수사나 기소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1: 예.
2: 뭐 그건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에서 사실 변호인이 화가 많이 났다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공개적인 마치 뭐 메시지를 날리려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1: 예.
2: 그냥 제가 처음 딱 든 생각은 사법적으로 풀어야 될 일을 왜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사실 변호인이 뭐 대통령한테 지금 이전 부지사가 화가 많이 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왜 우리가 이 영역에 사실 평론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1: 예.
2: 솔직한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본인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저는 사법적으로 풀어야 될 일을 정치적으로
1: 예.
2: 풀려고 시도가 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 막 역공을 하고 솔직히 대통령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한 게 없거든요. 아무
1: 예.
2: 말씀 안 하셨고 청와대에서도 뭐 솔직히 저것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그 변호 변호인의 자세에
1: 예.
2: 대해서도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 일단 어제 김광민 변호사가 이전 지사의 변호인이죠. 김광민 변호사가 문화일보 기자에게 통화해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전 부지사가 복역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 이게 이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쪽 또는 진영의 일부 인사들이 김광민 변호사에게 표현이 좀 심한 거 아니야라고 한 명입니다. 김광민 변호사가 최근에 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뭐가 심하냐. 대북송금이 조작이라면서 5년째 이 감옥에 있는 김광민 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게 더 심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 아니 그러니까 변호인이신 거지 대변인은 아니시잖아요.
1: 예.
2: 근데 왜 대변인처럼 활동을 하시냐고요.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1: 일단 어제 싱가포르로 김광민 변호사가 가셨다고 해요. 예.
3: 아니 대변인이라도 할 말이 있는 거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대단히 부정확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김용 전 부원장 등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1: 예,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3: 그렇죠. 확정되기 전에 그 심리기간이 오래 지속되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구속기간 제도가 있어서
1: 예.
3: 마냥 잡아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급별로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못 끝낼 것 같으면 일단 보석으로 풀어주고 심리를 계속하고 최종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서 재수감이 되든지 뭐
1: 예.
3: 석방이 되든지 하는 거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안을 갖고
1: 예.
3: 어떻게 변호인이 아무리 뭐 의뢰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이런저런 말을 했더라도 그걸 이렇게 전달해서는 안 되는 건데 변호인으로서의 양식에 조금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1: 예.
3: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다는 말을 변호인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언론을 상대로? 아, 그리고

0: 가석방 왜 안 시켜주냐? 아, 우리나라 법률상 가석방은 물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할 수는 있어요.
1: 예.
0: 하지만 실무상은 적어도 형기의 85% 이상은 복역을 해야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검토 대상이 들어갑니다.
1: 예.
0: 아직 안 됐어요.
1: 꼭
0: 화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아,
1: 조금 더 있어요. 더 계셔야 되는군요. 네.
2: 예. 화를 참아라.
3: 85%
1: 돼야 그때야 돼 이제 가석방 심의하는 법무부 그 회의에 올라올 수 있다.
0: 교정본부에서 그 85% 이상 복역을 해야 심사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1: 근데 항상. 제가 뭐 사실 제가 가석방 돼본 적은 없어서 어쩌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다들 이제 모범수가 네. 될 때 가석방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0: 어 그렇죠. 아 그러니까 형기 복역은 조건 중에 하나지.
1: 예.
0: 그리고 성실하게 진짜 이 사람이 교정교화가 됐다라는
1: 예.
0: 게 있어야 인정돼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 거죠.
3: 대통령 특별 사면은 가능하잖아요.
0: 아, 그거야 가능하죠.
3: 네, 그러니까 특별 사면도 본래 애초엔 주장을 한번 했었어요.
1: 예.
3: 이화영 지사가, 아니, 부지사가. 그러니까 그것도 뭐 별로 반응이 없고. 그 다음에 가석방 기간은 이제 된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3분의 1이 지났으니까.
0: 뭐 실무적으로는 네, 아직 안 그러니까. 됐습니다만.
3: 근데 네.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이 변호인도 정치인 출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 도의원을 했다는 거예요.
1: 예.
3: 그러니까 변호인도 그렇고 이화영 부지사도 지금 정치적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성민 최고가 화났다는 표현이 과하다는 게 그걸 알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1: 예.
3: 철저하게 대통령에 대한 청구서를 정치적으로 날리는 거예요.
1: 아, 네. 김성열 최고위원님.
4: 저도 바로 그 점에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변호인이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 이거를 공개를 했을 때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를 갖다가 가석방 시켜줄 수 있나요? 오히려 못해요.
1: 예.
4: 사면을 시켜줄 수 있나요? 오히려 못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왜 이런 메시지를 냈을까? 저는 여기서 착안을 해서 좀 봤어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을 저도 열심히 봤죠.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1: 예.
4: 봤더니 재밌는 점이 좀 있더라고요.
1: 아, 그래요?
4: 여기서부터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이분이 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를 그치. 세게 미셨더라고요.
1: 예.
4: 그래서 저는 종합적인 판단이 뭐냐면 친청계의 호랑이 사냥이 좀 시작된 것 같다.
1: 아.
4: 예. 우리가 호랑이를 잡을 때요. 여러분들 뭐 영화 보시면 화살 하나로 잡을 것 같잖아요. 못 잡아요.
1: 이거는 지금 김성현 최고위원님의 추정입니다.
4: 제 추정입니다.
1: 예. 예.
4: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몰이를 해야 돼요. 몰이를 하고 그물로 가두고 그다음에 약점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몰이는 충분히 했다고 봐요. 유시민, 김어준 그리고 임은정까지.
1: 예.
4: 저는 이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몰이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덫을 던졌다고 보는 거예요.
1: 이건 지금 친청계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격이다라고 보시면
4: 돼요. 네. 저는 그렇게
1: 의뢰인의 이익과는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4: 그렇죠.
1: 그렇게
4: 아니 그래서 취재를 좀 해봤더니 예. 안쪽에서 무슨 이야기도 들리냐면 이거 이화영 부지사가 시킨 게 아니야라는 주장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4: 실제로.
3: 예. 지금 댓글도 그런 내용이 있네요.
1: 아 그래요?
3: 예. 털보의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 언제 또 댓글을 보시고.
3: 그러면 보고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 이재명 뉴 이재명은 영어니까 제가 신 이재명을 하면 신 이재명의 기수 같은 김용남 의원의 입장은 광고 듣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세계를 향해 열린 하늘길. 더 큰 미래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중심 인천 영종구가 더 높이 힘차게 비상합니다.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푸른 하늘 아래 내일의 희망이 펼쳐지고 그 중심엔 언제나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글로벌 허브 도시 바이오 AI 첨단 산업으로 새로운 내일을 여는 미래 도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 하늘을 잇고 미래를 열고 사람을 품는 영종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영종구와 함께합니다.
1: 예, 광고 시간에 또 저희가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검증된 얘기만 이렇게 합니다. 이게 김성열 최고위원님은 김광민 변호사의 이런 주장은 초나라의 노래다.

0: 그 대통령을 둘러싼 사면 초과인데 초군 3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중간에 추군도 한 명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신 이재명의 기수 김용남 의원님은 신 이재명은 챙기는 게 없다. 오히려 저쪽 분들이 많이 챙기더라. 라는 불만을 또 살짝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1: 다 공개하시네요.
0: 이 정도는 괜찮죠. 네.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2: 제 이름만 안 나오면 돼요.
0: 김무식 교수님이 이 부분은 아는 게 없으셔가지고 별로 말씀이 없으셨던
1: 다른 거. 부분에서 다른 내용을 공개하는 걸로.
0: 다른 내용 공개하는 걸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실은 이건 친청계의 공격이다라는 게 김성열 최고위원님의 주장입니다.
3: 글쎄요. 뭐 그거는 아직은 근거는 좀 박약한 것 같고 다만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해요. 김광림 변호사잖아요.
0: 예.
3: 이게 지금 본인의 의뢰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냐. 사실은 앞으로의 가석방의 가능성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얘기를 던진 거잖아요.
0: 예.
3: 의뢰인의 이게 반해요. 사실은.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둘 중에 하나죠. 정말 어떤 그 균형 감각을 잃은 분이거나,
0: 예.
3: 그 김광민 변호사라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리적으로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표현 자체도 맞지 않아요.
1: 그러니까 화가 나 있다. 이게 뭐 특별 사면 뭐 요구했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특별 사면 되겠습니까? 이거 특별 사면 해주면 특별히 욕먹을 일이 돼요. 지금 예. 마찬가지로 사실 뭐 화가 나 있다 대통령한테 화가 나 있다 국민들이 보셨을 때 저는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무슨 상관인데
0: 예.
1: 그러니까 사실 억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뭐 억울하다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마치 정치적으로 뭐 경고장 날린다 우리 다 동의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초식이죠.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라는 거죠.
0: 대통령을 향한 협박처럼 보이는 그쵸. 분들이 있어요.
2: 그게 이제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리가 있잖아요. 두 분이 공범이잖아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0: 예.
2: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관계이고
0: 공범으로 규정하는데 같은 혐의로 기소가 돼 있죠.
2: 기소가 돼 있으니까 공범 피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확정 판결을 받아서 복역하고 있고 한 분은 재판이 중단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되신다 하면은 이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화영 감옥을 살고 있는 입장에서 무죄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나부터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당연히 합리적 논리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0: 예.
2: 그러나 그 표현이 아까 변호인의 입장에서 과연 그 변호를 해야 될 의뢰인의 입장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왜 나를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야?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0: 예.
2: 뭐 어떤 조응천 전 의원 같은 대속이라는 표현을 했던데 나만 죽으라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사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 국민들한테는 제가 볼 때 이 변호사의 페이스북 내용이나 인터뷰 내용이 요 며칠간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회자가 될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거 어디 영화에서나 나올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4: 그러니까 이거를 텔레그램이나 네. 이렇게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로 하면요. 그거는 청구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이건 저는 내용 증명이라고 봐요. 예. 네. 그러니까 단순히 청구가 아니라 협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절차를 하겠다. 실제로도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고 김광민 변호사가 답을 해요.
0: 예, 가석방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4: 네. 그러니까 다음 조치까지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상대편이 듣기에는 협박으로 충분히 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거는 누가 이익을 보겠는가? 과연 이 얘기를 던졌을 때
0: 예.
4: 정치적인 이익은 분명히 친청계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친청계의 호랑이 사냥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0: 친청계의 호랑이 사냥으로 해석을 해주고 앞서 이제 이 부분이 이화영 전부지사의 변호인의 이런 말이 이화영 전부지사에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변호사비 준 거는 좀 돌려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3: 그건 뭐 알아서 하실 일이고.
0: 근데 지금 보면 협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봤잖아요. 협박은 네.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카드가 있다고 보십니까?
3: 글쎄요. 근데 대북송금 사건은 사실은 대부분의 재판도 그렇습니다만 관련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밖에 예. 없잖아요. 이게 뭐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뭐 서류를 확인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은 끝이 났습니다만 남은 재판에 있어서는 뭐 그거를 무기로 활용하겠다
0: 예.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이미 수에 번복이 된 전력이 있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자체가 예. 좀 오락가락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믿어주겠느냐 재판부에서 그런 의문은 충분히 들죠.
0: 예.
2: 저는 협박은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 번복이라는 전과가 있잖아요. 그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검찰청 찾아가고 농성하고 뭐
0: 예.
2: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가서 법정에서 소리 지르고 그 당시에 설모 변호사를 교체하고
0: 예.
2: 수많은 사건이
0: 설전 변호사가 네. 교체되고 네. 김광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4: 그때 들어온 변호사예요. 네.
2: 그러니까 네. 그런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아 내가 부지사니까 당연히 지사한테 보고했다. 라는 진술이 나왔다가 이 진술에 대한 민주당 측과 이재명 당시 그 지사 측의 엄청난 반발 속에서 이게 번복이 됐던 거거든요.
0: 예.
2: 그리고 번복된 걸 넘어서서 내가 사실 회유받았다라고 또 증언을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던 상황이고 그 회유받았던 증언조차도 지금 1심에서는 거짓 증언으로 지금 1심 방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협박의 카드는 당연히 눈에 보이죠. 나 여기 있는 거 기억해. 왜 나 여기 놔두는 거야.
0: 예.
2: 내가 할 말 있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내용 증명 보내고 거기에 만약에 친청계 보이지 않는 암묵적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 간단한 싸움은 아닌 거예요.
0: 그러니까 예.
2: 저는 청와대가 입장을 못 내는 이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아직까지는 김광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언급한 바가 없는데 그런데 사실 김광 변호사도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 그래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의 추정대로 한다면 김광 변호사의 그 말이 사실은 거짓이다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자체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본인의 말이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 그러니까 그 당 의뢰인의 말이 계속 번복됐다는 이야기를 변호인은 할 수 있죠.
0: 예.
1: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약간 떼쓰다가 뭐 잘 안 돼서 갑자기 태세 전환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변호인이 뭐 이런저런 방송 나와서 해놓은 얘기들이 다 있고
0: 예.
1: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공개적인 협박이 이제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뭔가 태세 전환을 해서 갑자기 뭔가 다른 얘기를 한다? 그것도 모양새가 상당히 이상하고
0: 예.
1: 사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변호인이 왜 이런 방식으로 푸느냐 저는 뭐 친청계와 갈등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갈 일은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친청계분들은 엥 하실 것 같고요.
0: 예.
1: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변호인이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본인이 맡은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한 일인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때문에
0: 예.
1: 저는 변호인이 좀 선택을 잘하셔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 싶습니다.
0: 김광 변호사가 혹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뉴스존은 열려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연락을 해보니까 지금 싱가포르에 계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3: 순수한 변호인으로서의 활동이 맞느냐라는 의문부터 들죠. 왜냐하면 김광민 변호사라는 사람이 전 누군지 모르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본인 자체가 출마 경력이 있는 사람이네요.
0: 예.
3: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유 내지는 동기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부터 들 수밖에 없죠.
0: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면 과연 그 뜻이 이화영 부지사의 뜻인지도 명확치 않다라고 걸 전제하는
3: 뭐 그렇게
0: 건가요?
3: 생각할 수 있겠죠.
0: 네. 이건 좀 더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국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일단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감독과 제작진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자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반대했죠. 김상열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4: 저는 지금 최희영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표현의 자유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0: 예.
4: 그러니까 저는 표현의 자유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유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0: 예.
4: 그런데 어쨌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도 검열이나 이런 건 반대니까요.
0: 예.
4: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일관성이에요. 지금 자꾸 이거를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가시는데요. 지금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왜 진보 쪽에서 이야기하면 표현의 자유고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면 억압이 되는 거냐라는 예. 내로남불이거든요. 일관성 없는 기준. 아니 최희경 장관은 문체부 장관이잖아요.
0: 예.
4: 체육도 관할을 하잖아요. 그럼 배재고 학생들이 그때 스타벅스 가자 그 얘기

0: 때 물론 조롱성으로 들릴 수 있고 모욕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징계까지 갈 만한 사안이었는가?
1: 예.
0: 저 친구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응원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따뜻한 시간을 언제 한번 보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암살자들에 대해서는 너무 감싸고 돈다는 거예요.
1: 예.
0: 이거를 진영으로 몰고 가는 거는 저는 지금 사실은 민주당과 이 정부 여당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금 암살자들 영화에 대해서 또 보러 가자. 조국 장관과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굉장히 좋은 영화다 또 보러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1: 예.
0: 지금 이게 어쨌든 보수 쪽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폄훼를 했다라고 하고 아파하는 부분인데 갈등을 키우려는 모습이 보여요.
1: 예.
0: 상대편 입장에서 아프다고 생각하면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갈등을 키우는 요소, 대통령이 지적한 무극파들이 하는 거라고 보고요. 예. 양극단의 목소리 좀 자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1: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의 무극파 자제돼야 된다는 목소리. 김영남 의원님.
2: 제가 미국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부통령을 했던 딕 체니
1: 예.
2: 부통령을 소재로 한 바이스라는 영화를 우연하게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정말 딕 체니라는 인물을 대단히 조롱하고 뭐 풍자하면서 그려요. 상당히 뭐랄까 참 문제 많고 웃기는 사람으로 묘사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저렇게까지도 만들 수 있구나.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 예.
2: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영화 때문에 제작자고 감독을 국회로 부른다는 게 우스꽝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어떤 영화라는 예술의 소재로서 쓸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넘어간 거냐.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른바 뭐 자유를 표방하는 국가에서는 한계에 뭐 그 한계를 넘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예. 다만 이번 영화를 계기로 반대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역의 경우에도.
1: 예.
2: 그 기준은 똑같아야죠. 기준은.
1: 과거 이제 건국쟁전 2 그 이승만 시대에 역사왜곡 논란이 벌어졌는데 국회에서 참고인으로 민주당에서 다시 세우려고 했었죠. 제가 세워졌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군요.
2: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걸 하면 기준은 저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최소한 내로남불 논란에 된다. 빠지지면 네. 안 된다는 말씀이죠.
3: 그 국감 증인으로 이 감독이 안 나오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감독이 다른 여러 가지 그 언론에 이렇게 표현 표시한 걸로 보서는 창작의 범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 예.
3: 그럼 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걸 민주당에 나서가지고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이유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김성열 최고가 이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스벅 논란이나 배제고 그 스벅 가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1: 예.
3: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득달같이 그 어린 학생들을 막 드잡이했던 것과 비교된다는 점은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팩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3: 역사적 사실 사건을 재구성해서 창작을 할 수 있어요. 팩트와 픽션을 섞어서 할 수 있는데 팩션이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지 않을 선이 있습니다.
1: 예.
3: 그건 뭐냐면 음모론을 조장하거나 음모론이 마치 역사적 사실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컨대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의문의 그 좀 비극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1: 예.
3: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가령 많은 음모론이 있어요. 그 음모론을 그러면 제작해가지고 마치 그게 사실인 양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1: 예.
3: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감독 있게 봤던 1987이나 서울의 봄 같은 게 다 팩션 아닙니까?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재구성해서 극화시키는
1: 기반해서 거기에
3: 극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 거기에 음모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암살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팩션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마치 그 당시의 정치적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나 예. 경호실, 중정 이들이 그런 일을 했을 거라는 암시를 강하게 내비친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이 또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이걸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창작의 자유와 팩션이 음모론을 부추기는 건지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한 말씀만 드리면 왜 이 우리나라 영화의 감독님들은 70년대 80년대 독재 시절만 이렇게 팩션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민주화 이후에 진보 진영에도 엄청난 역사적 소재가 많습니다. 조국 사태라든지
1: 예.
3: 또 민노총 뭐 성폭행 은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것들도 소재로 삼아서 우리 국민들이 독재만 군사 독재만 나쁜 게 아니고 진보도 굉장히 이중적이구나 이런 것들 보여주는 소재.

0: 삼기를 우리 허 감독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예, 영화도 한 편만 쓰지 마시고 역사적 소재를 좀 선택적으로 예. 좀 하지 마세요.
1: 건국전쟁 감독은 지난해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예.
2: 아니 근데 뭐 이제 선택적으로 영화를 만든다라는 시선 자체가 마치 영화를 통해서 어떤 그 정치 특정 진영의 정치적 이익을 영화인들이 도모한다라는 그 보는 시선이 깔린 채로 저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 예.
2: 창작과 어떤 예술의 영역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영화를 안 보고 좀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보고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어리둥절하다 이런 논란이. 그리고 사실 지금 뭐 배재고 학생들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에 대해서는 마치 뭐 유경수 여사 그 사망건이 마치 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시킨 거 아니냐 이런 거에서 지금 화가 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 유족들이 있고 뭐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5.18 그 왜곡 논란도 역사 왜곡 논란도 엄연히 다 피해자들이 있는 거고
1: 예.
2: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뭐 사실 이진숙 의원 건도 그렇고 제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을 안 긋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도 저는 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는 뭐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판할 수 있는데 국회로 싹 다 불러가지고 마치 국회에서
1: 예.
2: 이 영화 제작자나 감독에게 너네 특정한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정치권에서 과연 그게 할 일인가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비판할 수 있고 불쾌할 수 있고 아 뭔가 이상하다. 영화는 어쨌든 해석이라는 것이 열려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 부분을 정치권에서 나와서 너네 사실 이런 의도였지.
1: 예.
2: 감독이 이런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해. 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동안 그렇게 뭐 자유를 외치고 뭐 민주주의 뭐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수에서 강조했으면서 역행하고 있는 거죠.
0: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야 되는데 이진숙 의원 5.18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세게 나가잖아요. 저도 이진숙 의원의 5.18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그와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 왜곡될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데
1: 예.
0: 5.18 발언이나 스타벅스 논란에는 그렇게 정색을 하고 득달같이 덤벼들면서 이 암살자들이 가지는 그런 음모론을 부추기는 국민적인 감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그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중잣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왜 역사적 소재를 그게 70년대 80년대 독재 시절만 찾고 있느냐는 저 이제 일종의 이제 읍소인데 90년대 이후에 진보 진영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왜 영화 감독의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말씀 영화 감독의 의도는 없을 수 있겠죠. 흥행이 잘 되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가져오는 사회적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컨대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영화랑 그거 같은 제작사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1: 예.
0: 그거 완전히 픽션이죠. 그러나 픽션이지만 특정 언론사의 주필, 특정 재벌 그룹의 회장, 특정 정치인, 특정 검찰 그걸 20대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들이 봤을 때 정말 검찰, 그다음에 보수 일간지, 그다음에 재벌 회장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이 인식을 심어지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1: 예.
0: 저는 그래서 보수 우파 쪽에서도 좀 영화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걸 좀 균형 있게
1: 예,
0: 역사적
1: 다 돼서 짧게 하나만 여쭤보세요. 일단은 시간 다 됐습니다.
3: 아니 근데 20대를 청소년이라고 하진 않죠.
0: 아니,
3: 아무리
0: 청년,
3: 요새 100세 시대지만
0: 청년이죠. 청년.
2: 아니 근데
1: 창작의 자유도 있고 이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비판 심지어 비난까지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강제력 권력이 개입하는 건 어떤가 이걸 각각을 좀 따로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3: 제가 볼 때는.
2: 아니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
1: 시간이
2: 이 영화가
1: 다 됐습니다. 3초.
2: 의도를 갖고 뭔가를 주입하려고 만든 거다라는 시선 자체가 저는 동의가 안 돼요.
1: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역시 나중에 토론이 됐는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예,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CBS
6: 모든 길은 안양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양.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은 물론 평생 배움, 따뜻한 복지가 함께합니다. 일하기 좋은 안양. 청년에겐 일과 창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힘을 더합니다. 누릴수록 행복한 안양. 문화와 예술, 푸른 정원, 편리한 교통까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안양. 스마트 도시를 넘어 피지컬 AI 선도 도시로 나아갑니다. 삶도 일도 미래도 하나로 이어지는 곳. Anyway, 안양. 이 캠페인은 안양시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8: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꿈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기를 만나 한강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AI 산업 강국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 전기를 만나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됩니다.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 로봇, 우주항공 산업까지 한국전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전기 품질로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힘, 한국전력.
9: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0: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절기상으로는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할로이기도 한데요. 오늘 아침에도 강원 내륙산지와 전북 북동부, 경북 북동산지에서는 5도 아래로 기온이 뚝 떨어져서 서리가 내린 곳이 있고요. 서울도 11.2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만큼 쌀쌀하게 출발했습니다. 다만 오늘도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가을볕이 한껏 쏟아지면서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고 그만큼 일교차도 무척 크겠습니다. 감기에 걸리 지 않도록 옷차림 계속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춘천이 24도, 대전 대구 25도, 광주가 26도까지 올라서 한낮에는 긴 소매 겉옷이 살짝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도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에 웃돌아서 비교적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글날 연휴 기간 동안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와 제주는 주말 주일 사이 비 소식이 있습니다.
11: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12: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AI가 만든 목소리는 AI가 잡아냅니다. 통화 중에 위험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엔 있지만 없는 기기도 많습니다.

0: 지금 전화앱 설정을 열어 보이스피싱 알림을 켜두세요. 없으면 통신사 전화앱을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목소리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1: 밥은 먹었어? 별일 없지?
0: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AI입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8: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7: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9: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7: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1: 마누카 꿀!
1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1: 뉴질랜드!
1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1: 당연히 콤비타죠!
1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3: 콤비타 마누카 꿀.
1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수분과 성강 사이. 대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마른 풀에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오늘이 바로 절기상 한로입니다. 차고 맑고 건조한 날씨 덕분에 목소리가 이렇게 됐고요. 자, 이맘때 공기는 가장 투명하고요. 이슬 머금은 국화 향기는 한결 그윽해진다고 하죠. 찬 이슬이 맺히는 한로가 되면 땅 위의 풍경뿐 아니라 밤하늘의 별자리도 옷을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여름 별자리가 물러나고요. 페가수스 같은 가을의 별들이 그윽하게 불을 밝히고요. 기러기 같은 겨울철 새들은 그 별자리를 나침반 삼아 모여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달력 속에만 존재하는 평범한 절기 같지만 한층 깊은 계절의 귀해도로 진입하는 때니까 느긋하게 하늘 한번 바라보시고 깊어가는 가을을 음미해 보시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 입주 1442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